0: 나이가 젊은데도 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인인데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젊음도 있지만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지금 점점 젊은 사회가 있고요. 발전적인 진취적인 사회가 있다면 또 이 사회가 또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도 젊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 생각하는데 왜 지금 젊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젊다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동안이다. 육체적인 젊음도 있겠고요. 그럼 신체적인 젊음도 있겠지만 네. 또 대사적인 젊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빨리 대사가 돼서 지방으로 안 쌓이고 대사적인 젊음으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젊음은 정신적인 젊음이 있는 것 같아요.
1: 생각의 젊음.
0: 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뭐 진취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정신적인 젊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젊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젊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아니고 호르몬들이 만들어낸다. 각각의 젊음에 대한 또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써보고 싶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의사긴 한데 네. 의사의 관점에서 호르몬 박사님 관점에서 네. 사회를 진단하셨네요.
0: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의사가 소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대위가 있는데요. 어. 소위라는 거는 4.5평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 물론 중요한 의사죠. 두 번째 의사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족이나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치료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중위가 아니고 대위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더 그 사회나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것도 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부대표님도 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게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병과 관련된 이 사회를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 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1: 어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뿐이야.
0: 그렇죠. 또 제가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내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 내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0: 네.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먹냐에 따라서 내 건강과 젊음이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그 100명의 의사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것도 제가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호르몬 하나하나가 네, 의사다.
0: 네. 예. 더 큰 의사들은 이런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양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서양으로 치면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죠.
1: 그렇죠. 명의의 대명사죠.
0: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야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은 답정너 자기가 제가 훌륭한 의사인데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한테는 형님이 두 분도 계십니다. 아하. 저는 예를 들면 당뇨병이 나면 합병증이 났을 때 그걸 고치는 그냥 작은 의사일 뿐인데요. 저희 둘째 형은 당뇨병이 나는 거를 합병증이 나지 않게 만드는 의사고요. 저희 큰형은 당뇨가 아예 오지도 않게 만드는 의사인데 사람들은 그 저희 큰형님의 존재를 모르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당뇨병이 발발해서야 가서 치료해주니까 의사인데.
0: 셋째 형까지는 알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큰 형은 아예 안 나게.
0: 셋째 형은
1: 걱정 자체를 안 만드는군요.
0: 그렇죠. 셋째는 이제 두드러지니까 보이고. 아. 근데 그 현장의 큰형 같은 그게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 현장의 큰 형이 호르몬이다.
0: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의 큰형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우리 교수님 혹시 편시
0: 저 안 치우고.
1: 큰형님.
0: 이제 그런 이제 편작의 큰형님이 되도록 대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 여러분, 우리 사회의 대의 안철우 교수님 모시고 세바시 45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네, 그 호르몬의 네. 4대.
0: 4대 호르몬.
1: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했으니까 중국이 네. 또 이 4대. 4대 뭐, 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면 4대 호르몬. 네. 뭡니까? 멜라토닌, 인슐린, 옥시토신,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노화와 싸우는 4대 호르몬에서 네. 이거 무슨 뭐 그 마블의 어떤 영화
0: 네, 예, 예.
1: 와 비유를 하셨던데 네. 재밌더라고요.
0: 호르몬들이 어떤 빌런과 싸우는 그런 이제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게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마블의 캐릭터 중에
1: 멜라토닌
0: 예예 닥터 스트레인저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다 조절해서 그렇죠. 아까 싸운 거거든요. 막 시간 조절을 하고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의 서케디안 리듬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닥터 스트레인지.
1: 아 마블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멜라토닌이군요.
0: 네, 그래서 막 이게 시간을 조절을 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노화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슐린은
1: 인슐린.
0: 예, 그거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방패를 갖고 방어도 하고 방패를 던지기도 하고요.
1: 슈퍼 솔저.
0: 예,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인슐린이 그렇습니다. 혈당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요. 저혈당이 생기고요. 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과 방패가 있는데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흔히들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인슐린 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없이 그냥 아무나 막 공격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또
1: 아, 인슐린이 눈이 없다.
0: 네, 그래서 사실 캡틴 아메리카하고 인슐린하고 어떤 면에서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옥시토신.
1: 네,
0: 옥시토신을 그러면은 뒤에서 막 해 호르몬과 호르몬 사이의 관계성을 조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누군가요, 이거는?
0: 블랙 위도우.
1: 아, 블랙 위도우가 그렇죠.
0: 네, 그 여성인
1: 어벤져스 내에서
0: 그렇죠. 작전 짜고
1: 소통과 관계에
0: 그런
1: 역할도
0: 게 바로 이제 블랙 위도우가 옥시토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 헐크.
1: 누군지 알겠어요. 헐크.
0: 맞아요. 막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근육을 만들어내서 막 커지지만 이게 이제 또 과도하게 되면 이게 표출됐을 때 성장 호르몬 역시 결국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같은 것들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헐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싸우는 어벤져스를 저는 호벤져스. 예, 이런 호벤져스가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노아의 우리 싸우는 우리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신조어를 호르몬과 연관지어서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호르몬 생각만
1: 호베티아이와 호벤져스.
0: 호벤져스.
1: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가 세대별로
0: 예, 예.
1: 좀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해야 할 예, 호르몬을 예. 하나씩. 꼽는다면 어떨까요?
0: 예.
1: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
0: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결국은 성장 호르몬.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에는 도파민.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1: 도파민.
0: 예, 도파민이라는 건 결국은 목적지향적으로 어떤 성과나 보상의 호르몬이거든요. 흔히 도파민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쾌감의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생에 그걸 갖다가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1: 아니 근데 도파민 뭐 중독. 예. 막 너무 막 쾌락만 추구하지 예. 마라, 뭐 도파민을 예. 경계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0: 그렇죠. 제가 그래서 도파민을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호감 호르몬으로 시작했다가 처음 만났을 때 4분 안에 도파민이 나와야 호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오면 비호감으로 끝난다는 거죠.
1: 관심이 없어지고.
0: 그러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오다가 집착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중간, 중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0: 중요한
1: 균형.
0: 건 호르몬은 과유불급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성장하는데
0: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우리가 목표를
0: 향해서
1: 설정하고
0: 예, 예.
1: 그 동기를 가지고 쭉쭉 가는데도 도파민 맞습니다. 호르몬이 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예.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0: 네, 네, 네.
1: 요즘 20대도 네. 막 탈모
0: 오, 많이 생기고
1: 고민하는 분도 있고
0: 네.
1: 심지어 당뇨도
0: 네,
1: 오는 분도 있고
0: 네, 네.
1: 또 뭐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어찌 보면 중년 이후에나 올 어떤 증상들이
0: 네.
1: 젊었을 때 생기는데
0: 네.
1: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0: 요즘은 이제 청년 노화라고
1: 뭐 청년 노화
0: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노화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운동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탈모도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탈모와 패턴이 틀리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서 생기는 탈모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도 남녀 공히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1: 그렇더라고요.
0: 또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음식 많이 먹고 운동 많이 못하니까 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비만해지기 때문에 또 올 수 있는 병이 뭡니까? 당뇨병이 많이
1: 당뇨병,
0: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요즘은 당뇨병이 성인병 나이 드신 분들의 병이 아니라 음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또 우울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결국은 본인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노력할 것들은 호르몬 관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한테 충분한 희망을 주고 이런 노화가 올지 않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사회적으로도?
0: 예, 예.
1: 역시 대의로서 가져야 할 예, 예. 마지막 멘트를.
0: 예.
1: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좀 젊은 청년 세대들이 예. 좀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이나
0: 예.
1: 또 요거 놓치지 마라 이거 네, 경고다 네. 이런 신호가 있을까요?
0: 일단 저는 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딱 하나 해야 될 거면 잠이라도 숙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다 일어나서 계속 피곤하다 이것도 지금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사나 운동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가장 양질의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기가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질의 멜라토닌을 충분히 내가 획득할 수 있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은 틈틈이 아무래도 뭐 바쁘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직장에서 계단 오르는 얘기를 한다든지 생활실에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감정 수업을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좀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분노하지 않게.
0: 예, 그런
1: 실망하지 않게.
0: 그런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쵸. 성숙되어야 되겠죠.
1: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 숙면을 잘 못 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예.
1: 그래서 그 멜라토닌 제제를 이렇게 약으로 섭취하는
0: 네, 예.
1: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0: 일정 부분 그게 이제 우리의 생체 시계를 세팅시키고 리셋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때 외국 같은 거 나갈 때 시차 적응을 위해서 멜라토닌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외국에 뭐 장거리 여행 가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불면증이나 숙면을 못 취하신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좀 드셔서 그 생체 시계를 갖다가 리셋시키는 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0: 네, 일단
1: 먹으면서
0: 예,
1: 좀
0: 일주일, 2주일, 3주 정도 먹으면 사실 이제 생체 시계가 리셋될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에 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는
1: 괜찮군요.
0: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년층은 어떻습니까?
0: 중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성인병이 생기게 되면 대사적인 노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
1: 그렇죠.
0: 신경을 써야 되고요.
1: 중요하겠죠.
0: 또 이제 중년에 특히 여자한테 많은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스트레스 호르몬.
0: 이런 세 가지 호르몬을 중년에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호르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럼 중년 세대는 또 어떤 호르몬 루틴이 효과적일까요?
0: 그 중년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대사적인 노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사의 문제가 되는 인슐린,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대사의 문제가 되는 코티졸, 그리고 또 우리의 또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진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대사적인 호르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1: 뭐 어떤 실제로 어떤 대표적인
0: 예, 그래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네 가지의 기준에 다 지배를 받는데요. 특히 이제 어느 호르몬은 어느 쪽에 또 조금 더 기여도가 큰 이 기준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운동이나 수면, 스트레스보다는 식사에 조금 많은 영향을 받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중년 때 관리하려면 식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를 드셔야 되는데 좋은 식사가 뭐 비싼 식품이 아니고 당지수가 낮은 그리고 당독소가 적은 그리고 당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갖다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1: 뭐 우리 중년 세대들은
0: 네.
1: 일단 섭취하는 음식을 좀 신경 쓰는 것이 가장
0: 좋다.
1: 큰 예방법.
0: 네네. 어,
1: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근데 뭐 아무거나 먹고 있으니까.
0: 근데 이제 아무거나 먹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항상 그럼 좋은 것만 먹습니까? 당지수가 낮은 것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죠. 저도 가끔 친구들 만나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평균 당지수다. 그래서 어제 내가 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고 불량한 음식을 먹었으면 오늘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한상 차려졌을 때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는 당지수가 높은 거 낮은 거에서 조금 이렇게 섞어서 평균 당지수를 생각하고 물타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맞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참 마음을 네. 가볍게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건강한 거. 네. 건강하지만 맛없는 것만 네. 먹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0: 그 가끔은 먹어도 치팅할 수 있다.
1: 하지만 가끔이죠?
0: 가끔이죠.
1: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년층은 어떤 호르몬을 신경 써야 될까요?
0: 장년층 환자분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성호르몬이 다시 쇠퇴해서 생기는 갱년기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요. 갱년기가 지금 얘기했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제2의 갱년기라고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또 생기고요. 아하. 그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치매. 근 감소증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마이오카인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이나 어떤 사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나이 들어서 필요한 호르몬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게 어쨌든 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0: 예, 그 떨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1: 그걸 조금 유지하고 더 유지하거나 더 나오게.
0: 더 나오게. 예.
1: 하려는 게 중요하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장년층은 어떤 호르몬?
0: 장년층은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막 올라갔던 시기가 나이처럼 이제 떨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40대, 50대 후반에 성호르몬들이 떨어져서 생기는 제1의 갱년기가 있는데 그 후유증들이 6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떨어졌으나 그 이제 결과로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 시기가 또 60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노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다시 미워도 다시 아픔이 아니고 다시 성호르몬, 다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다시 성장호르몬.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제3의 갱년기와 관련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과 같이 근육 호르몬 네 가지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하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 이 책을 보면 호르몬은 재는 게 아니라 뭐 느끼는 것이다라는 또 다른
0: 예, 예. 호르몬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 몇 가지요?
0: 예,
1: 아, 그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나 보다.
0: 그래도 뭐 한 100가지 테토남 아닙니까?
1: 한 238가지?
0: 테토나 맞습니다. 4,000가지 정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약간 에스트로겐이 조금 있어요.
0: 네, 에스트로겐.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을 다 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증상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사나 환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는데 뭐 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베개 자국이 뭐 점심 때까지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찐다든지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1: 그런 체크리스트가
0: 예, 10가지 정도 있는데
1: 10가지 정도
0: 그 10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한 3가지 이상 되면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상열감이 든다든지 식사를 갖다가 하고 운동을 잘 했는데도 살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1: 살이 빠지지 않는다.
0: 네, 불면증처럼 잠을 잘 못 이룬다. 그다음에 밥을 먹었는데도 또 지금 배가 고파서 또 먹게 되는 경우.
1: 아, 저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픈 적이 있습니다.
0: 그럼 몇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1: 지금 네 가지가 해당되네요.
0: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카운팅을 해봤지만.
1: 열 가지 중에 네 가지.
0: 세 가지 이상 있으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1: 시작되고 있다.
0: 네, 그 다섯 가지 정도 있으면 호르몬 관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1: 어, 그럼 저는 완전 관리 전 단계에 들어서
0: 관리 전 단계에 지금 균형은 깨져 있는 상태.
1: 아. 교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교수님 진료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0: 진료실 오기 100m 전입니다.
1: 아, 큰일 났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10가지
0: 네.
1: 호르몬 자가진단
0: 네.
1: 질문
0: 네.
1: 이거 한번 해보셔서 5가지 이상이면 강남세브란스 우리 안철호 교수님한테 네. 가는데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0: 아, 그래도 뭐 세바시 보고 오시면 좀 같이 해야죠.
1: 저는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보이세요.
0: 정말요?
1: 낯빛도 네. 좋으시고 또 연세보다 더 훨씬 어려 보이시잖아요.
0: 네. 네.
1: 주름도 없으시고 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0: 일단 잠을 푹 자는 것 같아요.
1: 잠을 푹 잔다.
0: 11시 이전에는 꼭 잠이 들도록
1: 하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0: 일어나는 것이 일찍 일어납니다. 5시 정도.
1: 5시죠. 그러면 한 6시간은 충분히 주무시고요.
0: 예, 6시간, 7시간 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좀 명상하고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네네. 아침을 꼭 먹습니다.
1: 아, 아침을 드시는군요. 네, 보통 많은 중년들이 아침을 안 먹는데.
0: 그래서 아침을 갖다가 간단하게라도 뭘 꼭 먹는 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정밀한 호르몬의 시계, 생체 시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꼭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분명히 좀 아침 식사를 좀 해 주시는 게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하루에 세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또 아침을 안 먹는 분들 보면은 뭐 간헐적 단식, 간헐적 폭식처럼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점심 때. 그래서 일정하게 아침을 먹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호르몬 건강 루틴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교수실이 4층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계단 오르기로 해서 4층 정도 걷는 걸 틈틈이 일상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월수 정도는 수영을 저녁 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 때 하면 아무래도 저녁 약속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영국에서 다이베톨로지아라고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이 환자들이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 봤거든요. 그래서 30분 운동하는 걸 쪼개서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게 좋을까. 저녁에 그냥 몰아서 하는 게 좋을까 봤더니 기왕 운동을 한 번뿐이 할 수 없다면 저녁에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
1: 아침보다?
0: 네. 그리고 식전보다 식후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도 하는 게 좋지만 굳이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면 저녁 때 하는 게 좋고요. 저녁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칼로리 먹은 게 다 소모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저녁 약속이 줄어듭니다.
1: 그때 저녁 약속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운동을 빠지는 날수가 줄어든다.
0: 그럴 수도 있죠.
1: 늘어나는.
0: 그런 것만 막으면 사실 이제 저녁에 운동하는 게 더
1: 그렇군요. 저는 아침에 좀 운동하려고 노력하는데
0: 조기 축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1: 아니, 저 조기 농구.
0: 조기 농구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게 그러네요. 사실 진짜 저녁에 운동하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어떤 몸에 안 좋은 약속들은 적어지게.
0: 그렇죠. 또 중요한 약속들은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째서라도 가야 되겠지만 그 중요한 약속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미루게 되거든요. 다음에 또 약속을 잡게 되면 그런 약속들은 되게 보면은 필요 없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1: 이제 막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막 이러잖아요. 이게 120세 시대에 그때까지 기능을 유지한 노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0: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헌드레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100살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는데 100살을 사는 과정에서 내가 병들고 힘들게 사느냐.
1: 20년을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100살 사는 건 의미가 없다.
0: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나의 몸속에 호르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100세, 120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제가 110세에도 농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0: 호르몬 관리만 잘한다면요.
1: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0: 가능한 일입니다.
1: 여러분 가능합니다.
0: 호벤저스의 도움을 받으시죠.
1: 호벤저스 그 내 영웅의 도움을 받아서.
0: 요즘 이제 혈당 패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홈 닥터라고 해서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검사로 그 생체 어떤 정보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많이 구현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확성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의학을 우리가 5P라고 얘기하는데
1: 5P.
0: 예, 첫 번째 P는 프리시전, 정확해야 되고요.
1: 정확하다.
0: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프리벤션,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프레딕션, 어떤 병이 될지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프레딕션.
0: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번째는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1: 개인화.
0: 개인화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해서 자기가 참여를 하는 쌍방간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걸맞는 아이템이 저는 이제 호르몬 관리라고 생각되는데 호르몬의 이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전에 못했던 것들을 AI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OBTI나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호르몬으로 풀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이거를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지금 많이 지금 출발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아, 이 호르몬은 진짜 특성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뭘 먹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0: 뭘
1: 때문에
0: 뭘 운동하고 지금 나가서 어떤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쌍방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단어 호르몬이네요. 진료 예약하기 힘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실제 사례 환자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이분은 좀 이대로 방치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0: 뭐 한 세 가지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호르몬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1: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그 징후 때문에 온 거죠.
0: 네, 근데 뭐 얼굴이 이제 달덩이처럼 커지고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그게 단순한 성인병이 아니고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1: 쿠싱 증후군.
0: 예,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1: 부신 호르몬.
0: 예, 뭐 얼굴도 달덩이처럼 되고 지방은 쌓이고 근육은 줄고 그다음에 뭐 혈당, 혈압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의 뭐 총체적인 호르몬의 불균형, 뭐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지도 없고 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1: 아, 초등학교 선생님.
0: 네, 남편하고도 이제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야식을 막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고요. 게다가 이제 충동 구매, 쇼핑도 막 중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쿠싱 증후군, 부신피질 호르몬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도파민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의 호르몬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호르몬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이제 막판까지 끝장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대로 뭐 아까 얘기했던 3개 4개 정도 있을 때 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병은 미병 아니지만 미병 단계에서는 호르몬의 균열이 약간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치료하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는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 두 번째 말씀해주고 싶은 사례는 어떤 겁니까?
0: 아, 이분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갈래 길이 항상 인생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고 굉장히 흥이 넘치는 분이고 어디 가면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이제 그 좁쌀 영감처럼 집에만 있게 되고 막 드라마 보고 울고
1: 퇴직해서?
0: 왜? 막 이서 이분이 뭔가 했더니 테토남인 줄 알았더니 애견남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보니까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 갱년기 환자였는데요.
1: 아, 좀 나이가 네. 드시면서 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네. 상황이요?
0: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0: 제가 애견남이라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당뇨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분이 인슐린의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옥시토신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근육도 빠지고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멜라토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모든 게 다 무너지는.
0: 이거를 한 번에 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그것을 교정해 가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 나 결심했어 인생 걱정
1: 그거 알죠 저도
0: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호르몬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기로 마음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1: 두 갈래 길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
0: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갖게 되느냐 아니냐 이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멘토를 만나고 어떤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하마터면 더 그분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갈래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호르몬은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호르몬은 답을 줄 것이다.
0: 네.
1: 아, 근데 이런 분들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그러니까
0: 일단은 이게 복합 호르몬 장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코티졸 부신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장애가 불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네.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도파민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티졸 호르몬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1: 그걸 어떤 약으로
0: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줄여야 되고요. 근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도파민 디톡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잡게 해주는 여러 가지 본인만의 생활 루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일지도 쓰게 하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도파민도 호르몬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분비하는지 본인이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생활 루틴을
1: 그것까지?
0: 알려주고 만들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이렇게 의사로서 이렇게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뭔가 네. 뭐 약간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생활에 관련된 네, 인생에 관련된
0: 어떻게 호르몬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상담도 하고 그렇게
1: 아, 그럼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0: 아까 의사가 또 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위 대위까지 있으니까
1: 그 교수님이 대위라는 어떤
0: 아니,
1: 사례를 평생 잊지 못할 분이 있다 잊지 네. 못할 사례가 있다
0: 네.
1: 그 어떤 사례입니까?
0: 그 제가 조교수일 때였던 것 같은데요.
1: 아, 조교수?
0: 예예.
1: 그 상당히 젊으실 때.
0: 예예. 예. 그래서 네. 교수가 바로 되자마자 그 당시에 항상 의욕이 넘치고 진취적이고 막 되게 이제 어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어떤 기준의 환자들을 맞추려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저한테 찾아왔던 퇴학 장군이셨는데 당뇨로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들한테 강하게 당할 수도 6.5로 맞춰야 되고 막 해서 했는데 되게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이분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냥 그 당뇨병을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된다는 조급증이 제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나중에 이분이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갖고 계신 권총으로 자살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1: 아, 그분이 퇴역장군인데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0: 권총을 갖고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종합적인 어떤 전반적인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 거지 한 가지 수치에서 우리가 막 계속 강요하거나 조급해서 치료한다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결국 환자가 자기의 호르몬의 균형 관리를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왜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결국 말이기 때문에 저희 모름지기 내분비니까 의사는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고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명의를 찾지 말고 명환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이후에 제가 그 환자한테 받은 교훈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조금 더 환자한테 맞는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오늘의 안철우 의사 안철우를 만드는데 되게 좀 뼈 아프지만 네. 가슴 아프지만 어떤 네. 계기가 됐던 환자였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승이고 그런 환자들에 대한 그 치료 경험이나 또 이제 환자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의사로서의 완벽성을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실천하시는 방법들을 좀 제가 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사회적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사회적 건강.
0: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소통이 안 됐고 젊은 사람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젊은 사람들도요. 요즘 보면은 너무 개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소통 얘기 또 젊은 얘기를 이번 책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으로 강조했다는 것이 이번 책에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우리 청년 세대들도 읽으면 되게 좋은 내용이겠군요. 네. 읽어보신 소감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들 보고 있는 분들께 네. 지금 당장 이거 하나 바꾸세요 라고 하신다면 네. 가장 바로 즉각적인 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네. 호르몬 행동 네. 하나 네. 어떤 걸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까?
0: 사실 좀 모든 호르몬들의 균형이 여러 가지 뭐 식사, 운동 다 복잡하게 얽혀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뭐 해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게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죠. 호르몬에는 왕도가 없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추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햇볕 샤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햇볕 샤워.
0: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실내에만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제 햇볕을 못 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뭐 학생들도 좀 이렇게 휴식 시간에 쉬는 시간에 좀 친구들이랑 햇볕도 쬐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점심 먹고 들어가면서 조금 산책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분들이랑 어울려서 동네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산책만 20분 이상 해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하루에 8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호변전소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밤에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러닝크루라고 해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도 사회적인 호르몬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인슐린 호르몬 기능도 좋아지고 또 운동하면서 근육도 생기면 성장 호르몬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4대 호르몬의 균형을 그래도 한 가지의 그냥 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햇볕을 천연 영양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햇볕 샤워를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자주 나가라.
0: 네.
1: 그 해가 떠 있을 때.
0: 네.
1: 슈퍼맨도 우리가 영웅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슈퍼맨도 막 아프고 이렇게 빌런에게 당해서 막 쓰러지고 몸이 쇠약해졌을 네. 때 네. 햇볕을 딱 쬐가지고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1: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0: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 아 저는 상상력인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날씨가 좀 누그러지고 선선해지면 네. 여러분 그 때때로 혹은 아주 자주
0: 네.
1: 햇볕 샤워, 햇볕 샤워 우리 안철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햇볕 샤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45분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실천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였고 지금은 멜로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를 많은 분들이 올림픽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 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네. 이런 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돈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내었던 선수여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멜로페는 저 이외에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와 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경영부터 시작해서 생산, 디자인, 공장까지 제가 다 다니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작은, 작디작은 브랜드입니다.

나름 선수 시절 제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고 또 나름 나이는 30대지만 경력은 50대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세바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27살에 은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1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운동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좀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번 전향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역경과 좀 힘든 일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미 20대 때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S모드 서울이라는 패션 학교의 장학생으로 한 달, 굉장히 짧지만 한 달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직접 옷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실전과 가장 가까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작은 도전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낯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 이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많았었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항상 있고 또 뭐 SNS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족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요.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어학연수도 아니고 또 패션 공부도 아니게 그냥 영국으로 도피처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마 영국에서는 은퇴 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안가의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심지어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6개월을 영어 저 잘 못해요. 근데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마트에 가서 뭐 사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헬스장에 가서 혼자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뭐 카페에서 어학연수 온 한국 선수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 저를 알아봐주면서 같이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 너무 재밌다. 이제 조금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한 찰나에 저에게 혹시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성 부비동염이라는 건강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영국에서 오게 돼요. 열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 볼 쪽에 염증을 빼주지 않으면 약이 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8알씩 막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프기, 치아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조금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이거 나 지금 당장 한국에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휩싸여서 뭐 뒤에 일정들이 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바로 다 취소를 하고 당일날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힘든 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 보니 전혀 나아진 게 없었고 더 나의 건강 악화만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우울증과 좌절감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거기에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힘든 시간들이 1년 정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국 생활에서 저를 가끔씩 즐겁게 해줬던 정말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 끄적였던 가방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끄적이고 할 게 없으니까 노트에 맨날 끄적이고 이랬었는데 영국에서 가방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려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가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성공을 바라고 그 전에 작은 도전의 기회를 좀 무시했다면 인생 2막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인생 2막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내가 가방을 하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나서게 되는데요. 정말 생전 모르는 가죽을 만져보기 위해서 공장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한번 손수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바느질부터 뭐 가죽부터 안감부터 손수 만들 수 있는 공방에 가서 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렸던 가방을 디자인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되게 오랜만에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무언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을 시기가 제가 은퇴 후에 방황을 했던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제 이거 망설이면 안 되겠다. 1, 2년을 이렇게 날려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전을 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모임에 나가게 돼요. 뭐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은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 모임에서 막내였고 거의 30대, 40대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고 새로운 도전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이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뛰고 직접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가죽 시장을 처음으로 혼자 돌고 샘플실과 공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날려요. 초반에 가죽 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퍼 있잖아요. 많이들 보시는 가방에 달린 지퍼인데 그 지퍼를 제가 생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지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길이를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재서 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온 거죠.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00개의 지퍼를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지퍼는 제 사무실 옆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실수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지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실수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들을 지금 내가 혼자 할 때 해보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저를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생 2막을 열 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와 깨달음입니다. 선수로서 제가 1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또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소치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500m에서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맞아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때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종목이나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
이번 부상이면 난 이제 끝났다, 이번 올림픽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제가 스케이트를 신게 됐고요. 올림픽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10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러려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붕대를 감고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험들, 정말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걸 겪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방황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더욱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 선수 시절 경험들을 아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나 인생 제3막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요. 도전을 계속하는 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나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근데 안전하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좌절, 실패 혹은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들을 앉아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고 수백 번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운동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거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체력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승희였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은 아침 김경주입니다. 10월입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살갗에 와닿는 공기와 아침 창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 굳이 남은 잎사귀들 끝이 갈색으로 혹은 또 빨갛게 변하는 걸 확인하지 않아도 가을인데 음악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잠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흙하고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또 이맘때이기도 합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라고 일찍이 노래한 가수의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오늘 또 한 번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10월 1일 오늘부터 음악과 함께 2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 옷인지 아니면 옷장에서 계절과 함께 다시 꺼내 입는 그 옛날의 옷인지. 아침에 아파트 로비를 나서오는데 돌도 안 된 것 같은 아기를 안고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 맞아? 그 아기가 인형같이 보여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하나 정도 낳고 하니까 정말 아기들을 보면 이 가을 패션 위크에 나선 모델들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하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맞아?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올해 10월 첫날에 들은 음악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기타 음악이라고 하는데 기타리스트는 존 윌리엄스였고요. 기타로 시작하는 10월의 아침이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그러면 또 우리가 지난 1월에 미국이 들어가서 마두로 당시 대통령을 잡아오고 지금 석유가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미국이 석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갖고 석유뿐 아니라 여러 광물 그중에서도 또 금이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금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금을 미국이 석유와 함께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2026년에 들어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뿐 아니라 여러 금과 미네랄 산업에서도 크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미국이 석유는 금을 또 움직이는 것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르다.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개입한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제시장에 이런 석유와 금, 광물, 거래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석유에 대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영향력은 훨씬 직접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과 다른 광물들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펼친다 해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하는 것과 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금 같은 경우는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정제를 하는 정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시장에 금을 어떻게 내다 파는가 하는 것은 개인 기업의 또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과 석유가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대통령도 치우고 지금 임시 정권을 들어오게 한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금은 사실 인기가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미국이 시도를 하긴 했지만 로이터 통신 지난달 9월 8일에 보도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더 많이 금에 대해서도 좀 접근을 확대하려 한다.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네르벤이라는 금광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있는데 일부 거래를 또 허용을 미국 재무부가 하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베네수엘라산 금을 미국이 그래 팔아라 말아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정제하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정제되지 못한 채 보관되어 있는 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하라고 해서 금을 바로 사할 수가 없는 건 이게 국제시장에서 금이 어떻게 나왔는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혹시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금을 채취해서 정제하는 이런 것들이 금의 원산지와 공급 과정에서 불법 채굴부터 해서 범죄 조직과의 관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발각될 경우에 원래 이 미국의 기업 자체가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국제 이 금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나쁜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허락을 했다 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금을 베네수엘라인 것을 가져다가 팔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영국 중앙은행 Bank of England의 베네수엘라의 금이 약 40억 달러어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옮기는 것 역시 미국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일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금을 압수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지금 들어선 그 과도기의 정부 또 야권 측이 합의를 하고 미국이 감독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대로 이 기업이 이거를 덜컥 가져다 정제를 할 수 없는 국제 금 시장의 룰이 있다. 오늘 베네수엘라의 기타 음악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한번 봅니다.

0: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Anything that is part of you. 당신이 말한 거라면 모든 걸 알고 갖고 뭐 이렇게 그러고 싶다는 노래 맞죠? 세상의 모든 아침과 두 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앤젤라님께서 제 목소리가 두 시간이 되니까 여유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하셨는데 두 시간이 여유가 저는 여유가 더 없지 않았을까요? 두 시간 준비를 하려면 그렇죠. 우리 또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가주니까 제 마음에 중간중간 뉴스로만 읽거나 할 때보다는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면 사람들이 승객들, 승무원들이 다 죽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라는 말도 좀 약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타면 마음이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그러면 그렇게 자주 있는가?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지만 이게 뉴스에 크게 알려지고 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경우가 99%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이 잡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7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낸 그 영웅이 히어로가 오늘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이 두바이라는 이게 비행사 이름인가요? 인도의 파일럿인데 마흐차르라는 라스네임 스밋 마흐차르라는 이 조종사가 조종관에 딱 잡고 이제 170명 넘는 사람들을 싣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길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같이 타고 있던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칼로 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계획된 거죠. 뭐 화가 나서 그냥 바로 찌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게 부상을 당하면서 비행기가 17,400피트를 추락을 합니다. 2분 정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몸싸움을 하고 칼에 찔고 이러는 상황에서 스미트 마흐차르라는 조종사가 정말 안간힘을 써서 이 조종석의 문을 열어요. 락을 여니까 이제는 반대로 승객석에서 이게 지금 조종실로 들어오려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몰려 들어와서 결국은 문제의 임무를 제압을 해서 그래도 다시 이 조종관에 이걸 컨트롤을 잡아서 추락하는 일을 막았다. 170명도 더 되는 승객과 승무원이 다 살 수가 있었다. 비행기 하이재킹의 목적은 조사 중이라서 알 수가 없지만 삶과 죽음이 찰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도 히어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Preventing a 9/11 disaster. 9.11 테러 같은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뭄바이 출신의 이 인도의 조종사 파일럿 스미트 마흐차르를 다시 한번 얼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에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6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세상에 모두 두 시간으로 또 음악과 함께 이렇게 범앤스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의 카톡을 읽다가 왜 몇 개가 보입니다. 이 고설자님, 그동안 설렁설렁 들어왔는데 오늘은 예,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기쁩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윤춘호님께서도 오 이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저도 뉴스만 이렇게 팍팍하게 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때 열심히는 했었다. 네. 아무튼 귀가 호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에 좀 놓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주 바쁜 출근길에 차들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쪽 길로 가는데 거기 이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태워놓고 옆에 사람이 이제 커피를 가지러 들어가는데 왜 꼭 사거리 코너 바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는지. 근데 차를 안 움직여요. 이게 어떤 때는 옆에 passenger side만 승객만 앉아있고 운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운전자가 있어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둔한 건가? 아니면 진짜 악의에서 그런가? 우리가 악질이다 막 심하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악질이라는 표현을 쓸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둔하구나. 근데 정말 둔하구나. 왜냐면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본인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다. 그래서 노 눈치. 쌤 김입니다.

No, 눈치, 샘 김의 노래 좀 들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경우겠죠. 뒤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뭐, 특별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차 빨리 치세요. 제가 이 웃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건 제 2기 행정부로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전국 미국의 내셔널 티어러라고 할 수 있는 케네디 센터에 대해 지금 갖고 있는 그 욕심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은 대단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케네디 대통령 옆에다가 붙였다가 또 떼라고 하니까 뗐다가 보수가 필요한데 돈을 내 이름을 넣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고 했다가 또 이 사진을 뭐 그 이전에 이미 바꿨죠. 그리고 많은 또 아티스트들이 이 공연 캔슬하고 거기에 있던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도 떠나고 지금 공연의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케네디 센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됐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또 이걸 일단 일시 폐관을 하고 보수를 한다 그랬는데 뭐 다 아내를 쳐부순다 이런 말도 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워싱턴 DC에서 케네디 센터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뜨겁게 핫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공연과 문화의 여러 행사들이 있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걸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폐쇄가 일시적으로 지난달에 이사회 폐쇄가 결정이 돼서 뭐죠? 이게 포크리프트가 벽을 두들겨 부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또 머리가 하얀 그런 아티스트들까지 와서 이 휴먼 체인 서로 팔을 끼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프로테스트를 하게 이르렀고 이런 화려한 미국의 예술 중심지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취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코넬 대학에 2024년에 있었던 이 집단 성폭행 그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최근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 코넬 대학이 엄청나게 학생들 자신이 먼저 분노하며 또 그 코넬 대학에 위치한 그 시의 시장은 학생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모임 행사를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코넬 대학의 이 사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정말 많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또 이 메시지 스크린샷을 입수를 했다고 오늘 그렇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 프레터니티 하우스라고 남자 기숙사죠. 거기 초대받아서 간 여학생이 술과 또 하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항정신성 이걸 받아서 모르고 마셨는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집단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사건. 100%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나에게 레이비 행해졌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이렇게 캠퍼스 경찰 보고서에도 쓰고 있는데 여기 이 학생의 이름은 그냥 제인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7명의 피해를 그러니까 이 성폭행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남자 학생들의 이름은 뭐 경찰이나 뭐 학교 측에서는 이걸 당연히 밝히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 뛰어나서 아주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밖은 아직 흐린 거죠?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오늘 아주 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도는 어제보다 높고 내일은 더 올라갑니다. 멕시코 시리에서 신청곡 왔습니다.

앞에 테니스 클럽에서 회장님, 승봉 회장님, 그리고 전 회원들, 이수연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금 계속해서 카톡이, 네, 멕시코 시리, 이런 시간인데, 조스미의 목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세상의 모든 아침 2시간으로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라는 글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로체스터 쪽에서도 저도 귀 호강하고 있습니다. 네, 주연님, 정우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K라디오 꼭 라디오 없어도 들으실 수 있죠.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라디오를 보통 운전하실 때만 듣는다면 차에서 내리시고 그치 그치 라디오 못 듣는구나.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 되는 그 컴퓨터에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kradio.us, kradio.us 하시면 화면이 열리면서 저도 보이고요. 우리 또 다른 진행자들, 앵커들 얼굴 다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그 상단 코너, 맨 오른쪽 위쪽 코너에 on air 두 영어 단어가 보입니다. on air. 그걸 클릭을 하시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라디오 없이 또 온라인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곳, 멀리 계신 멕시코도 지금 우리 얼마든지 K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카톡도 받아보는 거죠. 잠시 후에 10월 17일에 뉴욕에 오게 되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야겠죠. 세상의 모든 아침 1부는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에 걸으시다 보면 2층 높이야 킴스보석 한글 간판포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싼데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은 이번에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목걸이가 여러 점 나와 있어요. 정말 예쁘고 가격도 좋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뭘 해먹나 저녁뿐 아니라 입맛이 없다 가을인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우리 밥상이 근세에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쪽파 김치 그리고 곱창 전골 곱창 전골은 몇 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오징어 초 무침 등 가을 입맛에 새로움이 더해졌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언제나 누군가가 받습니다. 상담원이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리고요.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 전화번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도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가 있는 곳.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고요. 거긴 또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당구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쳤잖아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최첨단의 기술들이 자리한 곳.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입니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오픈 기념으로 있고요. 929-766-0088 전화합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는데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또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으로 문의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인데 이 가을에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이네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또 한국 간식과 영양제 또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원래 11월이었는데 10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저녁 7시 40분 뉴욕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가 NYCFC와의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팀과 손흥민 선수가 뛰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또 팀도 응원을 하게 되는데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을 이번은 뉴욕 퀸즈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치실 수 있는 기회. 티켓 그리고 단체 관람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908-461-1178, 908-461-1178이나 뉴욕 번호는 뭐 여긴 아무 번호나 하셔도 되는 거죠. 212-255-6969, 212-255-6969. 손흥민과 LAFC 그리고 뉴욕 팀도 응원하고요. 어떻게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 뉴욕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첫 번째 시간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제목이 제가 손흥민 한번 보려다 티켓 300장. 이거는 교통위반에서 받은 티켓이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 보러 가려고 티켓이 어떻게 하다가 300장이 넘어버렸는데요. LAFC가 5월에 오려다가 이 경기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11월 처음에는 이제 10월 17일로 확정이 됐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티켓을 미리 구입하신 분들도 뭐 환불해 주세요 붙어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하셨던 이 티켓이 저도요 해서 300장이 넘었는데 팀의 경기 연기로 손흥민 선수 한번 보려다가 뜻밖의 해프닝을 지금 경험해 오십니다.

0: 그냥 뭐 저도 손 쉬고 네. 그냥 뭐 마음속으로 줄이 있으니까 그냥 네. 어 손 씨 한국 사람이 축구하니까 네. 뭐 네가 관심 있으면 한번 보러 가자.
1: 맞아요. 네. 미국에서 언제 또 손 씨 삼촌뻘을 만나겠어요?
0: 예. 네. 애들은 뭐 처음에 관심도 없죠. 뭐 아. 애들이 알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TV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네. 가기로 했어요.
1: 네.
0: 예,
1: 네,
0: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또 주위 분들이 뭐 동생들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표가 한 20장이 넘어버린 거예요.
1: 아, 네. 20장 넘게 이제 네, 처음에. 다 초대가 된 네, 거죠.
0: 네네. 네, 네. 했다가 이제 뭐 제가 그때 또 마침 또 골프협회 또 잠시 가입해가지고 그 활동하는 데 또 그 지인분들이 또 아들들이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또 손흥민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네. 개밖에 없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아, 보면 같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티켓 여기 미국 MLS가 티켓 그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1: 그렇죠. 네, 그래서
0: 네. 처음에는 뭐, 당연히 뭐, 저는 솔직히 게임이 취소될 거라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1: 네.
0: 그냥 이제 스케줄 딱 확인하니까 월드컵, 그러면 전 솔직히 월드컵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LAFC가, 아, 손흥민 온다는 소리 듣고, 아, 그럼 이걸 이어가겠다. 네. 해가지고 난 솔직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되게.
1: 아.
0: 준비 옷도 다 준비하고 한국에서 다 가져오고
1: 네
0: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1: 근데 자 처음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쵸. 또 친구들의 자식들까지 이렇게 해서
0: 아, 그럼요,
1: 이게 예. 다 초대해서 지인들과 하려고 했는데
0: 네, 네. 했는데 이게 티켓 가격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좀 떼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네. 뭐 제가 최대한 일단 좀 싸게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1: 네. 네? 네.
0: 나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그렇게 됐다가 뭐 50장 10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1: 네.
0: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취소가 되니까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1: 그렇죠. 연기가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0: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아, 전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거기다가 저랑 이제 뭐 관리하는 분이 조던이라는 분인데
1: 네.
0: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아 일단 파시라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난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해서 이거 네. 그 바뀐다는 내용을 네.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스레드 쪽에서 네. 어느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 이런 일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1: 소셜 미디어 보시고 네. 정보를
0: 그러니까
1: 먼저.
0: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 아는 아하. 분이겠죠. 아마.
1: 네. 네.
0: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1: 네.
0: 정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이기면 LAFC가 이기면 네. 뭐
1: 그렇죠.
0: 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1: 콩팝과 그 대회 나가는 그 네.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진짜 올라갔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5월 6일이었나요 원래 예정됐던 날짜가.
0: 그것도 아예 모르고
1: 이제 잊어버리고 싶다.
0: 아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고
1: 그렇죠. 그래서 5월 경기가 처음에는 그렇죠. 11월 이제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0: 5월이면 어버이날이고 막 가장의 달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저는 정말로 한 500장도 자신 있다던 솔직히 얘기해서
1: 네.
0: 근데 안 되더라고요.
1: 네, 그렇게 처음에 지인들로 시작해서 20장 그다음에 점점 불어나서 이게 원래 티켓을 그렇게 단체로 구입하는 게
0: 네.
1: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0: 안 되죠,
1: 그거 근데. 사는 김에 우리 가족 8명 뭐 이렇게 해서 네.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다 듣다 보니 돈을 네. 벌려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0: 네, 저는 돈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1: 그렇죠.
0: 제가 돈 쓰는 게 더 많아요.
1: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러니까. 300장이 넘었는데
0: 제가 이제 예약을 한 건 300장이에요. 맨 처음 150장을 팔아버리고
1: 네.
0: 먼저 150장을 판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받으려니까 네. 그때가 이게 딱 그게 걸린 거예요. 그
1: 네.
0: 결승 진출한다 안 한다.
1: 네.
0: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톱을 했습니다 그거를.
1: 거기서 이제 no more. 그러면 그 스톱했다는 게 뭐예요? 팔지를 않고.
0: 그러니까 네. 예약만 받고 돈 네. 받는 걸 스톱을 한 거예요.
1: 아, 돈 아예 입금하지 말라고.
0: 네, 입금하지 말라고 일단 네.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1: 네.
0: 그렇게 해놓고 일단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답을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구단에서 저한테
1: 네.
0: 주는 표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1: 네.
0: 한 2주 정도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1: 아, 왜 답을 안 줄까요? 구단에서.
0: 일단 나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1: 그럼 이제 갑이 된 거예요.
0: 네, 내 돈은 일단 거기 들어갔고 MLS 네. 규정상 환불이랑 규정이 아예 없어요.
1: 아, 메이저리그 사커. 네. 이게 또 이런 케이스는 연기가 된 거지 경기가 취소된 게 아니라.
0: 그렇죠. 이게 그쵸? 취소가 된 거면 또 할 말이 있겠죠, 제가.
1: 네, 네.
0: 근데 이게 연기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전에 한 번 또 연기가 된 거래요.
1: 네.
0: 전 그것도 몰랐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때는 월드컵이 또 그렇죠. 열릴 그런
0: 상황이었고 이어지는 그거라서
1: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0: 그렇죠.
1: 아들들을 위해서 얘네들은 뭐 손흥민도 네. 뭐 알까 모를까
0: 네,
1: 한국이라는
0: 그렇죠.
1: 나라에 대해서 부모의 나라라는 거 외에는 별 기회가 없어서
0: 최고죠.
1: 네.
0: 그 뉴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1: 네, 월드컵이
0: 왜 아메리칸들이 우리 뭐 자주 가니까 괜찮으니까
1: 네, 네.
0: 그럼 저기서 잘하면 뭐 한국 사람이 뭐 네. 한국 선수가 뛸 수는 없겠지 결승은 당연히 뭐 그건 희망사항이겠지만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저는.
1: 네, 야. 그게 그.

0: 그렇게 됐구나.
1: 네. 네.
0: 그랬는데. 아유, 씁쓸한 것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씨라는 이유로 또 자식들에게, 야, 한국인의 그 피가 있다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손흥민, 삼촌뻘 되는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 아유, 몰라도 돼요. 아, 저 그냥 게임만 이번에 그냥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과정을 다시 들어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이게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좌석 배정도 또 그 구단에서 주면 그걸 또 떼어서 다른 사람들 표 같이 사주셨으니까 돈도 받아놨지만 이건 나는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또 좌석 네. 배정도 해야 되고 복잡했죠.
1: 이게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반은 다 하프는 다 드렸고
0: 50% 그럼 구단에서 환불을 네, 해준다는 말이 맞아요.
1: 계속 얘기해가지고
0: 와
1: 겨우 끌어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뭐 표 사신 분들은 모르시죠 그거.
0: 네.
1: 뭐 그냥 뭐 저도 뭐 당연히 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내 제 돈이 들어갔으니까.
0: 네.
1: 아, 이거 뭐 나는 저 다시 주고 다시 팔면 되지 않냐.
0: 네.
1: 전 기본 상식이 그거거든요.
0: 어허.
1: 근데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렇게 지인들과 미국에서 네. 이민 오셔서 비즈니스 작은 거 하시면서 좀 평화롭게 사시다가 갑자기 지인의 지인까지 해서 표를 그럼 나도 좀 사다오 해갖고.
1: 예, 예.
0: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아시게 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새로운 분들, 뭐, 어차피, 뭐, 인스타나, 뭐
0: 네.
1: 그런 거, 스레드도 안 했는데.
0: 네.
1: 아, 그냥, 내가, 왜냐면.
0: 이 해프닝이라고
1: 한 거예요. 이거 뭐라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사람들 네. 그냥 보기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0: 네.
1: 그냥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
0: 네. 뭐.
1: 손흥민이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한번 왔을 거예요.
0: 네.
1: 겨울인가 한번 왔는데.
0: 네.
1: 그때 좀 와가지고, 솔직히 뉴욕, 유저지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0: 아, 손흥민 선수가 만난다도.
1: 만난데도 뭐.
0: 그래서 그 5월에 왔었으면 월드컵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참 좋았겠다 했는데. 아무튼 이제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7시 40분 경기 시티필드. 근데 그게 한 달 앞당겨진 이유가 뉴욕 매츠가 이
1: 네,
0: 메이저리그
1: 진출을 못한 걸로 알고
0: 올라가서
1: 아쉽죠 또 그것.
0: 네, 그것도 아쉬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또 NYC 뉴욕 FC도 응원을
1: 아 당연히 응원해야죠.
0: 네.
1: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그냥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고
0: 네.
1: 가서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응원하고 그냥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우리한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네,
1: 저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이런 라이브가
0: 네.
1: 최고라고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렇게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럼 아직도 티켓이 있긴 있는 거예요?
1: 아, 그냥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지인들로 그냥 내가 채워가지고
0: 네.
1: 할 거고 그 아까 그 존박님이
0: 네, 네, 네.
1: 하신 그쪽으로
0: 아, 그쪽으로 티켓은 아직도 구입하실 수 있다. 이게 그룹으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네. 한두 장 따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뭐
1: 네.
0: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고 싶으면 여기서 하시는 게 좋겠다.
1: 네.
0: 돈을 그래서 오히려 뭐 벌려고 한 게 어차피 아니었지만 돈 지금 손실이 50%밖에 환불이 안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했나 뭐 이렇게 혹시 없어요?
1: 아니 근데 뭐 이거 이런 거 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뭐 이건 솔직히 쉬운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하고 보니
1: 1년을 네. 소비했어요 제가.
0: 와 손흥민 선수 온다 그래서
1: 내가 한번 축구 한번 보려고 축구도 안 봐요 저는 솔직히.
0: 아 진짜 너무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네. 뭐 손흥민 선수에 관한 걸 모든 걸 그렇게 다 물어보시겠네요. 손흥민이 이번에 와요? 뭐 안 다치대요? 뭐 괜찮대요?
1: 웬만하면 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리그 규정상
0: 이렇게
1: 지금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게
0: 네.
1: 뉴욕 FC랑
0: 네.
1: 뉴욕. NIC랑
0: 네.
1: 뭐 LAFC도 이번에 또 감독이 바뀌잖아요.
0: 네.
1: 정말 좋은 케이스죠.
0: 아, 네.
1: 새 감독과 새 전술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0: 네.
1: 전략을 줄 것인가.
0: 그렇죠.
1: 네.
0: 이 손성훈님은 일단 그전에 축구와 야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서 야구인가도 야구 보러 가셔도 뭐 파울볼만 이렇게 오면 잡고 뭐
1: 네, 두번 잡았어요.
0: 네. 어떤 선수?
1: 유현진 왔을 때 잡았고 오타니 왔을 때 잡았고.
0: 와 정말 네. 럭키. 그래도 이번 아무튼 손흥민 선수 LAFC 경기가 연기되면서 뉴욕 퀸즈의 시티필드 티켓에 와 이걸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NYC 그러니까 뉴욕의 FC 구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티필드 옆에
1: 예.
0: 축구장이 하나 들어서는데.
1: 그 네. 뉴욕 FC에서 자기네들이 네. 맞는 거예요.
0: 아.
1: 굉장한 투자죠.
0: 네, 우리는 카지노가 들어선다 해서 그 찬반 때문에 막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다른 소식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1: 그쵸.
0: 축구장에 하나, 퀸즈에 들어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럼 솔직히 한인사회에 굉장한 크죠, 솔직히 얘기해서. 구장이 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잠실 야구장이나. 네. 뭐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건 되게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네. 그 스포츠란 거는 체력은 국력이에요.
0: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미국의 그 스포츠를 관람하는 문화는 경기 시작 전부터 가서 뭐 아예 그냥 뭐라 그러죠? 테일게이 파티. 막 네네. 상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불 지피고 뭐, 그래서 어떻게 밖에서 경기를
1: 하는 아주 좋은 문화죠. 그게 뭐,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랑은 별로 상관은 없는데 네.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0: 네. 뭐 그래서 그런 문화도 뭐.
1: 구워 먹고 물건도 팔고 뭐.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0: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1: 그렇죠.
0: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특별히 네. 언급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닐까.
1: 아, 뭐. 네. 뭐, 국군의 날이고. 아, 네. 갑자기 물 좀.
0: 갑자기 뭉클. 네. 저한테 국군의 날이라고 그걸로 시작하죠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기다립니다.
1: 네.
0: 네. 10월 17일.
1: 네.
0: 네. 오늘 국군의 날에 그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 모든 거 다 있고. 다치지만 마라. 손흥민 그렇죠. 와라. 이렇게 좀 하고
1: 그냥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네. 운동에 즐기듯이 즐기고 네. 아이들은 그냥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네. 꿈을 키우면 됩니다.
0: 꿈을 키우면 된다.
1: 네.
0: 아이들아 손씨가 꼭 아니어도.
1: 그렇죠.
0: 네. 네.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그럼요. 진짜 엉클같이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뉴욕 뉴저지에서 살아오시면서 비즈니스 해오시다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 아 지켜야 돼. 지인들 초대하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좀 한국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아주.
1: 아니 뭐 이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 네, 오늘 네. 손성우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ラジオ K ラジ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신만이 장석 구내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인데 크리스마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오늘은 어제가 꿈꿨던 날, 내일이 과거라고 돌아볼 날입니다. Today. 지난 7달 동안 우리 K라디오 이 시간 10시를 채웠던 우진숙의 투데이는 세상의 모든 아침 2부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또 잠시 후 11시에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가진 전문 상담 시간에 우진숙 진행자가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옷 바꿈인데 저는 한 시간 하고 나가야 되는가 막 갑자기 이런 착각이 일었어요. 이게 잘 익숙해지지가 않았네요. 말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카톡 제니님 카톡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잘 좀 자세히 보려고요. 사방이 혼란스러운 이 미국 생활에서 하루의 아침을 항상 열어주시는 우리 K라디오, AM1660 K라디오, 또 워싱턴 DC 지역에선 AM1310이죠. K라디오 여러분들과 특히 낭낭한 목소리로 출근길을 즐겁게 해주시는 김경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개편 2시간 방송 너무 좋아요. 예, 탁월한 선곡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K라디오라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노래는 우리 그 옛날의 노래로 가볼까요? 현주님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눈도 더 피고요. 덕수궁도 나오고요. 그런 거죠. 이문세 광화문 연가.

성남사 단풍 최갑수 단풍만 보다 왔습니다. 당신은 없고요. 나는 성남사 줏들 바람에 쓸리는 단풍잎만 바라보다 하 저것들이 꽃 내 마음만 같아야 어찌할 줄 모르는 내 마음만 같아야 저물 무렵까지 나는 성남사 쥐들에 고인 늦가을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붉히다 단풍만 사랑하다 돌아왔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없고요.

이렇게 단풍이 짙게 색깔이 물들려면 미역의 우리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옆에 옥님께서도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맑을 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후에 해가 더 모습을 드러내면 들을 것 같아서 남겨놨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0: 과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 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7: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6: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7: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6: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7: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6: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7: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6: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6: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6: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7: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6: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김 합동법률사무소.
7: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6: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아메리카나.
7: 뉴욕 청거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6: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제4회 K-Radio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8: 세상의 모든 아침도 여자 축구 K-Radio컵 여자 축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잘 들으시고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특히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여자 축구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또 특별한 그런 매력과 제가 내일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랬지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카톡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미연님께서 원래 이렇게 러닝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2시간 방송하시면 좀 덜 바빠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잠깐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 진짜 그런가 조금 전에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부 뉴저지는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비 좀 한동안 안 봤으면 했는데 내일도 오늘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비가 좀 어느 시점에선가 올 거라고 우리가 어제 들었는데 비가 중부 뉴저지에는 벌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침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뉴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 컨텐츠를 좋아해서 계속 가는 경우도 건강에 관한 거 빼고는 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다더라 이것이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more than enough 우리가 뉴스는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도 중간중간에 fat이 들어있어야 끼어있어야 맛있다. 그래서 저를 fat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카톡이 보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님, hello my friend. 언제나 감사합니다. 빗방울이 보인다면 가을비겠는데요. 김정미의 봄이 또 저만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흑색 소가 쓰다를 보셨다면 이 노래가 거기 나왔던 거예요. 김정무의 봄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세상의 모든 아침과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10월 첫날입니다. 올해 선거가 그래서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는 거죠. 네, 11월 3일이 선거인데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 모든 의원들이 선거에 나서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을 할 수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하원에서 일단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이렇게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마음껏 했던 그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 또 하원에서의 입지가 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바랄 뿐 아니라 뭔가 지금 강경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쟁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물가 계속 올라가 있고 와 기름값은 지금 4달러 전혀 밑으로 내려갈 조짐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 또 사전 투표 그러니까 조기 투표 early voting이 이미 최소한 29개 주에서 여기에 보트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이 6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69만 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연방 상원의원 또는 주지사 선거가 있는 여러 주들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이 사전 투표, 조기 투표 신청 비율이 2024년 같은 시점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이 일찌감치 나서서 사전 투표한다. 왜 그럴까? 공화당 쪽에서는 진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 유권자가 조기 투표 신청한 것이 67%. 2년 전 같은 시점에서 54%에서부터 67%니까 상당히 증가가 된 거죠. 더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 이건 조기 투표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아이오와주에서의 지금까지의 그 통계고요. 펜실베이니아, 메인,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그런 증가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2024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던 지역의 사전 투표 진행 속도가 이 지역이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트럼프 그때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역보다 버지니아주에서도 이 조기 투표 사전 투표 훨씬 더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뭐 다른 투표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뭐 조기 투표, 사전 투표 이거 별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날 선거 날 가서 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공화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테네시 주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이런 치명적인 약물로 사형을 시키는 현장에서 두 번이나 그대로 살아있었다 해서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 펜토바비탈 이 약은 뭐 이름 듣고 절대 기억 안 하게 될 약이겠지만 이걸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을 투여를 했는데도 의식이 남아 있었고 그뿐 아니라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웃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물론 들지만 사형 집행하는 현장에서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이 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대단히 야단스러운 그런 반응을 테네시주에서 보이고 있는데 테네시주 주지사가 빌 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올해 남아있는 모든 사형 집행 중단하라고 이 테네시주만 해도 지금 사형 집행이 있는 그런 주니까 독립적인 어디와 관계 없는 주와에도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1995년에 살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 날짜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995년 사형 그러니까 재판이 좀 끌었다 하더라도 1995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니까 지금 31년 만에 사형 집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7: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6: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7: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6: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7: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6: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8: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9: 뉴

0: 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문배술.
2: 케이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폴리의 한남 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운 잔치상 같이 도판합니다. 한국 쪽파 김치가 요즘 아주 인기고요. 그리고 오징어 초무침 이런 거 새콤한 거 매콤한 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곱창전골은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는데 오늘 럭키하시면 곱창전골도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좋겠네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그리고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I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 또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IC 케어,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인봉사센터 KCS로 문의해 주세요. 718-939-6137.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조금 지쳤다면 노던 블라바드 플러싱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그리고 팁이 없습니다. 반찬이 무료에 팁이 없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도 좋습니다.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화장품을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내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 있습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변화되는 피부 경험해보세요. 646-765-5117 그러니까 5117입니다.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 드립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있어요.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전화는 718-359-3600번 모모 양복점 공동 제공으로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듣고 계십니다. BTS Swim

오늘 K라디오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몰랐던 그런 관계이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여성들, 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통해서

0: 하지만 그 지역에 로체스터에 존경을 받고 계시는 태권도 관장님이시고요. 그런데 네. 미세스 라는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1: 네, 원래는 이 주연인데요. 결혼하면서 네. 나 주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추석을 바로 지났는데 추석에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학의 그 계절에 네. 추수 네. 어떤 셀러브레이션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페스티벌로 만들어서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런티어로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너무 여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0: 네. 그래서 네. 우리 라주연 이 행사를 주관하는 아파파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지금 비영리 단체로 시작됐는데 먼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박서윤 캘리그라피 퍼포머께서 말씀해 주세요.
2: 아,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네. 라체스터에 지금 거저 계시는 그 고윤정 언니라고 있습니다.
0: 아, 저 또 한 분이 계세요?
2: 네, 고등학교 때 선후배 네. 관계이기도 했고요. 네. 그 해외에 제가 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곳인지는 몰랐고요. 그런데 한국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식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해줄 수 있어? 라고 아, 제안을
0: 뉴욕에
2: 했습니다.
0: 뉴욕에 로체스터까지
2: 네,
0: 와서.
2: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 하겠습니다. 네.
0: 이게 언제 있었죠? 추석 행사가?
1: 막 지난 토요일 날, 26일 날 있었고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 로체스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너무 네,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0: 네. 여기 소식 들으셨죠?
1: 네, 비가 네. 와서.
0: 네, 네. 우리 K-페스티벌로 뉴저지 한인회 주최 또 뉴욕에 오랫동안 그 미동부 추석 대잔치 해오신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이틀 예정이 토요일은 네. 하지 않기로 너무 네. 위험할 정도로 노리스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서 멋지게 하셨네요.
1: 너무 감사하게. 네. 네. 저희는 그 또 백업 날짜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비가 오면 취소를 해야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했는데 너무 네. 감사하게 비가 안 왔고 네. 또 그 오프닝 무대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네. 너무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네. 네,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0: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해서 지금 그 퍼포먼스 하시는 걸 찾아봤어요. 우리 박소유원님께서 긴 치마에 뭔가 허리를 딱 동여맨 듯한
2: 맞습니다.
0: 그리고 뒤에 그 큰 스크린이 있어요.
2: 네. 이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라는 의미를 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2: 캘리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네. 그라피는 기술, 기법을 네. 의미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술,
0: 네.
2: 즉 아름다운 디자인, 우리 한글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네.
2: 한글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네. 과정을 시청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0: 네.
2: 공연 퍼포먼스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0: 네.
2: 뭐 실제로 또 뭐 서예하시는 분들 선생님께서 이미 하고 있었던 장르이기도 합니다.
0: 아.
2: 바닥에서 땅에서 이제 그런 네. 퍼포먼스를 했던 장르이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공연 컨텐츠가 좀 확장되면서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면서
0: 네.
2: 한두 분씩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한 장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0: 네.
2: 그런데 보통은 남자 이런 서예 선생님께서 많이 네. 하셨는데 여자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0: 네.
2: 실제로 여자 이 퍼포머가들도 늘어나기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0: 네.
2: 나도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소통하고 싶다.
0: 네.
2: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됐고요.
0: 네.
2: 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이번에 로체스터에서 그 공식적인 행사 이름은 뭐였어요?
1: Harvest Moon Festival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인으로서 그것을 네. 지낸 지 한 20년이 됐는데
0: 네.
1: 이런 아시안 문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너무 아쉽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추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0: 네.
1: 우리 아시안 중에 한국만 할 게 아니라 전 아시안계가 같이 할 수 있게 하자.
0: 네.
1: 같이 아는 지인들께서 우리 중국 분들, 인도계 분들.
0: 네.
1: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0: 네.
1: 아시안계 분들과 많이 친분이 있어서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Mid Autumn Festival인데
0: 네.
1: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니까 Harvest Moon 그 감사와 이제 Harvest를
0: 네.
1: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찾아서 Harvest Moon Festival로 정했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2022년도죠.
0: 네.
1: 지금 4년 전에. 그러면 부족하지만 뭐라도 하나 시작해보자 해서
0: 네.
1: 한 500명 정말 500명만 모이면 우린 너무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0: 네.
1: 정말 너무 다행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0: 그래서 몇 분이냐?
1: 5천 명이 오셨어요.
0: 10배로.
1: 네.
0: 와. 근데 그때 또 상황이 우리가

0: 그 팬데믹에 참 네. 만나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갑갑함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던 2022년.
1: 그때가 참 필요했던 시기였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때 예. 그 갈증 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것도 또 맞아요. 야외에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야시하게 애들이 모여서 다 초대해서 한 가지씩 그러니까 전통적인 뭔가를 갖고 나온 거예요. 네네네. 자신들의 문화.
1: 각자들 왜 저희들도 추석이란 걸 하지만 네. 다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 중국 분들, 인도 분들, 베트남 분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네. 학교는 다 가잖아요. 왜냐하면 공식 할리데이가 아니니까
0: 그렇죠.
1: 각자 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다들 뭐 가볍게 네, 네 미국 땡스기빙 때를 이제 차려 먹고 그렇게 지내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도. 네. 한국뿐만 아니라 네. 다른 아시안계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저희는 당연히 태권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화로 선보였고 네. 나머지 중국 분들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0: 네. 네,
1: 너무너무 네. 아무것도 없이
0: 그리고 시작했죠. 그 지역의 또 이제 정치 리더나 뭐 지역의 네. 단체장들도 나와서 네. 다 같이 또
1: 그때 또 너무 감사했던 친구는 저희 네. 지역에서 그 public relation police department에서 계시던 네. 흑인 경찰분이신데 네. 아시안계들을 돕고 싶다. 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끝났을 때 저희들에 대한 또 그 사회적인
0: 그렇죠.
1: 호우가 좋지 않았었을 때
0: 네, 2020년
1: 이게 정말 올바르지 않다. 네. 우리가 아시안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저희 남편을 찾아와서 이렇게 일이 됐는데
0: 먼저 찾아오셔서 네. 그래서 이 오르가니제이션도 이게 지금 아파파 그런 그러니까 Asian Pacific American
1: 네.
0: 그리고 Public Affair 이런 단체로 줄여서 아파파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 페스티벌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고 4회째가 되는데 박서연님께서 탁 날아오신
2: 네.
0: 거예요.
2: 네, 네.
0: 아니, 모든 게 자비 부담으로 오셨다면서요?
2: 네, 자비로 왔고요.
0: 와.
2: 그리고 미국이 지금 네. 처음은 아닙니다.
0: 그렇죠.
2: 2015년 미국 그 워싱턴
0: 네,
2: 네 워싱턴의 코러스 페스티벌
0: 네,
2: 네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0: 코러스 페스티벌인데
2: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나 또는 한국인 분들도 계셨고
0: 네.
2: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이름을
0: 네.
2: 영문 스펠링을 써주면 저는 한글 발음으로 다시 이름을 써주는 그런 네. 행사를 했었습니다.
0: 그걸 이제 붓글씨.
2: 네, 제가.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글씨로만 이제 써주는 행사를 하고
0: 네.
2: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워크숍으로 또 한 번 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0: 네.
2: 소정에 또 페이도 주시고 그래갖고 또 다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인연이 또 닿게 된 거예요.
0: 이번에는 조금 북쪽에 마체스터에서
2: 네.
0: 그동안 그렇게 모이고 계셨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2: 네네,
0: 아시아계.
2: 캘리그라피 천에다가 이제
0: 네.
2: 글씨를 쓰는 건데 붓을 두르는 휘두르는 거.
0: 네, 네.
2: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붓을 약간 붓이 검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힘이 있으니까.
2: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검무를 적용한 필무인 거죠. 아,
0: 그 다음에 이렇게 쓱쓱쓱쓱.
2: 네.
0: 먹물을 묻혀서는.
2: 네, 그렇습니다.
0: 거기 스크린에다가 그리시는데.
2: 네.
0: 여기 퍼포먼스에 그리신 건 뭐죠? 제가 매화인가요?
2: 네. 뭐 꽃 그림도
0: 네.
2: 그 행사 메시지에 맞는. 그림을 꽃을 그릴 수도 있고
0: 네.
2: 또는 산을 그릴 수도 있고
0: 그러면서 동시에 또 컬러도 약간 칠하실 수도
2: 네, 맞습니다.
0: 있고 거대한 작품이 나온
2: 네.
0: 거예요.
1: 감사했던 게
0: 네.
1: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이제
0: 네.
1: 어떤 내용이신지
0: 네.
1: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해서
0: 네.
1: 뭐가 제일 합당할까
0: 네.
1: 많이 진짜 마음을 써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이제 하신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0: 그 와, 현장에서 그걸 거기에서 보여주신. 필요한 메시지와
1: 네.
0: 이미지를
1: 네.
0: 네. 네. 이게 아티스트인데 뭔가가 몸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는 그런 나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2: 저는 이 네.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
0: 네.
2: 너무 좋다. 이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0: 네.
2: 이 무대가 너무 행복하다.
0: 와.
1: 네. 제가 그걸 배너를 뒤에서 들고 앞에서 이렇게 붓으로 움직이실 때
0: 네.
1: 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0: 네.
1: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게 아직도 막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그
0: 현장에서
1: 너무
0: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모인 아시아하고 패시픽
1: 네.
0: 태평양 연안에서 온 우리 이민자들이 로체스터에서 멋지게 이렇게 26일 비는 거기는 안 왔다고.
1: 네. 너무
2: 네,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0: 네. 뉴욕 시리에서도 퍼포먼스, 캘리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셔야죠.
2: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네 다시 한번 먼 거리지만. 네. 소중한 인연. 네. 네 저야 너무 좋은 일인 것 네. 같습니다.
0: 네. 네. 네.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박소윤 아티스트. 그리고 우리 라주연재는 네. 네. 아파파를 남편 대신에 회장으로 주신 이 행사. 감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0: 네.

사장님과 다시 오는 두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 아직 단풍은 짙어지지 않아 더 좋은 이맘때 초록의 옷을 갈아입는 이맘때 뉴욕에서 차로 6시간 정도는 가야 닿을 수 있는 거죠. 로체스터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가려면 지나가는 그 로체스터에서 태권도를 가르치시며 재미단체의 활동도 해오신 이 한인 커플들이 시작한 추석 같은 추석 추수철의 달이라는 이름의 축제 한인들이 아시아 태평양계 모든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초대했는데 그 지역의 또 리더들, 인종, 모든 백그라운드를 초월한 5천 명이 첫 회에 모였고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네 번째 추석 무렵의 페스티벌을 로체스터에서 동네 대잔치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인정과 인심으로는 그냥 부러워할 뿐인가요? 우리도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사랑입니다. 캘리그라피 퍼포머 박소윤님의 축제 현장에서의 스크린에 그러니까 배너에 붓글씨 글씨가 드러내고 있는 그래도 사랑입니다. Everybody sing.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벨 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생활 상담. 안녕하세요. 생활 상담 우진숙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생활 상담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활 상담은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우리 집이 있는데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을 받으면 한국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속이나 증여는 막상 일이 닥친 후에 알아보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처럼 두 나라의 법과 세금이 함께 얽히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생활상담, 오늘은 행복한 상속을 위해서 자산 승계,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순성 변호사, 그리고 정찬우 세무사께서 유익한 정보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생활상담으로 전화 주실 분들은요, 718-225-16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카톡 열려 있습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생방송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죠. K-Radio AM 1669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서 사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진짜 오늘 귀한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한국의 대형 로펌이죠. 법무법인 원의 상속 자산 승계 전문팀 헤리티지 원의 서순성 변호사님 그리고 정찬우 세무사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먼저 청취자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K-레이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원의 헤리티지 원 파트너 변호사 서순성입니다.
2: 네.
1: 저희 헤리티지 원은 한국과 미국에 걸쳐있는 자산의 상속, 증여, 법률 분쟁, 세금 신고, 그리고 최종 해외 송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전문 그룹입니다.
2: 그렇군요.
1: 이거
2: 네.
0: 네, 저는 서순성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네. 정찬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그 원에 조인하기 전에
2: 네.
0: 그 3일 회계법인입니다.
2: 아, 그래요?
0: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이제 그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인 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서 네. 약 한 30여 년간
2: 아.
0: 텍스만 이제 전문으로 예, 다루다가 네. 예, 지금 현재 원에서는 이제 텍스 어드바이저로 네. 이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정말 네. 베테랑 전문가들이십니다. 두 분 다요. 지금 바로 며칠 전에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일단? 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시차 때문에.
1: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한데
2: 네.
1: 또 이번 기회에 또 저희가 네. 또 여기 한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분들께
2: 네.
1: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또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2: 네.
1: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네. 지금 뉴욕에 오신 게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벌써 몇 번째 되시는 거죠?
0: 네. 벌써 이번이 네 번째고요.
2: 네 번째세요? 네.
0: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 한인분들
2: 네.
0: 저희들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는
2: 네.
0: 아 이게 과연 관심이 있을까 좀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전혀 네. 기우였고요.
2: 네. 맞아요.
0: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이민 1세대 분들이
2: 네.
0: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도
2: 맞습니다.
0: 많이 이제 해주시고
2: 네네.
0: 그래서 저희들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그렇죠.
0: 네.
2: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두 분께서 과연 이 미국에 멀게 멀리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셨을까? 바로 이번에 뉴저지와 뉴욕에서 행복 상속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일정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기 오늘 이제 여기 그 저희 라디오 네. 끝나고 나면
2: 네.
0: 3시부터
2: 아, 그렇죠.
0: 이제 하얏트 포트리
2: 네.
0: 뉴저지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가 있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2일 날, 상담이 또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3일은 이제 그린넥에 있는
2: 네.
0: 르나드.
2: 그렇죠.
0: 할라초.
2: 네. 네.
0: 거기서 저희 시간이 몇 시였죠?
2: 10시부터 네. 오후 1시로 되어
0: 네.
2: 있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
2: 네.
0: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상담도.
2: 네. 네.
0: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2: 그 한국과 미국 전문가가 함께하는 행복 상속 네. 세미나가 이제 열리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아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10월 1일 목요일.
1: 네, 맞습니다.
2: 이따가
1: 네.
2: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하이아트 호텔에서 네. 열리고요. 또 뉴욕 세미나는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0: 네, 네, 토요일.
2: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레인렉에 있는 레오날드 팔라조에서 진행이 됩니다.
0: 네, 네.
2: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딱 봤는데 행복 상속 세미나 이런 단어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요 네.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속 이러면 아, 막 얽히고 설키고
0: 네,
2: 세금
0: 그렇죠.
2: 폭탄이나 아니면 형제 간의 그 재산 분쟁
0: 네, 네.
2: 뭐 이런 것들 사실 살짝 무겁고 골치 아픈 네, 그런 이미지가 네. 떠오르는데 특별히 이렇게 행복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세요?
0: 네, 그 저희가 이제 의뢰인들이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0: 그야말로 이제 상속인들끼리 그냥 머리채 잡고 이제
2: 네.
0: 싸우거나 또 하나 이제 요구하는 게 무조건 세금 깎아라.
2: 맞아요.
0: 너무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2: 네.
0: 한국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이게
2: 그쵸.
0: 세거든요.
2: 네.
0: 절반 이상 가져가니까.
2: 맞습니다.
0: 그래서 이게 저희들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
2: 네.
0: 그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제 가족들
2: 네.
0: 모두 다 이제 그 아 내가 그 이 상담을 받고 났더니 네. 뭔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2: 네. 네,
0: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행복을 줄 수 있는
2: 그렇죠.
0: 그런 어드바이저가 되어야 되겠다.
2: 아, 네,
0: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네. 넣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겁게 오셨다가
2: 네.
0: 저희들은 이제 행복상속연구소입니다.
2: 네.
0: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제 긴장도 이렇게
2: 그렇죠.
0: 좀 풀어지시고
2: 네.
0: 무조건 이제 상속들 내 주머니를 더 채워야 되겠다
2: 네.
0: 이런 것보다는
2: 맞아요.
0: 사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이제 받고 나면
2: 네. 네,
0: 서로서로가 다 행복한
2: 그렇죠.
0: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2: 네.
0: 네, 그럼으로써 이제 행복해지는
2: 아.
0: 네, 그래서 행복상속이라고 지었습니다.
2: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1: 이름을 저희 정찬호 세무사님께서 지으셨는데
2: 네.
1: 저희가 이제 작년 이번이 네 번째 저희가 이제 미국 지금
2: 그렇죠.
1: 네, 왔는데
2: 네.
1: 저희가 이제 이 특히 이 미국 쪽 와가지고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세법만 적용되는 문제였는데
2: 그렇죠.
1: 미국 같은 경우는 양국 간에
2: 맞아요.
1: 예, 상속법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2: 그렇죠.
1: 그리고 양국 간에 이제 특히 세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2: 맞습니다.
1: 또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있어서 또 국내 또 여러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2: 그렇죠.
1: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 너무 어려워요.
0: 네.
1: 그러니까 주변 와서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신청한 걸 오늘자로 보면 한 70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
2: 아,
1: 상담을 늦어지면 40분을 신청하셨어요.
2: 와, 많이 그러니까. 하셨네요.
1: 그러니까 너무 관심은 많은데 이런
2: 네.
1: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2: 맞아요.
1: 네.
2: 정보가 많이 없고요.
1: 네.
2: 그래서 이 말씀하신 헤리티지 원이 추구하는 정말 행복한 상속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있으시다면서요.
1: 네네.
2: 네, 그게 어떤 거예요?
1: 저희는 이제 첫 번째.
2: 네.
1: 가족 간에 분쟁 없는 평화로운 상속을 저희가 이렇게
2: 아, 예, 말로만 들어도
1: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네.
1: 저희 이제 변호사 하다 보니까
2: 네.
1: 뭐 지금도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가족 간에 이렇게 상속 분쟁이 벌어지면
2: 네.
1: 남보다 훨씬 심하게 다툽니다.
2: 그러게요.
1: 서로 이게 평생 그 응어리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2: 네.
1: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가족 간에
2: 더
1: 상속
2: 어렵죠.
1: 분쟁이, 네, 훨씬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네.
1: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법적 절차를 통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2: 네.
1: 분쟁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2: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 네.
1: 다들 걱정하신 부분이
2: 네.
1: 세금이 많다.
2: 세금 문제가 보통
1: 네.
2: 문제가 아니죠.
1: 네.
2: 네. 네. 그것도 걱정 네. 좀 안 해도 되나요?
1: 이것도 충분히 준비하면
2: 네.
1: 상당히 이게 저희가 세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2: 맞아요.
1: 있어가지고
2: 네.
1: 그러니까 탈법을 하는 건 아니고
2: 그렇죠.
1: 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다면
2: 네.
1: 이것도 굉장히 이게 다들 걱정 없이 세금
2: 네.
1: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분쟁 없는 평화로운 상속, 세금 걱정 없는 안전한 상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하고요. 이 행복 상속 세미나 우리 정찬우 세무사님께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정말 장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미 양국의 법이라든지 세법을 잘 몰라서 정작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그런 분쟁에 휘말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아마 두 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것을 이번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야, 참,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요. 며칠 동안 국어 사전을. 이게 한자도 있고, 이게 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냥 들어서는 대충은 알겠는데, 네. 설명해봐. 이러면 잘 모르겠는 네.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런 용어도 네. 좀 쉽게
0: 네.
2: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한국에 이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요. 아,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2026년 세제 개편의 그 핵심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네.
0: 우선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쪽 한인 동포분들이 그 특히 이제 서울 강남
2: 네.
0: 3구에 부동산을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네. 그러면 이제 매년
2: 네.
0: 그 재산세 이제 영어로는 아마 property tax가 될 텐데요.
2: 그렇죠.
0: 이 프로퍼티 텍스가 이제 뭐 그 내부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네. 크게 그냥 재산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재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이제 오래도록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팔게 되면 네.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죠. 아마 캐피탈 게인 텍스가 될 겁니다.
2: 네.
0: 그래서 기존에는 이 두 개의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재산세와 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 캐피탈 게인 텍스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그 디덕션, 감면 혜택을 많이 지금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10년, 20년, 30년 네.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연세가 60 이상이 되면 크레딧을 많이 줍니다.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대략 한 80%까지, 뭐, 캐피탈 게인 텍스의 한 80%까지는 내가 오래도록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 거의 다 디덕션이 됐어요. 공제가 됐어요.
2: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2026년 8월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제 세제 개편인데요.
2: 네.
0: 이제
2: 네.
0: 저희들은 이제 공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네, 공습.
0: 예, 비행기가 내려와서 그냥 폭탄을 투하하는.
2: 그러게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어요.
0: 네, 굉장히 저희도 이렇게까지 법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2: 아.
0: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디덕션 주는 그 혜택을 네. 80% 주던 것을 예를 들면 이제 리밋을 둬서
2: 네.
0: 뭐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이제 프로퍼티 텍스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2: 네.
0: 기존에는 이제 이 프로퍼티 텍스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재산 가치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한국말로는 이제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2: 네네.
0: 그 영어로는 아마도 이제 publicly 이제 announced 된 이제 네. 프라이스다.
2: 그렇죠.
0: 이제 이런 이제 가치가 이제 되는 것인데.
2: 네, 공시가격.
0: 네, 공시가격.
2: 네. 네.
0: 이 공시가격의 이제 기준점을 올려버렸습니다.
2: 와.
0: 예, 기존에 네. 이제 한 60% 되는 걸 네. 80% 올리겠다는 거고.
2: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5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이제 재산세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 깎아줬어요.
2: 네네.
0: 근데 깎아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도를 둬서.
2: 네.
0: 예를 들면 뭐 2028년에는 뭐 네. 800만 원, 뭐 2029년에는 600만 원, 이까지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다 내라.
2: 하.
0: 그러다 보니까
2: 네.
0: 기존에는 이제 연세가 뭐 한 65세, 70세가 되고
2: 네.
0: 한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이 재산세 이 부담이
2: 그렇죠.
0: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몇 배씩 올라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2: 되면.
0: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2: 네.
0: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도소득세,
2: 네.
0: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를 80%까지 깎아줬으니까
2: 네.
0: 그게 이제 그 장기 보유 공제라고 이제 이렇게 그 한국말로는
2: 네.
0: 특별세액 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 네.
0: 영어로는 아마 그 롱텀 이제 텍스 크레딧이 될 겁니다.
2: 네.
0: 근데 그게 이제 80%까지 공제가 됐으니까
2: 네.
0: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2: 그랬겠죠.
0: 그런데 그것도 제한을 둬서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무조건 다 팔아라.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겠다. 유예 기간을 두겠다.
2: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28년하고 9년이 되면 그 실링을 둬버렸어요.
2: 네.
0: 최고 한도를 둬서 뭐 예를 들면 2028년에는 20억까지만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 29년에는 10억까지만 공제해주고 그 이후는 10억까지만 해주겠다.
2: 네네.
0: 그런데 이제 지금 한인동포들이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2: 네.
0: 대개 한 20년, 30년
2: 네.
0: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2: 그렇죠.
0: 캐피탈 게인이 약 뭐 40억, 50억, 60억 이랬단 말이에요.
2: 오래 보유했으니까.
0: 네, 오래 보유했으니까.
2: 네. 높죠.
0: 네, 그래서 80%까지 공제가 됐으니까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2: 네네.
0: 근데 그거를 이제 허용 안 해주겠다고 이제 하는 거니까.
2: 그렇군요.
0: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리어스한 상황이다.
2: 네. 그럴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플래닝을 세워서
2: 네.
0: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절반 이상 다 가져간다.
2: 아, 그렇겠네요. 진짜
0: 네.
2: 그야말로 우리가 뭐 세금 폭탄 맞았어
0: 네,
2: 하는
0: 폭탄,
2: 그런
0: 폭탄.
2: 느낌으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참 좋은 것이었네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2: 부동산을
0: 네.
2: 오래 보유한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0: 네, 네.
2: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0: 네,
2: 제도인데
0: 네, 네.
2: 이게 이제 전면 배제가 된다 이러면 뭐 와 오래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군요. 지금 이런 어떤 이런 변화가
0: 네,
2: 네 지금 있다
0: 네,
2: 라는
0: 네,
2: 것을
0: 네,
2: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2: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볼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0: 네.
2: 생활상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이죠.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은 올가을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말고요. 따뜻한 국수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입니다.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전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오늘 생활 상담은 한국에 또 미국에 자산을 두고 계신 분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부터 법률 분쟁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순성 한국 변호사 그리고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문의하실 전화번호 201-676-0447번, 201-676-0447번입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페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2: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오늘 생활상담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자산을 두고 계신 분들 상속과 증여 재산 승계 등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질문 주시면 대답해 드리고 또 오늘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10월 1일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뉴저지 포트리 하이아트 호텔에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뉴욕 그레인렉에 있는 레오날드 팔라조에서 또 세미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또 1대1 상담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201-676-0447, 201-676-0447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조금 더 좀 추가해서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우리 이제 한국 부동산 처분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국 양도소득세, 미국의 자본이득세 이런 택스 관계를 알려 주셨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제가 그 설명 들으면서 하나 그 빼먹은 게 있는데요.
2: 네.
0: 이번에 이제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2: 네.
0: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네. 롱텀 이제 텍스 크레딧을 기존에는
2: 네.
0: 그 80%를 적용을 할 때
2: 네.
0: 보유하는 것에 40%
2: 보유하는
0: 예, 거주
2: 네. 그러니까
0: 이제 실제로 레지던스 중에 거주를 네. 해야 이제 40% 해서 이제 80%를
2: 네.
0: 해 주는데 이제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를 해 주지 않겠다
2: 아,
0: 하는
2: 그래요?
0: 것이 예, 이번에 또 개정된 오. 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2: 큰 되겠습니다. 변화네요. 네.
0: 네네.
2: 네.
0: 그래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네.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받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2: 와, 네.
0: 이런 부분이
2: 되는군요.
0: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네.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네.
2: 이것도 참 여기 사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거주하기가 네.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네네.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0: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에는 이제 그 조세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2: 네.
0: 이게 영어로는 이제 tax treaty가 되겠는데요.
2: 네.
0: 더블 택세이션을 이제 어보이던스 하기 위한 피하기 위해서
2: 네.
0: 이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양국 간에 맺어진 그런 조항인데요.
2: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다 면제가 돼서 낼 게 없다 하더라도
2: 네.
0: 미국에 반드시 또 신고를 하셔야 되고
2: 네.
0: 미국엔 또 연방소득세가 있고 주세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또 예를 들면 뭐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세는 없는 반면에
2: 네.
0: 연방소득세는 또 나올 수가 있고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반드시 신고를 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페널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양국에서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
2: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2: 네.
0: 한국 세금만 고려를 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네.
0: 또 저희들하고 이제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는 회계법이 내
2: 네.
0: 또 레퍼런스를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네.
2: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0: 네.
2: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0: 네,
2: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가 1대1 상담 그리고 네. 이번에 있는 세미나 그리고 네. 나중에도 또 우리가 한국이랑 연결해서도 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네. 하시니까 이따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 부모님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네.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0: 네.
2: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가지 못해가지고 상속 문제를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이 형제들과 갈등을 겪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1: 네. 이런 사례가 제일 많은데
2: 네.
1: 일단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2: 네.
1: 근데 이제 워낙 미국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동포분들이.
2: 그렇죠. 네.
1: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확인할 네. 방법이 없어요.
2: 아, 그 얼마 있는지 네네. 뭐 이런 거? 오.
1: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나 뭐 형제 자매분들이
2: 네.
1: 그냥 상속 포기라든지 아니면 상속 분할 재산 분할 협의서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전부니까 여기 네. 도장 찍어라.
2: 아.
1: 이렇게 해서 이 종종 이렇게 강요. 너는 어. 저 일찍 미국 갔으니까 그렇죠. 이걸로 다 정리됐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나 뭐 예.
2: 네.
1: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을 만드냐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 많습니다.
2: 그래요.
1: 근데 이제 한국의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네. 그냥 뭐 포기하고
2: 그렇죠.
1: 적당히 좀 가족 간에 엄마니 협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2: 아 그래요.
1: 그랬을 때. 제일 큰 이 이제 한국 동포분들이
2: 네.
1: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을 때 찍더라도
2: 네.
1: 한국의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2: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전에 생전에 증여하신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건 네. 알고 내가 찍겠다.
2: 맞습니다.
1: 이게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컨셉입니다.
2: 알긴 알아야 돼. 네. 네.
1: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여기 동포분들이
2: 네.
1: 상속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한국 같은 경우는
2: 네.
1: 그 주민센터 가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2: 아, 이런 게 있어요?
1: 네네.
2: 오, 네.
1: 그러면 한 20일 내에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 알려줍니다. 금융자산까지.
2: 아, 이게 다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오, 여러 가지 뭐 재산,
1: 네.
2: 부동산 뭐 다요.
1: 네, 그렇습니다.
2: 오, 그렇군요.
1: 그랬을 때 첫 번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2: 네.
1: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생전에 다 증여를 했을 때.
2: 네.
1: 모르게 다 생전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네. 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그랬을 때 저희는 상속세 신고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 네.
1: 그랬을 때 그 상속세 신고서에 10년 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 그래요.
1: 오. 그랬을 때 여기 한국 동포분들은
2: 네.
1: 이 상속세 신고,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들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 그걸 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내지
2: 네.
1: 합의를 하신다면 아. 생전 증여 부분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그래도 뭐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내역 같은 것도 다 조회가
1: 네,
2: 가능한가요?
1: 네.
2: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권리를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네, 이런 부분도 알려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가 부모님께 뭔가 물려받을 게 있는 분들은 좀 행복하죠. 되게 보면 사실 여기에 해당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들 행복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잠깐만 시간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9: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골치가 아파도 내가 이 방송이 나한테 관련이 있다 이러시면은 일단은 행복하신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제 빚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사는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상속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법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1: 네. 미국에 있는 법과 한국에 있는 법이 가장 다른 부분이
0: 네.
1: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하셨을 때 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1: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 선임한 유산재산 관리인을 통해 가지고 일단
0: 네.
1: 모든 상속 재산이 동결이 됩니다.
0: 아.
1: 그리고 채무 정리를 한 나머지
0: 네.
1: 순자산,
0: 네.
1: 그러니까 빚이 없는 순자산이 있을 때 이것만이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0: 네.
1: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0: 네.
1: 자동으로 모든 그러니까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채무까지 다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전혀 다른
0: 네.
1: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0: 다르죠.
1: 때 저희는 한국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내지 한정 승인
0: 네.
1: 할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0: 네.
1: 그런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된다면
0: 네.
1: 그거에 대해서 단순 승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게 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야, 예. 빚까지 자녀에게 그대로 이제 승계가 된다 이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해서 3개월 이내에 이 한국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상속포기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가정법원에.
0: 그렇군요. 상속포기, 한정 승인 이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미국에 있는 그 시민권자,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가 한국의 상속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실 때 보통은 그거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너무 어렵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또 한국에 직접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게 네. 가능한가요? 어때요?
1: 일단 한국은 뭐 여기 청취하신 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0: 네.
1: 한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과
0: 네.
1: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자기 거주지에 대해서 등본과 초본이 나오고
0: 네.
1: 본인의 그 확인을 위해서 인감 증명을 인감을 이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미국은 이것 자체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0: 네.
1: 미국에 계신 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의 그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것들을 여기선 다 받아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가령 서명인증서.
0: 서명인증서. 네.
1: 그다음에 본인의 여권과 여권 이름과
0: 네.
1: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동일한지에 대한 동일인 확인서.
0: 네.
1: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해당되는 거주사실 확인서.
0: 그렇군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많이.
1: 네.
0: 네.
1: 네.
0: 네.
1: 그리고 본인 사인에 대해서 서명인증서.
0: 네.
1: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이걸 한국에 있는 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에게
0: 네.
1: 이임장을 필요한다면 이 이임장에 대해서도 다 이 모든 것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0: 네.
1: 이 서류의 원본들에 대해서
0: 네.
1: 아포스티유를 많이 하셨을 건데
0: 네.
1: 그걸 받아서
0: 네.
1: 그다음에 공증을 거쳐가지고 아포스티유를 받아가지고 그 원본을 다 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0: 그걸 다
1: 네.
0: 보내야 되는군요.
1: 그리고 매 상속재산이 부동산 네. 하나면 하나마다 이걸 다 만들어야
0: 각각이요?
1: 되는데 각각 다 만들어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한 3개 정도 된다면
0: 네, 네.
1: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매 모든 그러니까 각각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서류들이 네. 다 필요하고
0: 그렇군요. 네. 서류가 예를 들어서 뭐 오자가 있다 한 네. 글자가 틀렸다 뭐 이런 문제 되죠.
1: 그러면 등기가 안 됩니다.
0: 아예 안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이 서류가 이 세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이게 준비하는 것만 해가지고
0: 쉽지 않네요 이게.
1: 한 3천 불 정도.
0: 네. 간단한 문제가 네. 아니었군요.
1: 그런데 이게
0: 네.
1: 서류 부동산이 한 건이 아니라 두세 건이라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만약에 네. 이걸 정리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네. 유언장을 하시고 유언공증을 해놓으신다면 아. 이게 굳이 필요 없이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네. 게 없다 보니까 네. 이 복잡한 절차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네. 아, 이게 이제 이걸 혼자 준비를 했다 그러면 조금 막막하긴 한데 네.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1: 네.
0: 이런 그렇습니다. 준비에 대한 네, 도움들을 네.
2: 네. 제가 신고 관련해서 잠깐 한 네. 말씀 더 이제 드리면요. 네. 그 2년 전까지는 이제 그 상속인이나 이제 네. 돌아가신 분, 네.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피상속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네. 전원이 외국에 계셔야 이제 아까 이제 6개월 내에 그렇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9개월간 이제 3개월을 더 줬어요. 신고 기한을.
0: 아, 그래요? 9개월까지?
2: 네, 하면? 9개월까지인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하도 이제 그 원성이 자자하니까 6개월 너무 짧다. 그렇죠. 이 수많은 서류들 준비하는 데 아, 시간 금방 가거든요. 네. 돈도 돈이지만 스트레스가
0: 맞습니다.
2: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에 한 분이라도 네. 이게 이제 외국에 계시면 네. 이제 9개월 기한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0: 한 분이라도
2: 네, 한 분이라도
0: 구조하시면?
2: 이제 예, 예, 네. 외국에 계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달라져서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네.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또 폭탄이거든요.
0: 글쎄 말이에요.
2: 네, 한국 가산세는 미국 가산세보다 더 무섭습니다.
0: 그러니까
2: 이게 하루만 이제 놓쳐도 네. 당장 그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 뭐 가산세라는 게 막 붙고 이렇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좀 불합리하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요즘은 이제 9개월을 만약에 놓쳤더라도. 네. 그게 1개월 이내에 하면 또 가산세가 조금 더 감면되고 감면되는지 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늦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손을 놔버려 놓기보다는. 네. 하루라도 하지. 어쨌든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0: 그렇군요.
2: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2: 네.
1: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게 이제 등기는 상속 등기는 다 등기소에서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서류만 보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이임증이나 서명 인증서나 동일인 증명서나 거주 사실 확인서
0: 네.
1: 이것들이 다 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준비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한국 같으면은 제일 국가가 다 이렇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가지고 있고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미국에서 왔을 때는 네. 이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서류 중에 한 글자라도 좀 오류가 있거나 네. 이러면 이 등기소에 보냈을 때 등기소에서 등기가 네.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 아예 그냥 네. 예, 그 판단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1: 각하 시켜버립니다.
0: 각하된다는 네. 거죠.
1: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업무들 중에 이 등기소 갔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미국에서 네. 서류 준비만 해서 한 3,000불에서 4,000불 네. 정도 발생하는데
0: 그렇죠.
1: 이걸 다 원본으로 페덱스로 한국으로 다 보냈는데 이게 서류가 네. 다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를
0: 너무 속상해요.
1: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다시 맡기셔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0: 네.
1: 시간도 시간이고
0: 네.
1: 뭐 그다음 비용 문제가 굉장히 더 추가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하나가 좀 까다롭죠. 그렇죠. 이 재산을 상속하고 이런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활상담은요. 한국과 미국의 자산을 두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 세무 문제부터 분쟁까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순성 한국 변호사 그리고 정찬우 한국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과 토요일에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 상속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늘은 3시부터 6시까지 뉴저지 포트리고요. 그리고 10월 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레인렉에 있는 레오날드 팔라조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201-676-0447, 201-676-044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상담 오늘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가 함께하는 행복상속 세미나가 오늘과 토요일에 열리죠. 연락 주시면 아직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6-0447번 201-676-0447번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미국 거주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신고 기한 공제 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추가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1: 그 공제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거주자 네. 레지던트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 텐데요. 한국에 예를 들면 이제 6개월 이상 돌아가신 분이 거주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이제 네. 소급해서
0: 네.
1: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이제 과거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0: 네.
1: 이거를 이제 따지고요.
0: 네.
1: 그걸로서 이제 날짜만 가지고는 조금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0: 네.
1: 그럼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있느냐.
0: 네.
1: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네. 이제 난 레지던트라고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비거주자한테는 이 공제 혜택을 거의 주질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대략 이제 기초공제, 베이직 디덕션만 네. 2억 원 정도만 허용을 하고.
0: 네.
1: 근데 거주자에게는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도 한 30억까지 해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자녀들도 5억까지 정도는 이제 해주고. 그래서
0: 네.
1: 한 미니멈 한 35억 정도는 최고 한도로, 맥시멈 한도로 35억까지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0: 네.
1: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2억 원밖에는 공제를 못 받으니까
0: 차이가 너무 많죠.
1: 네, 차이가 굉장히
0: 네.
1: 큽니다. 굉장히 차별하고 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내가 한국 거주자 요건을 좀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0: 그렇죠.
1: 상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했으니 어차피
0: 네.
1: 내가, 죽을 때는 내가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죽겠다. 그러면
0: 그렇죠.
1: 오히려 이제 거주자 요건을 좀 갖춰서
0: 네.
1: 양이면 자녀들이 세금 부담이 좀 덜하면 좋겠다.
0: 아,
1: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0: 네.
1: 한국이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고 글로벌
0: 그렇죠. 맞습니다.
1: 프로퍼티 전부 다 합산해서 네.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0: 아, 뭐가 좀 더 좋을지 잘 봐야
1: 네,
0: 되네요.
1: 네, 잘 봐야 됩니다.
0: 치밀하게.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다 정리를 하고 오신다든지
0: 네,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한국 재산만 가지고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0: 네.
2: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0: 네.
2: 아마 지금 청취하신 분들도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0: 네.
2: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역이민 돌아가겠다는
0: 맞습니다.
2: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요즘 많으세요.
2: 네.
0: 또 네. 그런 부분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요. 그 매각 대금을 미국 안에 있는 이 은행 계좌로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절차들을 좀 밟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돈 보낼 때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텍스 오피스라고 영어로는 텍스 오피스가 될 텐데
0: 네.
1: 세무서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고
0: 네.
1: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무서장이
0: 네.
1: 찍어주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텍스 서티피켓이라고
0: 네.
1: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다 납부를 했다.
0: 네.
1: 그래서 뭐 캐피탈 게인 텍스에 또 서텍스가 또 있거든요.
0: 아, 그것도
1: 있군요. 우리를 치면 주세 같은
0: 네,
1: 미국으로
0: 네.
1: 치면 주세 같은 게 있어서
0: 네.
1: 저희들이 이제 한국말로는 지방소득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0: 네.
1: 그것까지 다 내가 납부를 했으니
0: 네.
1: 돈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세무서장이 이렇게 보고
0: 네.
1: 또 필요하면 세금 안 냈는데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다 할 수도
0: 네.
1: 있고
0: 그렇죠.
1: 세금을 다 냈구나.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그 도장을 가지고
0: 네.
1: 은행을 가시면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0: 그래요.
1: 네,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일단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금 출처 확인서와 방금 말씀하신 상속세 안납 증명서가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0: 이게 같이요?
1: 네. 네. 그럼 이제 은행에다가 그걸 가지고 송금하려고 하면 네. 은행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 이걸 자동으로 보고를 합니다.
0: 네.
1: 그랬을 때 이 보고 절차가 위반이 됐다, 빠졌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또 그런 좀 그 뭐 한칙이라든지 뭐 이런
0: 그렇죠. 게 좀
1: 편법에
0: 이렇게. 네.
1: 그런데 이제 이런 애국한 거래법,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면 애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빼먹었을 때 네. 이게 저기 애국한 거래법상으로 보면은 과태료도 네. 있고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벌금 징역형이 다 있습니다.
0: 아, 그럼
1: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상담 중에 상속 신고를 다 하고 상속세를 다 안 납을 했는데
0: 네.
1: 이 애국한 거래법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0: 네.
1: 저희가 자문하거나 이게 처리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이것도 페널티도 있고 이거 좀 잘 생각해봐야 될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세미나를 잘 준비하셨을 텐데 세미나에 좀 지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나 좀 1대1 상담 받고 싶다. 1대1 상담도 우리 이어지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오늘은 지금 그 포트리에서 네. 세미나가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0: 그렇죠.
1: 이루어지고 내일 저희가 1대1 상담을 하고
0: 내일 1대1 상담. 네.
1: 그리고 4일날 이제 5일날 저희가 세미나하고
0: 네.
1: 3일
0: 토요일에
1: 하고,
0: 세미나하시고
1: 5일 날 또 개별 상담 1대1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연속적으로 네. 해 주시는군요. 네.
1: 저희가 1대1 상담 지금 내일 건 한 40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0: 그러게요.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분께서 다 일정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뭐 화상으로라도 네. 나는 상담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1: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0: 네.
1: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1: 화상을 통해서 네. 상담을 하는 걸 지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
0: 네.
1: 한국에 저희가 화상을 통해서
0: 네.
1: 저희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0: 네.
1: 그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뭐 상속 증명 이런 게 나랑 멀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네. 이유가 있을 텐데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이전에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0: 네.
2: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롱텀 베이스에서
0: 네.
2: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한국 그 도네이션에 대한 이제 그 기간이
0: 네.
2: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다.
0: 네.
2: 그러면 이제 기대 여명이 약 뭐 요즘은 오래 사니까
0: 뭐
2: 네, 90세까지를 네. 보면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0: 아, 그러네요. 네,
2: 자산을 쪼개서 이렇게
0: 네.
2: 분산해서 이제 정리를 미리 사전에
0: 네.
2: 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0: 네.
2: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10년 단위만 이제 합산이 되고 또 손자녀에게 주면 그는 5년 단위로 합산이 됩니다.
0: 아, 그건요.
2: 네, 그래서 양이면 이제 네. 세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0: 네.
2: 제네레이션 스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자녀들한테
0: 네.
2: 미리 이제 자산을 물려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상속 문제 상속은 부모님들이
0: 네.
1: 최대한 상속을 좀 늦게 하시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이게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분 같은 경우는 상속에 대해서 그 절차에 참여를 못 하시다 보니까
0: 네.
1: 이게 계속 가족 간에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이 저희가 보면
0: 네.
1: 저희들도 한 달에 매월 한 두 건 정도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0: 네.
1: 유언장을 통해서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피상속인이니까 부모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0: 네.
1: 이렇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카톡으로 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상속 절차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카톡 질문을 그대로 우리 두 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방 끝날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카톡 주셨었죠, 마이라이프님. 네, 제가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네,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모두가 네. 행복한 그런 이제 행복 상속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인사 한마디요.
1: 네. 네. 상속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네.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자산을 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넘겨주는 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0: 맞습니다.
1: 세금 문제, 가족 간의 분쟁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생활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0: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0: K-Radio K-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과 보좌관 일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정책실장의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을,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가운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1부와 2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자, 한판 승부의 또 요즘 드림팀. 자, 네 분을 만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아, 예. 오늘 그 의상이 아주 그 가을가을합니다.
3: 네. 집에서 좀 쉬다 왔습니다.
1: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수투,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잘 오셨고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 어서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5: 네,
1: 예.
5: 영혼의 콤비가 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콤비가 되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5: 아니, 그럼요.
1: 아, 네. 우리 서 변호사님, 우리 강 변호사님 후배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6: 정말 이게 그 후배들이 더 무섭죠.
1: 무섭죠.
6: 후생가 외인가
1: 뭐 이런 말,
6: 그런 말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6: 정말 이게 무서워요.
1: 아~
6: 제가 마이 팩트는 한번 논리가 좀 딸립니다.
5: 왜 그래요? 갑자기.
1: 그리고 소변이 약간 안경태가 쫙 바뀌신 것 같은데?
6: 네.
1: 새로죠.
6: 잘못해가 깨버려가지고.
1: 맞아, 내가 알아봤네. 야, 맞네. 안경태 바뀌었어. 아, 왜 깨세요? 잘 하세요. 네, 건강을 잘 하시고. 자, 일단 오늘 청와대 인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의 송영길, 국방정책특보의 김병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2차관, 지방세대위원장의 박정현 전 부여군수, 이런 분들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아, 누가 눈에 띄시는지,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
3: 뭐, 사실, 뭐, 예. 당연히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1: 예.
3: 아니면 김병주 의원이 예. 특보로 가신 것에 대해서.
1: 현역 의원,
3: 예. 그 눈길은 가더라고요.
1: 아.
3: 예. 근데 이제 왜 눈길이 가냐.
1: 예.
3: 이분들이 외교부 장관.
1: 아, 국방부 장관.
3: 국방부 장관. 이게 이제 또 나름대로 이 목표가 있었던 분인데.
1: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가는 거 아니냐.
1: 아.
3: 라는 이제 또 관심을 끌게 되는데.
1: 다음 스텝이?
3: 다음 스텝이.
1: 아하.
3: 근데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은 강신철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멀어진 것 같고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저는 또 이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제입니다.
1: 예.
3: 사실 경제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1: 예.
3: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지만
1: 예.
3: 어쨌든 말미에 좀 성과가 안 좋아서
1: 맞아요.
3: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1: 예.
3: 이분이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세수가 초과 세수가 더 많이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5, 60조가?
1: 60조.
3: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이걸 정부가 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유동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과거 미국 이제 린든 존슨 사태를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빚만 갚는 게 능사는 아니다.
1: 아하.
3: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정책 실장에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잘하는 현장형 산자부 그 관료 출신을 이제 경제 수석으로 맞췄다는 것은 이런 거시 경제를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기대한다.
1: 아, 긍정적인 점이 많다.
3: 네.
7: 집에서 쉬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미국에서 과거에 세수가 많이 늘었을 때 네.
4: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성장 동력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특보에 임명된 게 좀 눈에 가죠. 저는 송영길 의원도 뭐 송영길 의원이지만 김병주 의원이 국방정책특보에 임명된 것을 참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례로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남양주에서 원래 계시던 김한정 의원을 제치고 재선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심히 봤어요. 이분 권력의지가 굉장히 세구나. 대부분 한 4성 하시다가 비례로 들어오시면 한 번만 하시잖아요.
3: 포스터.
4: 네. 근데 지역구 의원은 이제 재선을 제끼고 들어와서 막 최고위원 나가시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뢰 폭발 사건 요 계기로 인해서 이분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청와대 입장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는 이제 또 규탄 뭐 이렇게 가고 해서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분을 대통령은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1: 다음 스텝은 장관일 것이다. 강 변호사.
8: 뭐, 저도 이제 사실 중량감이 있는 의원들이 새로 지금 특보자리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8: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외교 안보실이 있는데, 청와대 안에. 근데 특보를 특히 외교와 국방 관련해가지고 특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함의는 이런 외교와 안보 문제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신속성을 좀 더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량감인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당이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 혹은 당에 뭐 돈을 쓰는 것 무엇이든 간에 외교 안보 쪽은 엇박자를 안 내겠다는 의지. 그래서 아마 올해 말과 내년 중반기까지 청와대가 생각하는 가장 분수령이 외교 뭐 대북 문제, 남북평화 문제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 장관 설도 있었고 김병준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 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대통령 특보가 됐기 때문에 뭐랄까 대통령실이 거의 내각 순위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진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실 중심으로 뭔가 국정을 이끌어 갈 건가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 변호사님
6: 저는 이제 그 정책실장하고 경제성장수석 경제팀은요 거기에 김용범 노선을 그대로 가겠다 이 두 명이 다 호남의 후배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예요.
1: 예.
6: 그러게 같이 일을 했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김용범의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기존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 정책을 안 바꾼다. 이라는 게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은요. 아마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1: 예.
6: 미국 통이 아니고 원래 이게 운동권 러시아 소련이잖아요.
1: 예.
6: 이쪽 전문가예요, 중국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 쪽에 그 더 치중하겠다. 이런 게 외교 희망이 없어요. 이것도
1: 미국
6: 그,
1: 정보국장 관련 책도 번역했어요, 이분이 송영길 의원이.
6: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라인이 아니고 반대쪽이 반대쪽. 저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 뭐 인터뷰하고 대통령 방문도 끊어버리는 이런 게 인성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국민하고 인터뷰하는데 대통령이 밥 먹는다고 전화 끊는 거는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합니다. 저는 그래 봐요.
1: 특별 보전할 수 있겠죠.
6: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통령 밥 먹는다고 국민하고 인터뷰를 끊는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1: 예.
6: 저 그리고 이게 김병주 의원 여덟 개 북한 쪽에 되게 유화적이 저는 이분 보면 이게 군인처럼 느낀 적이 없어요. 군인의 포스가 좀 느끼지 되잖아.
1: 예. 그냥 사성 장군인데 포병 출신. 아니,
6: 김관진 장군이라 보면 이게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 동네 옆집에 뭐 아저씨처럼 저는 이게 군인이 단호한 맛이 있어야 되나.
1: 약간 펌해 발언인데.
6: 예, 그러면 하여튼 북한의 단호하고 대항하는 이번에 지뢰도
1: 무서워요. 이분도 무서울 때 무서워요.
6: 상당히 유화적이니까 좀 저는 부적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1: 인상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외모
6: 아니,
1: 때문에?
6: 아니, 북한의 유화적인.
1: 아, 북한의. 유화적인. 예.
6: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권대영 이분은 옛날에 빚내가지고 주식해놨던 사람입니다. 레버리지 빚내서.
1: 예.
6: 이런 사람이 다시 재정경제부에 간다? 지금 주식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뭐 적임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1: 아, 역시 서 변호사님은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예. 거의 애플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 본건 강선별 대변인.
8: 뭐 정말 인상적인 인상 비평이었습니다.
1: 근데 이제 인상 비평. 지형상 비평의 인상 비평.
8: 이상적인.
3: 지금 권대형 차관 같은 경우는 예. 국민의힘의 김진태 전 강원지사가 사고천 이 레고랜드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도 평가해 주시고 부동산 PF 전문가예요. 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부동산 PF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살다 또, 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송영길 의원이 미국에는 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네트워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6: 트럼프라니.
3: 아, 트럼프,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 정치는 당연히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말 우리 정치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지정학적 어떤 지지까지 다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능력에서만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윤석 대변인.
4: 뭐 지금 여러 얘기 하셨는데요. 그 요것도 좀 생각해봤어요.
1: 예, 예.
4: 정책실장의 이제 현 경제 성장 수석, 그러니까 경제 수석이죠. 경제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린 건데 그러면 약간 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을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전보라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두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1: 예.
4: 그래서 청와대 3실장 체제에서. 워낙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형 근데 이분 이제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 예, 맞아요. 예.
4: 어떻게 1년 반 지난 이제 3분의 두 번째 3분의 1을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제정책 위주로 끌고 갈 건가가 좀 관심이 있어요. 교수 출신으로서 관료들을 어떻게 장악할지 이것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한 몇 달 있다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하중경 이제 정책실장이 이제 경제수석일 때 강성필 대변인 자리에 저랑 인터뷰했었거든요.
3: 네,
1: 그때 그렇습니다. 저한테 했던 게 용산 개발 문제거든요.
3: 네.
1: 그 용산 공원을 이제 같이 지어야 된다. 네, 그걸 네. 방송 말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3: 네.
1: 정책실장으로서 관련된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정치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오늘 네. 이 정책실장이라든가 수석도 있지만
1: 네.
3: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느냐.
1: 대통령 비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었어. 역시 방송을 알아. 근데 이제 귀하다 강성필.
3: 저는
1: 자 그게 누구예요?
3: 비서실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1: 예.
3: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서 뭐 현역 의원들을 뭐 데리고 가고 싶은데
1: 예.
3: 안 가려고 한다
1: 예.
3: 이런 유언 비어를 막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서
4: 보도가 있으니까
3: 그래서 저는 그 보도도 보면 저는 그것도 잘못된 사실이라고 보는데
1: 예, 예.
3: 저는 그렇습니다.
1: 현역에서 고사하고 있다. 고사하고 있다.
3: 서로 가고 싶어한다.
1: 대통령 실장을
3: 네, 서로 가고 싶어한다.
1: 아.
3: 다만.
1: 예.
3: 청와대로서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비우는 게
1: 예.
3: 어쨌든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결이 다르게 하더라고요. 역대 정부를 제가 보니까.
1: 아.
3: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을 데리고 왔으면
1: 메시지.
3: 뭐 경제 관료를 데려오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갈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1: 근데 아.
3: 갈 사람이 넘쳐난다.
1: 아. 네. 현역 의원 중엔 천준호, 한준호 두 분이 걸었는데
3: 뭐 이해식 의원까지,
1: 이해식 의원까지
3: 하마평에는 올라왔는데
1: 아, 세 분이 올라와 있고.
3: 네.
1: 어.
3: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가려면
1: 예.
3: 그 의원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구 자체가 좀 탄탄해야 됩니다.
1: 아. 네. 그분이 빠져도 누가 들어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구여야 된다.
3: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1: 저희가
3: 영석을 잃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아, 우리 또 취재를 은근히 잘하신 서 변호사님 누구예요? 비서실장.
6: 아니, 강성필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민주당도 모르는데. 근데 제 느낌에는요.
1: 느낌에. 어, 이런 거죠.
6: 느낌에는 게 그 김경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아.
6: 현역도 아니니까 이게 뭐 보궐선거도 없고.
1: 아, 오히려.
6: 친노 친문을
1: 껴안을 수 있는.
6: 껴안아야지.
1: 아하.
6: 선서로도 적절히 하고요.
1: 아하.
6: 뭐, 여러모로 또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1: 예.
6: 뭐 이러면서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1: 예, 예.
6: 아마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 좀 검증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1: 그런 의미에서 또
6: 이철이나 뭐. 이철이는 본인이 고사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1: 정무수석 이철이.
6: 예, 예. 예 방송했던 이철이.
1: 아, 예.
6: 그 제가 같이 했거든요.
1: 아.
6: 그분은 이게 본인이 고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1: 아, 누구에게 들었어요? 본인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6: 누구한테 들은 거 이제 기억이 안 나고.
1: 뭐, 대기실에서 들었지, 대기실에서. 어디서 들은 거야, 도대체?
6: 뭐, 방송 대기하다 보면 이게 별 이야기 다
3: 대기하다.
1: 아니,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3: 허위사실이야, 이거. 아니, 은근히 고사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1: 근거가 없어.
3: 마치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안 가려고 하다가 은근한 뉘앙스를 주는 공격이에요. 네,
4: 공격이죠.
3: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4: 아, 차단해야 돼.
3: 대기실에
4: 고사한 건 아니다 아직.
9: 대기실에서 들은 건 아니고 네. 그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각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의원 지역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듯해요.
3: 아.
9: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강동 을 지역에 이해식 재선 의원이 계신데
3: 예, 예.
9: 그분에 대해서 제안이 갔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현재에서 그 강동 을 지역에서는 네. 보궐선거 내년에 생긴다 이거.
3: 국민의힘
9: 가지고
3: 강동을 당위원장
9: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3: 예, 그러니까요. 예, 예.
9: 그분 또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3: 예, 예.
9: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옆 지역구에 좀 있었으니까. 아.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3: 답.
9: 예. 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3: 옆집에서 지금.
9: 뭐 어떡하라고요. 이제 뭐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불과.
3: 아, 대안이 유인석입니까?
9: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 아.
9: 그렇게 생기면. 예. 보궐선거 생기면. 야.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걸 달갑게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3: 아,
9: 거기까지입니다.
3: 아 거기까지
9: 얘기들.
4: 예. 네. 왜 빙그레 웃으세요, 우리?
3: 아니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4: 갑자기 드는 생각이.
3: 아니 근데 강동갑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셨잖아요.
4: 아, 우리
3: 하여튼 강동이면 능력 있으면
9: 가. 아 이재용 위원장이 지금 10년 넘게 거기 계시다고요.
3: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9: 뭘요?
3: 국회의원을. 10년 넘게 있었는데
9: 거기서는 못했지.
3: 아,
9: 비례만.
3: 아, 그러니까 아픈 얘기를.
4: 아니, 뭐, 그게 그렇게
3: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9: 아, 우리도 중요해.
3: 우리도 중요해. 자, 강세현 변호사.
8: 아, 근데 그 뭐 단독 보도도 뭐 나오고 막 그러던데. 예,
3: 서로 단독해. 막.
8: 예, 예. 단독이 서로 엇갈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평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화가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3: 저는 엄청 전화가 많이 가겠다.
8: 그쵸? 예, 예. 그 여기저기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3: 예.
8: 그 세평의 수집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아. 있지 않겠어요.
3: 강수영 어때요?
8: 네, 그러면은
3: 강성필 어때요?
8: 유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 되게 강성필 대변인의 세평 누가 수집하는지 아세요? 옆에 방송한 사람이 수집해요.
8: 저한테 전화 오겠죠.
3: 진짜로 진짜.
8: 한 통이 안 왔습니다.
9: 저한테도 오게 돼 있어요. 나쁜 아, 얘기만 해달라고.
3: 아 맞아. 진짜로 이거 주위 사람들의 그 진짜 단순하다니까.
8: 그렇죠,
3: 보면.
8: 그렇죠. 같이 하는 사람 하겠죠.
3: 네 맞아요.
8: 근데 그 이제 제
3: 안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4: 미치겠네요.
3: 미치겠네요.
8: 형도 뭐 제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서로 없습니다.
3: 아, 서로 없어.
8: 예, 근데 아.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 쟁점은 비서실장 자리에 소위 말하는 친명 색채가 강한 사람이 앉혀지느냐,
3: 아.
8: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역할을 하던 분들에서 아. 조금 더 나이가 더 좀 있고 좀 더 정치 구력이 더 높은
3: 예.
8: 최신 느낌이 아니라 좀 이제 정통성 있는 느낌,
3: 아.
8: 소위 말해 이렇게 어휘를 좀 쓴다면.
3: 예.
8: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는 비서실장보다 그런 분들은 다른 참모진에도 많단 말이에요.
3: 아하.
8: 비서실장은 어쨌든 정책실장은 이제 정책 분야를 완전히 이제 섭렵을 한다면 비서실장은 정무 분야에 있어서는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통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3: 예.
8: 그렇다면 제가 뭐 강훈식 실장 그걸 못했다는 말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영 내에 막 분열상도 강하고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들이 막 산발해 있고 청와대에 누구를 앉히려고 해도 어느 곳에서는 비토가 막 날아온다 그래요.
3: 아.
8: 그 밑에 단위들.
3: 아.
8: 행정관 단위나 뭐 이런 데에도 누구 한번 알아보려고 세평 수집을 하다 보면
3: 아.
8: 이 진영 안에 갈등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3: 댓글이 막 달리는구나.
8: 예, 네, 아. 이제 막. 시끄럽다는 거죠.
3: 아.
8: 반대가 어느 누구를 해도 반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3: 예. 예.
8: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비서실장을 앉힌 이후에 후속 인선은 청와대 이제 엔진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3: 네.
8: 지금.
3: 네.
8: 그러려면은 그래도 뭐 김경수 도지사나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나 뭐 이철희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지 않을까.
3: 아.
8: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3: 그러면요. 네. 좋아요. 원래 이 얘기. 우리 김상 PD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 제가 재밌어서 길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국군의 날이었는데 아, 북한 지뢰 포발 사고 때문에 파장이 큰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또 관심이 갔었죠. 아, 어떤 메시지였는지 클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0: 얼마 전 비무장 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3: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은 메시지,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 중단을 이제 다시 복원하자. 아,
1: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강서빌 대변인. 네.
3: 저는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하고 단호하고 예. 좀 이런 표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데 대북 확성기밖에 없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더 세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 봤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사실 대통령이 만약 지지율이 60% 넘었다고 하면요. 이거 뭐 대북 확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흔들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부와 이 진보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이렇게 공격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우리의 기조가 흔들리는 게 저는 더 잘못된 것이다. 긴 호흡으로 성과가 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던 그 대북 정책대로 저는 그 흔들림 없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 그 얘기는 과거면은 가능했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의 온도차를 보면서 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1: 예.
9: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통일의 대상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반응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생각했던 북한과 잘 지내면 평화다 이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도 북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북에서 그걸 평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예. 낮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금 흔드는 거고 지지율 열을 70%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지지율 70%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 누가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민주당에서 북을 대하는 태도, 인식,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다. 북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 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3: 근데 저는 사실 뭐 속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1: 예.
3: 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듣기로는 그것은 북미 이제 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앞두고. 예.
3: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평소에 있던 북한하고 잘 지내자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이런 입장인 거지 잘 지내자고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북미 대화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경책으로만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민주정부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예. 서변사님.
6: 아, 정말 이게 저는 불의의 사고라는 데 충격받았어요.
1: 아, 대통령의 어휘.
6: 뭐 교통사고 당한 겁니까? 이게 사고라는 거는 이게 도대체 불의의 사고라는 게 북한이 고의적으로 이게 도발해가지고 우리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엄청난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북한은 규탄하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6: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뭐라 하냐. 자작극, 자작광대극 이러고 있습니다.
1: 김여정 부장.
6: 그럼 우리는 북한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저 보니까 여기 내란 세력 척결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겸.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주석은 북한입니까? 우리 보수 세력입니까? 누가 주석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이게 뭐 대화하고 협상하고 북한이 퍼줄 때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응징하고 상응조치를 취한다 했잖아요.
1: 예.
6: 그럼 상응조치가 뭔지 그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없잖아요.
1: 예.
6: 정말 이게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게 방첩사를 갈기가 찢어놨고 이게 어떻게 군 간첩을 잡습니까? 방첩사 해체.
1: 예.
6: 여기 사관학교 통합이 이게 뭐 미래 뭐 전문성을 기릅니까? 미국은 사관학교 6개예요. 이번에 우주사관학교까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이념교육회가 이게 미래 뭐 합동성? 본인이 그러잖아요. 육사 쿠데타 3번 해가지고 응징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게 개혁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1: 예.
6: 하여튼 저는 너무나 이게 통수권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강성문 의원.
8: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트럼프가 어제 이제 놀라운 얘기들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1: 예.
8: 김정은에 대해서,
1: 아, 김정은에
8: 김정은이
1: 대해서.
8: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29일자예요. 근데 지금 DMZ는 유엔사 관할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잖아요. 예. 그곳에서 동맹국의 군사가 도발로 매우 매우 의심되는 행위 때문에 지금 발목이 절단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저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되는 어떤 뭐 기로에 있고 여차저차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1: 예.
8: 헤아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1: 중간선거.
8: 네, 그렇게 잘 봐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북한에서 한마디가 없냐. 국권통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익스큐즈를 해주시는데
1: 예.
8: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박하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네. 아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듣고 뭐 정치를 하나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8: 그건 아닌데.
1: 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
8: 그러니까 그 말은.
1: 저 무리한데?
8: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고 저런 말을 하잖아요.
1: 그건 트럼프 자유죠.
8: 예,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1: 저는 비판합니다.
8: 예, 근데 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1: 가혹하다.
8: 그렇죠.
1: 우리 대통령이니까 예. 비판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에요?
8: 아니, 보관이 있어서 저렇게 워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 자, 북미 회담 예. 관련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오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우리는 거기서 얘기를 해야죠. 예. 북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이랑 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 뭐 그쪽 내정을 간섭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그 비판 안 하고 우리 대통령이 비판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11: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얘기는 이제 동맹국인데 한미가 동맹인데 동맹국의 어떤 대대장이 북한의 소형으로 보이는 지뢰 폭발 때문에 사고 당해 DM전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그냥 이 또 북미 대화는 북미 대화를 진행하고 또 대미 투자는 또 우리 정부랑 큰 상관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 동맹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방법에 비판도 아니, 필요한 거 아니냐.
8: 비판보다 제 차원은 네. 그러면 트럼프가 저런 기조면
1: 네.
8: 대통령도 그걸 감안해서 워딩을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11: 아 그런 걸 좀 감안해 좀 들어가 있지 않겠냐.
12: 아마 이 강 변호사 이야기는 제가 왜 트럼프는 욕 안 하고 네. 이재명만 비판하는 이거 아닙니까?
8: 그러니까 이런
1: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래왔어요.
12: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그 DMZ 때에서
1: 아.
12: 미군이
1: 아.
12: 미군이 발목이 달랐다.
1: 아.
12: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인이
8: 아니.
12: 다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한테 항의하고 상황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1: 예.
12: 그러니까 제 말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미군이 발목이 달랐으면요. 북한한테 김정은 아니라 누구라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1: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1: 여기까지 있고, 잠깐만
1: 이게 해외 사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몇 개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11: 아.
1: 근데 거기 공통적인 두 가지가 즉각적인 보복한 사례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북한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나라도 우리가 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 장군 두 명 살해당했어요. 그때 바로 전쟁 났습니까? 그때 상징적으로 미루나무 베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11: 거의 날
1: 물론
11: 뻔했죠.
1: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에는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해도 하고 일견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 자체가 대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오물풍선 날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었냐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11: 예.
1: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조로 가는 거예요.
12: 딱 10초만.
1: 딱 10초.
12: 예. 자, 우리나라 군인이 MDL 넘어서 북한 땅에다가 지뢰를 묶고 북한군이 발목이 달라면요. 북한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개갑니다. 포개갑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지뢰 심는데 북한군 다치면 우리한테 온갖 비난하면서 진짜 전쟁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냐고요?
11: 예.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튼 양측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4: 라인 팀대 뉴욕 유저지 스트링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라인 팀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박스당 21불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네, 드림팀,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청자 중에 서 변호사님 팬이 있어요. 저 서 변호사님, 어제 강남의 모 횟집 앞에서 봤습니다. 사진 찍고 싶었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맞아요?
3: 예, 해주고 싶어요. 쟤를 보고 긴가민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 딱 보면 서 변호사잖아.
3: 목소리 듣고 대충.
2: 뭐, 그 말을 안 하셨나 보다. 조용히 그냥 해만 드시고 있었나 보다. 엄청 떠들죠. 네, 다음에 만나실 때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되죠?
3: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 변호사님 팬이 많으시네, 한판 승부에도. 자, 중수청 공서청. 내일 이제 출범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가 됐고. 아, 근데 수장도 없고 인력도 다 안 채워졌고.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우려가 참 많은데 강수미 대변인.
4: 뭐 사실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죠. 그런데 이 송구스러운 면이 생기기까지의 책임을 누구한테 뭐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 민주당 내부 그리고 범여권 내부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 때문에 이런 지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서
2: 예?
4: 사실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이
2: 예.
4: 이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검증을 했다. 근데 추가 검증을 해보니 뭐 임명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 뭐 친윤 검사다. 사실 뭐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참 공무원한테 웃긴 일이긴 한데
2: 예.
4: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고 사실 그 부분은 새삼스럽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공론회장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런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법요건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된다.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2: 예. 노력해야죠. 아,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3: 정말 이 사태를 보면 정말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는 심각하다 봐요.
2: 아, 대통령 잘못이에요?
3: 그렇죠. 9월 7일 날요.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했어요.
2: 예.
3: 그 중에 윤호중 장관이 김지용을 추천했어요.
2: 예.
3: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국회 청문 보내야죠. 이걸 3주째 끌고 있는 거예요. 내일 출범해요. 원래 수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2: 예.
3: 아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누가 이게 뭐 김종인은 뭐 친윤이 어쩌지 좀 누가 떠들고 반대한다 해서 이렇게 아무 결격 사유도 없는 사람을 3주 동안 공석 나누는 이게 책임 있는 대통령이 자세냐고요. 뭐 잘못됐잖아요.
2: 예.
3: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지 국회. 지금 내일 출범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2: 예.
3: 저는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게 비판이 있다 해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3주 동안 눈치 보면서 SNS 글을 장문에 글을 올리더라고. 네티즌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친윤이 아니라고.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이 네티즌하고 이 사람이 친윤 검사가 아니다 뭐 장모 이렇게 글 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아니 추천해가지고 딱 했으면 그냥 믿고 딱 국회 보내면 청문 과정이 걸러질 거 아니에요.
2: 예.
3: 전 이해가 안 돼요. 맞잖아요.
2: 이해가 좀 되시는 분
3: 있으세요?
2: 강세현 변호사 이해가 되세요?
3: 왜 이렇게
2: 시원해졌어?
5: 아, 저는 동감해요.
2: 아, 네. 이해가 되세요?
5: 아니, 동감하고요.
2: 아, 예, 예.
5: 저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2: 아, 서 변호사님의 이해다.
5: 예, 예. 그러니까 거듭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도 이제 대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상당수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민주진영 내부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2: 맞아요.
5: 그러면서 숙이셨고 사과했고. 그런데 그렇게 숙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어준 월드의 이야기나 뭐 김용민 의원, 뭐 추미애 지사, 뭐 박은정 조국신당 의원 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2: 예.
5: 대통령의 유화적 메시지를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고 더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는 대통령. 우린 지지할 수 없어요. 계속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변화가 예. 없어요. 그러면 예. 자 이제 한번 숙이셨는데 저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진압이다. 이거 외에는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견해였습니다.
2: 아.
5: 근데 그 진압은 뭘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상징성 있는 조치 하나면 된다. 김지용 임명. 이게 바로 아, 왜냐면 그들만 반대해요. 당내 갈등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그 기사들 읽어보면 참 웃긴데 당내 갈등 심화. 당내 뭐 견해 갈려. 뭐 이런데 다 기사 읽어보면은 반대는 뭐 딱 두 분이에요. 김용민 의원, 추미애 도지사.
2: 아.
5: 지금 뭐 당내에서 개파를 나눠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도 상황에 숙성을 하셨고 여론들도 다 이제 결합이 됐으면 지금쯤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보낼 거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2: 예, 임명, 그러니까 예. 인사추천한. 예.
5: 지금 좌고면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네, 지금 때가 찼다고 봅니다. 이제.
2: 예, 지금 속보로는 중수청 정원 66%인 1,900명으로 내일 출범을 하고 청장은 직무대행 체제다. 아 그리고 이제 중수청 1급 수사관 7명이 내정됐고 서울청장은 최재민 변호사 그리고 광주청장은 이문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그리고 부산청장 대구청장 임명했다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6: 의원 한두 명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이러실 리는 없죠. 그 뒤에 있는 세력의 그렇죠. 반대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주저주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는 잘 쓴 거죠. 당내 갈등 맞습니다, 이거는. 당내 갈등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당내 갈등이 아니에요. 당내 갈등이 아닌데 왜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 절차를 이렇게 늦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는
2: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죠.
5: 조국신당이 네. 주로 반대기 때문에 민주당 내 갈등이.
6: 그건 그쪽에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 국정인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준비해놓고서는 실행 단계에서 딱 우리가 이제 전날 아닙니까? 전날 딱 봤더니 수장도 임명을 못해?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룹 회장이 자회사 하나를 만들었어. 사업 하나를 떼서. 근데 그 사장을 임명을 못해. 왜 못하는지는 막 복잡해. 가족관계랑 막 이런 게. 그러면 주주나 이사회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란 얘기예요. 그 갈등 구조를 아예 그냥 분할을 하든지 회사끼리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김종 후보자 올랐을 때 야당에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4: 근데 뭐 기업도 총수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뭐 이사들이 또 반대하면 또 다독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아, 제왕적 회장 아니다?
4: 에이, 네. 뉴노멀이니까요.
2: 아, 뉴노멀이다?
4: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뭐 조국 혁신당 그리고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분들이 예.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무슨 힘이 있어요 이분들이?
4: 아니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을 하잖아요. 아. 마치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저 사람이 진짜 한결이 있는 것 같고.
2: 아.
4: 근데 이제 추미애 지사님 같은 경우도 예. SNS를 남기셨는데 맛집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웃겨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그 맛집 간 거 아니에요?
2: 아 맛집에 블루리본을 딱 열었어요.
4: 아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본인이 잘못 봐가지고 본인이 검사장으로 임명했죠. 그 임명을 해줬다면서요. 그 군인으로 따지면 별 달아준 거라면서요.
2: 네.
4: 아, 본인이 그 실수했던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때 검사장 안 시켜줬으면 지금의 이렇게 중수청장 할 수 있는 스펙 됩니까?
2: 아 그래서 아 그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 네. 잘못한 것 같다.
4: 그럼 본인이 이, 잘못한 건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고요.
2: 그러니까 이 집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4: 네, 그러니까
2: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6: 가지 말라고.
4: 그래서 결론은
2: 맛 없다고 그 집.
4: 말하세요. 그래서 끈 거군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2: 아,
4: 그래서 대통령도 네. 어쨌든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때가 왔다.
2: 예.
4: 이제 다 온 거 진짜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광주 가보니까
2: 예.
4: 아 대통령 그냥 휘둘러라 이제. 자고면 저 사람들은 뭐를 해도 터지잖아. 보세요. 보안수권 폐지 갖고 막 발목을 잡더니 네. 보안수권 완전 폐지해주니까 또 이제 중수 청장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뭐 법률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지영 그 중수청장이 된다고 한들 뭐 수사기소를 그 사람이 다시 합칠 수가 있어? 아니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흔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대통령 앞길 가시라. 저는 그렇게
2: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해라.
4: 아, 그럼요.
2: 아, 인사권을 행사할 연령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했으면 박은정 이성윤도 검사 출신이다. 그 검찰의 복수가 목표가 아니지 않냐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구나 지금.
5: 글은 네. 여러 가지 좀 보관이 있는 건데
2: 네.
5: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이런 이제 공론장에서는 잘

0: 트윗을 했더니 그 사람 글을 눌러보니까 뭐 과거에 뭐 멸칭을 쓴 전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막 파헤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보는 글은 다 이런 글만 나온다.
1: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네.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0: 글만 보인다는 거예요.
1: 팔로잉 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그 알고리즘 거기에 지금 갇혀있다.
0: 그렇죠.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리트윗한 글들은 다 이제 그 반대되는 글들이에요. 김어준 씨를 매우 좋아하고 예,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글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네. 리트윗을 해서
1: 사랑할 수 없어요.
0: 그게
1: 이제.
0: 아닙니다.
1: 사랑할 수 없고 이제 우정의 관계입니다.
0: 이제 그 말은 내 알고리즘 이상 없어요. 근데 네. 다른 글도 보여.
2: 아, 뭐 김어준 씨가 네. 사랑했다고요?
1: 아, 몸처럼. 내 날 몸처럼.
2: 아, 전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언제 사랑이나 했습니까?
3: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2: 네. 아, 전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1: 아, 그래도 뭐 또.
2: 아니, 예. 그리고. 예. 황석영 작가도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1: 오만하다. 김원준
2: 오만한 거예요. 아, 본인이 뭔데요? 아니, 언론인이란 사람이 누구를 막 사랑하면 됩니까? 정치인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 그러네.
2: 그리고 언론인이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까? 검찰개혁 말고는 이 대한민국, 이 온 세상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아니, 부동산 전체, 뭐 고환율, 뭐 그런 거 경제정책 그런 얘기 해봤어요?
1: 건강도 있어요. 네, 건강.
2: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의 권력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예. 저는 언론인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옆구리 찔렀는데 예. 옆구리가 아니죠. 사실상 등을 때렸는데 예.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기서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예. 성과를 내면 그때 보자고요.
1: 아, 그때 보자. 네. 야, 더 무서워 지금. 그때 보자.
4: 근데 선거 때마다 도움받지 않았어요? 총선 때만 해도 24년 총선 때만 해도 다 불러가고 절시키고 하면서 후보로 딱 찍어주고
2: 도와준 겁니까?
4: 다 됐잖아요. 딱 한 명 빼고 그게 꼭 해드려요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도움 받은 건 맞잖아요.
1: 예, 여기서 한번 김어준 씨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고 한번 보고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영상 준비됐습니까? 틀어주세요. 예.
5: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어요. 작업의 대상이 된 게 확실하다. 대통령, 이 대통령 대상으로 이런 알고리즘 감옥 작업을 한 건 오래됐습니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정치인들 대부분 다 타겟이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고 그렇게 갇혀서 완전히 흑화된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예요.
1: 라고 이제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작업의 SNS 작업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작업 그 이 작업은 굉장히 고도화됐다. 그 이 감옥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6: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음모론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게 뭐 고의로 조작 작업해 가지고 뭐 이게 알고리즘 조작은 안 할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유튜브나 예. 저기 트위터나 이게 좀 자제해야 됩니다. 순방 가서도 서른 개 글 올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누가 작업 안 해도. 예. 저도 이게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한 명 보면 계속 거기 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뼈아프게 저희가 반성해야 되지만.
1: 서정욱 TV 위주로 많이 보셨잖아요.
6: 유튜브를 너무 예.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 좀 부정선거나 예. 이쪽으로 이렇게 유튜브 맞죠? 계속 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작업을 안 해도 AI가 한 거죠. 작업하면 굳이 한다면.
1: 알고리즘. 유튜브. 머신러닝. 머신러닝.
6: 알고리즘 자체가 예.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끊고 주로 이게 뭐 공중파나 아니면 박재홍 뭐 이런 거 있잖아.
1: 한파진부.
6: 이게 진보 보수 패널이 같이 노는 거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이게 주로 의존을 해야 된다. 네. 이래 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네. 강성필 대변인이 자꾸 김어준 보고 언론인 하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언론이죠?
1: 아, 그 뉴스 공장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어요.
6: 아, 그렇다 해서 이게 언론인입니까? 저는 언론의 통제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뭐 규제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1: 방통에 제재를 받지는 않죠.
6: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게 언론인이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냥 본인 유튜브 장사하는 따라서 뭐 김우준 씨가 음모를 펴든 저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이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1: 예. 이제
0: 뭐 본질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튜브에 매몰되고 그런 건 아닌 게 그래도 양질의 정보들이 보고가 돼서 컨텐츠가 오잖아요. 리포트가 오잖아요. 뭐
1: 국정원 보고도 있고.
0: 엄청나게 오잖아요.
1: 국정원 상황에서 보고도 올 테고.
0: 예, 뭐 윤석열은 이제 뭐 그 술 먹느라 못 봤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 보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김어준 씨라는 지금 언론인이 아니냐 이제 화두도 나왔지만 예. 제가 이제 민주당 모 의원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 방송에 나갈 기회를 전부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0: 분들이 왜냐하면 동시 접속자가 막 20만 30만 이러니까 예. 나가면 1년치 후원금 확 차버리고 이러니까는 아. 다 기다리는데 예. 평소에는 욕을 한대요.
1: 아, 욕하다가
0: 너무 영향력이 크다. 저 너무 월권이다. 아. 뭐 유튜버가 왜 이렇게 당에 이렇게 좌지우지 하느냐. 예. 욕하는데 전화가 오면 쫀쌀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가서 이제 나갈 때 최근 동향 여기 이제 그 댓글들의 동향 채팅창의 예. 동향을 예. 다 정리를 해준대요.
1: 어.
0: 이런 흐름이니까 예. 요구하고 어긋나는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1: 아, 그 방송 제작진이?
0: 아니. 이제 내부 의원실에서.
1: 아, 의원실에서.
0: 준비를 해준 거죠.
1: 아, 조정관들이.
0: 근데 가서 얘기를 듣고 김원주 씨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 그렇겠죠. 어, 어.
0: 여기가 무슨 뭐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토를 달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날 저녁에 딴지 게시판에서 작살나는 거예요. 이 의원은.
1: 아, 예, 예.
0: 완전히 이 진영의 배신자가 되어 있는. 그러면 사과문 써야 된다.
1: 아.
0: 회복이든 어디든.
1: 예, 예, 예.
0: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 아.
0: 근데 그 여론이, 그 딴지 게시판의 여론이 민주당 당원의 당심으로 탈바꿈 돼가지고 1인 2표제로 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이 완벽한 이 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당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게 위기인 거죠.
1: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0: 그렇죠. 대통령이 근데 이걸 그냥 두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1: 어.
0: 이걸 저항하시기 때문에 김호준 씨는 지금 난리를 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1: 어.
0: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정 기관들 동원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공론장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SNS 하시는 거예요.
1: 어.
0: 비판하고 공무원에서 화제를
1: 한 판승구도 한 네. 동접자가 10만 명, 20만 명이면 좀 나을 텐데, 그죠?
2: 그러니까 대통령 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1인 1표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1: 예, 예, 예.
2: 그 뭐 사정기관 뭐 장이 없는데 뭔 사정기관이 있어요? 사정기관을 스스로 해체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럼 이제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본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표출하는 게 맞는 거냐? 그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하는 방법이죠. 대통령은 성과로 얘기를 해야죠. 더더군다나 5년 단임제, 5년 단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1: 예?
2: 대통령 정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뭔가를 해야죠. 이번에 미국하고 멕시코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관세협정 관련해서 작년에 맺은 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많아요.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일본은 많이 양보한 것 같아도 일본 국내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MOU에 따라서 국내법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김용범 실장이 얘기할 정도로 많이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라도 좀 뭔가 우리 쪽에 유리한 대로 좀 바꿔온다든지 트럼프랑 뭐 10분 예정인데 30분이다 이런 거 말고요. 뭐 마이애미에서 골프 약속 잡았다 이런 거 말고 그런 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 당내 정치에 매몰이돼서 본인 지지층 여권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우린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서정 변호사 같은 사람 국민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어. 이런 대통령 맞아요? 이제 대통령 제대로 하고 계신 게 맞냔 말이에요.
3: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전 그중에서도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되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오면 뭐합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다 내부 갈등, 누가 공격했네, 사랑이 식었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 예.
3: 동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버릴 사람은 버리고 가자 그러면.
1: 버리자?
3: 네. 아니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하든 뭘 하든 트집을 잡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것만 할 거냐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1: 예.
3: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기만 우리가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도로 뻗어나가가지고 중도부터 피하는 것이 맞죠.
1: 예.
3: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갓길 가는 거예요.
1: 야 대안은 그러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될까요?
3: 아니, 그러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1: 거예요. 할 일만
3: 그러니까
1: 전에는 집중하자.
3: 예를 들어서 중수청장도 임명을 네. 바로 하면 됐는데
1: 예, 예.
3: 하도 난리니까 한번 더 봐볼게 하고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1: 예.
3: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보안수사권 때도 한번 느꼈지만
1: 예.
3: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어. 또 뭐라고 해.
1: 예.
3: 결과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묵묵히 할 일을 하시는 게 맞다.
1: 예, 강소영문에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0: 예, 어쨌든 이제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내부 진압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 때 윤석열이 지지율이 20%대를 한참 찍어도 아무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별로 안 나왔어요. 야, 20%대로 떨어져도 내부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지금 이 지지율 30% 후반대 왔다고 막 2자로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막 우리를 챙겨 난리인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막 대들고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비결이 있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1: 예.
0: 그때는 공천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공천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다 가능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1: 예.
0: 자, 어쨌든 근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1: 아무리?
0: 그러한 방법으로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러는 것 같다.
1: 여기까지. 예, 또 우리 승부사들과 함께하니까 한판 승부수가 꽉 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우리 강수필 대변인, 윤석 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CBS 와대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속보로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제1교포 허미미 씨가 여자유도 57kg 안고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윤규성 선수가 태권도 품새 금메달을 땄다. 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예,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4: .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와, 벌써 오후 1시, 벌써 목요일, 그리고 벌써 10월의 첫날. 가을바람이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바바리맨들이 이제 활약을 시작하는 그런 목요일 하루의 중심 낮 1시, 1시의 음악다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 오늘 10월 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10월 1일.
0: 뭐가 되게 많던데.
1: 그러니까요. 일단 제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한국의 국군의 날이잖아요.
0: 빰빠라밤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성대하게 벌써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네. 근데 국군의 날뿐만 아니라 UN에서 정한 국제 노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0: 오늘은 우리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
1: 네, 그리고 네. 세계 채식인의 날.
0: Vegetarian.
1: 저희랑은 네. 관계가 없죠?
0: 아, 그런가요?
1: 네, 채식인하고는 저희는 좀 거리가 멀죠?
0: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고기에 환장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1: 네, 저희랑 좀 관계없는 세계 채식인의 날이기도
0: 그러면
1: 하고요.
0: 그러면 네. 영화 씨, 네. 고기를 제대로 먹으려면 또 네. 쌈을 싸서 먹어야 되는데 네. 고기 고추만을 안 넣어먹어요?
1: 넣어먹죠.
0: 채식인의 날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1: 아, 야채를 먹으면 채식인가요?
0: 그렇죠.
1: 네,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0: 또 있어요?
1: 네. 오늘은요. 세계 커피의 날이래요.
0: 와, 근데 이게 네. 세계 커피의 날은 오늘인데
1: 그렇죠.
0: 미국 커피의 날이 다르다고요?
1: 미국 커피의 날이 세상에 9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0: 그럼 지났잖아.
1: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0: 한시간 막다방에서 왜 얘기 안 한 거야?
1: 아,
0: 그 얘기?
1: 아, 정말 제가 좀 늦었죠.
0: 맨날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1: 맨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0: 그렇게 중요한 거를.
1: 아니, 유엔 왜 그랬대? 맨날 발표 열심히 하다가 왜 그날 미국 커피의 날이라고 안 말해줬대?
0: 왜 얘기를 안 해줬지?
1: 네, 그래서요. 이미 던킨하고 스타벅스에서 나눠주는 이 무료 커피 네. 다 끝났대요.
0: 진짜?
1: 네.
0: 아, 어떻게 해.
1: 아쉽지만 내년 9월 29일을 다시 한번 기다려봅니다.
0: 커피 날인데 커피를 싸게 못 먹는 이게 무슨 세계의 날이야. 뭐야. 원두나 구경하려는 거야? 이디오피아산과 이게 뭐 루아 커피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구경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1: 아유, 오늘 무료 커피는 못 마시지만 집에서 좀 한 잔 착 또 따라서 한번 마셔보죠 뭐.
0: 아이, 명색이
1: 커피의
0: 날인데.
1: 아, 그렇죠. 명색이 우리의 날인데. 좀 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무슨 일이랍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음악다방은 커피가 아니라 크피 크피를 내려드려야 되는데. 하루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도 커피 생각 절로 나는 그런 곡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커피 하면 또 이 노래죠. Manhattan Transfer, Java Dive.

0: 한국에 내한 공연도 했었는데 직접 또 굉장히 빅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갔습니다. 그때 이제 토토의 스티브 루카스와 와서 공동으로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잘해요. 예. 라이브로 들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때는 뿅 간다 그러죠? 진짜 네. 완전 뿅 갑니다. 정말 레코드로 다 담기지 않는 그런 화성이 와 라이브가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하고 그래미만 뭐 거의 10개 가까이 받은 세계적인 보컬 그룹입니다.
1: 역시 트러스터. 음악은 라이브죠.
0: 어허! 우리 라이브로 우리 단골손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참 쓸쓸한 그런 또 계절이고 일반 이렇게 우울증이 없으신 분들도 약간 우울감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가을은 좀 그런 계절이긴 해요.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어려운 이야기들 이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이 24시간 365일 들어드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내게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2: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NY스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 저렴한 처방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스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도라님께서 또 일찍 문자를 주셔서, 오늘, 그 국수집 상품권 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네, 거기 음식도 다 맛있고, 무지 친절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네, 사연에 대해서, 내 인생의 드라마가 만나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내일 또 이제 주간 베스트 특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1: 오늘 2시까지입니다.
0: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 아, 너무 많아서 문제지.
1: 맞아요.
0: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1: 그 중에서 뭐를 고를까. 그게 문제죠, 문제지. 사실은.
0: 그리고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게 문제지. 다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을 맞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간 베스트 내 인생 드라마. 뭐 모래시계부터 시작해서 여명의 눈동자 더 위로 올라가면 첫사랑도 있고 야망의 세월도 있고 그거 뭐죠? 그거 널 부셔버릴 거야 그 유명한
2: 아 청춘의 덫
0: 덫
2: 네
0: 덫 옛날에는
2: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제목이 또 가능했는지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2: 맞습니다.
0: 그 탤런트 그 리버글 했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탤런트가 무지하게 욕을 먹었어요.
2: 예, 인기 이종원 씨.
0: 이종원 씨
2: 맞아요.
0: 리벅 이거 막 의자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멋있었는데 그 드라마 하고 나서 욕을 정말 더럽게 먹었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부부의 세계에서 그 남편
0: 나 역할을 맡았던
2: 그분 정말
0: 이놈의 막 가는 데마다 막 예, 등짝 맞고.
2: 네 맞아요. 예.
0: 어쩌면 그렇게 못돼 최고냐?
2: 아니 진짜 지금이야 드라마를 저희가 많이 보고 이제 알지만 배우라는 거를 네. 예전에는 그 사람하고 동일시했잖아요.
0: 오랫동안 장난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요.
0: 너는 나보다 처음 볼 때부터 알아먹었어. 이슬이 스글럼 막 이런
2: 너는
0: 거.
2: 인상이 그랬어.
0: 인상이 그랬어. 이슬이 스글럼 막 이런 거.
2: 막 이제 이렇게 되는
0: 피해 다녔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요. 진짜 득점 맞고 다녔어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야인 시대도 정말 인기 많았죠.
0: 나는 야인이 될 거야.
2: 아니 그리고 막 남성분들 이제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0: 네. 또 다 똑같죠. 주먹... 1대 17. 누굴 만나든지.
2: 맞아요.
0: 1대 17.
2: 아주 주먹 부심을 아주 그냥.
0: 해병대 죽여버린 얘기. 막 그런 얘기. 해병대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뻥을 친다 이런
2: 맞아요.
0: 얘기예요.
2: 그랬습니다.
0: 그 정도로 해병은 네. 강하다.
2: 아니 정말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면은요 줄줄줄줄 꼬리를 물고 계속 네. 나옵니다.
0: 하지만 또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얘기는 또 다르니까.
2: 맞아요.
0: 어떤 시절 어떤 드라마를 만나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했는지. 그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리고 정말 그때 드라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드라마를 즐겨봤던 그 시절의 나의 그 모습이 또 생각이
0: 맞습니다.
2: 나잖아요. 이게 내 이름은 김산순 볼 때, 예?
0: 맞아. 이제 커피 프린스 볼 때.
2: 그렇죠. 내가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0: 그러니까.
2: 이런 생각이 잘 나면서.
0: 김창완 씨 때문에 그 라면에다가 계란 안 넣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라면에 계란 넣지 말라 그래가지고.
2: 누가 계란을 넣지 말라고 했죠?
0: 커피 프린스에서.
2: 네.
0: 그 김창완 씨가 라면 끓일 때 맨날
2: 아 그랬나요?
0: 그 주문하는 게 있는데 파 많이 넣고 그래서 또 막 계란을 안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2: 그렇죠.
0: 그때 때문에 또 그 뭐라죠? 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역할이었죠. 윤은혜 씨가
2: 맞아요.
0: 그래서
2: 약간
0: 또 그런 것들이
2: 같은
0: 또,
2: 네. 네, 그런 역할이었죠.
0: 상당히 또 그 헤어스타일과 그런 게 또 유행을 했었고
2: 맞습니다.
0: 그랬었던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500원 드릴게요.
2: 오늘 2시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네. K-Radio US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0: 네.
2: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맛깔나게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또 이번 주는 저희가 H마트 상품권을 묶어 더블로 올려놨습니다.
2: 맞아요. 네. 저희가 두 장 보내드리기로 네. 네, 했죠.
0: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정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목에 대고 계신가요?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세요? 퀴즈 좀 풀고 가세요. 자, 목요일의 특급활력서, 아는 척, 모르는 척, 헛다리 짓는 재미도 쏠쏠하고, 왜 오답들 올리고 나서, 직장이 창피하거든요? 아니면.
1: 아니요.
0: 근데 또 그것도 재미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목요일 퀴즈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씨, 오늘은 시골 사랑방 영감님하고 할매를 변신해서 저희의 아주 대표적인 시니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주 대표적인
1: 시그니처.
0: 캐릭터. 시그니처 캐릭터죠. 네. 네, 영감님과 할머니. 아, 저는 진나도, 아, 우리 할머니는 경상도 할머니입니다.
1: 자, 충청도 출신 경상도 할머니.
0: 그렇죠. 네, 충청도 같네요. 출신인데 네. 충청 사투리를 거의 이상하게 하는. 네.
1: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고 하는데 네.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0: 모르는. 네. 네, 그런. 네. 간첩 소리 약간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0: 음악이 아닌디. 암튼 자 아따 그시기 목구형에 기름칠 좀 하고 오셨는가요? 10월 1일 가을바람도 솔솔 부는디 아 방구석에 누워만 있으면 삭신이 쑤신단게 오늘 목욕해주시는 머리에 그냥 굴려야 쓰는 노래 속에 노래 있다 퀴즈요 퀴즈 내 안에 너 있다
1: 아이고야 이 영감탱이 또 시작이지
0: 내 안에 어? 너 없다
1: 또 시작이야
0: 이제.
1: 또 시작이야 아이고 그냥 점심 먹었으면 그냥 퇴마루서 그냥 낮잠이나 그냥 늘어지게 살 것이지 와 또 사람 골치 아프게 퀴즈를 낸다고 난리고 쓸데없다 카노 뭔 퀴즈인데 그래 폼을 잡노 어?
0: 네 실제로는 부끄럽나
1: 이게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모르겠다 아이가
0: 전사왔다 아이가 할머니 승리가 뱁새 방정 따위에 급해갖고 어디다 써먹을까 물로 잘 들어보는게 나도 이거 경상도와 전라를 오간다는 게 이게 뭔가 이거 화기장터요? 오늘 우리가 팝송하고 가요를 넘나드는 노래를 세 곡이나 틀어줄 것인데 말이요. 이 세 곡 노래 제목 속에 알짜배기 글자가 하나씩 쏙! 아, 쏙! 요렇게 숨어있단 말이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갖고 풀럭딱 붙여불면 1980년대 후반에 아, 한 곡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어마어마한 가요 명곡 제목이 뜨끈히 완성되므로.
1: 뭐라카노, 노래 세 개에서 단어를 하나씩 뜯어내갖고 한 개로 맹근다고?
0: 그라지.
1: 아, 이거 지난주 퀴즈랑 똑같네. 오늘 퀴즈 억수로 재밌겠네. 그러면 무슨 노래를 들어줄 건데? 우리 막내 손주 좋아하는 노래다.
0: 첫 번째 곡은 바다 건너 그 영국 아나 영국 영국 사는 노래 잘하는 어델이라는 애가 있어 굉장히 어델한데 이 노래고 두 번째는 90년대 가슴팍을 촉촉하니 적셔주는 박정은 총각 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가 꿀단지 같은 우리 나의 애착 인형 프랭크 시나트라 양반 노래지.
1: 아이고 아델이고 시나트라고 가네. 단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겠네. 여러분 라디오 볼륨 억수로 크게 키우시소. 노래 숙자 아니 노래 세 곡 연달아 나갑니다요.
0: 이 노래 세 곡의 제목을 싹 뽑아보면 오늘 또 다른 명곡의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고고이 정답입니다. 요.

0: 아따 나 소시적 목소리 같구먼.
1: 이게 두 번째 노래요?
0: 그래요. 박정훈이가 불러주는 오늘 같은 밤이면요. 오늘 같은 밤이면. 아따 그대를
2: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0: 세 번째 노래요.
3: Let me play.
0: 아따 나의 애착 인형 아니야. 프랑크 아 시나트라 그래요. 아.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이요. 요 세 노래 제목을 치면 또 다른 명곡이 하나 나와요.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시곡 중에 두 번째 곡을 들려드려볼래요.
1: 박정훈이 불러요? 오늘 같은 밤이면.
0: 오늘 퀴즈의 장원은 선물됐죠?
1: 아, 그러죠. 바로바로 H마트 상품권 한 장 되것이요.
0: 카톡장에 사투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첫날이라 그래요.

0: 같은 내가 멘트를 치고 있잖여.
1: 아이고야.
0: 박정훈이가 불러준 오늘 같은 밤이면요. See you.
1: 아니 근데 지금 난리 났다. 어?
0: 어쩌려?
1: 카톡창에 난리가 났어.
0: 어쩌려?
1: 아유, 어렵다고 난리가 났어. 어쩌려? 어렵다고. 아유, 그냥 뭐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도대체 뭘 빼라고 뭐를 합치라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난리가 났어.
0: 아, 성질머리야 그래.
1: 아유, 힌트 안 주면 그냥 라디오 부셔버린다고 난리가 났어.
0: 어디 원고에는 라디오를 확 꺼핀다고 돼 있는데 어딜 그렇게 격하게 워워워 너무 감정이 들어갔다.
1: 아유, 빨리 힌트 달랑게.
0: 그렇게 답을 대본에 홀라당 가르쳐보면 그게 퀴즈 간디?
1: 아니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달랑게.
0: 밥도 뜸을 허블하게 들여야 찰진 법이지. 눈치껏 알아채야 하는 요 감질맛 나게 아유 일 줄든 말든 줄든 말든 요것이 힌트라는 게.
1: 아유야. 아니 첫 번째 그 아델인지 뭔지.
0: 아델?
1: 뭔? 아델. 어 아델인지 아델인지 어? 도대체 뭔 노래를 불렸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고.
0: 이 아델 처자가 목청을 돋으면 마음을 보여주는데 말이요. 동네 또랑물처럼 발목이나 찰랑거리나 얕은 물이 아니란 말이지. 이 발을 헛디뎠다가는 밑바닥까지 까마득 거니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 볼 것 같은 것이기. 어? 그렇다면 고런 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구만. 이 청길 낭떠러지 바닷속처럼 이 윽수로 깊디 깊다. 어? 그거 아이가? 에? 바닥에 앉다가 허우적거리는 그 깊은 거 맞지?
0: 그러제 그러제 그러제. 두 번째 박정원 총각 노래 힌트는 해가 중천에 떠서 땀을 뻘뻘 흘리는 대낮에는 온 세상이 혼하잖요?
1: 그렇지.
0: 근데 이 총각이 그리움에 사무쳐 잠을 못 자고 아따 뒤척거린단 말이지. 온 세상에 불이 다 꺼지고 다굴기 전까지 그냥 껌껌하니 부엉이 마르는 그런 시간대가 그것이 언제요?
1: 아이고, 이 대낮에 반대말이지. 이? 이 부엉이가 오는 그, 응? 영감탱이가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코 골면서 그냥 자빠져 자는 그 야심한 게, 응? 그 시꺼먼 그게 아니야.
0: 어머!
1: 아이고.
0: 아따 깨 있었는가?
2: 그대를 나의 품에 가.
0: 세 번째는 말이요. 이 시나트라 양반, 이 양반이 그 미국의 뉴저지인가 하는데 뉴저지 알아? 뉴저지인가 하는데 거기 출신이요.
1: 아유 그렇구나. 어?
0: 우리 같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가 이 달나라까지 마실에 가겠다는데 달나라까지 말이요. 거기를 아니 경기를 털털거리면서 가겠어. 소 구루마를 타고 가겠어. 아니면 걸어가겠어. 어떻게 가겠어. 요즘 뭐 스페이스X 그런 것도 했던데 로켓들을 타고 가겠어. 어떻게 가겠어.
1: 아유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가. 그냥 푸드득 푸드득 그냥 날갯짓 해가 그냥 하늘이 그냥 풍 떠서 가야지.
0: 아 어? 그러지.
1: 기어가겠나 헤엄쳐가겠나 어? 날갯짓 해가 풍 떠서 가야지.
0: 요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 노래 제목이 나온다. 이 정도면 힌트 많이 모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마이 못다이가. 자 저희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만나 뵐게요.

0: HMART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2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 그리고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까지, 내일까지예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변화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646-765-5117번입니다.
0: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이번 달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바로 여기서 엎어지면 무릎다를 정말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와 NYC FC가 맞붙게 됩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코앞에서 우리 지향 작년에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우리 손흥민 앞에서 박수치면서 고 몸 풀고 막 이런 거 보고 저희가 아직도 이제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자 그렇게 눈앞에서 손흥민 선수를 보실 수 있는 이번 경기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한번 응원하면서 함께 응원해요. 자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티켓 및 관람 단체 관람 문의는 908-461-1178 908-461-1178 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목요 퀴즈쇼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오랜만에 오늘 또, 네. 또 비원님도 오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0: H마트 상품권 20불짜리 댁으로 후송해 드립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 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탓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아메리카나.
4: 뉴욕 청거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자, 이제 퀴즈의 정답을 내려 드려야 되겠죠.
1: 아니, 제가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나 봐요.
0: 그러니까.
1: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0: 깜짝했다, 예.
1: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실 줄이야.
0: 네. 자, 오늘 정답자 중에 한 분 저희가
1: 추첨해서.
0: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앱이 있어요. 이렇게 네, 고정하게 돌리는.
1: 네, 네, 맞아요.
0: 네, 그걸로.
1: 동그랗게 돌아가는 네. 거기 판에다가. 네. 맞춰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적습니다.
0: 적고.
1: 그리고 나서 네. 돌려! 하면. 맞아요. 알아서 돌려줘요. 그리고 한 분을 딱 뽑아주죠.
0: 네, 그 유명한 네. 사자성어로 복불복이라고 하죠.
1: 네.
0: 사자성어는 아니네요. 복불복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그 밑에 카톡창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남기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려야죠.
0: 이 가수도 얼마 전에 이제 신보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신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이제 그런 얘기들 한번 고백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너무 이 새로운 음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대요.
1: 아,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네. 이분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0: 너무 10대에 너무 큰 성공을 그렇죠. 거두다 보니까. 네.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음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델의 롤링 인 더 딥의 바로 딥이라는 단어였죠. 네. 깊은.
1: 두 번째 곡은 저희 박정은
0: 들려드렸습니다만.
1: 네. 박정은 씨가 불러준 오늘 같은
0: 밤이면에서
1: 밤. 네.
0: 그리고 마지막 Fly Me to the Moon에서는
1: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0: 네. Fly Me to the Moon.
1: To the moon.
0: 네, 요 노래에서는
1: Fly.
0: 네. 세 개를 합쳐보면
1: 깊은 밤을 날아서
0: 바로 요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가을에 듣기 딱 좋은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1: 맞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밤이면 뭘 하실 건가요? 깊은 밤을 날아서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요. 그런 애드립은
1: 날개를 푸드닥 하면서 날아가야죠.
0: 네.
1: 저도 날아러.
0: 자, 이제 만날 분들마다 수요일 코너 우리 수요민담 열심히 준비하면서 뭐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더 이런 또 캐릭터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모실 수 있는 그런 음악다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이 정말 사연 하나하나로 섬섬옥수로 지어지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1: 주간베스트
0: 특집 내일 내 인생의 드라마
1: 네. 조금 늦게 보내드려도 저희가 한번 네. 읽어보고 너무 네. 좋으면 내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내일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키네드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밤에 보자기 메고 이런 노래 듣고 날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다쳐요.
1: 아, 어렸을 때 보자기 메고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려서 네. 다리 다쳤던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0: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할 게 우리는 그때의 관절이 더 이상 아니에요.
1: 안 슬프다.
0: 더욱 새로워진 관절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0: ラディオ、 K ラディオ。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4: 와, 10월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세 달의 첫날인 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금 더 기분 좋은 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뇌에는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뇌가 조금씩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안 될 것 같아 보다는 한번 해보자, 힘들어 보다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한번 더 해보는 거죠.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우리네 조상님들, 신경가속성은 몰랐어도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얼마나 앞서가던 명언이었던 건지. 10월의 첫날 우리 좋은 말 한마디씩 마음에 심어보자고요. 오구오구오구, 너무 잘한다, 정말 좋아 보인다, 최고로 멋져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아요. 좋은 말은 좋은 하루를 부르는 작은 시작이 될 테니까요. 자,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10월도 2시의 비타민 신바람나게 출발합니다.

지구촌 날씨를 들여다보면요. 아, 잠깐만, 아직 여름 안 끝났어요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은 조금 덥고 내일은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 일부 지역은 지금 10월 문턱인데도 낮 기온이 20도 후반 그리고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반대로 북쪽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벌써 서리와 냉기가 찾아온 곳도 있다고 해요. 가을이 전 세계 동시에 짠 하고 같은 날 배달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뉴욕 뉴저지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오늘은 70도대, 내일은 또 80도대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내일까지 덥습니다. 주말부터는요, 또 훅 내려간대요.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완전 이럴 때 진짜 지혜롭게 환절기 날씨 온도 체크 꼼꼼히 하셔야지 또 출퇴근 또 등교 하교 시에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잘 챙겨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마다 살짝 헷갈리는 10월의 첫날 그래도 우리 기분만큼은 확실하게 산뜻하게 시작해 볼게요.

김선님 오늘 날씨가 은근 습하고 덥네요 주셨어요. 아, 예. 그러게요. 푸근하다 못해 푸푸 약간 그 남은 여름 더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자, 오늘 내일까지 내일은 조금 더 덥다고 하니까요. 아, 이렇게 여름을 안녕하고 보내주는 그런 마지막 인사쯤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신청곡입니다. 싸이 연예인.

0: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이들은 이오카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 치시고 아니다. K-R-A-D-I-O-U-S까지 치시고 검색 K-Radio US죠.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뉴저지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뜨는데 라이브가 아니지 않나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0: 루크스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벌써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세일하고요.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못생김의 대명사 하면은 아이고 호박아 하면서 그쵸. 사과는 예쁜 얼굴, 호박은 못생긴 얼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호박을 한번 보세요. 호박이 뭐 못생겼나요? 동글동글하고 주황빛도 얼마나 예뻐요. 10월만 되면 아주 주인공이잖아요. 카페 메뉴판에도 호박, 마트에도 호박, 집집마다 호박 장식에 심지어 먹는 것까지 호박 천지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정말 빠질 수 없어요. 뭐 호박 라떼 이런 것도 정말 많고 유명한 카페들, 그 카페도 이 시즌 메뉴, 호박을 재료로 한 그런 메뉴들, 뭐 라떼들, 음료수 이런 거 정말 많더라고요. 머핀까지도. 이쯤 되면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호박이 가을을 데리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근데 이 호박 예쁘게만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타민 A가 들어있고 칼륨도 풍부한 편인데요. 이 칼륨,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움직이고 또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또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정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으깬 호박 한 컵에는 큰 바나나 한 개보다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보기도 맛도 영양도 좋은 호박이었어요. 근데 10월 하면 또 호박에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할로윈.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미국에서는 동네 모임이나 학교 행사, 회사 파티, 뭐 각종 커뮤니티 이벤트처럼 하나의 어떤 계절 문화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인의 74%가 할로윈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답했대요. 이제는 10월 한 달을 즐기는 가을 이벤트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럼 올해 커스튬은 뭘 입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026년 미국 전국 소매 조사 기관에서 이 성인 인기 커스튬 탑 5를 보면요. 5위는 유령이었어요. 4위는 스파이더맨, 3위는 배트맨, 2위는 뱀파이어였고요. 1위는 마녀더랍니다. 역시 클래식은 강합니다. 마녀, 뭐 뱀파이어, 유령. 몇 년 지나도 안 질려요. 근데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스파이더맨, 슈퍼 히어로, 공주님, 마녀, 유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다면요. 저는 이번엔 조금 재미있게 그린 틴커벨 같은 코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럴 때 못 해보면? 초록색으로 쫙 차려입고 날개까지 달고 10월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투시의 비타민 가져왔어요 하면 여러분들 많이 당황해 하실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씩 가을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 여름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기 프랑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프랑스 정말 뜨거웠죠. 5월부터 이미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뉴스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6월에도 또 강한 더위가 이어졌고 그런데 또 그 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학교라는 곳, 이 학교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충분하지 않은 유럽의 학교들이 많다 보니 교실 온도가 30도가 넘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또 6월에는 프랑스 교육부 발표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무려 13,500개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고 수업 자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풍기를 가져다 놓고 아우 선풍기가 되나요? 후끈했을 거예요. 또 창문에 차광을 하기도 하고 또 물을 뿌리기도 했대요. 와 완전 아날로그죠. 심지어 창문에 은박 보호재를 붙여서 햇빛을 막는 학교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여름이 다 지나간 지금 9월까지도 이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9월 초 프랑스 남부에서는 아침 9시에 이미 교실 온도가 30도에 훅 달했다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물리학 실험실 오전에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하죠. 결국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오후 수업을 취소했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9월에 개학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9월의 더위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요. 기상 자체도 예년과 달랐죠. 프랑스의 기상청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폭염 때 전국 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4, 5도 높았고요. 35도를 훅 넘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저희 K-Radio 모든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라는 곳. 우리는 이제 관광지로 유명하게 생각하고 와 프랑스 하면 뭐 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앞서 나가는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노후된 건물 또 구조 자체가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구조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이유로 이제 에어컨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가능한 저가의 아주 저가의 중국산 에어컨 냉풍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마트에 문이 열리자마자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이번 여름의 풍경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여름이니까 조금 덥다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한창 잘 먹고 뛰어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아이들인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 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때마다 학교들은 이렇게 임시 방편을 찾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과 뭐 열악한 시설, 과밀 학급, 긴 일정 등의 항의를 하면서 대규모 학교 봉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폭력 방화, 경찰 출동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경험한 학교라는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춥다 하는 겨울이 오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다시 여름이 옵니다. 올해 30도를 넘었던 교실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창문에 임시로 차광마취를 붙이던 대신 건물 자체가 더위를 덜 받도록 바뀔 수 있을까요? 선풍기 몇 대를 더 가져다 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쾌적해질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열 취약성을 조사하고요. 또 차양이나 창문 필름, 환기와 같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좀 늦은 감은 있죠. 분명하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
올해 더위가 지나갔다고 해서 올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더운 교실에서 공부했던 기억,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상황,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경험들이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보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들의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는 한 번쯤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월의 첫날이잖아요.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내년 여름은 다시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여름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여름을 생각해 봅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시원한 교실, 올해보다 조금 더 안전한 교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어주는 학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월의 첫날,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나요?

0: 그렇죠. 다음 세대 그리고 지구촌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올해의 경험이 내년에 준비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프랑스의 그런 여름 풍경으로 한번 나눠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미연님 오늘 풋배추랑 오징어 볶음 하려고 장 봐 오셨다고요. 맛있겠어요. 요시 잘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님. 또 엄마의 손길, 사랑 가득한 또 저녁 밥상으로 가족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시겠네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L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을을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그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908-461-1178 908-461-1178 손흥민과 함께 LAFC 뉴욕에서 응원합시다.

첫날 함께했던 두실 비타민. 오늘은요, 분위기 있게 우리 청취자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의 첫날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을의 첫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열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실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banks,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가을의 중심, 10월이 시작입니다. 나른한 오후 3시, 가을볕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이 시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계절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오늘, 여러분의 오후도 한결 여유롭고 특별한 기운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으로 청량하게 열어볼게요.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나른함을 깨우는 오후 3시, 여기는 여러분의 라라랜드입니다. 출발, 김동률입니다.

0: 아니 뭘 했다고 벌써 10월이야. 덥다 덥다 하다가 이제 좀 살겠네 하니까 9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월과 9월이 유독 그런 것 같죠. 그나마 2월은 날짜라도 짧지 30일 꽉 채워놓고 왜 이리도 빨리 가는 건지. 이번 10월달만큼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한국은 유독 10월에 각종 기념일이 많죠. 10월 1일 첫날부터 국군의 날이고요. 10월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 15일은 성운경 음력 생일. 네, 이 밖에도 노인의 날, 임산부의 날, 체육인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독도의 날까지 달력을 펼쳐서 기념일이 아닌 날을 찾는 게 더 수월할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살짝 다르게 해석해 보면 무엇을 기념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노고와 희생으로 기적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매일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꼭 무슨 날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요. 다음은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 나와주셔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 알려주실 거고요.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는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해 폭염과 산불이 인간이 배출한 오염물질과 결합을 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매우 높은 수준의 오존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8개월을 다룬 새로운 분석에서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 간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열과 햇빛이 산불, 차량,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배출물과 반응을 하면 지상 오존 오염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며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기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면서 오존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오존 오염은 기록적 폭염과 유럽 및 북미를 강타해 국경 너머까지 연기를 퍼뜨린 산불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으며 6월에 시작이 돼 올해 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온난화 기상현상 엘니뇨가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오염 물질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대륙과 바다를 넘어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9월 15일 전 세계 인구의 34%가 매우 나쁜 대기질에 노출이 됐으며 이는 오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노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는 매우 나쁜 공기를 마셨고 좋은 수준의 오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오존 오염 노출 비율이 가장 높아 인구의 53%가 매우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또 다른 22%는 매우 나쁨 수준의 오존에 노출이 됐고 뉴델리, 다카, 중국의 대도시 충칭, 그리고 파키스탄의 라우르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평가됐습니다. 북미 인구의 3분의 2와 유럽 인구의 45%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의 대기질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유럽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존 오염이 유럽에서 매년 6만 명의 조기 사망을 부른다고 밝혔으며 북미의 오존 농도도 야심찬 배출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산불, 농작물, 소각, 또 취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아프리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유럽까지 이동을 하는데 올해 아프리카 인구의 8%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기질을 겪었으며 아프리카 인구의 19%는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의 대기질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우 높았고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남미 전체 인구의 81%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누렸다고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는 긍정적 사례로 꼽혔는데 이곳 인구의 66%는 좋음 수준의 오존 농도 환경에서 34%는 보통 수준의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여기 DMB 지역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정말 여름 날씨가 다시 찾아온 듯 매우 따뜻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날씨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90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여 보이겠고 약한 남풍이 불겠으며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은 계절에 맞는 선선한 밤으로 바뀌며 최저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또한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은 89도, 섭씨 32도로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오후에는 이 지역 서쪽에서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후 늦게와 금요일 밤에는 동쪽으로 소나기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네요. 토요일은 전선이 지나간 후 기온이 낮아지고 구름이 많아지면서 날씨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의 두께에 따라 최고 기온이 70도에 도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이 되지만 전선이 이 지역 남쪽에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시간과 범위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일요일 또한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구름이 오래 지속이 되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주말에 비해 선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선의 최종 위치 또한 아직까지 불확실해 일요일 강수량과 강수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인간이 돈 앞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몇천 원을 아끼려고 한 시간을 버리고 몇만 원 때문에 오랜 사람과 얼굴을 붉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돈만큼 강력한 도구도 드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절대 돈과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겠다며 자신의 가장 비싼 것부터 팔아버립니다. 건강을 팔고 월급을 팔고 가족과의 시간을 팔아 성과를 얻고 믿을 만한 사람까지 밀어내며 통장 숫자를 지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돈이 충분해지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쌓인 뒤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자신이 돈 때문에 버렸던 것들입니다. 망가진 몸을 되돌리고 싶어하고 멀어진 가족을 붙잡고 싶어하고 지나간 버린 시간을 다시 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아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최고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벌고 더 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겠다고 건강과 시간, 가족과 신뢰까지 팔지는 마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을 내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 프로그램에 따라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오전에 컸던 것이 오후에는 작아지고 오전의 진리가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의 오전 내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남이 원하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찬란한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남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당신의 가장 나다운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펙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밝음리서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연방정부가 연방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다 청구됐다고 밝힌 100만여 명에게 500달러 수표를 발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돈은 열심히 일을 하는 미국인들의 것이며 이제 제가 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2027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이민 문호는 올 들어 처음으로 후퇴 양상을 보였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 연방법에 따라 내일부터는 일부 비심의권자의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난민 또는 망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신 판단의 효력이 중단이 되면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는 오늘의 미국 소식입니다. 이 밖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이른바 라스트 댄스로 불리는 1997년부터 98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1,226만 달러, 약 166억 원에 팔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매사 주피러가 진행한 조던의 유니폼 경매에서 1998년 6월 NBA 파이널 3차전에 착용을 했던 유니폼이 1,226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널 1차전에서 착용한 유니폼이 1,010만 달러에 팔렸던 이전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농구 유니폼 최고가 경매 기록이며 이 역시 조던이 입었던 것입니다. 1997년부터 1998년 시즌 소속팀 시카고 불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조던은 개인 통상 여섯 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 당시 시리즈는 라스트 댄스로 불리며 2020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유니폼은 당시 파이널에서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했던 유니폼 네 벌 중 하나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편 스포츠 유니폼 역대 최고 경매가는 야구 전설 웨이브 루스가 1932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입었던 유니폼으로 2024년 2412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네요. 근데 참 치는 이딴 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천 쪼가리가 무슨 집 배채값보다도 높대요. 미친 거 아니요. 이런 게 돈 지랄이지 무언 지랄이구지요. 그까 천 쪼가리 살 돈으로 너물 도와줘봐. 존경이라도 받지. 안 그려? 단돈 5유로, 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3,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복권에 당첨이 된 이탈리아 남성이 당첨금을 수령도 하기도 전에 거액의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던 별거 중인 아내가 당첨금의 절반을 달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탈리아 북부 코모 호수 인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국 로또 복권인 슈퍼 에날로또 1등에 당첨이 돼 2억 2,300만 유로, 약 3,428억 원을 거머쥐게 됐다고 합니다. 1부터 90까지의 숫자 중 6개를 모두 맞춰야 하는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6억 2,200만 분의 1로 미국 파워볼이나 유럽연합복권 유로밀리언스보다 당첨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역대 단일 당첨자 최고액 수준인데요. 그러나 대박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당첨 사실을 털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소문은 6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던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아내는 즉각 변호인단을 꾸려 세후 당첨금의 절반인 약 12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내 측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2023년 4월 혼인 당시 채택한 부부 공유 재산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해당 제도화에서는 결혼 이후 취득한 부동산, 주식, 소득은 물론 복권 당첨금까지 명의와 무관하게 50대 50 공동 소유가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내 측은 단순히 떨어져 지내는 사실상 별거는 법적 이혼이 아니며 법원의 정식 이혼 판결 전까지는 혼인관계와 공유재산 효력이 온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례 역시 개인 돈으로 산 복권이라도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 남성 측의 고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별거 중이라도 나누겠다는 반응과 속이 뒤집힐 일이라는 엇갈린 여론입니다. 특히 국가별 법 체제에 따라 당첨금 분할 기준이 판이해 눈길을 끄는데 프랑스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중단이 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할 수 있어 배우자의 당첨금 독점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법적 이혼 완료 전까지 부부 공유 재산제를 강력히 인정을 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을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닌 오롯이 개인의 행운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소송 중 당첨금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권 구매 자금을 지원했거나 장기간 당첨금을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만 예외적 으로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한편 중국은 특별한 서면 약정이 없는 한 혼인 중 발생한 당첨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며 배우자 몰래 당첨 사실을 숨기다 적발이 될 경우 엄격한 재산 은닉죄 처벌까지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행운 뒤에 찾아온 초대형 법정 분쟁에 현지 매체들은 남성이 아직 당첨금을 공식 수령하지 못한 채 법적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아닌 말로 어차피 남자도 꽁돈 생긴 건데 아이 화끈하게 줄 수도 있지. 여자의 유책 사유가 벌거 중이라면

7월 23일 당시 7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던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 남성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는 이제 10살이 된 해당 소녀에게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판사는 네가 삼촌이 늙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달라고 말했고 법원은 너의 말을 들었다며 오늘 이 법원은 그 남성이 다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늙어갈 것이고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너와 내 여동생 또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다. 법정에서 나와 자신을 해친 남성을 지목하고 진실을 말한 것을 칭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가 삼촌이라 불렀던 그 남자는 내게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너는 침묵하지 않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용기를 내어 말한 덕분에 그는 다시는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은 가해자가 절대 자유로운 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법원은 너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학교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웃고 놀며 꿈을 꾸어라 라며 이 법원은 너의 용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지난 7월 내려졌지만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왔는데 판사가 피해 아동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 7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6만 9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면이 있는 인물이거나 신뢰가 있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많은 사건이 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러한 아동 성학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달 28일에도 인도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또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 심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직권 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직권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부 히아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가 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인데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게이트 인근에 버려진 사건으로 검찰은 피의자 2명을 즉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인도는 말이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인 것 같아.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성폭력 강간들이 많오? 일단 우측에 태형한 100대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오 결국은 사형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오? 사형도 분이 안 풀리지 그냥 사지를 말이오. 아이고 그냥 길에서 개를 잡아먹던 칠레 노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사건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구역의 한 동네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누군가 길에서 개를 때려잡았다. 길에서 개를 구워먹으려는

남자가 있다 등 여러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점심시간인 오후 1시 20분쯤 전후로 걸려온 신고 전화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둘러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철사로 어설프게 엮은 그릴에 고기를 얹어 숯불에 굽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려있었지만 주변에 개의 머리가 버려져 있어 도축된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잔인한 사건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물을 무단 도축한 혐의로 남자를 긴급 체포했으며 개의 머리와 그릴에 얹혀있던 고기 등은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연행이 된 남자는 노숙자였으며 그가 도축한 개는 유기견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개를 도축했다며 숯불에 구워서 먹으려고 했다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남자는 춥고 굶주린 나머지 저지른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국가 칠레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지만 아직도 아침과 저녁엔 꽤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칠레는 형법으로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개를 죽인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법 등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 또한 위법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허기 가지면 인육도 먹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개야 뭐. 아 이젠 한국도 개고기 금지됐다는데 아이 근데 말이오. 소나 개나 돼지나 아이 뭐가 다르대요? 응? 아이 아닌 말로 돼지도 반려견식으로 키우는 사람들 있쇼. 근데 돼지는 되고 개는 안 된다는 건 또 뭐요? 응? 파리 일대에서 유통이 되는 김치볶음밥 제품이 Chinese food, 중국 음식으로 표기가 돼 판매 중인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 SNS를 통해 파리를 여행 중인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파리 시내 마트에서 쿠모라는 브랜드의 김치 볶음밥이 중국 음식으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아직 유럽에서는 김치를 중국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고호 미술관 내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해 김치 샌드위치를 판매했다가 항의 메일을 받은 뒤 메뉴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알디도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했다가 항의 메일을 받고 시정한 바 있다고 하는데 서 교수는 파리 사례도 외국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 김치를 올바르게 알리는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니 같은 사람을 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닌 말로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니는 어쩜 이렇게 열심히 신지.

0: 정광태의 김치 주제가 들려드렸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타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포스 철치의 미세스 채키에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미세스 채는 패티 김하고 셀론 디옹 음악 가끔 이렇게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시지 않고 꼭 사무실로 전화해서 노래 신청을 해주시는데, 예,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강연아 씨가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스튜디오로 직접 전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랑 직접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카톡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생방송 전화번호 703-218-13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인데요. 자, 2부 이 시간에는요,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죠.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매번 스튜디오에 오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 아니요. 조금이나마 저희 한인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사실 그동안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이나 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옴니화재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빌딩과 우리가 글쎄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해야 되나? 자,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날을 꿈을 꾸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도움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빌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빌딩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피해야 할 빌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당연히.
0: 그렇죠.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보험사가 피하는 건물의 컨디션이 뭔지
0: 글쎄요.
1: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기분이 딱 들더라니까.
1: 네. 또 이제 전문가가 다 되고 계시기 때문에
0: 조만간 빌딩 살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세요.
1: 첫 번째는 오래됐지만 주요 설비 교체 기록이 없는 건물.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예. 전기나 냉방이나 뭐 이런 것들,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30년 이전에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좋다. 예. 그런 건물을 사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나무로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은 화재 위험이 너무 많아요. 불이 나면 그냥 바로 전소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보험회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0: 근데 보기에는 좀 약간 운치 있고 멋있는데.
1: 그거는 이제 저희의 그냥 이모셔널한 땡땡이고.
0: 네네네.
1: 그래서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스프링클러가 없이 넓게 개방된 공간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중간중간 저희가 생각하는 드라이월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벽이 세워져 있고 룸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화재가 나도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넓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 스프링클러도 없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바로 화재의 위험도가 노출이 많이 됩니다.
0: 근데 사실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1: 네.
0: 보험회사에서는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1: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저희가 화재 얘기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나 소화전이 멀어서 소방 등급이 낮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사실 때 보면 소방 등급을 보게 되거든요.
0: 예.
1: 그 클래스가 낮으면 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 뜻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그만큼 로스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0: 아무래도.
1: 네. 예. 그래서 그 소방 등급이 낮은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그 건물이 그 전에 과거 기록에 뭐 화재나 낙상이나 누수 이런 사고가 반복된 건물. 그래서 클레임 히스토리가 많은 건물.
0: 예.
1: 이런 것도 먼저 알아보시고 매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거나
0: 네.
1: 장기간 비어있었다거나 그런 건물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0: 네.
1: 그리고 디클라인 되실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비상구나
0: 네.
1: 계단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0: 그거 위험하죠.
1: 네,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0: 야, 이 빌딩 살 때 알아볼 게 너무 많네요.
1: 그럼요. 큰 금액을 주고 매입하시는 거라 꼼꼼하게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한테 맡기시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꼭 전문가와 함께 다니실 것을 권유해드려요.
0: 혼자보다는.
1: 네.
0: 네네.
1: 또 그런 전문가와 다니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소통하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묻고
0: 그렇죠. 순간순간 또 궁금한 점이 그럼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1: 그렇게 하시면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그 안에 테넌트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많으면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구체적인 업종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1: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낮은 테넌트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테넌트의 타입이 있는지 네네.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0: 예.
1: 전당포.
0: 아, 전당포.
1: 뭔지 아시죠?
0: 전당포 알죠.
1: 네, 물건을 맡기고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혹은 체크 캐싱 하는데.
0: 아. 거기는 타겟이 될 수 있네요.
1: 네. 예, 예, 예.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나 창고 보관업 뭐 이런 등등 비즈니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비즈니스들.
0: 예를 들면 술집?
1: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빨래방 어. 예, 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볼링장.
0: 왜요? 볼링장은?
1: 손님이 들어와서 엔조이는 하시지만 다치실 수 있는 확률이 아, 많잖아요.
0: 아무래도.
1: 피지컬리 네네.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아,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가서 꽈당 넘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직원들이 놀래갖고 쫓아오더라고요.
1: 그리고 뭐 극장, 공연장, 경기장.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0: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 그럼요. 많이 모일수록 그만큼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0: 당연히 올라가겠죠.
1: 이 정도의 타입들은 없는 게 좋고 테넌트 리스트에
0: 네네.
1: 그리고 당연히 우리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뭐 후카 뭐 이런 라운지 같은 것들 많잖아요.
0: 네.
1: 이런 데가 없는 테넌트들
0: 사실은 그 런더러맷이나 뭐 이런 데가 돈이 좀 되잖아요.
1: 근데 돈이 중요할지 앞으로 내가 이걸 매입해서 골치를 아프실지가 더
0: 아, 네.
1: 아,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려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을 매입 전에 꼭 다섯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어떤 다섯 가지가 있을까요?
1: 네, 어느 정도 프로퍼리 리스트가 좀 추려지셨으면은 네. 계약 전에 보험 견적을 먼저 사인하시기 전에 한번 받아보시고.
0: 아, 그런 것도 해줍니까?
1: 그럼요. 왜냐하면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 로케이션에 있는 건물이 어떤 클레임이 있었는지
0: 네네.
1: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테넌트 리스트와 실제 업종이 진짜 맞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0: 네.
1: 세 번째는 아까 견적을 하면서 5년 안에 어떤 로스, 어떤 클레임이 있었는지 그거가 세 번째 항목이고요.
0: 그거 중요한 것
1: 네.
0: 같아요.
1: 그리고 네 번째는 지붕이나 배관이나 전기나 HVAC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30년 안에 교체된 적이 있거나 리페어 되신 적이 있는지.
0: 그거 지난
1: 확인하시고.
0: 시간에도 강조하셨는데.
1: 네, 중요합니다.
0: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1: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지역이 뭐 홍수나 허리케인이나 산불이나 뭐 등등 이런 자연재해 노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해까지 들어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괜히 빌딩을 빨리 사야 될 것만 같은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요.
1: 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네. 내년 새해에는 어떤 골을 설정하셔서
0: 네.
1: 한번 프로포리 하나 구입하시죠.
0: 아, 알겠습니다. 아유, 말한 대로 될지어다.
1: 네.
0: 예. 언제나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강고은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이 시간 알쓸 전문, 알면 쓸데가 있는 전문가 이야기. 지금까지 한입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바제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입니다.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평강과 평안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고국에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 왠지 씁쓸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올 때만 해도 고국이 이렇게 급성장할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돌아가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네요. 어느덧 나이는 들고 살아온 날보다 돌아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니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같이 듣고 싶은 곡 영사운드의 달무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못 견디게 삶이 고달파도 피해갈 수 없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이다. 삶을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삶에게 너를 맡겨라. 삶이 너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렇게 그렇게 너의 길을 가라.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려니 주어진 너의 길을 묵묵히 때론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꾸역꾸역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왜? 조금 슬프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었고요. 새드무비 신청해 주셨어요. 가사가 참 슬프네요. 예, 가사 내용 아시죠? 남친하고 극장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남친이 아예 안 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어떡해요? 혼자 극장을 보러 갔는데, 아 글쎄, 거기에 남친하고 그리고 이 여성의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팔짱에 끼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앞에 앉았어. 둘이 뽀뽀하고, 아유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고, 집에 와서 퉁퉁 눈, 부은 눈을 본 엄마가 너 왜 울었니? 그러니까 그냥 슬픈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예, 맞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민혜경 씨가 불렀죠. 가사는 슬프지만 멜로디는 좀 경쾌하게.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슈 톰슨의 Sad Movie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니퍼 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제목은 부부의 정입니다.

부부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어이없게도 지내고 보면 찰나인 것을 모르고 꽃길 같은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늙고 병들면 자식도 다 무용지물. 곁에 있어줄 존재는 오로지 아내와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간혹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생활고나 과거를 들먹이며 부부관계를 가볍게 청산하는 부부도 있지만 님들이여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는 운명이며 다만 신께서 때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젊음은 찰나일 뿐 결국에 남는 것은 늙어 병든 육신만 남아 고독한 인생 여정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나 대기업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권력의 뒤안길에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위로받고 있겠는가? 전국에는 아내와 남편뿐일 것이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이들도 종국에는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내와 남편뿐이다. 오늘 저녁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했노라, 고생했노라. 희미한 조명 아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볼 일이다. 혹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한 잔의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이다. 주마등 같은 지난 세월에 부부의 두 눈은 말없이 촉촉해질 것이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간에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늙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기애매한 여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부부 사이,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게 부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섞고 마음도 섞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 게 부부.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젊은이는 아련하게 고독하고 늙은이는 서글프게 고독하다. 부자는 채워져서 고독하고 가난한 이는 빈자리 때문에 고독하다. 젊은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울고 노인은 잃은 것 때문에 운다. 청년 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노년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떤다. 젊은이는 같이 있어 싸우다가 울고 늙은이는 혼자 된 것이 억울해서 운다. 사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다. 그것이 부부일 때 더욱 그러하리라. 젊을 시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 위해 사랑한다.
아내란 청년에게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도 부도 명예도 아닐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나 당신 만나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행복하세요. 부부. 남편 글자가 먼저라고 높아서 먼저가 아닙니다. 건강한 남편이 힘든 일 먼저 하라고 산의 부자가 먼저일 뿐.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남은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탤런트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정은지와 서인국의 듀엣입니다. All for you.

대해서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0: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는 뭐 그런대로 쉽죠? 예, 정답 올려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 오, 나도 아이디어 있는데 하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자에게도 상품을 드리지만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뽀돌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 퀴즈 너무 쉽다고. 컴플레인은 아니시죠? 예, 카톡 올려주셨는데. 자, 들으시는 곡, 첫 번째 곡은 이필원의

0: 살짝 지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 노래. 나이가 들수록 전인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자, 전인권이 부르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미님 요즘 가을 타시나 봐요. 음악 신청하시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약간의 음악성이 있는 그런 곡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라라랜드 들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라랜드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스의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에 떠는 이 없이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평화의 기도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뜻없이 무릎 꿇는 상지국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령 되신 주 지구촌 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박형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만세반석 열리니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어제는 9월의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9월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정호님께서도 또 보라미님께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은혜샘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새로운 달 10월에도 건강하고 샬롬 하세요 하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자님께서 기도문 또 올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제가 누리는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브라이트만 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님께서도 당구 님께서도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게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 사고 나셨었나 봐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주인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주신 아들 유빈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승빈 품으로 불러 쓰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와라님께서 청하신 광야를 지날 때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크록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ラジオ。
1: 오래입어도매일새옷처럼 LG 스타일러로깔끔한옷관리끝탈취미세먼지제거는기본분당350회털어내기와스팀으로더뽀송하고섬세하게스타일링하세요 LG.com 에서만나보실수있는스타일러가6시30분을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뭐 제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못 봤고 지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오게 됩니다. 그 붙잡혀오게 된 이유가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그 자유민들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의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붙잡혀와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죠. 자,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보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걸쳐서 그 신문 내용이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그 신문에 응답해서 하는 스데반의 말이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서 자기가 신문 당하는 그 안에 있는 드러난 사실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이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앞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고소된 내용, 그게 두 가지로 말하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는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그럼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 즉 너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법에 의하여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신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던 이 질문은 선의로 한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어떤 진짜로 아주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려고 했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도 이거 다 걸어서 이제 스데반을 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도 너가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또 잡아 넣을 거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위정했다라고 해서 잡아 넣을 거고 그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정당하고 선한 의도로 말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잡아서 넣으려고 했던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적인 질문이다 할지라도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답변을 하게 되고 그 답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는 대제사장이 말했던 악의적인 그 의도는 빼고 이 대제사장이 물었던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을 해서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살다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한 것은 악의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 이것이 공동체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때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이거 내가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얘기하던데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나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신을 갔습니다. 자, 그때 피신을 갔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양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므비보셋의 시종입니다. 므비보셋은 누굽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언약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므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시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갔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그죠? 이 어려운 때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자기한테 잘 대해주니.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므비보셋은 안 나타나고 너만 나타나느냐? 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이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지금 므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이 시바가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막 붕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처럼 취급했던 므비보셋조차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 알았다. 그럼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앞으로 시바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 갔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므비보셋이 거기 있단 말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므비보셋 너 지금까지 여기서 뭘 했느냐라고 말하고 보니까 므비보셋의 행색이 초라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압살롬 반역 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래 자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와 극심한 슬픔에 빠진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왜 예루살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 다리 장애인이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신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 남아서 이 반역 기간 동안에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회개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너는 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위를 꾀했느냐라고 말을 할 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피신하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시바가 안장을 얹어주지 않고 팽개치고 나를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반역을 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게 다윗과 므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일어났는데 다윗이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시바가 했던 말을 확인 안 했죠. 확인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가 가져 하고 반역이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내한테 진실이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윗과 므비보셋 시바 사이에만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든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냐고 선의에 가지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은 걷어내고 선한 마음으로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공동체가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압니까?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이 사실 때문에 교회가 붕괴 직진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이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다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말한 것은 주어 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든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거짓 증인을 막 했는데 일치가 안 됐는데 하나 일치된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오늘 이 스데반을 신문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막 화가 났습니다. 뭐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똑같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 절차로 막 가서 결국 빌라도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제사장에 갔다가 예수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짓 증언들이 했던 말을 사실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결정적인 트리거 발단이 된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실 확인하지 않고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듣고 막 옮기는 이런 형태가 2000년 전에 이런 형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발단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뭐 드러내기 하긴 사실 하기 아니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이거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일이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진실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발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단이 되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우리가 또 그 말을 한다면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율법,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는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이 되었고 이런 일 때문에 사실 확인이 이제 2절부터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설교에서 큰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큰 주제는 뭡니까? 성전과 율법이죠. 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내가 모독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우리 성경의 용어로 하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자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면은 성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는 그 이방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이방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건물하고 상관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자, 그리고 또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아,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오늘 본문은 7장 16절까지인데 여기 있는 스데반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누구누구죠?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말했는데 성전에 말할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 요지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400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가장 강팍한 왕 바로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일체 언급할 수 없는

2000당? 그거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서대반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성전 밖에 이방 땅에도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 이방 땅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요셉 때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과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 하나님의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하나님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단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맞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경향과 오늘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공동체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 안에도 계세요. 내 경험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전통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 밖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전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건전한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건전한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과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과 내 논리와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전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잘못은 뭔가 하면 이것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했다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판단과 달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인도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성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스라엘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과 봉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그게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좁게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시이기도 한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이 경직화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말을 잘

0: 했냐? 아닙니다. 말 잘못 안 했는데 나중에 봉헌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열왕기상 8장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주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었던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뭘 선포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두 성전 안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이 경직화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성전을 해석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말했던 것을 스데반이 다 깨부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는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한 군데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기 성전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안에만 함께 계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성전 건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혼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그 성전 건물은 그냥 빌딩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성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매이는 하나님께서 매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제한됩니까?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로 무한한 사랑으로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는 줄 압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여기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는데 스데반이 이것이 바로 성전에 대해서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가 더 좋거든요. 하나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 이 고난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동시에 싫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율법과 관련돼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들어버렸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율법에 대한 사실이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들었고 율법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고 우리는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하나님에게 더 신실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삶이 오늘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과 율법 지금 우리 안에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교회고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화하고 율법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율법처럼 만드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라디오 7시 모닝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순회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 신청 양식을 긴급 조치를 통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와 독일의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주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 항모와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구세 유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인 호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2년 만에 전격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해온 과세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내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계층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총 3,200만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이너프 이니셔티브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공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을 기해서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등 이른바 DMV 지역에서 대규모 신규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됐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7시 모닝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순회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남은 한 달간 거의 매일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고 예전 같으면 가지도 않아도 됐을 텃밭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로 그렇지 않아도 집권당에 불리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의 첫날인 1일 텍사스주와 바로 옆 오클라호마주 마주를 방문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32일간의 전국 순회에 돌입한 겁니다. 이번 주 오하이오주와 엘라베마주에도 가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일에는 네브래스카주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2일간 거의 매일 접전지에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이나 강세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아도 공화당 당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지역이 격전지로 변해버린 탓입니다. 흔들리는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보수 진영 결집을 이뤄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통적 공화 강세 지역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지 35곳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공화당 후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실망했더라도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는 식으로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공화당의 실책으로 돌리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내가 하겠다. 국정 운영을 극도로 잘했는데 홍보를 극도로 못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텍사스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우리에게 정부 운영과 경제 등 모든 면에서 A+를 주겠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 신청 양식을 긴급 조치를 통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 국방부가 지난 8월 연방 우편엽서 신청서에 신분 확인 요건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 통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우편엽서 신청서는 해외 거주 미국인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 유권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새 양식에서는 미국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해외 거주 미 시민이 자신의 신분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미 시민권자의 자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숀 오키프는 지난 8월 1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 양식이 유권자들에게 연방법상 필요한 정보와 투표 자격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연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아서 통상적인 절차로 양식을 변경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긴급 변경을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일정이 수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이를 긴급 사안으로 처리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와 독일에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경유 수출 금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유럽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이는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한 유럽 소식통은 미국이 유럽연합 측에 향후 6개월간 경유 1억 2천만 배럴을 방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에너지기구 소속 30여 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억 7,200만 배럴을 담당하고 유럽 각국이 전체의 20%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비축유 방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만을 드러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에너지기구와의 비축유 공동 방출 조율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7개국 정상 화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독일 경제부는 국제에너지기구로부터 자국의 전략 비축유 일부를 방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보도 속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비축 경유를 방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유럽연합의 한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다 최근 전쟁으로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미국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는 화물 운송과 농기계, 어선 등의 연료로 주요 사용되는 경유값 급등에 분노한 농어민과 화물 운송업자 등의 격렬한 시위가 최근 이어지며 당국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 항모와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이동했던 항모 조지 워싱턴함이 태평양으로 복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항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지난달 27일 중동으로 출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동에 추가되는 병력이 9천에서 1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항모와 병력은 11월 말까지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동에는 현재 두 척의 항모가 배치되어 있으며 복서 상륙준비단을 포함해서 이미 5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중동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미 항모의 추가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과 맞물려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시사 전문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선거 후에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도 전멸을 거론하면서 이란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세 척의 미 항모가 배치되는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결정할 경우에 더 많은 선택지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로범 최대보상 차구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엄마 별일 없죠?
3: 뭐나 잘 있으면 돼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Let's go! New 택시

0: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0: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탓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0: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0: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0: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아메리카나.
1: 뉴욕 청과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 협회.
0: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굿의 유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총격을 가한 아이스 요원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당국자들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올해 초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숨진 르네굿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펌 로마누치앤 블렌디는 르네의 형제인 브렌트 갱거와 동성 배우자인 베카 굿, 자녀들을 대리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르네에게 총격을 가한 아이스 요원 조너선 로스 등 연방 요원들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크리스티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 토머스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 등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르네가 생애 마지막 순간 겪은 고통과 가족들의 상실 등에 대해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연방요원과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들이 소말리아계와 히스패닉 주민을 인종적 표적으로 삼아 감시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입막음하려 하는 등 위헌적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르네 굿이 테러 행위를 저질러 아이스 요원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사건 직후 연방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브렌트 갱거는 누이와 자녀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품고 강력히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며 르네가 사망한 지난 1월 7일 일어난 일과 지난 1년간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하굿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가족에게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정한 책임 추궁이야말로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르네굿은 올해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이민단속작전 메트로 서지를 펼치던 아이스 요원들과 대치하다 차량에 탑승한 채 충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당시 사망사건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작전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4: 미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2년 만에 전격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남학생 7명 중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자 일부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를 향해서 신원 추적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5: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 건물에서 20세 여학생이 술과 약물에 취한 채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 역시 일부 주동자만 자퇴시키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결국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현지 검찰도 대배심의 증거를 제출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피고 7명의 실명과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가해자 중 한 명이 한국인 이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미국인 피고들에 비해 한국인 이 씨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하자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누리꾼들을 향한 도움 요청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들은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 능력을 믿는다. 동족 중 한 명인 가해자의 신원을 찾아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며 신원 추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씨의 한국 이름과 학력,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한국 전직 고위 인사의 가족이자 특권층 집안자제라는 소문까지 퍼지며 신상 정보가 급격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해당 학생이 취업했던 금융회사에 항의를 보내 해고를 이끌어내는 등 분노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씨가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미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4: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해온 과세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 법원은 지난 9월 29일 뉴욕시 재무국이 약 1만 7천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보낸 과세 관련 통지서를 취소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뉴욕시가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주들에게 자신이 실거주자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토록 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무국은 앞서 약 90만 채의 부동산을 과세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공개하고 이 가운데 약 1만 7천 명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라면 소유주가 직접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무국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서 먼저 과세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지서를 취소하고 재무국이 보유한 세금 자료와 관련 정보를 종합해 과세 대상자를 다시 가려낸 뒤에 새로운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공개된 9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목록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세컨하우스 추가세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시행 과정과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판결 직후에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원의 재시작 명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에다테르 세금은 뉴욕시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에서 3가구 주택은 재무국 평가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콘도와 코합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자로 사용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시의 세컨하우스 과세는 세금 자체의 존폐보다는 과세 대상 확인과 통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중외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총 3,200만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인어프 이니셔티브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메릴랜드 내 30개 빈곤 집중 지역에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5: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프레더릭의 골든 마일 지역을 방문해 아동 빈곤을 끝내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NOUGH, 인어프 이니셔티브는 주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주도로 아동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메릴랜드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금 3,200만 달러는 메릴랜드 내 13개 카운티 30개 지역에 전달되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자산 형성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레더릭 카운티 골든 마일 지역은 약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학생 천여 명에게 무료 시력 검사를 제공하고 이동식 농산물 시장을 운영해 3,500여 가구의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어프 지원금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지원하는 처방 농산물 Produce RX 사업에 1,0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무어 주지사 행정부는 주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아동 빈곤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자선단체 및 기관들의 기부금을 포함해 총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아동 빈곤 퇴치에 모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 사업은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넘어 메릴랜드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아동 빈곤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국경절을 맞아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해 사용했던 오성 홍기를 세탁해 다시 내거는 등 고강도 절약 행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정난에 겪고 있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과긴일자, 허리띠 졸라매기 기조에 따라 국경절 행사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호남성 정저우시의 한 관할 구역에서는 국경절 장식에 쓰인 오성홍기의 82% 이상을 기존 국기로 재활용했습니다. 다른 지역들 역시 기존의 화단이나 철거했던 시설물을 재활용하며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영 매체들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절약 풍토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태평양 해상에서 향유골의 무리와 충돌해 요트가 침몰했으나 탑승자 4명이 17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26일 호주 노폭섬 인근 해상에서 16m 길이의 호주 요트가 최대 10m가 넘는 향유고래들과 충돌해 조타장치가 파손되고 급격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업신 투 탑승자들은 침수 방지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위성 조난 신호기 EPIRB를 즉시 작동시킨 후 구명보트로 탈출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뉴질랜드 당국의 수색과 인근 컨테이너선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표류하던 4명은 17시간 만에 전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해양 당국은 신속한 위성 조난 신호 발신과 철저한 대비책이 이들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야당이 아동학대와 중대범죄자에 대한 태형, 매질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아동학대를 비롯해 성폭행, 치사상, 대형 사기, 마약 운전 사고 등 4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형 집행 시 의사의 사전 평가와 입회가 의무화되며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유기징역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투표 추진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으나 야당 측은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법 개정을 통한 태형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1: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0: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오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 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 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제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의 미 태권도 국가대표 박채빈 선수가 2026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채빈 선수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14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남자 공인 품새 단체전에서 미국 대표팀은 스페인과 이란, 중국, 홍콩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는 한국 대표팀 팀에 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채빈 선수는 6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으며 2022년 뉴욕 대한체육회 체육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 은메달을 획득한 뉴욕 출신 한인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공항에서 기내에 들고 타려던 캐리어 가방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에서 3차원 CT 검색 장비를 확대해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가방 내부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안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장비보다 가방이 들어가는 입구가 1인치 미만 정도 좁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허용하는 22, 14, 9인치 크기의 캐리어는 문제가 없지만 이보다 크거나 확장 지퍼를 열어 짐을 많이 넣은 가방은 검색 장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안 검색대에서 다시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서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격과 자신의 가방 크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최근 늘어난 EBT 카드 스키밍 범죄와 지원금 도난을 막기 위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새 EBT 카드를 순차 교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발송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새 카드를 받기 위해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EBT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된 주소로 새 카드가 자동 발송됩니다. 카드 교체 과정에서도 스냅 혜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주는 12월 말까지 모든 EBT 카드 이용자에게 새 카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사회복지국에 등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 카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화나 문자로 PIN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새 EBT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광고 우편물로 생각해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을 여는 새로운 소식 7시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사고가 잇따르자 뉴욕시의회가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속도 제한 강화, 또 배달앱 업체 규제 등을 담은 법안 23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전동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속 20마일보다 빠른 전동자전거의 사용과 판매를 막고 위험한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 23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논의된 방안은 속도 제한 단속 강화부터 면허와 단속체계 강화, 그리고 전동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장치 도입까지 다양합니다. 배달앱 업체를 겨냥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우버이츠와 도어데시 같은 배달업체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링컨 네슬러 시의원은 배달업체들이 어떤 차량을 쓰든 최대한 빨리 배달하도록 배달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페달보조 배달자전거 모두 시속 15마일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 모터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는 기기는 뉴욕시에서 판매하거나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동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는 지난해보다 31.7%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인근에서 불법 전동자전거를 타던 10대가 숨졌고 퀸즈보로 다리에서는 충돌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불법 전동자전거 운전자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공청회에서 교통국 관계자들은 현재 운행 중인 기기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해 방청석에 전동자전거 단체 회원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슌 아브레우 의원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출퇴근자나 배달원이 아니라 전동자전거로 위장한 고출력 불법 기기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필요한 오토바이급 기기를 전동자전거로 잘못 알고 사는 소비자가 많아 이런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기기가 합법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새로 구입할 때는 최고 속도와 등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의 주요 통행로 중 하나인 커네티컷 에비뉴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워싱턴 지역 자전거협회 WABA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자 단체들이 수요일 워싱턴 DC 북서부 커네티컷 에비뉴 거리에서 모여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전거협회 측은 커네티컷 에비뉴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도로라 지적하며 안전한 분리형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구축되어야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 행정부는 커네티컷 에비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차 문제와 지역 상권 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들은 이 결정이 일부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차기 시장 선거 이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커네티컷 에비뉴를 지키는 모임 등 반대 측 단체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경우 주차 공간의 80%가 사라지고 도로변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노약자와 장애인, 버스 이용자, 긴급 출동 차량 통행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교통국은 현재 커네티컷 에비뉴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교차로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시장 후보인 자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 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공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허드슨강 아래에서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대형 굴착 장비가 지난 9월 28일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가동됐습니다. 다만 장비는 현재 최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안반 굴착은 며칠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굴착기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절벽 아래에 단단한 안반을 뚫어 약 1마일 길이의 터널을 건설합니다. 하루 약 30피트씩 전진해서 약 1년 뒤에는 허드슨 카운티 접근 갱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60억 달러입니다. 새 터널을 만드는 동시에 현재 사용 중인 노스 리버 터널도 보수하게 됩니다. 1910년에 개통한 기존 터널은 100년 넘게 사용됐으며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에 침수되면서 시설이 크게 손상된 바 있습니다. 이후 노후화와 염분에 따른 부식이 진행되면서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하루에 약 2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과 뉴저지 간의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존 터널을 보수하는 동안에도 열차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 터널 개통 목표는 2035년입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철도 수송 능력이 확대되고 기존 노후 터널도 단계적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이번 공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터널 건설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10월 1일부터 연방 메디케이드에서 인정하는 비시민권자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기존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던 난민과 망명 승인자, 일부 인도적 가석방자,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새로운 연방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쿠바, IT 입국자, 자유연합협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연방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난민이나 망명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5년 대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9세 미만 아동과 임신 중인 합법 체류자, 21세 미만의 합법 체류자 등은 별도의 보호 규정에 따라서 계속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보험 자격갱신도 기존 1년에 한 번에서 6개월마다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 만큼 자신의 신분과 보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연방 근로요건으로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의 혜택을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돕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10월 1일부터 기존 스냅 수혜자 가운데 새 근로요건 적용으로 혜택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약 26,500명의 뉴욕시 주민이 새로운 근로요건의 영향으로 스냅 혜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젊은 독신 남성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연방 규정에 따라서 해당 대상자는 스냅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승인된 직업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승인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규정에서 인정하는 구직 활동에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른바 3개월 제한 규정이 적용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냅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2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스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이나 장애, 가족돌봄 등으로 근로요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면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스냅 혜택을 잃었거나 근로요건 면제 대상인 뉴욕시 거주자는 718-SNAP-NOW-718-762-766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XSHRA 앱이나 뉴욕시 XSHR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시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최신 주요 뉴스와 생생한 시사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시사 데이터 섹션인 The Upshot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Have we reached peak protein? 우리는 지금 단백질 열풍의 최정점에 도달했는가? 입니다. 최근 미국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과자, 음료, 푸딩, 심지어 드레싱에까지 온통 대문자로 프로틴이라고 적힌 라벨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휩쓸고 있는 단백질 열풍의 실태와 전문가들의 경고, 기사 속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We are living in an era of protein hype. The guidelines tell Americans to prioritize protein foods at every meal. 우리는 지금 단백질 열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Protein hype. Hype는 과대한 관심이나 열풍 또는 과대 광고, 부풀려진 인기를 뜻합니다. 식품업계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단백질 과대 광고와 열풍을 의미합니다. Prioritize, 무엇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다, 우선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Prioritize protein foods at every meal. 여기서 at every meal, 매 끼니마다 라는 의미고요. Prioritize, 우선시하다, 즉 단백질 식품을 최우선으로 챙기다 라는 뜻입니다. 일리노이대의 도너드 레이먼 교수는 단백질이 10g 들어있어도 도넛은 여전히 도넛일 뿐이라며 가공과자에 첨가된 단백질의 무용성을 지적했습니다. You've got the claims sneaking into categories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People

0: People are buying the product just because they see the word. 이런 건강 관련 문구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제품에까지 붙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Sneak into, 직역하면 몰래 들어가다 이지만 여기서는 슬쩍 들어가, 어느새 붙기 시작하다, 적용하다 라는 뉘앙스의 뜻이 되겠습니다. Categories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라는 뜻으로 앞에 부정어가 붙어 don't make a lot of sense 라고 하면 전혀 맥락에 맞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분이나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포장에 적힌 건강해 보이는 단어 하나만 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t's a bizarre trend and not supported by the science. 이건 상당히 이상한 유행인데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Bizarre trend. Bizarre는 기괴한, 아주 이상한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비난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ot supported by the science. 과학적, 학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의학 전문가들은 정크푸드에 단백질 라벨만 붙여 건강에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현상이 과거 저지방, 로우팻 열풍처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마케팅 상술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90%는 이미 일상식단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크게 적힌 프로틴이라는 문구에 혹하기보다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7시 모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언에서는 30주 전을 맞아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언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 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5살 이하의 어린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수족구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선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선 뉴스에 자주 나오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한 번쯤은 걱정하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인데요. 손, 발, 그리고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고 해서 수족구라고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수족구병은요,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혹 성인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입안 통증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잘 먹지 못해서 부모님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요. 수족구병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집에서 아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인부터 알아봅니다. 수족구병은 한 가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장 바이러스 계열의 여러 바이러스로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두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요. 감염된 사람의 대변, 침, 가래, 콧물, 그리고 수포에서 나온 진물과 직접 닿는다거나 이런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것을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 공간에서 함께 쓰는 장난감, 문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증상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먼저 열, 인후통, 식욕부진 같은 것이 생기고요. 열이 나기 시작한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서 입안과 손발에 물집이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안 수포가 생기는데요. 혀, 잇몸, 볼 안쪽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요. 금방 터지면서 헐게 됩니다.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린다거나 음식이나 물을 마실 때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입안 수포 때문이죠. 다음은 손과 발의 발진입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붉은 발진, 또 작은 물집이 생기고요. 엉덩이나 무릎, 팔꿈치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7일에서 10일 안에 회복이 되고요. 어른도 걸리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인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성인에게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고요. 발열이나 입안의 통증, 손발의 발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도 반드시 손 씻기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족구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족구병은 특정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가 있는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열과 통증을 줄이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대증치료를 하는데요.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아이의 나이와 체중에 맞게 의사나 약사의 안내에 따라서 해열제, 진통제 같은 것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탈수 예방입니다. 입안이 아파서 잘 마시지 못하는 아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고 입안이 마르거나 눈물이 줄어드는 것 같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입안이 아플 때는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또 신과일 주스 같은 것은 피해주시고요. 대신에 치킨 죽이라던가 미음, 푸딩, 차가운 물,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지나가지만 아주 드물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냐 하면 열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할 때, 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그런 탈수가 걱정될 때, 아이가 심하게 처진다거나 평소와 달리 반응이 떨어질 때, 심한 두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반복되는 구토, 경련, 걷기가 힘들 정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법, 또 전파 차단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은요, 위생관리입니다.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하고요. 특히 증상이 나타난 첫 주에 전파가 잘 되거든요.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은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위생관리를 바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 하면 증원이라던가 외출 같은 것은 아이의 상태와 또 시설의 감염관리 지침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열이 없고 아이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면 증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기저귀를 갈아준 후에, 이럴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 생활용품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고요. 필요한 경우는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아이가 아파하고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7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되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니까요.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탈수나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주변 환경 관리, 이런 위생 관리를 통해서 가족이나 다른 아이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난 파리올림픽 당시 전 세계를 홀렸던 파리의 암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의 남편인 이건혁이 마침내 아내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아시아 정상에 아로 새겼습니다. 남자 25m 속사권총, 사격 종목에서도 인간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가장 잔인한 전장입니다. 4초 안에 5개의 표적을 완벽한 사이트 얼라이먼트로 격발해야 하는 이 피말리는 무대에서 이건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쇄골 골절이라는 투사로서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일어선 선수이기도 하기에 이 금메달이 더욱 값집니다. 금메달을 따오지 못하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던 아내 김혜지의 유쾌하고도 살벌한 동료, 그 이면에 숨겨진 믿음이 이건혁의 검지 끝에 차가운 평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결선 마지막 시리즈까지 10점 링을 파괴하며 따낸 압도적인 이건왕, 대한민국 사격 역사상 12년 만에 터져나온 속사권총 다관왕의 탄생이자 세계 최강 사격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건 역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송정우, 윤서영과 호흡을 맞춰 한국의 12년 만에 종목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벌어진 개인전 결선에서도 중국의 슈렌보판과 2차 슈도프 접전 끝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년 전 2022 항저우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시상대 한 칸 아래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말끔히 털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비탄 사격장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건혁은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m 공기권총을 잡으며 사격에 입문했습니다. 유도에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 제일교포 허미미가 여자 유도 57kg급 결승에서 적재 심장인 나고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한국 대표로 뛰어달라는 유언을 가슴에 품고 일본 국적을 던져버린 채 태극마크를 택했던 허미미. 그녀가 나고자란 바로 그 일본 땅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의 집요한 기싸움을 완벽한 언더훅으로 파고들어 낮은 무게중심으로 뿜어낸 정강석과 같은 업어치기 한판이었습니다. 금빛총성과 매치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도요하시 체육관과 양궁경기장에서는 태극전사들의 기술적 지배력이 폭발했습니다. 태권도 품새 대표팀의 윤규성이 남자 개인전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평균 9.38점. 심판진이 줄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술 점수입니다. 공인품새에서 보여준 칼날 같은 직선의 절제미 그리고 이어진 자유품새에서 아크로바틱한 720도 공중회전 도약 발차기 이후 지면에 박히듯 꽂힌 무결점의 밸런스 착지 회전축의 흔들림 제로 임팩트 순간의 파괴적인 타격음까지 경쟁국 태극의 추격을 완벽한 테크닉의 격차로 잠재웠습니다. 여기에 여자 개인전의 정하은까지 동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종주국의 품새는 아시아 무대에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성역임을 입증했습니다. 타기 스포츠의 종결자 양궁 컴파운드에서도 통쾌한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지름 8cm의 식점링을 겨냥하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승. 베테랑 김종호의 활시위는 잔인하리만큼 정교했습니다. 리커브와 달리 님 양끝의 도르레 구조와 릴리저를 사용하는 컴파운드는 미세한 풍향의 벡터값과 발사순간의 텐션 제어가 승패를 가릅니다. 김정우는 현지의 까다로운 맞바람을 완벽히 계산해 넣고 영거퍼 엑스텐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년 넘게 피를 흘려온 메이저리그 최고 앙숙의 맞대결.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핀스트라이프 군단의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야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홈에서 1차전 9대0 셧아웃에 이어 2차전마저 9대2로 완파하며 2승 무패 완벽한 수입으로 디비전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주포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이탈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타선의 생산력 저하를 우려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양키스의 타구 속도와 이상적인 타격을 말하는 배럴 타구 생산력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전 벤 라이스의 결정적인 만루포에 이어 2차전에는 코디 벨린저가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보스턴 마운드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특히 선발 맥스 프리디의 투구는 메이저리그 피칭 RT의 진수였습니다. 보스턴 우타라인의 몸쪽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커터와 릴리스 포인트 터널을 완벽하게 공유하다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서 뚝 떨어지는 백도어 슬라이더의 터널링에 보스턴 타선은 배트 궤적조차 맞추지 못한 채 삼진과 빗맞은 땅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키스의 시선은 오는 10월 3일부터 펼쳐진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전 3선승제로 향합니다. 상대는 이번 시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챔피언이자 1번 시드로 직행해 칼을 갈고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페넌트레이스 단기전의 본질은 투수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오프너와 벌크아이 그리고 사이버매트릭스 야구의 극치입니다. 반면 양키스는 와일드카드를 단 두 경기로 끝내며 선발 로테이션과 필승조 불패를 온전히 아꼈습니다. 브롱스의 거포 군단이 트로피카나 필드의 특수 인조잔디와 템파베이의 집요한 불펜 벌떼야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전통의 거함과 데이터야구의 정점이 맞붙는 이번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야구팬들의 심장을 달굴 올해 메이저리그 가을야구 최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

0: 여러분은 지금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듣는 정치, 사회 용어 중 하나가 포퓰리즘입니다. 보통 포퓰리즘 하면 대중의 인기에만 맞춘 정책이다 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포퓰리즘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 포퓰리즘, 이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실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 포퓰리즘의 뜻,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은 사람들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플루스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사람들을 뜻하는 people도 같은 라틴어 계통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단순히 대중의 정치라는 뜻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흐름으로 등장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인민당 운동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철도회사와 금융기관 같은 기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인민당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인민당 운동은요, 오늘날 정치학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나도르니키라고 불린 민중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나도르니키와 미국의 인민당 운동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둘을 똑같은 하나의 포퓰리즘 운동으로 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학에서는 포퓰리즘을 하나의 완결된 이념이다라기보다는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담론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포퓰리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핵심은요, 대중과 엘리트를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으로 바라보는 구도입니다. 여기에서 대중은 순수하고 정당한 의지를 가진 집단으로, 또 엘리트는 대중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부패하거나 기득권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치 담론에서는 기존 정치권이나 엘리트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대중의 뜻과 기득권의 뜻이라는 이런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은요, 정해진 좌파나 우파의 틀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재분배나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도 있고요. 이민 통제나 국가 정체성,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우파 성향의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말만으로 특정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은 기존 정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반면에 포퓰리즘이 집권한 이후에는 의회, 사법부, 언론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도 또 한편에는 있습니다. 먼저 포퓰리즘의 한 측면은요, 기존 정치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회적 불만이나 또 소외된 집단의 요구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연구에서는 포퓰리즘을 기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종의 교정 기능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주의해서 볼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의 양극화와 대립이 심해질 가능성입니다. 사회를 우리 편, 저쪽 편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누는 정치적 담론은 타협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치가 집권한 뒤에는 의회나 사법부, 언론과 같은 제도를 대중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요,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나 포퓰리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퓰리즘을 단순히 단기적인 인기 정책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포퓰리즘인 것도 아니고요.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이해할 때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누구를 대중 또는 엘리트로 구분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과거보다는 정치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정말 쉬워졌고요. 짧고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치 담론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반복해서 보여준다거나 사회 전체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의 추천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말을요, 단순한 비난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치학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주장이나 정책을 아, 저 사람은 포퓰리즘이야 라고 부른다면 실제로 대중과 엘리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대중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와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 구호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다면 그 배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사회적 불만이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복잡한 사회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시된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와 어떤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아, 이것은 어떤 거야 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주장, 정책, 또 정치적 언어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뉴스에서는 자주 접하지만 쉽게 지나쳤던 정치적인 개념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 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다섯 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6: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말 그대로 개 재밌는 얘기 해주실 강아지상 관장님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 이정모입니다.
6: 아, 개 할아버지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 먼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적의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늑대는 실루엣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오늘 이정모 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늑대와 개 중에 개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7: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6: 예, 예.
7: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게 개인지, 내가 키운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늑대가 사람을 해치러 오지는 않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거지.
6: 아, 늑대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7: 않습니다. 사람을 굳이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 네. 양을 굳이.
7: 내가 목장, 목동이자 목동.
6: 예, 이거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7: 내가 키우는 양을 해치러 오는 건지,
6: 예, 예.
7: 양을 몰러 오는 개가 오는 건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공격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6: 아,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거니까. 네.
7: 늑대가 개의 상위 개념입니다. 늑대는 학명이요, 카니스 루푸스예요. 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인 거죠. 늑대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는 늑대지만 모든 늑대가 개는 아닙니다.
6: 아니죠. 그러네. 근데 네. 왜 개과라고 하나요?
7: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뭐지 개를 알고 있었거든. 개를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개과 했어요. 저 늑대가 있네. 늑대는 어떨까? 개랑 비슷하네. 개도 늑대도 개과에 넣은 거예요. 비슷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6: 네.
7: 고양이과 동물 안에 온갖 표범이, 퓨마, 호랑이, 고양이 다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7: 그 조그만 고양이 안에 커다란 걸 다 집어 넣었던 거죠.
6: 고양이는 아종일 뿐인데.
7: 네, 그 작은 거 하나일 뿐인데 나중에 생긴 거. 인간 과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6: 족보를 뒤집어 버렸네요.
7: 네. 아, 그런 거 많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6: 예.
7: 사실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거든요.
6: 아, 그래요?
7: 네, 근데 우리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 네. 아니, 어떻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만 결각, 정작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을 배운다니까 매 헷갈리잖아요. 아,
6: 그렇구나.
7: 한번 바꾸면 되는데, 한번 바꾸면 돼요.
6: 이게 아, 타이밍을 놓치고 하니까 이제는.
7: 이제 늑대가 뭐 더 객관이니까 이렇게 교과서 다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된 거죠.
6: 아, 그러네. 그건 대승적인 결단이 전 인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는 그럼 얼마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7: 유전적으로 개와 늑대는 99.96% 이상 일치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 거의 98.2% 뭐 일정이
6: 더 높네요.
7: 1.8%밖에 차이 나는데 네. 개하고 늑대는 어떻게요? 99.96%니까 뭐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6: 아, 맞다.
7: 그러니까 저하고 원빈 씨하고요 99.9% 똑같아요.
6: 그렇죠. 네,
7: 0.1% 차이 안 난다. 0.1이 예. 얼마나 큰 차이냐, 이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개와 늑대는 99.96%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과의 공통조상은요, 토요태와 여우, 늑대 등으로 분화했어요.
6: 예.
7: 어느 시기에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색 늑대종이 발생했죠.
6: 예.
7: 그 이후에 회색 늑대가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져서 여기서부터 개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 그러니까 늑대 중에서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이다. 네.
7: 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어저 늑대 영화에 나온 거 다 회색 늑대입니다.
6: 아, 그게 다 회색 늑대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늑대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7: 예, 많이 있어요. 네. 회색 늑대는 전 세계 북반구에 여러 아종이 있는데요. 아종 수는 연구 뭐 분류 기준에 따라 다 학자들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30종 이상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사는 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북극 늑대, 멕시코 늑대, 아랍에서만 아랍 늑대, 허드슨 맘에 허드슨 늑대, 북부 로키산 늑대, 네브라도 늑대, 몽골 늑대 합니다. 다 회색 늑대예요.
6: 아.
7: 다 카니스 루푸스 안에 어떤 종들이 있는 거죠.
6: 예, 회색 늑대가 엄청 넓은 범주구나. 네. 예. 늑대는 보통 추운 곳에 서식하나요?
7: 꼭 추운 곳에만 사실 사진 않아요.
6: 아,
7: 넓은
6: 그래요?
7: 환경의 범위에 좀 잘 삽니다.
6: 예.
7: 그러니까 북극 근처의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부 같이 추운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6: 예.
7: 중동이나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부 같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도 많이 살죠. 또 다양한 아종들이 각기 다른 기후에 적응해 있어서요. 추운 지역부터 온화하거나 건조한 지역까지 서식 환경이 넓다고 봐야 되죠.
6: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늑대가 피해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늑대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늑대는 주로 어떤 종이었을까요?
7: 회색 늑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6: 회색 늑대.
7: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늑대는 뭐예요? 한국에 살았던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 코레아누스라고 합니다.
6: 아, 회색 늑대 밑에 네. 한국 늑대가 있는 거예요?
7: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 그다음 회색 늑대 어차피 없습니다.
6: 아.
7: 그다음 회색 늑대 갔다가 이제 한국에 살게 하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아. 한국 늑대가
6: 그럼 코레아누스가 되는 거예요?
7: 네. 보통 몸 길이가 1m 전후죠. 95cm에서 120cm.
6: 야.
7: 체중은 15에서 35kg 정도.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개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좀 큰 게.
6: 예.
7: 소규모로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고요.
6: 네.
7: 울창한 살림이나 개활지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먹었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먹었죠.
6: 아, 그렇군요.
7: 근데 이렇게 많았던 게 일제강점기에 네. 멧돼지에게 포획을 합니다.
6: 아, 그때 많이
7: 잡았어요. 그때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석시티가 막 파괴돼 버렸잖아요. 아,
6: 그렇죠.
7: 근데 뭘까 밀렵 많이 했고, 인간과의 여러 갈등이 있죠. 막 그냥 못 살게 구니까.
6: 아.
7: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6: 예.
7: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6: 예, 예.
7: 근데 서울대공원에 예. 늑대가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6: 예.
7: 근데 1997년에 얘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6: 아.
7: 그다음부터는 한국 안에는 야생 늑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6: 없다. 아.
7: 아마도 개마고원 같은데 뭐 북한에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6: 예.
7: 야생에는 한 마리도 없으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예.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6: 아, 그렇군요.
7: 있어야 보존을 해잖아요. 그런데
6: 예.
7: 야생 냅둬도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얘는 여전히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에요.
6: 늑대는요?
7: 한 마리도 없는데.
6: 아, 그렇죠.
7: 도대체 왜 그래? 일관성이 없잖아요.
6: 그렇죠.
7: 근데 네. 멸종되었거나 멸종 개체수가 아주 적은 종이라도, 아, 이건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6: 아, 복원 가능성이 있어서?
7: 네, 있어요. 그러니까
6: 호랑이
7: 있는 달리. 것 같고, 어디 하다가 우리 반달곰처부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해제하지 말고 놔두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6: 아, 그 희망을 놓지 못했구나. 네. 예. 늑대와 개가 분화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관장님?
7: 그러니까 개, 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오래된 개 화석이 한 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발굴됐어요.
6: 예.
7: 근데 독일 지역이 뭐 문명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6: 예. 그러니까
7: 다른 곳에 뭐 먼저 있었겠죠.
6: 있었겠죠.
7: 시베리아의 뭐 극동지방, 고대 가축화된 뼈가 발견된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고학적 기록은 모호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뭐 12만 년 전부터 늑대와 인간이 함께한 흔적을 발견하고 늑대에서 개로 유전적 변화가 생긴 게 6만 8천 년 전, 15만 년 전이다. 아주 길게 본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0.01%는 되고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가 된 시기는 빙하기 후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바로 직전 후, 그래서 12,000 년에서 15,000 년 전에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가 늑대에서 분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고 있죠.
6: 인간과 함께한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7: 예.
6: 근데 개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같은 뭐 얘네가 회색 늑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가령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말티즈 예. 얘네는 생긴 것도 성격도 너무 달라서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했는지도
7: 그러니까 얘네는 자연에 선택된 게 아니라 인위 선택에 사람이 골라낸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발자금 놈들 하겠어. 뭐 머리칼 긴 놈들 하겠어.
6: 아.
7: 자연은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 왜 몸통 다리 짧고 몸 긴 애들 있잖아요.
6: 예, 예, 예.
7: 자연상 놔두면 몇 일주일도 못 견디는 애들이
6: 있어요. 이런 애들.
7: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특정한 외모, 성격, 크기, 능력 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했어요. 왜 일단 큰 거 좋아했죠. 자주. 너무 무섭진 않지만 우리가 좀 친화적이 되고 어쨌든 얘는 뭐 동물을 잡조차가 얘는 뭐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갔던 거죠.
6: 네.
7: 그러니까 사냥이나 목축이나 경비, 그 다음에 내 반려견은 좀 더 귀여워야 되죠.
6: 네.
7: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맞춰서 개를 기르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 계속 반복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얘는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한 세대 나니까 해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매우 많아요.
6: 예,
7: 그러니까
6: 예.
7: 특정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6: 그렇군요.
7: 그러니까 품종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다 한 개의 종입니다.
6: 예.
7: 카니스, 루프스, 파미르, 리알리스 예. 다 교배 가능합니다.
6: 아, 인위적으로 우리가
7: 네,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성장과 예. 관련된 유전자 작은 변화 하나 갖고 돌연변이로 예. 그런 몸이 됐어요.
6: 아.
7: 소형견과 대형견 차이도요. 유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6: 아 그렇군요.
7: 네, 그 환경과 예. 문화에 따라 북극 지방에서는 썰매견, 유럽에서는 장식견 같이 많이 만들었죠. 아까 뭐 시베리안
6: 어떻게
7: 말티즈 같은 것도
6: 예.
7: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6: 예, 예, 예.
7: 모두 같은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번식과 유전적 변이 덕분에 다양해진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6: 인간 지독하다 진짜. 어떻게 회색 늑대에서 말티즈를 만드냐.
7: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6: 와.
7: 인간 정말 훌륭합니다.
6: 아, 훌륭하다.
7: 예, 네. 네,
6: 훌륭하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늑대 얼굴이 보이는 애들,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 네. 진돗개 같은 애들은 뭐 전혀 아닌 애들, 푸들, 요크셔테리아, 말티즈보다 늑대에 더 가깝다.
7: 전혀 아닙니다.
6: 아,
7: 네, 그 거리
6: 말이 안 된다.
7: 네. 말라뮤트, 뭐 허스키, 진돗개
6: 네.
7: 외모가 외모 성격 조금 비슷해가지고 늑대 닮았잖아요.
6: 네.
7: 하지만 늑대하고 더 가깝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진돗개는
6: 그렇군요.
7: 유전적으로 늑대와 아주 가까운 토종견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6: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랑 제일 뭐 닮았다? 뭐 이런 연구가 네, 있다.
7: 99.9% 일치하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가
6: 네.
7: 그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늑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라고 밝혔어요. 그 최봉환 박사님, 최봉환 박사님이 옛날 샀던 고대계, 현대계, 야생계, 외국계, 한국 토종계 한 33품종에 2,258마리. 오유, 도대체 2,258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와, 이거 정말로요. 와 정말 힘든 일이야.
6: 정말 고생하신
7: 얼마나 거잖아요. 많이 그 연구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개가 다른 어떤 종의 개들보다 늑대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 예. 아 요거 제가 좀 그게 찾아보다 궁금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여우, 자칼,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개과인데.
7: 예.
6: 제 눈에는 하이에나는 진짜 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더라고요.
7: 하이에나야말로 개랑 정말 멀리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아니 해나 앞모습 말고
6: 아, 개처럼 생기죠.
7: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
6: 예, 예.
7: 옆모습 보면 턱에서부터 머리 코끝에서부터
6: 예.
7: 목까지
6: 예.
7: 목에서부터 몸끝까지 길이를 보면요.
6: 예.
7: 전혀 다릅니다.
6: 아 그러는가?
7: 예, 전혀 이거 같은 동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6: 예. 예. 분류학적으로 쟤는 하이에나과하고 몽구스랑 차라리 더 가깝다고 하는데
7: 완전히
6: 저렇게 다르다. 보니까 몽구스 느낌 난다.
7: 네. 그거 어디랑 개랑 닮았어요?
6: 괜찮아. 아, 예. 아, 너무 뭐라고 하시네. 네. 예. 개랑 늑대 교배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7: 가능하죠. 근데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종이 카니스 루푸스예요. 같은 종의 아. 다른 아종이라고 해요.
6: 그럼 가능.
7: 개들도 서로 하듯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 교배를 통해서 개와 늑대에서 태어난 개를 늑대개 울프독이라고 해요.
6: 아 울프독.
7: 네. 근데 그 자손 그 자손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당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6: 없죠.
7: 근데 얘네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울프독은. 이게 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6: 네. 그러네.
7: 그런데 그러니까 행동이나 예. 생태, 그다음에 사회적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6: 아, 그래요? 그래서
7: 이렇게 자연적인 교배는 이런 데 있습니다. 개랑 고, 늑대한테 마주쳐서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짝짓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6: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
7: 예. 늑대개는 일반 개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고 울프덕이요.
6: 예.
7: 사회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6: 어려워요.
7: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성격도 부모 딸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도 키워하지 않죠. 키우지 않고 키워하지
6: 예.
7: 않습니다.
6: 예.
7: 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살아남을 수가 없죠.
6: 없어요. 그런데 예. 가끔 또 키우는 사람이 있겠니까요.
7: 하려면 또 그냥 죽습니다. 울프독과 울프독끼리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 별로 없기 때문에
6: 아.
7: 한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도심에 출몰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들개라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인가요?
7: 들개는 개죠.
6: 그냥 개인데 들에 사는 개인가요?
7: 네, 늑대와 네. 반려견의 중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인간이 늑대와. 키우다가 길들여 키우다가 네. 내버린 거죠.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으로 복귀했죠. 야생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 주는 거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성이 다시 강화됐죠.
6: 살아났다.
7: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은 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심해서 야생성이 살아내는 애들이 많이 들개가 됐죠. 너무 독립적이진 않아서 인간이 살던 곳에 많이 내려와요.
6: 예.
7: 그래 뭐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작은 야생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죠. 제주도는 들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6: 아, 제주도에요?
7: 네. 그리고 이런,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인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죠. 제주도까지 와서 들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6: 아, 그러네. 제주도에 와서 일부러 버려졌을 수도 있구나.
7: 네.
6: 아이, 그럼 안 되죠.
7: 네. 예.
6: 늑대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하지만, 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막 배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7: 네.
6: 한때 늑대였던 개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7: 그러니까 개를 가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친화력이 있는 애들만 계속 키웠기 때문이에요.
6: 아,
7: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강하고 그런 거죠. 계속 우리 좋아하는 애들만 크다 보니까 네. 그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잘 안기고 발에 안기고 발 눕고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6: 네.
7: 그냥 걔들 결국 그런 성품만 남았게 된 거죠.
6: 모든 회생 늑대가 다 가축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
7: 아니었죠.
6: 우리가 되는 애들만 받는 겁니다.

0: 굳이 뭐 이런 거죠.
1: 예, 그렇군요.
0: 아, 야생에 부족해요. 야생 늑대 그냥 냅두면 돼요.
2: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궁금했는데 정글북이라든지 원령공주, 늑대소년 이렇게 미디어에서 늑대가 사람을 키우는 설정도 굉장히 많고 그 로마 건국신화에서도 막 늑대 젖 먹고 애들이 쌍둥이들이 막 자라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나 설화가 많아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사람과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면 사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예.
0: 그러니까 새끼 늑대를 어미와 분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키우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아니, 새끼부터 갖다 태어나들 갖다 놓으면.
2: 예.
0: 아, 뭐 늑대 소년은 사람을 간단히 캤다가 늑대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0: 반대가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연구자나 사육사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하지만 늑대는 이제 본성상 야생성이 있고 개비에서 사회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반려동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형글북이나 원령공주, 늑대소녀 같은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창작이죠.
2: 왜 하필 늑대냐고.
0: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늑대와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거나 가정 내에서 완벽히 공존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2: 예.
0: 하지만 우리 개잖아요. 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켠, 한 발짝만 넘어가면 있는 늑대란 말이에요.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야성과 이성, 우리도 야성스 있잖아요. 야성스 있잖아요. 걔한테 한 거죠. 또 자연과 문명의 갈등 같은 깊은 상징을 늑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의 공존, 자유의 억압,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소재가
2: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지.
0: 네. 네. 거기다 변신과 초인적인 그 능력들을 판타지인 요소가 붙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서 쓰여요.
2: 네.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의 야생성을 쓰기에는 또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그렇죠. 늑대는 약간 개 느낌이니까.
0: 네. 그러니까 미디어 속 창작물들은 되게 대중문화 한 부분이잖아요.
2: 예.
0: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정을 주려고 합니다.
2: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개와 늑대 이야기 해봤는데요. 자, 스누피를 달마시안이나 불테리어, 심지어 하얀 진돗개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실 스누피는 비글종이고요. 스누피가 항상 집 지붕에 드러누워서 자는 이유는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스누피의 눈이 작은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누피 잡지식 몇 개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4: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집에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포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 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이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703-761-2225번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주세요.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12월 22일 새벽에 딱 나갔더니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다.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화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까지 있는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필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이 벽돌이나 무슨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이게 들기도 무거운데 명백한 책입니다. 무게가 무려 5.4kg고요. 신세간 두 명의 몸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책을 10년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도스토옙스키 4대장편을 완역한 김정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하입니다.
5: 네, 여기서 말하는 도선생님은?
6: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5: 도선생님이라고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6: 왜냐하면 도선생님을 알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인 거죠.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출판계를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쇼펜하우어 붐이 일어났잖아요.
5: 그렇죠, 최근에.
6: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뭐 정말 개인적인 사람이죠. 개인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이 자기계발서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5: 철학자들이 되게 놀랐죠.
6: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5: 그런 일이군요.
6: 그런데 도 선생님은 그렇게 정말 처절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처절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따뜻한 얘기가 주제로 보면 메시지로 보면 정말 따뜻해요. 지금 얼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도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가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쇼펜하우어 반대편에선.
6: 네.
5: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6: 맞습니다.
5: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6: 네네.
5: 도 선생님,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 박사님 소개를 해주신다면.
6: 도 선생님은 일단 도 선생님을 읽는 그 코드가 세 개예요. 그 세 가지를 좀 잘 알고 가시면 읽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너무 심각한 가난이에요.
5: 가난.
6: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일상적인 그냥 아 내일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가난이 아니다.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 그거에서 넘어서서 옛날에는 19세기엔 채무자 감옥이 있었어요.
5: 아, 돈을
6: 못 갚으면 감옥에. 네. 그래서 그 채무자 감옥에 내일 당장 잡혀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랑 끝 삶을 계속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그 중심 캐릭터들은 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5: 도 선생님 자체가 고난 속에 있는 분이셔.
6: 네. 아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것이 도 선생님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5: 아.
6: 도 선생님 글이 잘 팔렸어요.
5: 잘 팔렸어요.
6: 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우리는 아, 50만 원만 빌려줘야지. 왜냐면 50은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보통.
5: 안 빌려주죠. 아, 웬만하면 안 빌려주죠.
6: 근데 도 선생님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다 줘요.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와벌에서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민이 먼저예요. 계산은 나중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환하고 채무 감옥에 막 이렇게 그 갈 그런 위험에 계속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도박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한 큐에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7: 그건 또 예상치 못한.
6: 그러니까 도박 중독 엄청 그래서 도박사라는 작품도 쓰셨어요. 우리가 도박 실제로 도박을 첫 번째 했을 때 돈을 많이 따잖아요. 중독이 될 확률이 몇십 배가 된답니다. 근데 처음에 빠신 거예요.
7: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도박 중독이 심해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 모든 이제 빚을 좀 한꺼번에 갚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7: 연민 때문에.
6: 네. 근데 도 선생님의 지금 연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민을 얘기하고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면 보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로 연민이라고 하면 사 스트라다니에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7: 아, 그렇군요.
6: 원래 그 연민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간 떨어져서 너를 연민한다가 아니라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고 간다라는
7: 같이 고통스러워.
6: 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실천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민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그 가난과 도박은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두 선생님 굉장히 심각한 간질 환자예요. 모르셨죠. 근데 이제 두 선생님은 그것을 신의 은총으로 봤어요.
7: 아, 그조차도.
6: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세계를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발작이 일어날
7: 때를
6: 직전에 그 성광 같은 순간이 있대요. 원래 이제 뇌전증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조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약간 신비함 이런 것들이 좀 깃들어져야 돼서 뇌전증 하면 뭔가 의학적인 용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저는 번역할 때도 그냥 간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 무의식인에게 자기의 간질을 줍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악령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캐릭터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길렐로프라고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그 인물한테도 그걸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 조 선생님의 막내 아들,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오전에 아장아장 걷고 빵긋빵긋 웃던 아들이 오후에 도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뇌전증 발작으로 죽습니다.
7: 그런 또 비극이란?
6: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 선생님이 더 이상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간질은 어떤 신비한 거라든지 신의 은총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피지컬한 그럼 육체적인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죄악스러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캐릭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에게 이 간질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가 울면서 번역한 작품인데 조 선생님의 그 아픔이 절절히 다 느껴져가지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해요. 조 선생님의 인생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조 선생님 28살 때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약간 그 옛날에 19세기에는 정치인이 따로 없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인텔리겐자가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사상을 교류하거나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반짜르적인 그런 편지, 그것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빌린스키라는 굉장히 이제 위대한 또 비평가가 있는데 그 비평가가 고고레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 선생님이 읽게 됩니다. 그걸 편지 한 장 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새벽에 잡혀가요. 그래서 요새에 갇혀 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개월이나 그 요새에 잡혀 있다가 12월 22일이고요. 그때 갑자기 새벽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나갔더니 광장에 이렇게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다 이제 세 명씩 세워놓는 거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조 선생님이 세 번째 줄이었어요. 그때 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다.
5: 그러니까 타형 직행이
6: 이제 그렇죠. 5분
5: 직전에
6: 그렇죠. 5분 남았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나는 2분은 내 이제 동지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쓰고 2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쓰겠다. 1분은 내 주위를 돌아보겠다. 근데 그 주위를 돌아볼 때 이게 새벽이었어요.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조 선생님의 그 제화벌, 백치, 악령, 까라마족까지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무한 긍정.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는 순간이
5: 죽기 직전인데.
6: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죄와벌의 1 아르신의 공간이라고. 그게 뭐냐면 아르신. 아르신이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공간 이 길이 단위예요. 근데 그게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1m 1m에 그 고기에 내가 평생을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이제 다 막 낭떠러지예요. 거기에 내가 평생을 서서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아. 살아있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문관을 쓴 사람이 이반이라는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반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맨날 가지고 나와요.
7: 아, 표시를 해두셨네.
6: 네. 내 내부에 존재하는 난폭할 정도로 광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질식시켜버릴 만한 커다란 절망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지만 번번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5: 절망은 없다네요.
6: 절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무수히 절망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할 만큼의 큰 절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반의 입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도 선생님의 그 생명 찬가 보면은 우리는 도 선생님 작품을 그렇게 읽기가 참 힘들어요. 막 살인도 나오고 뭐 치정국 나오고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를 보면 어둡잖아요.
7: 아이고니.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도 선생님이 죽기 5분 전에 그것도 마지막 1분에 그걸 느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건가요?
6: 당연합니다.
5: 아, 어떤 본인이 직접.
6: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특히 백치에서도 그 사형 선고 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심리가.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1분 1초를 정말 너무나 귀중하게 살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백치에 보면은 이폴리트라는 10대 소년이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이 폐결핵 걸려서 3개월이면 죽어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은 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5: 죽는데.
6: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이거야. 이게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맛있는 사탕을 줬다가 금방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손에 그렇게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해?
7: 그걸 몰라 왜?
6: 그걸 왜 몰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아, 걔도 죽을 때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어? 조 선생님도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그죠?
7: 문학을 통해서.
6: 우리는 피를 토하는 그런 결핵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5: 제가 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야 합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답을 이야기해 주셨네.
6: 네. 조 선생님은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인, 우주인들도 읽게 될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도 선생님이 18살 때 진짜 참 옛날 분들은 굉장히 조숙하고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 선생님이 18살 때 형이랑 되게 친했어요. 형 미하일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형,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인간이 커다란 미스테리 같아. 이 인간을, 과연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7: 18살 때?
6: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전에 니콜라이 황제가 보낸 특사가 도착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다 너네 황제의 화해와 같은 그런 은혜로 이제 너네를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에 가는데 4년은 진짜 노동 감옥. 진짜 이제 완전히 뭐 재미로 애들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러니까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것도 하층 이제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살게 되죠. 4년을. 그리고 6년을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유형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선생님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4년 동안에 그 삶이 없었으면 조 선생님이 이 사례 장편을 쓸 수 있는 그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이야기되는 프로이드조차도 자기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조 선생님은 아마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던져주는 짱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편지 한 장 잘못 읽어서 지금 시베리아 유형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실패자가 되고 이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더 발판으로 삼아서 훨씬 더 성숙한 위대한 대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 선생님은 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그 보통 같으면 니콜라이 황제가 그러면 미울 거 아니에요.
7: 그쵸.
6: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두었으면 내가 그 서구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뭐 공리주의, 퓨리에지리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더 반짜르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반짜르라는 것은 곧 이제 그러니까 신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직에서 더 멀어져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이쪽으로 보냄으로써, 나를 여기에 가둬둠으로써, 거기서 유일하게 조 선생님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4년 동안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나를 부활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짜르주의자였는데 나올 때는 완벽한 짜르주의자가 돼서 친짜르주의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 다른데 그때 당시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미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완벽하게 반짜르주의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 선생님은 그것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죄와 벌의 실제로 나자로의 부활이 굉장히 큰 테마로 나와요. 그게 중심 테마예요. 죄와 벌의 자 본인 얘기예요.
7: 그렇군.
6: 네,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거 그것을 나자로의 부활 그 나흘 그래서 자기는 부활한 나자로라고 생각을 해요.
7: 4년.
6: 그 4년. 그래서 나자로의 부활 장면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죄와 벌의 그게 사부사전이 위치해 있어요.
7: 사가 되게 의미 있는.
6: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 선생님이 신약성경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약성경에 보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와인으로 바꾼 기적도 있고 또 금방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것을 그 나자록을 살린 그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자로다. 나로 하여금 부활할 기회를 준 이 짜르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죄와 벌의 마지막 장면이 부활하는 걸로 끝납니다. 유일한 4대 장편 중에 유일한 그 해피엔딩입니다. 네.
5: 재밌네요.
6: 재밌죠.
5: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가 네. 이런 세세한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재미있는데 말씀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대문호하면은 두 분이 생각나잖아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6: 근데
5: 전 반대의 사람이네요.
6: 저는 솔직히 톨스토이를
5: 톨스토이는 완전 부자 귀족이잖아요.
6: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톨스토이를 몰라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려면 그 싫어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지 않으면 싫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제가 왜 싫은데 그냥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려면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19세기에. 보통 우리 옛날에는 양반이 학문을 했잖아요.
5: 양반이 예술하고 그렇죠. 문학하고 했죠.
6: 밭갈지 않죠. 그런데 19세기에 유일한 생계형 작가였어요. 도 선생님.
5: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흥미없네요.
6: 네. 유일한 생계형 작가예요. 그래서 도 선생님 작품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 이유가 페이지당 돈을 받으셨어요.
5: 그렇구나. 많이 써야 많이 받는
6: 거.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딱 해서 나 책 냈어 이게 아니에요. 연재가 됐어요.
5: 어딘가에.
6: 그렇죠. 계속 연재 형식으로 나와야 되면 우리가 지금도 드라마나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뭐 네가 내 아들이라고? 이러고 두둔 이러고 끝나야지 다음번에 막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클리프행어. 그래서 조 선생님도 처음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클리프행어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치정, 살인, 돈 얘기, 뭐 삼각관계, 뭐 없는 게 없어요.
5: 왜 그런 걸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6: 네.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람 사는
5: 이야기. 일반 대중에게 이걸 그렇죠. 읽혀야 되고 잡아야 되니까.
6: 맞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진짜 대문호고 정말 대귀족이에요. 러시아에 있어서 대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만 많다고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러시아가 짜르가 있잖아요. 짜르 그 왕이 있는 거죠. 황제가. 근데 그 황제는 실제로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의 현현으로 짜르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짜르를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르의 현현으로 그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들은 특히 대귀족들은 그 영주 안에서 농노들에게 있어서 신인 거예요. 선생님이고 의사고 신이에요. 그러면 신이 다른 사람이랑 상의합니까?
5: 알아서 하시죠.
6: 그러니까 항상 톨스토이의
5: 시선 자체가
6: 내려다보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야 하는 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나 카레리나 아시죠? 그 안나 카레리나가 까레닌의 부인 안나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 지정
6: 아니 불륜이죠. 불륜.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제사가 뭐냐면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하리라. 그래서 안나 카레리나의 첫 장면이 그 철도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깔려서 죽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안나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읽는 방식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약간 읽어야 되는 방식을 좀 정해줄 테니까 그거를 따라 읽어.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천재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집고 그의 천재성이 이 소설가로서의 천재성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톨스토이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화를 많이 씁니다. 그 우화에는 우리가 교훈이 있잖아요.
5: 그렇죠. 한 가지.
6: 그렇지. 고 이혜영 선생님께서 저랑 밥을 먹으면서 톨스토이는 언젠가는 잊힐 거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잃힐 거다.
7: 고 이혜령 박사님 그런 말씀을
6: 네네 저한테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선생님
5: 두 분이 정확히 통하셨네요.
6: 네 그거는 도스토옙스키를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앙드레지드 그러니까 조분문 뭐 전형교향곡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이제 지상의 양식 꼭 읽어보세요.
5: 지상의 양식.
6: 양식.
5: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6: 인간의 글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글은
5: 아, 그래.
6: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화를 보면 멈춰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빨리 읽는 사람이어서 300페이지짜리도 쉬운 거는 뭐 2시간이면 다 읽고 이래요. 지상의 양식은 정말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5: 글 자체가?
6: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불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잘했는데 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앙드레 지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러시아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문단을 이렇게 바라보면 커다란 거봉이 하나 서 있다. 산. 큰 산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은 톨스토이 산이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 산 뒤로 안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산보다 몇백 배 큰 산들로 쭉 이루어져서
5: 산맥.
6: 끝이 보이지 않는 산맥이 있다.
5: 산맥.
6: 그것이 도스토옙스키 산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이미 다들 알고 있었군요.
6: 그렇죠.
5: 너무 재밌습니다.
6: 재밌나요? 또 하나 제가 크게 조금 톨스토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 문인한테 문인이라는 작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좀 비관적이네.
6: 네. 인생의 행복에 그 러시아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생의 행복에 마른 번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실체는 여기에 없고 행복의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실제로 말년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자식도 13명이고 그런데 집을 나가잖아요. 부인이랑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요. 실제로 가출을 해서 그 역사에서 죽게 됩니다. 기차역에서.
5: 네.
6: 네.
5: 집 바깥에서.
6: 네네네. 이런. 그리고 실제로 불행했어요. 끝에. 많이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불행해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5: 뭔가 고난이 없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6: 아니에요.
5: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삶을 또 부러워해야겠고.
6: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삶을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산다면요. 아마 우리는 요만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도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넘어지면 금방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근육을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빠져듭니다.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6: 아, 재밌으십니까?
5: 저도 아무리 도 선생님 쪽인 것 같습니다.
6: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 우리가 타대장편 한번 또 이렇게 뽑아본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한 20대 초반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읽긴 읽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6: 지금 다시 읽으시면 전혀 다른
5: 것 같아요. 제아벌도
6: 네,
5: 있다 말았어요.
6: 맞습니다.
5: 악령이나 백치는 안 봤던 것 같아요.
6: 악령은 조심해서 읽...
5: 악령은 되게 어려워요.
6: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5: 4대장편은 네. 한 번씩 줄거리나 이런 의미나 특징을 좀 박사님한테 듣고 나면
6: 네.
5: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 가장 유명한 죄와 벌부터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이 노파를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6: 네, 네.
5: 대중들은 그냥 범죄 수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왜 위대한 겁니까?
6: 이 작품은 실제로 영어로는 Crime and Punish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어로도 실제로 그대로 옮기면 크라멘 펀시먼트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죄어버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이때는 이 우리나라 죄에는 범죄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누굴 죽였거나 이럴 때 범죄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크리미널이죠. 크라임을 범한 크리미널.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죄인이에요.
10: 우리말에 그 말이 있죠.
6: 그렇죠.
10: 내가 죄인이다.
6: 그때는 크리미널이 아니죠. 나는 시너라는 거죠.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말은 아주 훌륭하게도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crime and punishment라면 그러니까 네가 얘를 죽였으니까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 그렇게 읽히면 이게 클래식이 아니겠죠.
10: 그렇죠. 되게 많죠. 그런 거.
6: 네. 그건 클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에 sin이라는 얘기를 그 의미를 담은 그리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 선생님은 그리흐를 쓰지 않았어요. crime을 쓴 거예요. 근데 그 crime의 러시아적인 의미를 보자면 뿌리 스뚜뿔옌이에요. 좀 어려운데 뿌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데 스뚜피지는 내가 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넘지 너 선 넘지 마 할 때 그 선을 넘는 행위가 범죄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과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선을 넘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죄는 뭐고 벌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스트 블리엔이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는 것 근데 여기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실제로. 내가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인 내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나는 알고 싶다.
10: 알고 싶었고.
6: 그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 뭐냐면 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줄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니까. 이 사건을 벌이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는 이 돈은 우리가 네 아버지 연금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서 나온 그 연금을 미리 땡겨서 너한테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동생 두냐가 이 좀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네가 이제 다 싫어하는 그 이유인즉슨 걔랑 결혼을 하면 걔가 변호사니까 나중에 네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돈 때문에 죽였다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 훔쳐와요, 돈을. 단 한 차례도 얼마를 훔쳐왔는지 보지 않습니다.
10: 자기가 훔쳐와놓고 세보진 않는 거군요.
6: 그리고 세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얘를 못 버려서 안달이에요. 얘를 물에다 버릴까?
10: 왜 훔쳐왔어요, 그럼?
6: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돈 때문에 훔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갑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강가에 가서 버리려고 하다가 못 버리고 그 다음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남의 집에 그거를 살짝 들여서 그 밑에다 놔둬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진짜 돈 때문에 죽였으면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얼마인지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차례도 갚지 않습니다. 한 차례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두 번째는 공리주의 때문에 죽였는데 뭐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휴학생이에요.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입신을 해서 이제 더 나중에 더 많은 사람 300명을 도와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공리주의예요. 여기에 도 선생님은 굉장히 큰 오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공리주의라는 것은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얘는 너의 피와 살로 된 너의 이웃이야. 그런데 너는 너의 이웃은 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아직 실체도 없는 그 가공의 300명, 3,000명은 네가 사랑한다고 하잖아. 구하겠다고 하잖아. 그건 가짜의 뇌자야.
10: 맞네요.
6: 맞죠?
10: 맞아요.
6: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인 사상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적국이었지만 엄청난 이제 영웅처럼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대의를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인이라는 거죠. 나중에 영웅으로 칭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노파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 이제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7: 아, 이.
6: 이, 이.
7: 그 벌레 이.
6: 그렇지, 벌레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한 마리 죽여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초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이 노파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여놓고 굉장히 막 힘들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이 내내 시베리아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화가 나요, 자기 자신한테. 왜냐하면 이게 양심의 가책도 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료나 노파예요, 그 전당포 노파가. 그런데 그때 알료나 노파를 죽일 때 누가 들어오냐는 알료나 노파 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의 백치와 같은 천사와 같은 그 리자베타라는 사촌 여동생이 들어와요. 근데 걔도 목격자잖아.
7: 목격자.
6: 그러니까 또 도끼로 내려치고서 죽여요. 두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료나는 원래 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였죠. 그러면 리자베타는 내가 저 천사 같은 애를 그냥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죄와 벌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리자베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7: 뭘 의미하죠?
6: 그것은 네가 이라고 얘를 규정했지만 얘는 피와 살로 된 사람이야. 오히려 꿈속에서는 이 알료나 노파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100번을 내리치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건, 네가 너한테는 이라고, 이 사람을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서.
7: 없어.
6: 그리고 너는 얘를 사람을 죽인 거지 이를 죽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후에 내가 얘를 죽여서 너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초인이 아닌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7: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초인이 그러니까, 아니네.
6: 그렇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수만 명을 죽인 나폴레옹도 밤에 발 뻗고 잤을 텐데 나는 왜 이거 하나 이를 죽였는데 내가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베리아에 가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즈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그 꿈을 꿔요, 밤에.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11: 상상의 바이러스인가요?
6: 그러니까
11: 실제로
6: 실제 바이러스가 이제 꿈속에서
11: 꿈속에서
6: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진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 꿈을 꾸면서 보세요. 그 알료나 노파를 이라고 규정을 해서 죽였죠. 그러면 누군가의 눈에는 라스콜리니콥과 이겼죠.
7: 그렇죠.
6: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눈에 모든 사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멸의, 필멸의 길로 가는 거죠.
7: 꿈 죽이는.
6: 인류가.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라스콜리니콥과 뭘 느끼냐면, 내가 초인이 아니어서 잘못된 게, 그러니까 그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 사상. 내가 믿고 있던 그 초인 사상, 그게 이제 서구주의 사상이에요. 서구에서 들어온 공리주의, 뭐 이런 초인 사상. 사상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책을 딱 넘기면 첫 번째 장면에 그 굉장히 막 덥고 먼지로 가득 차 있고 뭐 이제 모든 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런 아주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도 선생님 작품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옷차림이라든지 그다음에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풍경이나 옷차림을 얘기할 때가 없어요. 그것은 심리 상태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죽어 있어요. 우리가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그때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의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공리주의, 이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 자기의 유형 가기 전에 그 사상이잖아요. 네가 서구에서 들어온 그 사상에 이미 너는 대학생이니까 인텔리겐트잖아. 감염됐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한테서 다 벗어나서 너는 그 거북이 껍데기 같은데 그 다음에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과 같은 그런 곳에 너 자신을 가둔 거야. 그게 바로 벌의 일종이야 지금. 이미 우리가 첫 페이지, 죄와벌의 첫 페이지를 넘길 때 이미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라스콜링코프를 보게 됩니다.
10: 그리고 결론은 부활. 부활로 그 사상에서
6: 그렇죠.
10: 탈출함으로써
6: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바이러스 같은.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 선생님은 서구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서구는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근데 이제 유형에 갔다 왔더니 사람이 그렇게 서구 사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돌아와서는 아 아니다. 이거는 너네가 그 기본이 그 사상이 기본이 된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렸어.
10: 그런.
6: 그래서 이제 서구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작품 자체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저 작품을 네 개를 묶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번역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네 개의 작품들이 다 따로따로도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네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한 거잖아요. 끝에 부활을 하고 그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 선생님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나와서 쓴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채무자 감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채무자 감옥이랑 막 사람들의 그런 돈 달라는 소리와 이런 것들에 자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두 번째 이제 부인 결혼한 안나인데 저 이름이 똑같아요. 안나. 아니에요. 제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안나가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도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 선생님은 슬라브주의자거든요. 철저한 슬라브주의자.
10: 슬라브주의자가 어떤?
6: 그러니까 20대 때는 서구주의자였다면 서구의 사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10: 가가 이제 재벌 이런.
6: 그렇죠. 이제 거기 해서. 갔다 와서 시베리아에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그 죄와 벌의 에필로그에 어떤 조그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 있는 범죄자들이랑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는데 갑자기 그 부활절에 얘네가 너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그 범죄자들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막 때려요.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섞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네가 대학생이야. 너 서구에서 들어온 물을 먹었어. 그러면 너는 무신론자야. 신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도 선생님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지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글도 못 읽고 사람들 막 재미를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신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파브주의자가 돼요. 철저한 슬라브주의자가 돼서 옵니다. 그것이 이제 슬라브 민족이 이제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슬라브 민족이 신을 잉태한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슬라브주의자예요. 그들은 슬라브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돼지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제니친이 추방됐다가 돌아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혹시 뭔지
10: 양의 아세요? 키스.
6: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 나왔어요. 언니 어머니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슬라브주의자가 백치와 악령이 이제 외국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비복으로 끝나죠.
10: 그게 연결이 그렇게 돼요.
6: 연결이 됩니다.
10: 자연스럽게 백치로 넘어가네요.
6: 네.
10: 백치 제목이 강렬한데.
6: 네.
10: 백치가 바보란 뜻이잖아요.
6: 백치가 병명이기도 하죠.
10: 아 그래요?
6: 그럼요. 백치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실제 의학 용어예요.
10: 장애.
6: 네, 장애인. 네, 백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시킨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공작이. 근데 이제 이 백치는 도 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 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을 구현해내고자 한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 선생님에게 있어서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굉장히 큰 표어예요. 그 백지에 나오는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미는 그리스도예요.
7: 아, 그렇군요.
6: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그 조 선생님의 편지 이런 거를 봐도 그거 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조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제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천착을 했을까? 좀 야 저한테는 약간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타라나조프가의 형제를 번역하면서 느꼈어요. 왠지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졌어요, 진짜로. 뭐냐면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알료샤예요. 그 알료샤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까라마조프의 가의 형제들은 조 선생님이 원래 생각하는 1부에, 그러니까 1부에 해당하고 원래 2부에서 그 알료샤가 이제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알료샤가 이름이 그 이제 3살짜리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기 이제 시작했을 때 죽은 그 3살짜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료샤를 굉장히 살려내고 싶었던 거죠. 어허. 모든 아름다운,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근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 줍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근데 백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3년이잖아요. 공생에. 30살부터 33살까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 조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알료샤처럼. 자신의 알료샤처럼. 그러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못다 했던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10: 이 백치란 소설을 통해서.
6: 백치란 소설의 무의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여기를 왔잖아요. 그는 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아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아요?
10: 오염될까봐 위험한 건가요?
6: 오염될까봐 위험한 게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그 예의라든지 허위라든지
10: 그런 게 없구나.
6: 위선이라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스타샤 필리포프라는 너무

0: 계약 관계가 끝났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근데 무의식기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1: 라고 진실을 말해주는.
0: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분이 하지 말라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뒷거래가.
1: 거짓의 연대가.
0: 그래, 거짓의 연대가.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죠. 너는 백치야.
1: 아.
0: 백치야.
1: 넌 바보야?
0: 넌 바보야. 저거 백치 아니야, 뒤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백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누구한테로 오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치를 실패한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무의식인 뿐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은 다 파괴가 돼요.
1: 누구에 의해서 파괴돼요?
0: 스스로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가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흙탕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킹 자체는 완벽한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이 사회는 구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얘를 백치라고 부르고 오히려 얘를 이 사람조차 파괴할 정도로 이 세계는 병들고
1: 타락했다.
0: 그러면 그 경종이 울리는 그 경종이 무의식킹이 세계를 구원했을 때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죠. 조 선생님의 메시지는 더 크게 전달이 되는 거죠.
1: 그러네.
0: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대성공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주 논리적이시죠.
0: 저는 조 선생님이랑 거의 같이 살았잖아요.
1: 아, 그 백치가 그런 작품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쨌든 비극으로 그 미시키는?
0: 미시키는 더 백치가 됩니다.
1: 더 백치가 되는 거죠.
0: 더 백치가 되고, 그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은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장면은 번역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전 세계 어떤 문학 작품을 봐도 그 마지막 장면은 아마 그 아픔을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것은 없을 겁니다. 그건 직접 읽어보시기를
1: 전합니다. 거기까지. 네네네. 그 궁금증을 남겨놓고 있어야.
0: 네네. 읽어보십시오. 네네.
1: 이 방대한 작업을 해낸 분이 이 도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네. 여기에 기록해 두셔서 그걸 보니까 그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일종의 가이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 방대한 작업을 월급으로 환산했더니 월 23만 원짜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0: 저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2700페이지지만 실제로 보급판으로 일반적인 편용으로는 6500페이지예요.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문서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썼죠. 그러면 이거를 읽고 나면 그 내가 죄화벌을 읽고 싶은지 아니면 백치를 읽고 싶은지 뭐 악령은 좀 나중에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를 읽고 싶은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썼고, 그래서 제가 23만 원짜리 이거는 약간
1: 월급 23만 원.
0: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가 저 책을 와디즈랑 같이 했어요.
1: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0: 네네, 클라우드 펀딩이랑 같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받은 그 목표량은 1억이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 2억 7,500 정도가 나온
1: 거의 300가로.
0: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좋아하면서. 저희 MZ세대인 저희 막내 아들한테 야 봐라 엄마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랬던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엄마 돈 얼마야? 그래서 참 MZ세대다운 그래서 내가 10% 엄마 인세가 10%야 그랬더니 그럼 2750이네. 그럼 엄마 10년 동안 했다며 그럼 1년에 275만 원 한 달에 2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엄마. 이렇게.

0: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했다.
1: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날로그적이고 고구마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좀 계산이 되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그 말도 맞긴 맞다. 그러나 그 워렌 버핏이랑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다 해도 정말 옥션 붙여가지고 경매해서 몇 억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매일 새벽 그 대문호와 1대1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면서 또 돈을 2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걸 했고
0: 돈 받으면서?
1: 아,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마치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다.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세바시 45에 초대하는 거죠?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가 우리도 그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1: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작품을 나랑 맞는다 이런 게 아실 거예요. 올 거예요. 감이 이렇게 오면 그 작품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이 책부터 읽으셔야죠.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2: 읽는서부터
1: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이제 니체 편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초인사상 이러면 니체를 떠올리죠. 다들. 근데 죄와 벌의 그 메인 사상이 초인사상이에요. 그 이제 살인도 초인사상 때문에 저지르는 거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선후 관계를. 근데 니체가 도스토옙스키보다 23년 늦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체의 그 초인사상 이 이제 쓰여진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죄와 벌보다 20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니체가 좀 약간 일찍 성공한 천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조금 약간 성숙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러지 살짝.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 선생이네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심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심리학자다.
1: 심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책들에 자기의 이제 쓴 편지나 이런 거에서 도 선생님의 지하생활자 에스기, 그 다음에 백지, 악령은 잘 읽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지하생활자 에스기, 죄와 벌, 백지, 악령이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의 그 이론과 닮은 죄와 벌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차례도.
0: 읽어놓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되게 제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여기에 또 니체 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0: 자, 오늘 김정아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 이 5.4kg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을 긍정하기 위해 버텨온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내 마음을 덮어줄 초록색 쇼울 같은 문장 하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6월 러시아로 순례를 떠나는 박사님의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여러분 이 4대 작품 번역한 거 말고도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그 가이드,
1: 네, 맞아요.
0: 그 문,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 김정아 박사님이신 이 새 책도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조대 강연아입니다. 네, 옛날에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필름을 맡기고 며칠이 지나야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었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했고요.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 노래를 다시 듣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일이 참 많이 사라졌지요. 사진은 찍는 순간 확인하고 메시지는 보내자마자 도착하고 듣고 싶은 노래도 몇 초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기다리는 일을 더 어려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조금만 길어도 답답하고 인터넷 화면이 몇 초만 늦게 떠도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바로 없으면 괜히 이런저런 생각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은 많이 얻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뢰를 쌓는 것도 그렇고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도 함께 기다리면서 또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꽃이 피지 않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서둘러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요. 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또 10월도 맞이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지요?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일도 가지면서 9월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에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겠지요. 때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그 여유도 가지시면서 이번 주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잘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은 결과를 너무 재촉하지도 말고 또 나 자신에게도 조금의 여유의 시간을 더 허락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을 가장 먼저 배운 것도 어쩌면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오나 기다리기도 하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혹시 엄마인가 귀를 기울이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 기다림을 참 아름답게 담아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굴을 따러 바다로 가고 혼자 남은 아기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듭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걱정이 되어서 굴바구니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서둘러 돌아오지요. 어릴 때는 그저 포근한 자장가로 들었던 노래인데 세월이 지나 다시 들어보면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도 아이에게 돌아가는 엄마의 마음도
함께 들리는 것 같고 그 마음도 이제 이해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다림 끝에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 그 따뜻한 기억 속으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네, 박인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형집 아기.

네, 어제도 오늘 아침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정치권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정치권은 이제 사실상 11월 3일 중간선거 체제로 완전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거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어제지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시작으로 앞으로 32일 동안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집중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것은 텍사스나 오클라호마처럼 원래 공화당이 상당히 강했던 지역까지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와 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고 있죠. 결국 앞으로 한 달 동안 미국 정치는 거의 모든 정책이 중간 선거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을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돈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연방 건강보험 시장을 이용하는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의 리베이트 수표를 보내고 있지요. 정부 설명은 보험료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거친 비용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급되는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요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으로 간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설명을 받아들이든 선거 직전에 정부가 현금성 혜택을 지급하는 정치적 논쟁이 따라오는 것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1인당 $500의 리베이트 수표를 받아야 할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과 선거 운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참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지요. 네, 이민 문제도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 이민자 의무 구금 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뒤 오랫동안 미국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따라 이런 사람들을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 연방법원에서는 국경에서 막 들어온 사람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해석에 제동을 건 거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민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어디까지 행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사실 지금 계속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민 정책 관련해서 계속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헌법의 해석,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매모호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서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요. 미군은 중동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 전력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약 9천 명 규모의 추가 병력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에는 중동 지역 미군 병력이 2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최근의 평화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군사 작전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압박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말로만 경고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군사력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지요.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벌이면 부담이 생기겠지요. 로이터가 어제 전한 소식을 좀 들여다보면 미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말했는데 올해 이란 작전과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대비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ATACMS 같은 정밀 무기 재고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상대방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상대도 공격을 받은 뒤에는 바로 방어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얼마나 강하게 때릴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국이 관여한 여러 전쟁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국내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어디까지 미국이 또 세계 경찰 국가라는 말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미국을 전 세계에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강한 파워를 지금 드러내는 것도 쉽지도 않고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지금 대만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요. 미 당국자들이 최근 판단한 것을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미국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2028년 이전에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2027년까지 대만을 중국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막 전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좀 긴장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중국군 내부의 부패 척결 과정이 군사 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도 2028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7년 내년이죠. 이 내년에 이 숫자를 중국이 그에 반드시 침공한다는 날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시점은 중국군이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준비 목표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긴장이 사라진 것도 아니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계속 대만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엄청나게 대만에다 판매하는 계약을 했죠. 결국 당장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와 장기적인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반도와도 멀리 떨어진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대만 바로 남쪽도 필리핀에서도 어제 긴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대만과 가까운 바타네스 지역 해안에서 활동하던 중국 조사선을 발견을 하고 자국의 대형 경비함과 항공기를 보내서 중국 선박을 물러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선까지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갈등이 이제 대만 주변과 가까운 해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충돌이 커질 경우에 이것은 단순한 두 나라의 해양 분쟁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화약고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시발점, 불씨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좀 법원 판결이 하나 나온 것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요. 또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이애미의 한 연방법원 판사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연방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의외인 것 같지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판결이 비시민권자도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미국의 모든 주는 연방선거투표에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가 문제 삼은 것은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부분이지요. 판사는 헌법상 투표 자격을 정하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주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메이카 출신 여성의 사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판결 자체는 우선 이 사건에 한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 법원이나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중간선거를 이제 얼마 코앞에 앞두고 이런 상황은 정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화당에서는 선거의 신뢰성과 시민권 확인을 계속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실제로 비시민권자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도한 단속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의 핵심을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고 투표 자격을 집행하는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또 어디까지 나누어 있느냐는 헌법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요. 정말 앞으로 계속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선거를 앞두고도 더욱 커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사건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나야 내가 지금 알 수 있었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했고요.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 노래를 다시 듣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이번에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지역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각은 10시 29분입니다. 네, 먼저 메릴랜드에서는 10월 1일 어제부터 여러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식료품 가격인데요. 식료품점이나 배달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개인 맞춤형 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어디에서 샀는지, 무엇을 자주 사는지 같은 정보를 분석해서 똑같은 물건을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보여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찜찜할 것 같기도 한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가격 결정에까지 이용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요. 그리고 메릴랜드 운전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다른 주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됩니다. 메릴랜드 MBA가 10월 1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공식 경고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지난달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경고장이 실제로 지금 보내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 60일 안에 메릴랜드 차량을 등록하거나 메릴랜드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벌금은 없지만 60일이 지나도 그대로 두면 하루 7달러씩 차량 한 대당 최대 42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나 DC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메릴랜드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법적인 충돌도 있는데요. 경찰관이 근무 중에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한하는 주정부 정책을 놓고 연방 법무부가 메릴랜드주와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요원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인지를 주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메릴랜드에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스크 하나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또 여기서도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워싱턴 지역은 연방기관과 지방정부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기면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네, 페어팩스 지역에서 주거비와 관련해서 조금 반가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페어팩스 카운티 아파트 중간 임대료가 1년 전보다 약 0.8%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전체 중간 임대료는 약 2,395달러고요. 애난데일은 1년 전보다 약 5%, 페어옥스는 3.1%, 센터빌은 2.1%, 페어팩스 시리는 1.7%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북버지니아 렌트비가 이제 싸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하지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오르기만 하던 임대료가 일부 지역에서라도 조금 내려갔다는 움직임은 또 이렇게 그 임대료를 내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세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또 세를 두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페어팩스 시티에서 새로운 보건 커뮤니티 센터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조지프 월드 헬스 센터가 있던 블레넘 블루바드 부지에 약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로운 월드 쇼드 보건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가 약 1억 2,700만 달러이고 완공까지는 약 3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여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한 곳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곳에서 정말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아직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사실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특히 시니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보건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조금 귀를 기울이셔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다고 그냥 그대로 내시지 마시고요. 내시기 전에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세금 감면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모든 시니어에게 똑같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카운티와 시가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정해서 65세 이상 시니어와 영구 완전 장애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문의는 페어팩스 카운티 세무국 703-222-8234, 703-222-8234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65세 이상 또는 영구 완전 장애 주민 가운데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주택 재산세와 자동차 한 대의 개인 재산세 등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전화번호 703-792-6780, 703-792-6780. 네, 라우든 카운티 역시 65세 이상 또는 영구 완전 장애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에도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 703-737-8557, 703-737-8557이고요. 네, 전화번호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또 다른 일 하시면서 적게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저희 직원이 이 전화번호를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다르고 또 신청 기간과 감면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소득이 조금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금은 내야 할 것은 당연히 내야 하지요. 하지만 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혜택까지 모르고 지나칠 필요는 없겠지요. 특별히 또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도 상당하지요. 65세가 넘으셨다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한 번쯤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텍스 릴리프 프로그램에 전화를 하셔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한국어 또 영어가 어려우시면은 한국어 통역하시는 분들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또 문의를 하시면은 그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결도 해드릴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10월 2일부터 한국 시간 어제 10월 2일이죠. 10월 2일부터 78년 동안 이어져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해서 검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눈 건데요. 앞으로 검사는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에서 기소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맡고 일반적인 범죄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78년 동안 있었던 검찰청을 없애는 데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 검찰은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역할도 했지만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라는 비판도 계속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한다는 논란도 반복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후 이른바 검수 완박을 둘러싼 논쟁을 거쳐서 현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결국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개혁을 추진한 쪽에서는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면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두 기능을 나눠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과도한 권한을 고치면 될 일을 왜 78년 된 조직 자체를 없애면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 여론을 나누기도 하고 또 현 이재명 정권의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편에 서셔서 이 지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찬성하시는지요, 또 반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 건데 너무나도 급하게 이게 지금 결정이 돼서 시행이 이제 되었지요. 그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찬반보다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염려가 되고 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것이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중요한 증거가 빠지는 등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지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보완을 요구하고 협력하는 장치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제대로 작동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사건이 여러 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건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 일부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맡는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말만 들어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기업 범죄, 마약, 사이버 범죄 같은 사건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이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수사 능력까지 저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냥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맡은 분이 나가게 되면은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국가기관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수사 능력까지 저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분산은 시켰는데 그 권력이 다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집중이 된다면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결국 어느 기관이 힘을 갖느냐보다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을 묻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겠지요. 정치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끊어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복잡한 절차를 알아볼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힘도 없고 이른바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기를 당하고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지 몰라서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피해자는 또 한 번 피해를 더욱 보게 되는 셈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앤 것 자체가 개혁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수를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에서는 가슴을 조마조마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건 처리가 더 신속하고 공정해지는지, 범죄 피해자가 더 잘 보호받는지, 권력형 범죄도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돈도 힘도 백도 없는 서민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가가 제대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말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는 않을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유럽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프랑스가 요즘 또 참 이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수업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고 교사는 부족하고 학교 시설은 낡았다는 겁니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회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시위가 파리 지역으로 번졌고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전국 고등학교 주변에는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가 벌어졌고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고등학교가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16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고 대학 캠퍼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폭력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불이 나고 경찰과 학생들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괴물 파손도 있고 폭력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까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도시 폭력으로까지 변질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지금 이 누군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 이 좌파에서는 정부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돌리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학교 문제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최근도 아니죠. 거리에서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모라고 하죠. 이 그 연금 개혁 노란 조끼 시위가 또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임금과 물가, 공공서비스와 예산 문제를 놓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아주 그냥 연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프랑스가 사실 거리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된 곳이지요. 노동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시민의 행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요즘 프랑스를 보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갈등이 거리로 나와야 해결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가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기도 되더라고요.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 거리에서 반발하고 제출을 줄이려고 하면 파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상황이 쉽지가 않지요. 경제의 성장은 강하지 않고 국가 부채와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엄청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프랑스와 오늘의 프랑스를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프랑스는 유럽을 움직이는 중심 국가였죠. 산업과 과학, 철학과 예술, 외교와 군사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프랑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죠. 핵 보유국이며 유럽의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항공 우주와 방위 산업처럼 여전히 강한 분야도 있고요. 프랑스가 쇠락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 정부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정치권은 양보하기 어렵고 결국 갈등이 의회보다 거리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지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민 역시 민주주의의 책임과 한계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필요한 것,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제도 안에서 조정하고 나라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잠시 후에 또 K-Culture and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 우리 크리스찬 오 MC와 함께 또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어떤 공연들이 있고 어떤 문화축제가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혹시 포셋이 처음부터 잘 만든 발명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메모할 때 쓰는 그 노란색 포스트잇 말입니다. 1960년대 말에 3M의 한 연구원이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붓기는 붓는데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같은 회사의 한 직원이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끼워놓은 종이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회사에 잘 붙었다가 잘 떨어지는 접착제가 있었잖아.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접착제를 종이에 발라서 책갈피로 사용해 봤습니다.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고 필요할 때 떼어내면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지요. 한때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접착제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포스트잇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재미있죠? 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경우 말입니다. 원하던 일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조금 꼬였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이건 실패야 하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디에 쓸지 모르는 포스잇의 접착제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의 의미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가 아직 더 기다리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전화 한 통이 올 수도 있고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골치 아팠던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좀 더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0: 네. 좋은 일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반가운 우리 크리스찬 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잘 지내셨죠?
1: 아, 예. 저미 뭐지 추석도 잘 보고 또 바쁘죠. 뭐 갈라하고 뭐 다른 이벤트 엄청 많았어요.
0: 네. 네. 아, 그렇게 바쁘신 그 일도 하시면서 DJ도 네. 하시고 공연도 보러 다니시고 네. 네. 한국 문화의 전도사 네. 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1: 네. 아니요, 저기
0: Ambassador.
1: 네, 저, 뭐죠 저기 어저께도 제가 Asia Families Gala, Annual Gala 갔는데요. 네. Asia Families는 조금 얘기할게요.
0: Asian Families.
1: Asia
0: Families인데
1: 저기 Korean American Adoptee 알죠?
0: 아, 네.
1: Korean American Adoptee
0: 입양한
1: 이, 예, 저기 이 회장님은 Grace 네. Song인데
0: 네.
1: 이 annual dinner 같은 거 하고
0: 네.
1: 또 생각해서요. 저기 요즘에는 한국에서 adoption 하는 거는 다 바꿨죠. 못만 됐죠. 저것 때문에 어떻게 여기 사는 Korean American Adoptee 어떻게 도와주게?
0: 네.
1: 또 부모님도 혹시 한국 사람 아니면 어떻게 저기 한국 culture,
0: 네.
1: 한국 말도, 한국 everything, 할 일도 어떻게 뭐지 아들 딸한테 어떻게 도와주는 거,
0: 네.
1: 배우는 거,
0: 네.
1: 이 K culture 다 알아야 되죠. 저것 때문에 이 Asia families는 뭐 1년에서 한국 trip도 해요. Dream Tour
0: 네,
1: 같은데,
0: 네.
1: Dream Tour는 뭐죠 저기 한국에서 가서 어디서 뭐 제주 뭐 어디죠 저기 까만데 남성 타워 뭐 다
0: 네.
1: 돌아다니고
0: 한국 관광지들
1: 예, 애는 꼭 보고 또 뭐지 음식도 원래 쟤도 adoption 아니 adoptee 아닌데 제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아이오에서 처음 왔죠.
0: 네.
1: 아이오에서 처음 오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죠.
0: 네.
1: 저렇게 멘탈리티 생각하면 adoption 했는데 혹시 젊었을 때 adoption 했으면 뭐 얼굴한테 아니 뭐 거울한테 보면 왜 어머님 아버님은
0: 맞으랑 완전 피부 색깔도 다르고
1: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0: 생긴 것도 다르고
1: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좀 culture 좀 배워야 되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입양 한국에서 아이들 데려와서 키우는 부모님들도 제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1: 예.
0: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본인이 뭐 입양이 되었다는 걸 너무 다 알죠. 얼굴 생김새가 다르니까.
1: 예.
0: 그래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하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 자라면서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될 것 같고.
1: 저것 때문에 뭐.
0: 갈등이 많죠.
1: 예, 속에서 뭐 문제도 어떤 데 있을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한국을 와서 부모를, 친부모를 찾기도 하고
1: 예.
0: 또 문화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제가 또 가까운 분은 입양이 되셨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1: 예.
0: 미국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이제 자녀도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1: 예.
0: 자녀들도 다 자란 이후로 한국에 계속 가시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뿌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저것 때문에 저 Asia Families 일하는 거 non-profit인데
0: 굉장히
1: 진짜
0: 좋은 단체네요.
1: 진짜 네. 대단해야 돼요.
0: 네. 그래서
1: 어저께 우리 디너 했는데 이거 펀드레이징도 했는데
0: 펀드레이징을 하셨군요.
1: 아,
0: 네.
1: So summer time에서 캠프도 있어요.
0: 네.
1: So 부모님하고 아니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뭐 딸하고 다 오면 뭐 한국 말도 배워야 되고
0: 네.
1: 뭐 한국 culture history도 다 가르쳐줘요.
0: 네.
1: 또 혹시 북춤도 배우고 싶어 북춤도 네, 배우고 네. 진짜 너무 대단해야 돼요.
0: 아 너무 아름다운 단체네요.
1: 예, 그래서 쟤도 두 살 때 미국 왔는데 제 아버님도 혹시 제가 이거 얘기했죠. 제 아버님도 생각하는 거 because Asian 사람하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0: 네.
1: 아 너는 저기 한국말 집에서 한국말 하지 말고
0: 아,
1: 영어로 네. 똑바로 배우고 액센 없이
0: 미국 사람처럼 키우고 싶으셨던 그래요. 거죠.
1: 네. 저것 때문에 쟤도 뭐 아답티 사람도 생각하는 것도 네. 비슷해요.
0: 그렇겠네요.
1: 예.
0: 네.
1: 근데 뭐 에이전 사람 보면 왜 에이전 사람은 뭐지 저기 친해하고 싶어요.
0: 네.
1: 친해하고 싶고 또 여기서 조지 메이슨 학교 다녔는데 네. 한국 사람 많았죠.
0: 얼마나 좋았어요.
1: 많았죠. 많았고 네. 저것 때문에 뭐 Korean Student Association, KSA 저거 가서 하고 네. 또 한국 철치도 다녀야 되고 네. 성당하고 네. 저것 때문에 한국 말도 진짜 늦게 배웠어요. 저는.
0: 그런데 잘하세요. 지금 아니요, 한국어로 방송도 하시잖아요.
1: 맨날 버튼 되는 뜻도 네. 잘못되는데 네. 쓰는 거 하고 읽는 거 좀 힘드는데 but 이렇게 똑같게 멘탈리티 생각하면 네. 아답티도 더 힘들어요.
0: 더 힘들겠죠.
1: 예. Yeah. 네. So 저것 때문에 I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Asia families and hopefully you met your fundraising goal and then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네. Asia families 지금 메릴랜드 있는
0: 메릴랜드,
1: 거 예.
0: 네.
1: 찾아볼 수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진짜 도와줄 수 있으면 네. 맨날 volunteer도 필요하고
0: 아,
1: 뭐 혹시 뭐 가르쳐 주고 싶으면
0: 네.
1: 뭐 수능 거 뭐 you know, 북춤, or even K-pop도.
0: 네.
1: 쟤도 약속했어요. 저 혹시 K-pop 춤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네. 아는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죠.
0: 네. 아시아 families, 이
1: yeah.
0: 단체를
1: INC,
0: 좀.
1: Yeah. 네. Asia families, INC.
0: INC.
1: Incorporate, yeah.
0: 네. Asia families, INC.
1: Yeah.
0: 네. 이 단체를 좀 지금 이제 크루치안 우를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함께 발렌티어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겠고
1: 예.
0: 또 주변에 입양되신 분들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분들에게 좀 이 단체를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예.
0: 해주셔가지고 같이 커넥트해서 연결해서 함께 한국 여행도 가실 수 있고
1: 예.
0: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1: 예예, 예. 적어도 예. 있는데 제 생각은 진짜 important 얘기하는 거는 뭐죠 저 adoption 사람들
0: 네.
1: 여기 한국에서도 한국 government에서도 많이 바꿨어요.
0: 네.
1: 옛날에는
0: 뭐 많이 보냈죠. 아이들.
1: 근데 네. 뭐 잘못한 것도 많아요.
0: 잘못한 것도 사실 많아요.
1: 예, 저것 때문에
0: 정확한,
1: 우리,
0: 네, 맞아요.
1: 우리 저기 뭐 신문한테 읽으면 adoption 해놓은 것도 힘. 쟤도 adoption 생각했어요.
0: 네, 네.
1: 진짜 생각했는데 시간 때문에.
0: 쉽지가
1: 한국에서 adoption 네. 한국 사람은 어디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0: 네.
1: 한국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저거 더 쉽죠. So 혹시 한국에서 adoption 못하면 저기 러시아 있는 거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사람이 있어요.
0: 네.
1: ethnic 한국 사람.
0: 한국 사람.
1: 예.
0: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1: 예.
0: 한국 아이들이 있는
1: 한국
0: 거죠.
1: 한국 말도 환도 못하는데
0: 네, 네.
1: 진짜 한국
0: 네.
1: DNA는 한국 사람.
0: 한국 애들.
1: 예.
0: 네.
1: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하면 저거 메시지 제가 지금.
0: 그러네요.
1: 예.
0: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좀 힘드니까
1: 예.
0: 다른 나라. 동유럽 국가들에 있는 한국 그 혈통을 가진
1: 맞아요.
0: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1: 있어요.
0: 수도 있군요.
1: 예.
0: 그렇죠. 중국도 있죠.
1: 있죠.
0: 중국
1: 예.
0: 우리 조선족들이 또 예. 많이 있으니까.
1: 예.
0: 네. 그렇군요. 아, 참 입양을 얘기를 하면은 어덥션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좀
1: 예.
0: 아파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1: 예, 예.
0: 근데 반대로 또 굉장히 또 힘들게 사는
1: 맞아요.
0: 아이들도 있어요.
1: 그래서 아니 뭐 네. 우리 미국에서는 뭐지 famous Korean American adoptee
0: 네, 네.
1: 많아요.
0: 네.
1: 누구죠? 저기 Heinz Award 뭐지 풋볼 플레이어.
0: 네 맞아요. 네.
1: 풋볼 플레이어 있고 또 영국에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지 저기 actress 저기 미셸 디츠 있고
0: 네.
1: 토비 도슨
0: 네.
1: 저기 스키어인데 한국 Korean American adoptee 올림픽 스키어고 또 Rob 이름은 Rev Snyder 야구하는
0: 네.
1: MLB 뉴욕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했는데 and then 아이스하키 플레이어 여자 아이스하키 플레이어 마리사 브랜튼은 올림픽 팀에서 해주죠.
0: 네.
1: And then 뭐 저기 뭐지 책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Jane Jung Trenke and then 돈 많은 사람 Kim Pegula, Buffalo Bills NFL team owner예요.
0: 네.
1: So 저것 때문에
0: 굉장히 많이 네.
1: 제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 adoption 생각하면 chance만 주면 혹시 뭐 대단한 사람 될 수
0: 네,
1: 있죠.
0: 네.
1: 저렇게 생각해야 돼요.
0: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1: 예.
0: 입양된 그 여자 대사도 오셔가지고 또 참 멋지게 또 일을 하시는 보면서
1: 예.
0: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 부모님들이 잘 키우신 거죠.
1: 예.
0: 입양을 하셔가지고
1: 좋아요.
0: 네.
1: 예.
0: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1: 저것도 있죠.
0: 네, 그런 경우도 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1: 많죠.
0: 나오는데
1: 예, 예,
0: 마음이
1: 예.
0: 좀 아프더라고요. 그 어쨌거나 어떤 뭐 꼭 자녀를 몸으로 낳아야만 되는 뭐 그건 이제 생물학적인 부모이기도 하지만
1: 예.
0: 입양을 해서 키우는 그 부모 똑같은 마음이죠.
1: 예, 네. 우리도 언제죠? 거기 beginning of the year 저기 2026년 뭐 3월달 생각 기억 안 나는데 우리
0: 네.
1: K number documentary 보여줬어요 여기서
0: 네.
1: Crescendo Studios에서 이 documentary는 뭐 감독은 조세영인데 이 adoption experience하고 historical adoption program도 번호만 받는 거.
0: 네.
1: 어떤 때는 진짜 어머님하고 아버님 누군지
0: 네.
1: information 다 없어졌어요.
0: 아, 그렇죠.
1: 저거 진짜
0: 네.
1: 힘들죠.
0: 힘들죠.
1: 어떻게 찾아요?
0: 찾는 게.
1: 예.
0: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유전자 등록을 또 이제 등록을 해서 또 찾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참. 어쨌거나 이렇게 입양을 해서 또 미국 땅에서 한국 문화를
1: 예.
0: 알리고 또 배워가는 그런 그 아시아 패밀리즈 이 단체를 좀 알려드리면서 함께
1: 예.
0: 좀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든 잘 꿈을 이룰 수 있고
1: 예.
0: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이 함께 좀 신경을 쓰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네. I mean, 우리 지금 K-pop 때문에 뭐 K-할리우드 때문에
0: 네.
1: 한국 글로벌 저기 보는 거는
0: 네.
1: 많은데 교포도 생각해야 되죠. 뭐
0: 네.
1: adoption 교포, 뭐 일본에서 사는 한국 사람,
0: 네.
1: 뭐 브라질 있는 한국 사람,
0: 맞아요.
1: 오스트레일리아 있는
0: 네.
1: 한국 사람 이렇게 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 월드 더 close 되는 거.
0: 네.
1: 맞아?
0: 맞아요.
1: 배우고,
0: 네네.
1: 기분도 더 좋게 만들고.
0: 네. 예. 한국에 사는 분들만 한국이 아니라 우리 또 재미동포분들도 얼마나
1: 예.
0: 많습니까? 200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예.
0: 이렇게 많은 우리 재미동포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분들이 함께 또 다 대한민국의 대사지요. 그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이제 배워야 하니까
1: 예.
0: 이런 좋은 단체들이 좀 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모임 다녀오셨네요.
1: 어저께 진짜 재밌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다음 얘기는 저기 뭐죠? 요번 토요일날,
0: 네.
1: 할리우드 카시노, 웨스트 버지니아.
0: 네.
1: 혹시 어떤 사람?
0: 웨스트 버지니아?
1: 야,
0: 네.
1: 저기 어떤 사람은 알을까요? 마거릿 초.
0: 아, 이분 또 유명하신 스탠드업
1: 예.
0: 하시는 네.
1: 코미디언인데,
0: 네.
1: 진짜 인기 90년, 94년에서 처음 아시안 여자 TV 쇼 있었어요.
0: 네.
1: American Girl.
0: 아.
1: 저것 때문에 American Girl은 1년만 잘 last 못하고
0: 네.
1: 1년만 됐는데 이거 진짜 큰 문 열었어요.
0: 아, Asian, First Generation Asian, 네. 네.
1: Asian
0: stand-up.
1: 배우 stand-up
0: 네.
1: 이렇게 TV 쇼, sitcom TV 쇼 같은
0: 네.
1: 거 만드는 거.
0: 이분이 지금 투어를 하셔요.
1: 예, 투어하고 네. so 이번 토요일날 8시, 8:00, 저기, 마거릿 초, 티켓표도 아직도 파는데, 할리우드 카시노, 티켓마스터한테 가면,
0: 네.
1: 티켓, 살 수 있어요.
0: 티켓마스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1: 예.
0: 사시면 되고, 근데 조금 멀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1: 아니요, 진짜, 샨틸리에서는
0: 아.
1: 40분이에요. 샨틸리에서 사람이
0: 장소가 지금,
1: 찰스타운.
0: 아, 찰스타운?
1: 예, 그래서 제가 운전했어요.
0: 웨스트 버지니아.
1: 웨스트 버지니아.
0: 웨스트 버지니아.
1: 예, 그래서 제가 운전했는데 40분만
0: 아,
1: 걸려요.
0: 그쪽으로 가면은 켄틀리에서 예. 가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0: 네.
1: 되게 안 멀어요.
0: 그렇군요.
1: 저것 때문에 우리 언제죠?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테이도 불렀죠. 테이 저기 네. 저기 발렛싱어 테이
0: 네,
1: 있죠?
0: 네, 네.
1: 우리 웨스트 버지니아 했는데 마이크초는 원래 라스베이거스하고 LA만 나왔는데 이거 처음이에요.
0: 처음으로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네. 오셨네요. 네.
1: 그래서 꼭 보러 가고 싶으면 티켓마스터한테 갈 수 있고 또 여기 뭐지 저기 티켓표 값이는 제가 체크할게요. 티켓표 값이 별로 안 비쌀 건데 이거 스탠드업 코미디 때문에
0: 네.
1: 너무 웃겨요. 저기 이 마이크초는 어떻게 해죠? 예, 뭐 47불.
0: 47분.
1: 예,
0: 네,
1: 괜찮죠.
0: 괜찮네요. 네. 네.
1: So 꼭 시간이 있으면 8시 Charlestown Hollywood Casino에서 Margaret Cho 보러 갈 수 있어.
0: 네. 예. 아시안 여성으로서 정말 처음으로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그 연 장을 여신 분이시니까요. 이분 한번 또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0월 3일.
1: 예.
0: 내일입니다.
1: 예, 내일이죠.
0: 내일입니다. 아직 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티켓 마스터 TICKET, MASER, 들어가셔가지고, 예. 티켓 구매하셔가지고, 네, 함께 또 주말, 예. 많이 웃으실 수 있잖아요.
1: 제가 마이크초 한번 만났어요.
0: 아, 만나셨어요?
1: 옛날, 되게 옛날인데, 진짜 너무 되게 웃기는 사람인데, 맨날 어머님, 아버님도 저기, 네. 저기 뭐, 코미디 많이 하고, 한국말은 별로 많이 못했는데, but, 뭐지? 프라이드 있어요.
0: 네.
1: 저기 한국 프라이드 있고요.
0: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굉장히 또 좀 인기잖아요.
1: 예, 많이 바뀌었어요.
0: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1: 개그 코미디는.
0: 네, 조금. 뭐. 행동으로 좀 웃기는 거 보여주고.
1: 맞아요.
0: 여러 사람이
1: 나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네. 젊은 사람 진짜 안 좋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개그 코미디는 진짜 안 좋아요.
0: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1: 바뀌어요. 지금은 스탠드업 임프라브 뭐. 네. 되게. 머리에서 빨리 생각해야 되고.
0: 그렇죠. 미국은 스탠드업 코미디가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먼저 나왔고 요즘 이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에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맞아.
0: 얼마 전에 지금 미국에 그분 오셨잖아요.
1: 아니 네. 젊은 사람은 또 뭐 나쁜 얘기도 네. 나쁜 말도 쓰는 거는 지금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네. 이 제너레이션은 생각 없는데 옛날 제너레이션은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저거 안 좋아요.
0: 네.
1: 욕도 많이 해놓은 것도.
0: 아, 그렇죠. 예, 좀 예. 언어가 좀 어르신이.
1: 지금 저기 옛날에는 한국 되게 conservative인데.
0: 네.
1: 벌써 우리 2026년인데 많이 바뀌었죠.
0: 네. 그렇죠.
1: 저기 conservativeness는 좀 많이 내려가고 지금은 뭐 shocking 조금 shocking value도 조금 좋아해요.
0: 그 언어 사용하는 단어들도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젊은 세대 young generation들은 좀 굉장히 단어들이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우리 누구죠? 김동하 오고 또 이상준도 왔는데
0: 이상준도 얼마 전에 오셨죠?
1: 왔죠. 오고. 그래서 혹시 우리 다음에 다른 코미디언도 부를 수 있어요. 제 아는 친구 데니 초도 혹시 올 수 있으면 데니 초는 원래 LA에서 사는데 영어로 코미디 했는데 뭐 한국 가서 스탠드업하고 임프라 코미디 다른 코미디언한테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0: 네.
1: 저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바꿨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참 또 앞으로도 계속 한국도 다른 분들도 이제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도 이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또 공연이 이어지겠네요.
1: 제 호흡은 한국 코미디언도 영어로도 네. 좀 배우고
0: 아,
1: 영어하고 네. 한국말 섞고 뭐 저렇게 하면 더 재밌을까요? 저것 때문에 한국, I mean, 할리우드 좋아하는 사람도, 아, 가서 보러 가게, 가르쳐줘. 네. 저기, 뭐, 한국말만 쓰면 좀, limitation 있고,
0: 네.
1: 영어로 같이 섞으면 진짜 재밌을까요?
0: 그런데 또, 콩글리시라고 있잖아요. 콩글리시,
1: 맞아요. 콩글리시
0: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약간 완전한 영어 문장이 아니더라도 또 이제 거의 알아들으시니까, 네.
1: 저것 때문에 뭐 혹시 우리 한국 페스티벌, 미국에 있는 한국 페스티벌에서
0: 네.
1: 저것도 좋아할까요? 아니, 나쁜 말은 하지 말고 깨끗하게, but 콩글리시로 네. 한국말하고 영어로 저렇게 섞으면 진짜 재밌을 거야.
0: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예. 재밌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될 것 같고요. 네.
1: Anyway, and then 제 아는 친구도 이거 Korean American 코미디언도 많아요. So 제 아는 친구 Justin 네. Um 여기서 네. 사는데 Justin Um은 되게 깨끗해요. 말해놓은
0: 영어로
1: 영어로만 하고 영어로, 한국말은 네. 못 되고 네. 계속 저기 뭐 돌아다니고 지금 뭐 다음 주는 아니 이번 주는 어디 가죠? 저기 Dallas or 딴 데 가는데 코미디 클럽도 아시안 코미디 클럽 보면 진짜 좋아요. So
0: 아시안 코미디 클럽
1: 코미디 쇼 코미디 쇼 예 예. 저것도 좋은데 so also 이번 Monday La Seraphim 아. Capital One 와요.
0: 러세라핌이 오죠.
1: 네, 에스파는
0: 네. 에스파는 왔다
1: 가고 네. 저기 러세라핌은 몇 년이죠? 다섯 명 멤버 5명 있고.
0: 다섯 명이죠. 네.
1: So 이 노래 준비한 거는 붐팔라. 네. 붐팔라 들으면 이거 있어요. 어떤 옛날 노래 춤추는 거 노래 섞었어요. Or 네. mix 했어요. So 지금 얘기 안 할까요? 이거 끝나면 얘기할게요. 네. so 지금 들어보죠.
0: 아, 그러면 르세라핌의 붐팔라 예. 붐팔라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1: 예, 예. 네.

0: 네, 르세라핌의 붐발라 듣고
1: 재밌었죠?
0: 들어왔는데, 아, 노래가 저는 제가 참 혹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1: 저는. 혹시 저거 옛날 노래 라 마카레나
0: 알죠? 네,
1: 라 마카레나 저거 섞어서 조금 샘플하고
0: 네.
1: 붐팔라는 뜻은 제도 잘 모르는데
0: 네.
1: 저기 구글에서 생각 letting go 뭐
0: let it go
1: let it go 뭐 네. 저기 frozen에서 뭐,
0: let it go
1: 나쁜 네, 맞아 나쁜 기분이 있으면 나쁜 거 뭐 받았으면 어떻게 let it go 붐팔라 저거 뜻이에요.
0: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네. 신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1: And then 클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뭐 페스티벌에서 이거 틀려면 사람 다
0: 춤추고 네.
1: 이 있는 라마카레나 춤도 아, 똑같이
0: 그렇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 리듬이 비슷하고 네.
1: 맞아요.
0: 함께 같이 잘 어울려서 춤출 디제잉 하면서 많이 이 많이 노래 했지. 드실 예,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그리고 미국
1: 맞아.
0: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1: 예. So 요즘에 요즘 요 Monday에서 Capital One Arena에서
0: 네.
1: 티켓표는 아직도 좀 남았어요. 티켓표는 뭐 한 60불, 70불 지금 살 수 있고, so 라세라 팬은 오는 거는 어떤 팬은 진짜 좋아할 거고,
0: 네.
1: 이번 달도 또 다른 그룹스도 나올 거, 에픽 하이도 우리 다음 주 얘기해보고, and then Monster X도 나중에 오고,
0: 아 네,
1: so 진짜 많이 여기 계속 이 DC DMV에서 진짜 많이 K-pop 그룹 많이 와요.
0: 네, 예전에는 이 DC 쪽은 잘 안 왔거든요. 보통 네. 뉴욕 가고 그리고 서부 지역 가고.
1: 네.
0: 근데 DC에 요즘 근래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0: 네, 저는 뭐 리세라핌을 저희 아들이 카지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네. 아니, Monster X도 아 미안해요. 제 생각 다음 토요일 날인데 이번 네. 토요일 날이에요.
0: 네.
1: 내일도요.
0: So, 아, 네.
1: 내일은 Monster X이고. Monday는 La Seraphim. 와, 네. 벌써.
0: 아, 좀.
1: Master X 준비, 근데... 음악 준비.
0: 네.
1: 괜찮아요.
0: 네.
1: So, 내일은 저기 Master X고, 또 Monday는 La Seraphim. And then.
0: Monster X는 어디서 하는
1: George Mason, 저기 Patriot Center.
0: 아, George Mason에서요. 네. 네.
1: 좀 가깝죠.
0: 가깝고 좀 가시기도 편하시겠네요.
1: 예.
0: 그 La Seraphim은 미국에 굉장히 투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작년에도 예,
0: 많이
1: 하는
0: 거죠. 예. 것 같고.
1: 아니, 에스파도 많이 했죠.
0: 에스파도 많이 했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국 투어를 많이 하죠? 요즘 한국 그룹들이.
1: 아, 걱정. 맞아요.
0: 그 원하시는 관객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1: 걱정은
0: 네.
1: 이 미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비자 받는 거.
0: 비자.
1: 예,
0: 네.
1: 비자 받는 거는 좀 아. 더 까롭고 더 힘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공연을 계획했다가 네.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1: 있어요. 저것 때문에 네. 좀 조심하게 저기 미리 되게 네. 일찍 비자 애플리케이션
0: 네.
1: 해야 되죠.
0: 네.
1: 뭐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거죠.
0: 그렇죠. 공연을 그러니까 미리 다 기획을 하시고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더군다나 지금 또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정치적인 발언을 했거나 그러면 좀 약간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예, 릴레이션십은 뭐 확실히 좋은 릴레이션십 하는데 또 뭐 테러프 때문에도 많이 뭐
0: 아,
1: 기분
0: 그렇죠.
1: 안 좋고.
0: 네, 맞아요. 조심해야
1: 봐야 되죠.
0: 네.
1: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혹시 K-pop 그룹 많이 올 수 있는 거 못 오는 거는 봐야 되죠.
0: 네, 그렇죠.
1: K-pop만 아니고 뭐. 뭐 배우도 또
0: 배우도,
1: 뭐 저기,
0: 네.
1: 또 요리하는 셰프도 많이 오는 거 많죠.
0: 네네 셰프가 와서 뭘 하죠?
1: 아 meeting greet.
0: 아 네.
1: So New York or New Jersey에서
0: 네.
1: 누구였죠? 어떤 셰프 왔어요. But 아, 이름 까먹는데 셰프 냉장고 저기 쇼 있죠 저기
0: 아 네 냉장고를 저, 부탁한가
1: 부탁한다
0: 뭐 그런 그 쇼가 네, 있죠
1: 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아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또 투어도 하는 거야. 뭐 미팅 그리트 만나고 어떤 데는
0: 네.
1: 책 있으면 책 사인 해주고
0: 네.
1: 또 요리 데모네스트레이션도 어떤 데 해주고
0: 네 그런 것들은 좀 뉴욕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 여기도 하고 싶어요.
0: 네.
1: 근데 쟤도 이거 뭔죠 언제죠 한 두 달 전에 얘기한 거 K-beauty 같은 이벤트 하고 싶어요.
0: 네.
1: 어떻게 하냐 스킨 루틴 뭐 알렙 영에서 배우는 거, 뭐 어떤 거 발라야 되고 어떤 거 이렇게 막 스킨 타이트닝 or 스킨 you know, 뭐 고치는 네, 것도 네. 있는 거. 저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 아는 친구한테 이렇게 엑스포, 뷰티 엑스포 같은 거 혹시 나중에 해 있으면 네. 제가 미리 알려줄게요.
0: 그렇죠. 네. 그런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좋고요. 네. 네, 다른 소식들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1: 아, 드라마는 지금 얘기 안 하고 다음 주 네. 얘기하고 또 음식도 요즘에 새로 생긴 거 뷔페 같은 거 뭐 빵집도
0: 한국
1: 뭐
0: 네
1: 많이 생겼어요 여기 여기 D&B
0: 네 D&B에도 점점 더 생기고.
1: 그래서 저거는 네. 우리 다음 주 얘기 해보고 and then 마지막은 아 예 저기 November 21st.
0: November 21st 아직 시간이 많네요.
1: 아직도
0: 네.
1: 시간인데 우리 네. K-Wave Universe 저기 이벤트 있어요. Crescendo Studio.
0: 네.
1: 티켓표는 25불인데 뭐뭐 할 건지 Squid Game. 래플,
0: 오징어 게임, 래플, 네.
1: 뭐죠 저기 댄스 춤추는 거, 랜덤 플레이 댄스 케이팝,
0: 네.
1: 또 댄스 컴피티션.
0: 댄스 컴피티션을 이제 이거 하시려면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1: 미리 준비하고 미리 네.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는데.
0: 애플리케이션 하시고. And
1: 뭐 우리 프라이즈도 어떤 프라이즈는 뭐 한 컴피티션은 1,000불 주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춤 잘 할 수 있으면 꼭 나와서요.
0: 댄스 컴피티션에 참여하고 싶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정보를. 네. 네.
1: K-Wave Universe에서 찾아보면.
0: 네. K-Wave.
1: 아, or Instagram에서 Jam Entertainment.
0: Jam and Jam.
1: J-A-M Entertainment.
0: 네.
1: 이거 다 해놓은 건데. 어, or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기 제 Instagram은 XIANOH.
0: XIANOH 네.
1: 수지한테 연락하면
0: 크리스천 오예요.
1: 예, 그렇죠. 맞아요. X는 아, 네. 크리스천 오 맞아요.
0: 크리스천 오.
1: 옛날 엑스마스도 크리스마스
0: 맞아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1: 예. 저렇게 했어요. But 우리 뭐 나중에 뭐 October 끝나면 네. 이거 많이 좀 더 설명할게요.
0: 아, 네. 예. 예. 크리스천 오 X I-A-N-O-H 네, 인스타그램 통하시면은 거기 들어가시면 오늘 방송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오의 네. 그런 활동들과
1: 아무튼에 연락하면요
0: 연락 주시면은
1: 뭐,
0: 네, 뭐, DM으로 뭐, 연락하시면
1: 뭐 질문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0: 네, 연락 주시면은 또 이렇게 댄스 경연대회도 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네. 상품도 뭐 지금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선물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주변에 알려주셔서 함께 또 그런 행사 참석하시는 것도 재밌고 또 네. 보는 재미도 있고 참여하시면 네. 더욱 좋겠지요. 네, 오늘 또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티아노와 함께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 금요일 날 뵐게요.
1: 예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네, 크리스찬호와 함께 우리의 한국 문화 그리고 공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참 이 K컬처 인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또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이야기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재미있는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을 알렸고 그 다음에는 라면이나 만두 같은 한국 제품을 수출을 했다면요. 이제는 아예 한국의 맛 자체를 현지 음식 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닭이죠. 미국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맥앤치즈잖아요. 아이들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성인이 된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 이 마카로니에 치즈를 넣은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가정식이죠. 여기에 한국의 매운 불닭 소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양식품에 불닭, 맥앤치즈가 나왔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현재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올해 말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판매 지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미국 사람이 K푸드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한식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먹던 맥앤치즈 속으로 K푸드가 들어가는 거죠. 불닭은 이제 라면을 넘어서 하나의 맛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판다 익스프레스, 엄청난 차이니즈 음식 체인점이죠. 이 판다 익스프레스는 불닭 소스를 이용한 치킨 메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영국의 와가마마도 불닭 소스를 활용한 치킨 윙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닭 못지않게 또 이 고추장의 인기가 지금 또 새롭게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추장은 너무 흔하지요. 냉장고 문 열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소스지요. 해외에서는 요즘 이것이 이 고추장이 굉장히 세련된 식재료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샐러드와 치킨랩에 고추장을 넣고 영국에서는 고추장 치킨 샌드위치가 나오고요.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고추장 마요.

0: 관련 신제품은 전년보다 120%나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고추장 관련 신제품의 거의 절반이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기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김치죠. 한국인이라면 이 김치가 없으면은 밥을 어떻게 먹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요. 예전에는 김치를 밥 옆에 놓고 먹는 한국 반찬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는 김치 케첩도 나오고 김치 파스타, 김치 허머스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에 김치를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드카 칵테일 블러드메리에 김치를 넣은 김치 블러드메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리안 스타일, 그러니까 한국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맛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도리토스는 코리안 스타일 바베큐, 비비큐, 레이즈는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 맛을 내놓았고, 쉑쉑도 고추장을 활용한 한국식 메뉴를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K-푸드가 K-팝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처음에는 한국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자 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볼까가 아니라 이 샌드위치 맛있는데 뭐가 들어갔지? 아, 고추장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냄새도 강하고 아무래도 발효 음식이 많다 보니까 좀 강한 냄새가 좀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인이 몸에 박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계속 찾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은 잊을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산의 진미, 뭐 미쉐린 식당에서 먹는 그 어떤 음식들을 뭐 시작은 해보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 내가 찾는 음식은 한국의 진한 맛인 것 같아요. 나의 입맛이, 나의 몸이 그 한국 음식을 원하는 거죠. 아마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세요 였다가 이제는 한국 제품을 사보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원래 먹던 음식에 한국의 맛을 넣어보세요 라고 바뀌고 있는 것 같지요. 이제 정말 한국의 맛,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행복한 아주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주말도 좋은 공연도 보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자,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에 만나는 K-라디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쿠넬대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어제 쿠넬대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자신도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매우 비슷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대학과 경찰의 대응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핵심 진술을 검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2024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주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28%까지 올랐습니다. 프레드맥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일주일 전에 7.03%에서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폭으로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으며 금리 수준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모기지 신청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금리가 주택 구매 수요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한국과의 투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 사업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서 원유 회수 증진 EOR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습니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양국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합의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선 비무장지대 GMB 줄의 폭발 사고를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DMZ 수색 작전 중에 한국군 간부 3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매설한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를 자작극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자고 촉구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서 이를 다시 비난하며 대화 복원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DMZ 일대 국경선 요새화와 군사 분계선 월선이 이어지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진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렌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렌트 안정 아파트의 1년 계약은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2년 계약도 첫 해 인상 없이 적용됩니다. 이번 동결은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 퀵 투 캔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을 가입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면 건당 최소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뉴저지주 메디케이드인 NJ 패밀리케어의 자격이 일부 비시민권자에게 제한됩니다. 또 근로자가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른바 ABC 테스트의 적용 방식을 담은 새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한 2027-28학년도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 FAFSA 신청 마감은 2028년 6월 30일이지만 주정부 지원 혜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뉴욕주도 FAFSA를 통해서 탭 학비 보조금과 엑셀시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탭은 소득 등 자격 요건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며 엑셀시어 장학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순위와 쿠니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뉴저지에서도 대학 학비 보조금인 태그 갱신 학생들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뉴저지의 NJ 베스트 대학 저축 플랜과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민주당이 이끄는 21개 주와 주요 도시 연합은 미 환경보호청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던 바이든 정부 시절의 핵심 기후 규제를 전격 폐지하고 향후 정권에서도 관련 규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에 따른 대응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 역시 지자체와 주민보호를 위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기준을 완화해서 일부 신청자는 더 일찍 서류를 낼 수 있게 됐지만 공공혜택 이용을 따지는 공적 부조 심사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 공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이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이 오픈됐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공적 부조 규정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부터 적용이 되며 10월은 이 규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 혜택을 받았다 해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나이와 건강, 가족 상황, 재정, 학력과 기술 등을 종합해 사례별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는 10월 초 답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시는 낮 최고 기온이 약 81도, 뉴저지 북동부 지역은 80도 중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이른바 DMV 지역도 오늘 낮 기온이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0에서 1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뉴욕과 뉴저지, DMV 모두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DMV 지역은 일요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초부터는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첫서리와 결빙 가능성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정오 뉴스 브리핑 김소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이브닝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0: 정오에 함께하는 K-라디오 뉴스 브리핑.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부터 검찰의 78년 역사가 마침표를 찍고 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출범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공소청, 중수청, 또 경찰청의 수장은 여전히 공석인데요. 그중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안위에서 열리는데요. 행안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청와대 인사 분석 잠시 후 뉴스연구소와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시작합니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조금 전 속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 이제 바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첫 뉴스도 이 관련된 거죠?
4: 네. 중수청, 공소청, 개문발차.
2: 예, 오늘이 10월 2일, 오늘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일단은 수장 없이 문부터 열게 됐습니다.
4: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수청장은 이제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수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2: 예.
4: 공소청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형사사법체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검찰은 폐지되고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 주체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중수청, 그러니까 7대 범죄라고 해서 주요 범죄를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경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사 범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를 할 겁니다.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좀 한정해서 범죄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2: 예.
4: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으로 가게 될 텐데 사건 기록을 읽고 기소 여부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수사하던 그런 검사가 아니라 서류만 읽고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이제 법조계에서는 판사랑 좀 비슷한 모습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2: 예.
4: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지금 준비 부족 상태인데요. 뭐 중수청장 임명 안 된 것도 더해서 지금 경찰청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도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입니다.
2: 예.
4: 공소청장을 임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총장이죠. 후보자 추천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군요.
4: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사법과 관련된 수장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인력 구성도 지금 중수청은 미비한 상태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오늘이 개청인데 하루 전날인 어제서야 서울중수청장 그리고 지방청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수청 본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임명이 됐고요. 서울중수청장은 그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5: 예.
4: 전체 인력을 중수청이 2874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1900명, 한 66% 정도 되거든요. 이 인력만 채운 채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5: 그러면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중수청은 아직은 온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4: 거의 준비가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인프라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킥스라고 해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 매뉴얼 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돼가지고 사건 접수 배당 기능밖에 안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원래는 경찰 걸 빌려서 쓰려고 했거든요.
5: 예.
4: 근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1년에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사건 기록을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 이 정도면 아직 랜도 안 깔았다. 회사를 입주를 하는데 뭐 그런 분위기네요.
4: 네. 지금 중구 을지로에 르네스케어라는 건물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인터넷도 전화도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해자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를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중대범죄죠. 이제 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검찰이 하는 게 있었는데 중수청으로 넘어가는데 중수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될까지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지만 그때는 공백이 되네요.
4: 네, 지금 그 건물 인프라 확보하는 데는 연말까지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5: 예. 또 인력도 문제겠죠. 시스템도 잡아야 되고.
4: 네.
5: 예. 청와대가 오늘 중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할 분위기다. 앞서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가 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4: 네, 이제 국회로 넘어와가지고 청문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요. 원래 김지용 후보자를 미리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권 내부 반발이 있었어요. 민주당 예. 내부 강경파 그리고 조국 혁신당 쪽에서 친윤검사라고 반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검증을 했는데 어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성기영 홍보수석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6: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4: 방금 홍보수석 브리핑도 들어보셨고
5: 예.
4: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X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김지용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검사 아니다. 일부 나쁜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 예. 검사를 다 빼면 어떻게 일을 하냐 관련된 일을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문 발차 문 열어놓고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걱정이 되죠.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론 보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쭉 지금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짚고 있는데
5: 예.
7: 그 당장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원래 검찰이 담당하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중수청하고 경찰하고 뭐 등등 뭐 넘겨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 예.
7: 근데 뭐 방금 종이 말씀하셨는데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냐 이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바뀌는 정확하게 이제 바뀌는 게 완료됐다 싶은 거는 간판 교체 정도?
5: 예.
7: 지나가다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 서울 서부지법 옆에 있는
5: 서부지검이
7: 예.
5: 예.
7: 그게 이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이렇게 써있는데 공소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5: 예.
7: 사람들이 길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데 저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5: 예예예. 예, 예.
7: 그러니까
5: 이런 상황 공소청 사진을 한 장 찍으셨고 예.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왜 준비가 이렇게 안 된 거냐?
5: 예.
7: 왜 이렇게 늦어진 거냐, 그러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정부의 중소청법, 공소청법, 이 관련해서 정부안이 처음 나온 게 1월 이달이었거든요.
5: 예.
7: 그때부터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처리한 문제가 형사소송법, 소위 말하는 보안수사권 문제잖아요.
5: 예.
7: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얘기를 그 정리하고 이렇게 갔으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됐을 텐데 여당 내 논쟁과 여당 내 분열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5: 여야 협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 협의가 안 됐다.
7: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지영 중소성장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 간의 의견이 지금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당 내 집권 세력 내 의견이 지금 안 맞아갖고 지연된 거 아닙니까?
5: 예.
7: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면은 두 세력 중에 어디 말이 맞지 이걸 판단을 할 텐데
5: 예.
7: 그 여당끼리 싸우다가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로 이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 집권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중수청. 그러면은 일단 중대범죄 수사가 공백이 어느 정도는 생길 테니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조금은 안심일 테고 피해자들은 열악해지는 거군요. 당분간은.
4: 지금 사실 뭐 야당이야 이전부터 계속 공세를 펼쳐왔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지옥문 열린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5: 예.
4: 사실 민주당 내에도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친명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작용 없게 빈틈없이 만반의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5: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 나쁜 사람들은 누굽니까?
4: 강경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 계속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간에 뭐 보안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안 둔 강경파들 향해서 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수청장은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개문발차 상황이 됐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수장까지 안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국민의힘 쪽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속내는 총선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걸로
5: 예.
4: 이런 표현도 모 의원은 했었는데 이 공소청 사건 떠넘기 중수청 사건 떠넘기기 이런 것 때문에 민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조두순 몇 명만 풀려나 봐라 조두순 같은 그런 범죄자 몇 명만 풀려나 봐라 그러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나빠질 거고
5: 예.
4: 총선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인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한 2,800명 정도가 총원인데 1,900명밖에 모집이 안 된 거거든요.
5: 중수청에.
4: 경찰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예전에 그 공수처가 처음 생겼을 때 꽤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5: 예.
4: 근데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냐면은 사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사건이 없으니까 수당이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5: 아, 수당이?
4: 경찰은 예. 기본적으로 수당이 좀 많은데 공수처 간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5: 예.
4: 일단은 다들 안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계급정년 있잖아요.
5: 예. 그러니까
4: 계급정년이 됐는데 진급이 좀 어려운 사람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들.
5: 예.
4: 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 가지고 중수청 한번 찍었다가 전관으로 로펌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많이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5: 예. 그 지금 이제 예. 전관이 예전에는 검사들이 많이 가다가 경찰로 많이 간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사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사를 쓴다 이런 네. 건데.
4: 그렇죠. 로펌에서 선호를 하는 거죠 지금.
5: 근데 앞으로는 이게 핵심이 중수청이 되니 경찰이든 또는 검사든 중수청을 경력 스펙으로 만든 다음에 로펌으로 간다. 이 길이라는 거죠?
4: 맞습니다. 검사랑도 얘기해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경력,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안 가고 개업을 할 거고
5: 예.
4: 넘어가는 검사들은 경력 조금 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몇 년 정도 채우고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년 채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한 1년 정도만 채울 거다. 그래서
5: 예.
4: 향후에도 또 인력 공백이 생길 거라고 우려를 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위 보장이 안 되는데 갈 이유가 없고 가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로펌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로펌에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뭐 검사 출신이 얘기를 했더니 로펌이 그러면은 중수청 한번 찍고 와라. 그러면
5: 예.
4: 이제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지금도 인력이 모자란데 찍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수처처럼 될까봐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사건이 예. 많이 없게 되면 그럼 또 이제 경찰들이 안 넘어가고 이런 좀 악순환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5: 물론, 예, 박성 기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4: 공식 문서는 조건부.
5: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근데 쟁점은 세 번째 프로젝트명 노스로드에 있는 알래스카 LNG 투자입니다. 파이프라인 하는 건데 트럼프는 이거 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건 아닌데 이런 입장이죠?
4: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새벽에 나온 얘기라서 전해드렸었는데
5: 예.
4: 크게 보면 세 가지였잖아요. 원전 건설,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사업, 그다음에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이거 세 개를 다 하기로 했다고 기정사실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거든요.
5: 예.
4: 근데 원래 우리 정부 입장은 가스화력 발전소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봐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어제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는데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유감을 표명했다. 그랬더니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해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가 했던 이 팩트시트에 보면은 그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건부라는 거예요. 이 문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무조건 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4: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합의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투자. 이건 알래스카의 가스전에서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밑에까지 빼서 이 LNG를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가 이거 됐다라고 한껏 뛰었어요. 우리는 아닌데 라고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러트닉 장관에게 불만도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5: 예.
7: 사업이 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뭘 확보할 수 있는 거냐 뭐 LNG 장기 계약이라도 해주는 거냐 예. 등등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기가 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워낙 이걸 밀어붙이니까는 뭐 검토해보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도 지금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5: 예.
7: 근데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심사는 뭐냐면 중간선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원래 알래스카 같은 데는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원래는. 근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미국 물가가 높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5: 예.
7: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이런 주들이 뭐 텍사스도 그렇고 뭐 오하이오, 아이오와 뭐 캔자스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이 비등비등하거나 트럼프가 지지판이에요.
5: 예.
7: 그래서 사실 이 알래스카 요거 이 LNG 사업에 한국이 오기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발표하는 자리를 보면은 알래스카에 이제 출마한 사람 나온 거지 않습니까?
5: 상원 의원 나와서
7: 그렇죠.
5: 공화당.
7: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역에 재뿌리기도 어려운 것이니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구도를 쭉 가져가면서 좀 시간을 끄는 전략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일단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여기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어. 라고 일단 해놓은 건데 우리가 굳이 가서 아주 큰 소리로 그건 아닌데 라고 할 건 없고
7: 그쵸.
5: 살짝 아니야만 귓속말로 해주면 된다 이거죠.
7: 분명히 아니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5: 예, 트럼프가 외교에 필요한 기술을 두 단계는 높여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제공입니다.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섭니다. 이미 들어섰죠. 그런데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있고 이것 중에 또 큰 거는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제서야 인사청문 요청안이 간다,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중수청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검찰청 간판이 78년 만에, 네. 그러니까 48년에 만들어졌다가 떼졌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이제 다 떼졌죠. 지워지고 네. 떼졌습니다. 소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아니 사실은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 만들 때도
1: 예.
2: 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건 임시방편이다라고 국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들게 하면은 할 수 있게 하면 파쇼로 갈 것이다.
1: 예.
2: 이게 이제 회의록 기재 내용이에요.
1: 그래서 초기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 최초에
1: 뭐
2: 이제 형사소송법을
1: 만들 때
2: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이제 경찰이 독립되고 나서 경찰이 좀 친일적 색채가 강했었습니다.
1: 예. 그래서 친일 활동을 했던 경찰들이 많았죠. 많았으니.
2: 예. 그래서 예.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검사는 원래 기소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지만 수사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게 하자.
1: 예.
2: 그러면서 그게 임시방편이다. 왜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파쇼로 가는 길이 된다.
1: 예.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히 검사로부터는 분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78년이 된 거죠.
1: 예.
2: 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돼 왔고 그때부터 추진돼 왔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완성되게 됐다.
1: 예.
2: 그런 소회와 감정입니다.
1: 예. 지금 말씀 중에도 있고 어제 한 인터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입니까?
2: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1: 예.
2: 그러면 이제 검사로부터 분리된 수사권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2단계 고민인데
1: 예.
2: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력의 온전을 위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
1: 예.
2: 이게 이제 21대 국회 때 제가 법사에 간사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1: 예. 근데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소하는 기관이 맞는데
2: 맞습니다.
1: 현실적으로 예. 오랫동안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해 왔기 때문에 예. 당장 없애는 건 무리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법조계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근데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사실은 근데 대선 공약에도 있는 건 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2: 네.
1: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동일이니 수사한 걸 본인이 또 기소하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견제가 안 된다.
2: 네.
1: 또 그러니까 이를 본인이 기소할 걸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것기 때문에 수사권 폐지와 수기사 기소 분리는 사실 핵심 쟁점이 좀 달라요. 많은 문제가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가 오해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2: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1: 예.
2: 이 분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2: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이 바로 그런 건데 이거를 그래서 뭐 기관 내에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기관으로 봐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1: 예.
2: 분리된 기관의 배치도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1: 지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 예.
1: 법무부
2: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 예.
2: 사실 그때 이제 중수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관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나누자라는
1: 예.
2: 것이었고요. 거기서도 이왕이면은 아예 배치도 다른 기간 하에 배치시키자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예.
1: 원래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거는 원래 최대치는 같은 기간 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담당을 별도로 둔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1: 예.
2: 그러니까 대통령님께 제가 다른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도 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으로 보고 드릴 때도
1: 예.
2: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로. 등이 있었다라는 예.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실제로 21대 때는 아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못 가고 예. 2대 범죄로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그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3: 예.
2: 다음번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떼내서 아예 기간으로 분리하고
3: 예.
2: 기간으로 분리했을 때도 같은 어떤 기구 내에 배치하는 방법, 떼는 방법 등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3: 예.
2: 그래서 과거의 논의를 얘기하신 거예요.
3: 과거의 논의다.
2: 예.
3: 예. 어쨌든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박주민 의원님이 원내수석 당시에 논의하고 보고했던 바인데
2: 네.
3: 지금 이제 기관이 아예 분리돼서 부처 소속도 달라졌으니 좀 뒷단계가 먼저 이루어진 거군요.
2: 그러니까
3: 여기 없이.
2: 그렇죠. 세 번째 단계로 간 거고 간 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라는 게 1단계 다음에 2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간다는 게 아니라
3: 예.
2: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논의가 거고
3: 있었다.
2: 가장 거군요. 이상적이고 가장 완성형의 형태는 3단계로 논의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3: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검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했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그거는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반대 논리가 있어요.
3: 예.
2: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검사 출신을 굳이라는 카테고리고요.
3: 예.
2: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이제 보통 많이 주장했던 건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결과로 탄생하는 기구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
3: 예.
2: 그 얘기하셨죠. 세 번째 단계는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검사 재직 시절에 했던 역할이나 또 했던 발언 또는 했던 행동이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수청에 부합하는가를
3: 예.
2: 보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검사라서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3: 예.
2: 예, 검사라서 안 된다. 김용민 의원도 사실 그 맥락을 보면은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거,
3: 예.
2: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이
3: 예.
2: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생긴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인 거예요. 실제로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되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
3: 예.
2: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생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그것도 초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3: 예.
2: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3: 예.
2: 메워진 건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3: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정리하면 검사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군요.
2: 네.
3: 그럼 중수청장 후보자로 뭐 김종호 부장 인사청문요청에 제가가 됐는데 어쨌든 검사가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어떤 그러니까 검사냐는 게 문제인 거지?
2: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길게 조목조목했는데 수사기소 분리 얘기는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2: 수사기소 분리를 철학으로 예전과 달리 갖췄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3: 예.
2: 대통령님의 X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었던 거고요. 다만 본인이 초기에는 그런 입장을 안 밝히다가
3: 예.
2: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후보자로 지명된 뒤 며칠 후에
3: 예.
2: 그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중수청이란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안착시키고 또
3: 예.
2: 내부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중수청 탄생 배경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신념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 예.
2: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고 제가 대통령께 요구했던 거는 검증을 했는데
3: 예.
2: 그 부분이 철저하지 않으면 재고돼야 된다. 철회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3: 예.
2: 이게 제가 주장했던 바죠.
3: 그러면 애초에 또 많은 분들이 친윤검사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이 친윤검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징계 청구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했는데 이건 절차의 문제를 따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친윤검사가 아니라는 거에는 조금 그렇군 정도는 되셨습니까?
2: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몇 가지 어떤 사건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고 예. 불리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라인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에서도 이제 그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예.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재가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 들어봐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은
3: 예.
2: 또는 본인이 간접적으로 밝혔던 바를 보면은
3: 예.
2: 본인은 그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3: 예.
2: 그러면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끌 만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야 될까?
3: 예.
2: 이 부분을 보는 거죠.
3: 그러니까 두 분을 보는 거다.
2: 예.
3: 예. 그러면 사실은 어제 송경 홍보소통수석의 얘기는 말씀하신 뭐 다섯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정진웅 부장 독직 폭행. 이게 사실 한동훈 당시 검사의 폰을 뺏으려고 맞습니다. 몸으로 덮치면서 이게 독직 폭행으로 된 거잖아요.
2: 몸으로 덮쳤다기보다는 뺏으려는 과정에서의 예. 그런.
3: 이때 청와대 설명은 김지용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청와대 발표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가 개시되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3: 들여다봐야
2: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후보자로 정식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3: 예.
2: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을 받으면은
3: 예.
2: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공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청문회를 통해서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된다. 부분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얘기는 김지용 후보자가 기자들에게도 수사 분리의 대원칙에 적극 동의한다 이렇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2: 네,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했죠.
3: 예.
2: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3: 예.
2: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철학적으로 신념화되어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3: 예.
2: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탄생됐던 역사적인 맥락이고 철학적 배경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거는.
3: 예를 들어서 근데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왜냐하면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의 중수청 공수청 분리 뭐 보안사건 폐지 여러 문제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러니까 과도기가 발생할 건데 이 과도기에 대한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 이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진행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는 거고요.
3: 예.
2: 큰 폭으로 바뀌면서 빨리 안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안착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난 이 기구를 반대해.
3: 예.
2: 라는 사람이 이 기구의 빠른 안착, 성공. 이걸 위해서 나는 사력을 다할 것이다.
3: 예.
2: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3: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어서 얘기하면 일단 중대 범죄 수사에 관련 사항입니다.
2: 네.
3: 경찰이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중대 범죄로 인식해서 중수청이 맡을 만한 사건이 지난해 기준으로 24만 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사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넣을 수, 많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뉴스 영상에서 봤지만, 랜선도 안 깔렸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들 다.
2: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3: 예.
2: 좀 늦어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칙에 예. 관련된 법에 부칙에 경과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3: 예.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있고요. 사건들 넘겨받는 데는
3: 공소청에서
2: 네, 맞습니다.
3: 이제 사건은 잊혀갈지
2: 네.
3: 아예 접을지 네. 이 판단하는 기간이
2: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개월 사이에 최대한 나머지 준비 절차는 좀 빨리 갖춰나갈 수 있도록
3: 예.
2: 저희들이 정말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예.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예. 이제 뭐 내사 단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각하되는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최대 추정치가 32만 건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건인지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뭐 자꾸 많은 분들이라서 좀 그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과도기가 이렇게 발생하고 과도기에 공백이 되는데 그러면 10월 2일은 그냥 그 한참 전에 약속했던 일자일 뿐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칙을 보면은 경과 규정이 있고 예. 또 출범을 위한 준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도록 또 부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의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이미 좀 충원을 한 상태고요.
3: 예.
2: 뭐 그리고 어제 뭐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지방 중소청장장에 예. 대해서는 임명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2: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을 이제 넘겨오는 과정에서 경과 규정들도 있어서
3: 예.
2: 이 시간 내에 저희들이 큰 혼란 없도록 예.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말씀하신 경과 규정 90일간의 유예죠. 예. 이거는 검찰이 공소 여부를 판단할 지금 검찰이 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거고
2: 그 기간 내에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3: 예.
2: 판단하기 위한 수사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3: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발생하는 중대 범죄는 경찰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니 경찰은 뭐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경찰은 사실은 많이 다뤄보진 않았었고 중수청은 안착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애매하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2: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방에 예. 각 지방의 청장들까지는 다 인사 발령이 난 거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중수청장이 사실은 수사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령된 지방에 있는 청장들이 커버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중앙지방공소청장 예. 예를 들면
2: 뭐 예를 들어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커버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3: 근데 사실은 조직의 장이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인사인데 물론 청장들이 있지만 그 밑에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이고 어떤 자원을 배분할 것이고 중수청장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인사청문 요청안이 행안위로 이제 보내집니다.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앞서 얘기한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게 해명이 안 되면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까?
2: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3: 예,
2: 왜냐면
3: 예.
2: 다른 그렇죠. 청문위원들이 무슨 판단할지는 알 수가 예. 없고,
3: 예.
2: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자신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 돼야 된다.
3: 예.
2: 중수청장, 특히 초대 중수청장의 경우에는.
3: 예.
2: 그리고 이 기구를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구를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3: 예.
2: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3: 예.
2: 부분을 주된 기준으로 저는 청문회에 임할 생각이고요.
3: 예.
2: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좀 부적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근 그런 건 있어요. 강경파들의 이른바 목소리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앞서 저희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기를 친명 핵심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아니 그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3: 예.
2: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 예.
2: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안 되니 절차라도 일단 진행은 하자. 절차를 진행해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 예.
2: 다양한 의견들이

0: 정 모르는 일이다라는
1: 맞습니다.
0: 것이죠.
1: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과정에서 채택됐던 증거들을 보면 예. 그 녹취록과 정면으로 배치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씨가 보도를 보면은 이제 7쪽짜리인가요? 의견서를 예. 냈다고 하는데 그 맥락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오세훈 시장은 모르는 일에다가 이제 여론조사 관련이 아니고
1: 아니고 경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네.
0: 단일화 관련된
1: 것이다. 단일화 관련된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증거들이 새로 제출됐다 하더라도 1심 판결에 결과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궐선거 생기면 출마하십니까?
1: 저는 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했던 바라든지 예.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바 그리고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변한 바는 없습니다. 네.
0: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네.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아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제가 유배지에 간다면 이분을 보수주인으로 두고 싶습니다. 심심할 틈을 안 주는 토크머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이 영월 땅을 과연 우리가 과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4: 영월을 진짜 과학이
3: 도전을 곳이죠. 합니다. 도전을.
4: 과학이 넘치는 곳이죠.
3: 아, 그래요? 영월. 과학도시예요? 네,
4: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예. 박 작가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네네.
3: 영월 속 과학 찾기 편. 자, 먼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 청령포는 한쪽은 절벽으로 또 다른 한쪽은 강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외딴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 뭐 천혜의 유배지다.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강원 영서 역사할 때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영월은 왜 이렇게 산세가 험하고 예, 고립된 지형이 많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4: 영월의 지형이 그렇게 생긴 이유. 특히나 그렇게 고립된 지형이 많으면서도 거기에 요소요소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유. 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하나 이제 제일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고생대라는 단어입니다. 고생대.
3: 고생대 지역.
4: 네, 우리가 지질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신생대라는 포유류들이 많이 출현해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비교적 가까운 시대가 있었고
3: 네.
4: 그 전에는 공룡 시대인 중생대가 있었고 공룡 시대가 시작되기도 더 전인 시대가 고생대였다라고 고생대. 이야기를 하지요.
3: 네.
4: 고생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 사이의 시대를 고생대라고 부르는데요.
3: 네.
4: 그 고생대 시절에 생긴 땅이 영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3: 아,
4: 영월하고 영월 옆에 태백의 네. 그 지역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 오래된 땅이네.
4: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생길 땅이 생길 때의 그 독특한 어떤 조건, 그 상황 때문에 영월의 땅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3: 네.
4: 그렇다면 그 시대에 땅이 생길 때 어떤 특이한 조건이 있었느냐? 그 지역에 영월뿐만 아니라 태백. 태백, 영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3: 네네.
4: 이 시대 때 그 지역은 일단은 바다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으로 높은 땅이죠. 그죠?
3: 높죠. 높죠.
4: 예, 비교적 높은 산이 많은 땅.
3: 예,
4: 산지가 많다는 느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시대에는 이 영월 태백 지역이 바닷속에 있었던 예, 그런 곳이었고요. 바다도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아마도 열대 지방에 적도 근처에 영월 태백의 땅이 잠겨져 있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된 정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방구야? 아니 겨울철에 지금 추위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3: 그렇지요.
4: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3: 예.
4: 지구의 땅들은 뭐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3: 예.
4: 그래서 지구의 땅들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옛날에 고생대 시절에는 우리 한반도가 먼 적도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3: 네.
4: 고생대에서 지금까지 땅이 조금씩 옮겨서 오면 충분히 적도에서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거기 뭐 걸어갈 만한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3: 예, 예.
4: 그런데 지금도 정밀 측량을 해보면
3: 네, 네.
4: 한반도 땅이 한 2cm에서 3cm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3: 매년?
4: 지금 경년, 예, 매년 오. 1년에 지금 뭐 그렇게 격렬한 지질 변동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대인데도
3: 네.
4: 매년 2cm에서 3cm 정도 우리나라가 약간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살살.
3: 아, 그래요?
4: 살살 2cm씩 3cm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3cm씩 동쪽이 됐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1년에 3cm니까 3cm니까 100년이면 3m를 움직일 수 있죠.
3: 그렇죠.
4: 1000년이면 30m를 움직일 수가 있죠.
3: 그렇죠.
4: 만년이면 300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3: 그렇죠.
4: 그러면 만년에 300m니까 그거에 만 배인 1억 년이 만약에 지나면 300만 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3: 그렇죠.
4: 300만 미터면 아 미터법은 이런 게 너무 좋죠. 300만 미터면 3000km잖아요. 1억 년에 3,000km.
3: 1억 년에
4: 3,000km. 그러면 3억 년이면 9,000km. 거의 만 킬로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 그게 되네.
4: 만 킬로면, 만 킬로면 지구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죠?
3: 4만이요.
4: 지구 둘레가 4만이에요.
3: 네네.
4: 그러니까 만 킬로면 적도에서 북극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만 킬로예요. 그런데 3억 년만 지나면 거의 그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1년에 3cm씩은 움직여도.
3: 예.
4: 그런데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 네. 아,
4: 충분히 열대지방에 있던 땅이 네. 지금 한반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거죠.
3: 지금 정동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약간 위쪽? 북동 쪽으로 가나요?
4: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3: 하와이.
4: 식으로 말. 왜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3: 예.
4: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합니다.
3: 그럼 북극으로 갈 일은 당장은
4: 아,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지 아는 노릇인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적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왔더니 한반도 땅이 지금 또 동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 예, 바로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에서 이 고생대 지역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치. 겁니다. 바로 화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3: 삼엽충인가?
4: 그렇습니다. 아, 고생대를 어.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 사실 삼엽충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종류라든가 네. 곤충 종류 이런 것도 고생대에 우글우글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3: 예, 예, 예.
4: 그런데 왜 곤충이나 물고기 이런 화석들보다도 삼엽충을 고생대라는 거를 조사할 때 더 중시하는 걸까요? 왜 하필 삼엽충을 더 많이
3: 이게 찍히기 모양이 좋아서요.
4: 그것도 근데 감이 좋은데
3: 동그랗잖아요.
4: 그것도 맞아. 이게 딱딱한 예. 부분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찍히기 좋은 것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펑퍼짐하게 눌러놓은 새우처럼 생겼죠.
3: 소고기처럼.
4: 예, 약간 예. 그렇게 생겼죠. 예. 예. 예, 그런 모양인데 삼엽충은 고생대에 출현했다가 고생대가 끝나면서 멸종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 아, 딱딱 좋구나.
4: 네, 중생대에는 삼엽충이 없어요. 현대에도 삼엽충이 없죠. 공룡도 고생대에는 공룡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생대에 출현해서 살다가 6600만 전년 전에 중생대가 끝나면서 공룡도 사라졌거든요. 야.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나오면 아, 이거 고생대네. 고생대 바로 확인되네.
3: 깔끔하네요.
4: 라고 딱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의 증거거든요.
3: 예.
4: 이런 걸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어서 뭐 시상 화석이다, 표준 화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삼엽충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월과 태백에 대량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작심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차가 찾아내면 그냥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 쓱 주워오실 정도로 다양한 삼엽충 화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3: 아, 진짜.
4: 뭐 특히 많이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삼엽충이라는 게 이제 이런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런 멋있게 생긴 뭐 손바닥만한 삼엽충 이런 거는 잘 없고요.
3: 네.
4: 보통 진짜 새우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3: 작구나.
4: 약간 뭐 손톱만한 거 이런 네. 새우만한 크기의 그런 삼엽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3: 네.
4: 삼엽충 찾으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시면 영월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삼엽충 하나 정도는 주울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3: 네.
4: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도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에 증거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질 화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에 시초가 된 곳도 바로 이 영월 태백 고생대 지형이 남아 있는 이런 곳입니다.
3: 네.
4: 세계적으로도 이쪽 지역에는 삼엽충 화석이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3: 야.
4: 전 세계에서 삼엽충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로코 같은 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 아 그래요?
4: 네, 모로코에 네. 이제 큼지막한 멋있는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3: 영월 삼엽충도 뭐 작지만 멋있을 수 있잖아요.
4: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3: 네.
4: 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면 꽤 큰데 아니냐, 꽤 많이 나오는데 아니냐라고 많이들 좀 주목할 정도로
3: 마스코트를 삼엽충 같은 걸로 하면 좋겠네요.
4: 지금 마스코트는 하늘 달았는데 네. 저는 사실 근데 요즘에 태백이 약간 고생대 삼엽충 이쪽 좀 밀고 있거든요.
3: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특색 있어.
4: 그래서 저는 영월도 좀 태백에게 뺏기기 전에 좀 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이게 약간 이런 갑각류이기 때문에
3: 예, 예, 예.
4: 좀 이렇게 새우 맛 나는 맛살이나 어묵 같은 거를 삼엽충 모양을 좀 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3: 어허.
4: 영월의 명물로 좀 개발해서 좀 팔아보면 어떻게
3: 좋죠. 오, 좋죠.
4: 그래서 영월에 가면 네. 삼엽충 모양 어묵 하나 좀 먹고 봐야지. 이게 진짜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삼엽충 맛하고 비슷하게 만든 맛살이래.
3: 삼엽포빵.
4: 뭐 그런 거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칼슘 편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3: 기억나죠.
4: 거예요. 기억나죠. 네. 우리가 진짜 썸 안 타는 상대한테 했다가는 진짜 경을 치고요.
3: 썸판독기.
4: 썸 타고 있을 때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이럴 때 대사로 제가 소개해 드린 거 있죠. 네. 당신의 눈이 삼엽충의 눈과 같구나.
3: 맞습니다.
4: 네. 삼엽충의 눈이 탄산칼슘 방해석 재질로 되어 있는 결정 형태로 되어 있기
3: 그렇죠,
4: 때문에
3: 그렇죠.
4: 생물의 눈이지만 마치 보석같이 반짝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3: 네.
4: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눈이 삼엽충과 같구나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 뭐요?
4: 영월에서 이제 이걸 삼엽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초 지역이니까 이걸 좀 기념해가지고 네. 영화제 같은 걸 하면 매년 뭐 나무 주연상, 뭐 여우 주연상 이런 거를 선정하듯이
3: 황금곰상 이런 것처럼
4: 그런 것처럼 약간
3: 예, 예.
4: 눈빛 연기가 좋았던 그런 배우를 매해 골라가지고 나무 삼엽충상
3: 박지훈 배우인데?
4: 여우 삼엽충상 이런 걸 딱 선정을 해가지고 눈빛 연기가 좋았던 사람에게 약간 그 황금 삼엽충 형식으로 트로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영월 군수님의 어떤 명의로 선사를 하면
3: 네.
4: 정말 세계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만 넘어가자. 하나만.
3: 예, 청년포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4: 하나만. 예. 청년포 얘기하고 연결해서 할게요. 하나만.
3: 예.
4: 그래서 그 청년포 같은데 그런 아름다운 지형은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3: 좀 특이하잖아요.
4: 네, 지금 네. 우리가 이 삼엽충 얘기하고 고생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생대에 뭐 삼엽충 포함해가지고 그런 약간 껍질 같은 그런 칼슘 계통의 재질을 몸속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조개 같은 생물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런 류의 생물들이 많이 한 곳에서 살다가 묻히고 쌓이고 묻히고 쌓이고 한 게 오랜 세월 수천만 년 1억 년 전 2억 년 3억 년 4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굳으면 거대한 덩어리의 돌, 바위, 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아... 그거를 우리가 석회석, 석회암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아마도 우리가 칼슘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생대 지역에 바다였던 지역에 조개나 조개하고 비슷한 재질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던 곳에서는 네. 수많은 긴 세월 동안 이 석회질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쌓여서 그게 굳어서 거대한 산이나 들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월에 이런 석회석 재질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3: 예, 예.
4: 석회석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녹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3: 그렇죠. 예.
4: 그렇다 보니까 희한하게 100만 년, 1000만 년 물이 흘러가면서 희한하게 석회석 지형을 망가뜨려가지고 아하. 녹이면서 쓸고 지나가가지고 네네. 어떤 계곡이 멋지게 진다거나 절벽이 아하. 희한하게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험하고 아름다운 지형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3: 그러네요.
4: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월뿐만 아니라 뭐 근처의 단양이라든가 네네. 이런 고생대의 이 석회지를 만들게 한 여러 가지 그 수억 년 전에 생물들의 영향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생겼다라고 아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령포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선돌이라는 또 명소가 아, 있다고 합니다.
4: 그렇죠.
3: 여기가 이제 단종이 유배 가는 길에 이 바위를 보고 우뚝 선 모습이 마치 신선 같구나 해서 선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4: 네.
3: 이 바위도 뭐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이렇게 석회석, 석회암 많은 이런 곳을 우리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이런 독특한 지형을 흔히 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이런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거 외워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3: 예, 예.
4: 카스트라는 게 이제 슬로베니아 쪽일 거예요. 동유럽 쪽에 있던 이런 비슷한 석회질 때문에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을 독일 사람들이 부르던 아 이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렇게 안 부르겠죠. 어. 독일 사람들이 그 지형을 부르던 말이 약간
3: 아, 독일 뭐, 발음으로 왔다.
4: 네, 카르스트로 굳어진 거예요.
3: 아쉽겠네.
4: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월에 있는 그런 지형을 보고 무슨 뭐 일본 사람이 보고 양마루
3: 선돌 지형인데 선도루
4: 선도루 뭐 이런 식으로 세계에다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좀 속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3: 그렇겠네.
4: 하여튼 독일어 표현인 이 카르스트라는 말이 이 지형의 대표로 널리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3: 네.
4: 영월이나 단양 이런 우리나라의 석회암 지형이 많은 곳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꽤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절벽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석회질이 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절벽의 거대한 돌에. 근데 석회질은 아까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녹거나 이런 일을 잘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그 석회질 있는 부분이 비를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녹은 거예요.
3: 그러네.
4: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만 딱 쪼개져서 나간 거죠.
3: 아, 저 예. 위에서 떨어지는 물에 반응을 했구나.
4: 네, 뭐 예. 빗물이라든가 먼 옛날에 강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반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딱 쪼개져 나가서 저런 희한한 지형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4: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어떤 뭐 신선의 어떤 그 능력, 초능력 때문에 예, 저런 특이한 모양이 생긴 거다라는 걸 억지로 갖다 붙여보면
3: 네.
4: 사실은 이 석회석 지형이라는 거는 고생대 시절에 저기에서 살던 뭐 조개라든가 아니면 석회질을 품고 있던 그런 생물들 때문에 바다 생물들 때문에 석회석 지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생대에 이곳에서 살던 먼 옛날이죠. 아. 고생대에 이곳에서 살던 그 바다 생물들이 사실은 신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3: 네.
4: 영월 지역에는 저런 선돌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카르스트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서 카르스트 지형을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석회석 지형, 석회암 이런 게 있으면
3: 네.
4: 그 이제 물에 깎여서 나가면서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들면서
3: 네.
4: 그게 이렇게 굴 모양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지하수 길이 쭉 생기면서 동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녹고 녹았던 거에 석회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흐르면서 다시 어디에 굳어가지고 맺히고 이렇게 하면 희한한 아름다운 모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3: 종유석이랑 막 석주 있는 동굴이 그렇죠. 그런 동굴인가요?
4: 네. 종유석, 석순, 석주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동굴이 전형적인 석회동굴인데요. 이 석회동굴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 네.
4: 영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런 석회동굴로 알려져 있는 곳이 이 뭐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절에 고시성을 가진 사람 고종원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시성을 가진 가족이 피난살이를 그 동굴에 숨어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고시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 동굴이 되게 깊고 되게 먼 옛날부터 생긴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딴 데서는 좀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그런 생물들도 좀 발견되는 편이거든요. 특히 곤충 중에서 발견되는 되게 희귀한 곤충, 이 고시동굴에 있던 곤충, 뭐가 발견돼서 우리나라의 곤충 연구하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을까요? 바로 갈로아벌레입니다. 갈로아벌레. 네.
3: 아, 갈로아벌레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4: 갈로아벌레 우리나라에서는 고시동굴에서 나온 게 좀 유명한 편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갈로아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 곤충의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좀 상상입니다. 그런데 고시동굴 같은 경우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최대 4억 년 전, 네. 진짜 고생 때부터 이 동굴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 와. 열대지방에 이게 바닷속에서 생기기,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 긴 세월 동안 열대지방에서 이게 올라오면서 육지로 드러나고 뭐 이런 시절 동안 계속해서 생긴 동굴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진짜 네. 수억 년 전에 네. 고생대 곤충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게 네. 아, 이 동굴 살기 좋네. 그래서 이 동굴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쭉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가지고 이런 신비로운 옛 곤충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러네. 발견된 걸 수도 됐는데요?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상상을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에요. 느낌마저 주는 예, 그런 특이한 생물도 사는 그런 지형이 영월에는 있다. 아, 이야기를 해볼
3: 가보고 싶네요. 예. 그 영월이란 지명도 이런 산세나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까?
4: 네, 뭐 영월이란 지명도 뭐 땅이 뭐 산세가 뭐 보면서
3: 요거 제가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랍니다.
4: 네, 예. 네, 요거를 빼고 바로 다음으로 직행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3: 알겠습니다.
4: 네, 영월이라는 이 이름도 영자가 이제 안녕할 때 영자죠. 그래서 아.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다. 여러 가지 고갯길들이 아름답게 있는 곳이다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탄생한 지명이다라는 설이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뭐 석탄이나 시멘트 산업도 발달했다는 게 맞습니까?
4: 그렇습니다. 특히 시멘트부터 좀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석탄은 왜 제가 이야기 안 할까요? 석탄은 지금 안 하거든요.
3: 아, 지금은 안 한다?
4: 우리나라에 탄광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3: 아, 많이 없어졌구나.
4: 몇 군데 있을까요?
3: 열 군데는 이상 되지 않을까요?
4: 공식적으로 지금 딱 한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아, 어디요?
4: 하나, 둘 줄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아마 삼척에 있는 그러니까 공영 탄광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다 문 닫았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문 닫은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다 문 닫았고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탄광이 아마 삼척에 단 하나 지금 남아. 사설업체들은 뭐 조금 우리 뒷산에 뭐 아버지 탄광 있다 뭐 이런 데 있을지 모르니까 모를 일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예, 예, 예. 딱 한 군데 남아있고 영월에서는 진작에 좀 사라진 편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타는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캐긴 캤습니다. 예. 강원도 지역에 석탄을 처음 캐기 시작한 데가 영월이에요.
3: 아.
4: 뭐 문경 이런 데서 더 먼저 캐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에서 또 먼저 캔 데 있습니다만
3: 강원도에선 처음.
4: 강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남한 지역에서는 석탄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3: 그렇죠.
4: 근데 강원도에서 석탄을 처음 캔 데가 영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의 어떤 역사와 그런 변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곳이고 석탄 산업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것도 영월에 좀 있습니다.
3: 탄광 문화촌도 있네요. 네,
4: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져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석탄은 영업을 안 하거든요.
3: 예.
4: 네, 그래서 지금도 옛날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는 시멘트 산업이 되게 크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 시멘트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시멘트에 꽤 많은 양을 된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는 되지 않나?
3: 그래요?
4: 엄청나게 많은 양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국입니다.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월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을 크게 성공시켜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기업 집단 그룹을 이룬 그런 회사로 김성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영월의 한반도면 쌍용리에 거대한 시멘트 공장을 세우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김 선생님 한번 해준 적 있지 않나요? 영월의 쌍용리에 공장을 처음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 회사 이름
3: 탄광의 역사 됐나?
4: 이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3: 쌍용리에 세워서?
4: 쌍용리에서 따와서 김성곤 회장이 그러니까 뭐 영월이 정말 시멘트 공업으로는 상징적인 그러네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3: 네.
4: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고생대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원리로 만듭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이거든요.
3: 석회석.
4: 네, 그래서 석회석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흙 같은 거, 뭐 아무 흙이나 섞으면 안 되고요. 점토질 중에서 잘 골라놓은 시멘트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추가 원료로 조금 섞은 다음에 네. 그걸 잘 갈아놓은 석회석하고 버무린 거를 소성을 한다라고 하죠. 굽습니다. 아. 네,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한번 구워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뭐랄까 굽는다고 할까요? 태운다고 할까요? 그냥 물로 한번 지져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잘 굽는 과정이 중요하죠.
3: 네네.
4: 이쪽 업계에서는 이거를 킬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3: 뭐예요? 킬은?
4: 네. 킬, 뭐 교과서에서 같은 데서는 킬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대한 통에다가 재료를 넣어놓고 약간 바베큐 같은 거 하듯이 이 통돌이 형태로 이렇게 돌리면서 예, 계속 열을 가하면서 굽는 그런 큰 장비가 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이 킬른을 잘 돌리면 업계에서는 킬른을 소성 롤을 잘 돌리면서 안에서 석회석을 잘 구워주면
3: 예.
4: 클링커라고 하는 시멘트의 기본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실제 시멘트 제품은 거기에다가 뭐 석고라든가 추가 원료를 더 섞은 다음에 이제 빻으면 시멘트가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3: 그렇군요. 네.
4: 우리가 한국인들은 뭐 특히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에 정말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거 도대체 뭘로 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다 콘크리트로 짓지 않습니까?
3: 그럼요.
4: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이나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놓은 걸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 건물을 만드는 주재료인 시멘트는 어디서 오느냐.
3: 네.
4: 영월 같은 칼슘 편할 때 우리 이야기 했었죠.
3: 예.
4: 먼 옛날에 쌓여있던 바다 생물들이 변한 석회석을 갈고 구워서 만드는 거다.
3: 그렇네요.
4: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예.
4: 이게 영월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영월 사람들의 어떤 삶과 연관시켜서 좀 할 이야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까 소성로에서 어떻게 잘 굽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바베큐 통구이처럼.
4: 네, 잘 굽. 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싼 값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를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뗐습니다.
3: 아,
4: 그렇다 보니까 석탄 재도 많이 생기고
3: 예.
4: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시멘트 만드는 산업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합니다.
3: 아.
4: 우리나라의 뭐 철강 산업 이런 게 제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뒤를 쫓는 게 이런 시멘트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3: 네.
4: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석탄을 덜 쓰고 효율을 높여서 연료는 덜 떼고 온도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하는 게 석탄을 태우지 말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태우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폐지를 모아온 거를 태운다든가 뭐 폐타이어를 모아서 태운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4: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값은 덜 들겠죠. 석탄 값은 덜 들겠죠.
3: 그렇겠죠.
4: 그런 걸 같이 태우면 네. 더군다나 이거를 폐지 같은 거를 버리려면 뭐 돈 들 수 있잖아요.
3: 네.
4: 그냥 아무데나 그렇죠. 땅에다 묻어놓는다 하면 폐타이어 땅에다 묻는다 그러면 돈 주고 묻어야 할 거 아니에요.
3: 예.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이게 처리 비용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아, 폐타이어 우리한테 주시라고
3: 네.
4: 뭐 공짜로 그냥 우리가 처리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얼마라도 주시라고 그 돈은 돈대로 받고 태워서 연료로도 쓰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3: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죠.
4: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시멘트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시멘트 가루가 날린다. 먼지, 미세먼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관리 안 하면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었고
3: 네.
4: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그 석탄 대신에 태우는 거 그것도 네. 여러 가지 연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3: 가요.
4: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3: 네네.
4: 그거를 얼마나 잘 잡느냐 그거를 잘 신경을 써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사람들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3: 그럼요.
4: 앞으로도 네. 시멘트 계속 많이 사용하는 일이 펼쳐지고 시멘트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3: 네.
4: 그거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런 시멘트 공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 환경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3: 그렇습니다.
4: 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영월이 그래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지 않느냐. 라는 쪽에 모르겠어요. 영월에 바로 또 공장 옆에서 사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3: 네네.
4: 그래도 세계의 딴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조율하는 것 같다.
3: 갖고 있다.
4: 에, 라는 식으로는 좀 이야기가 뭐 공식적으로는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3: 네.
4: 앞으로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이게 참 이게 그 영월군이나 뭐 강원도에서도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아 이거 너무 오염된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면 그 지역에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3: 비용도 높아지고.
4: 예, 그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지금 탄광도 다 문 닫았는데 네.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거든요.
3: 그렇죠.
4: 근데 또 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뭐 매연을 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아, 예,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니까 이거를 선을 잘 정해가지고 잘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영월 정도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바람을 타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 잘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3: 예. 영월의 숨은 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로 매년 4월 말에는 단종을 기리는 단종 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만 청령포 또 장릉 따라서 단종의 숨결도 느껴보시고 영월 탄광문화촌 곤충박물관 오늘 소개해드린 곳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100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5: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자, 오늘 잡다한 우주사전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예,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더불어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김로군 피아니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3: 일단 뭐 지웅배 교수야 예, 저희의 가장 같은 가족이시고 예. 네.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오늘 새롭게 잡지사를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살짝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지웅배 교수의 신간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 일명 천피떨 화제의 신간인데요. 여기서 지웅배 교수가 천문대 역할이고 피아노 역할을 맡고 계신 김로군 피아니스트와 함께하게 됐거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9: 아,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로군입니다. 저는 클래식 공연도 하고 있고 다른 장르와의 만남으로 새롭게 음악을 새로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 네. 음악과 천문학을 연결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3: 네. 두 분이 방송 들어가긴 전엔 형 누나 하다가 지웅배 교수님이라고 하려니까 약간 부대끼신 것 같기도 한데 두 분의 연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네. 이제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쌓은 우정이 이제 책 집필과 또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이제 잡지사까지 오늘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 시절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지웅배 교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아, 제가 연대 있을 때 그 네. 저희 학교에 오는 교환 학생들 외국인 교환학생들하고 놀아주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게 멘토스 클럽이라는 동아리인데 굉장한 인싸 동아리입니다.
3: 그렇군요.
8: 네, 근데 네. 거기에 끼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3: 네네.
8: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2학년 때 회장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거의 신입 회원으로 이제 늦게 들어왔던, 그러니까 학번은 저보다 위였는데 아마 동아리는 그때 들어왔었을
3: 동아리에서.
8: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그 우아하고 뭔가 음악인의 면모가 풍기는 네. 그런 선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 왜냐면 이제 자기도 들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잘 깔아줘야 네. 또 오기 때문에. 당시 지회장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9: 아, 우아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학생으로는 흔치 않게 한 3년 정도 휴학을 하고서 그리고 복학을 해서 이제 멘토스 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음악대학과 그 다음에 인문대학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딱 동아리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할 일이 있을 때 항상 동아리방에 갔는데 웅배가 가면은 10번 중에 8번은 한 그 동아리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3: 예.
9: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서로 뭐 각자 할 일 하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하는데 그때 항상 웅배의 머리 색깔이 뭐 핑크색, 보라색 막 이런 색깔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남을래야 안 남을 수가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는 뭐 사실 그렇게 깊게 친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깊게 친해질 정도로 책을 같이 쓸 줄은 몰랐습니다.
3: 그러네요. 예.
9: 네.
3: 또 책을 같이 쓰시기 전에는 이제 우주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도 두 분이 같이 꾸려나가기도 하시고 사이가 좋다고 하십니다. 예. 다른 세상에 살았지만 사실은 같은 세계를 품었던 음악가와 천문학의 평행 이론을 예, 잡지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지용배 교수에게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제 음악과 우주 사이에 좀 접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는 외계 생명체가 정말로 있다면 외계인에게도 음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8: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계인이 어떤 청각기관을 갖고 어떤 가청 주파수를 갖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뭔가 박자를 느끼고 멜로디를 느끼고 감정,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계인들도 음악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제일 잘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유명한 보이저 레코드 판이죠.
3: 아, 골든 레코드.
8: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77년도에 연이어서 두 대의 보이저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때 어쩌면 그 보이저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외계인을 위해서
3: 아,
8: 음악 편지를 그 안에 넣어서 보내게 된 거죠.
3: 그랬죠. 김로군 피아니스트님.
9: 네.
3: 근데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바흐의 음악이 실렸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9: 아,
3: 그런가 보네요.
9: 네네. 총 27개의 음악 중에서 바흐의 곡이 3곡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흐뿐만이 아니라 뭐 베토벤 등등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이 음악을 선곡하던 프로젝트 팀이 있었습니다.
3: 네.
9: 그 중에서 한 프로듀서가 실제로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외계인이 음악을 듣는다면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어떤 패턴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가의 곡들 중에서도 패턴이나 구조가 잘 드러나는 곡을 선곡했던 것 같아요.
3: 아.
9: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턴과 구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흐의 음악이 세 곡 정도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네, 지구 대표 27개 중에 3곡이니까
9: 네.
3: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바흐의 음악이 골랐을 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바흐의 음악은 뭔가 수학적인 구조나 체계와 좀 밀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수학자 케플러인데 왜 바흐와 케플러를 엮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9: 아, 네. 뭐 이거는 이제 수많은 의논 끝에 웅배님과 함께 결정하게 되기도 했지만
3: 네.
9: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 케플러와 바흐 모두 패턴에 집착했던 사람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악의 어떤 위대한 인물과 천문학에서 위대한 인물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걸 엮어주는 키워드가 패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패턴.
8: 전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3: 네네.
8: 저희가 작업했던 방식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사실 피아노도 잘 못 치고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 음알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아니스트 분이 먼저 음악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먼저 떠오르는 천문학자가 있나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바흐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네. 제 머릿속에 이거 완전 케플러의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거든요.
3: 억지로 컨텐츠 때문에 쥐어짠 거 일도 없고
8: 아닙니다.
3: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케플러구나 이거는.
8: 네,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의 어휘로 네. 바흐를 한번 멋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 약간 수학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3: 바흐가요?
8: 네, 수학과 어떤 조화, 비율 이런 것에 집착한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천문학의 역사에서 수학 광인을 굳이 꼽는다면 정말 케플러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흐와 케플러가 가장 잘 맞는 짝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 네, 이제 말씀하신 그 패턴이라는 것과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8: 네.
3: 그 앞서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다던데요.
8: 아, 네. 이제 그 음악을 그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는 또 그 근원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잘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네. 왜 하필 네. 도는 왜 그 도음이고 미는 왜 그 미음일까?
3: 네. 네,
8: 저는 지금 음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말하면서
10: 약간, 네, 예.
8: 약간 맞지 않은 음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왜 그 주파수의 사운드를 네. 우리가 도레미라고 정했을까? 그거를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3: 아, 그 특정 주파수를 우리가 네. 왜 아, 근데 일단 기초 지식을 깔고 가면 네. 그러니까 음계라는 거는 네, 네. 그 고유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8: 그렇죠. 음마다 네, 사운드마다 네, 네, 네. 주파수가 다른 거죠.
3: 좀 지식이 부족해서.
8: 아, 이제 고대로 가면 고대로 아주 아주 가면. 옛날로 가면 음악이랑 수학이랑 같은 분야였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네. 그 음의 음계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소문에 따르면 예, 예.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대장간에 뚱땅뚱땅거리는 망치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3: 아, 네.
8: 근데 문득 듣다 보니까 망치의 소리가 좀 조화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조화롭지라고 딱 보니까 그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쇠 몽둥이의 길이 비율이 뭔가 정수비였다. 예쁜 1대 2, 아, 3대 2 아. 이런 것처럼 정수비였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파수의 어떤 깔끔한 네. 정수비를 맞추면 네. 뭔가 그 두 음을 들었을 때 조화롭게 들리는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이제 피타고라스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1대 2 혹은 2대 3 같은 깔끔한 숫자 비율을 가지고 네. 이제 계속 다양한 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기본 음을 만들어요. 네. 그럼 그 기본 음의 주파수가 2대 1 비율인 다른 음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또는 2대 3 비율인 다른 음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대 1에 2대 1에 2대 1에 또는 2대 3에 2대 3에 2대 3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다양한 주파수 비율을 맞춰가면서 네. 여러 단계 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음과 이 음을 같이 연주해도 네. 전반적으로는 음악이 조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가령 이제 2대 1인 경우가 이제 한 옥타브의 차이가 되는 건가요?
8: 맞습니다.
3: 아,
8: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음계의 기본적인 규칙을 네. 이때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죠.
3: 네. 피타고라스는 일종의 숫자 강박증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8: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그 피타고라스가 숫자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유명한 썰이 있습니다.
3: 숫자 때문에 살인을 했다?
8: 네.
3: 무슨 얘기죠?
8: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좀 집착했던 게 그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쁜 유리수.
3: 아, 유리수.
8: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정수 비율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네. 그런 숫자를 좋아했는데 네. 실제 수학의 세계선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피타고라스가 연구했던 직삼각형을 보면 네. 가로가 1, 세로가 1인 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네. 루트 2예요.
3: 루트 2죠.
8: 이거는 네. 무리수입니다.
3: 그렇죠.
8: 소수점이 끝나지 않아요.
3: 맞죠. 예.
8: 이거는 이제 존재선 안 되는
3: 아 피타고라스한테
8: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인 거예요.
3: 예, 예, 예.
8: 근데 이 무리수의 존재를 내가 알아버렸어요.
3: 네.
8: 근데 네. 피타고라스 학파 제자들 중에 네. 히파수스라는 이제 어떤 용감한 제자가 있었는데 네. 그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무리수가 있네. 요것 봐라. 우리 피타고라스 선생님 체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3: 예.
8: 라고 해서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3: 네.
8: 그래서 그거를 숨기려고 네. 소문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배에서 그대로
3: 제자를
8: 네.
3: 밀었다.
8: 네. 탐구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 그렇군요.
8: 네.
3: 근데 오늘 사실 과학 쪽의 주인공은 케플러잖아요.
8: 네. 네.
3: 수학 과학자인데. 케플러도 수학에 집착했던 모양이네요.
8: 네, 맞습니다. 케플러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사실 천문학자뿐 아니라 네. 수학에 기반한 점성술사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3: 네.
8: 그래서 막 사람들 점도 보고 해서 돈도 나름 어렸을 때 많이 벌고 그랬어요.
3: 네.
8: 근데 이제 케플러가 어떤 거에 좀 집착을 했냐면 그 우주가 아주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 우주가?
8: 네. 그러니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3: 네.
8: 정말 정교하게 어떤 장인이 깎아서 만든 아주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 네.
8: 그래서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가 완벽한 원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아, 궤도가 네. 완벽한 원을 따라서 네. 타원이면 안 되고?
8: 네. 왜냐하면 네. 기하학적으로 제일 예쁜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이제 케플러는 모든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3: 네.
8: 근데 당시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남긴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 네.
8: 완벽한 원에 잘 맞지 않은 거예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오차가 있었습니다.
3: 예, 예, 예.
8: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찌질한 오차냐면
3: 네.
8: 그 실제로 당시 케플러가 그린 화성의 궤도가 있는데
3: 네.
8: 화성의 궤도가 완벽하지 않은 원이라고 하면
3: 네.
8: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타원에서 긴 반지름이랑 짧은 반지름이랑 그 길이 차이가 0.4%밖에 안 됩니다.
3: 미미하네요.
8: 굉장히 미미해요.
3: 네.
8: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3: 네.
8: 그냥 관측하다 깜빡 졸았나 보다, 실수했나 보지 라고
3: 그렇죠. 네.
8: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는데
3: 네.
8: 오히려 케플러는 그 수학에 너무 집착했던 나머지 그걸 무시하지 않고 꼼꼼하게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행성이 완벽한 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구나. 조금 찌그러진 타원을 도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3: 네.
8: 그래서 그 수학적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3: 네, 네.
8: 더 우주의 본질에 다가갔던
3: 그렇지, 그렇지.
8: 굉장히 큰 도약이 되는 거죠.
3: 그러네요.
8: 네.
3: 그와 좀 유사한 게 음악 쪽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지웅배 교수가 말씀하신 피타고라스의 그 완벽주의 강박,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수는 좀 깔끔한 정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음악가들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9: 아, 네, 맞습니다. 최초의 음계가 피타고라스의 음계였는데 그 음계에 맞춰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 7음계, 도에서 예를 들어서 7음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 음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3: 네.
9: 갑자기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돼요. 피타고라스 음계에 맞추면.
3: 네.
9: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가들은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건 듣기에 편해야 되니까
3: 네.
9: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조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음계의 숫자를 아주 티가 안 나게
3: 네.
9: 조금씩 미묘하게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3: 네.
9: 그래서 그렇게 건들면서 이제 조금 예쁜 숫자로 딱 맞추어서 탄생하게 되는 게 이제 순정률이라는 조율 체계인데요.
3: 아, 순정률.
9: 네. 네. 순정률이라는 조율 체계인데 이 순정률이라는 거를 맞추긴 했지만
3: 네.
9: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정률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도 또 전조를 할 때 좀 불편한 음이 여전히 발생하기는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3: 그런 상 그거를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9: 네 맞습니다.
3: 아 그래요?
9: 네.
3: 그럼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9: 네 맞습니다. 네. 그 불협화음이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현대 음악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그다지 불편하게 듣진 않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3: 네.
9: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를 늑대화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듣기 싫은 울음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3: 예, 예.
9: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3: 네.
9: 이제 실제로 예쁘게 들리는 울림을 우선시하면서
3: 네.
9: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죠.
3: 네.
9: 그게 이제 바로 바흐가
3: 네.
9: 이제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게 된 평균율이라는 체계인데요.
3: 평균율?
9: 네. 평균율이라는 체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 네.
9: 사실은 순정률이 네. 바흐 이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이 음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3: 네.
9: 왜냐하면 연주를 할 때 조금만 음악을 확장하려다 하다 보면은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요.
3: 예, 네. 그렇죠.
9: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바흐가 우연찮게 이제 평균율로 조율이 된 피아노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그 피아노를 이제 어떤 조율사가 가져와요.
3: 네.
9: 그래서 그 피아노를 바흐가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한번 해봤는데 네. 기존에 연주하던 숭전율의 악기와는 굉장히 달랐던 거죠. 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그 아름다운 정수비를 자랑하던 숭전율보다는 네. 듣기 불편하긴 하지만 예. 이거는 어떤 조로 옮겨가든 음악이 연주가 다 되는 거예요. 평균율로 연주해 놓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바하가 그 피아노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네. 점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바흐가 네. 이제 이 평균율을 집대성한 네. 프렐류드와 푸가라는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이라는 아. 네, 그 악보를 쓰게 되는 거죠.
3: 프렐류드 예전에 피아노 학원 처음 다닐 때 들어봤던 네. 것 같긴 한데 아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때?
9: 네.
3: 그러니까 네. 뭔가 정수비율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만 비율은 좀 지저분해지지만 네. 뭔가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는 게 아까 그 피타고라스가 배에서 밀었다는 그 제자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8: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평균율 자체를 네.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은 네. 또 의외의 그 천문학과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8: 제가 평균율의 발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빈센초 갈릴레이. 네.
3: 갈릴레이? 그 갈릴레이인가요?
8: 그 갈릴레이의 아버지입니다.
3: 아,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8: 네.
3: 빈센초 갈릴레이가 아버지예요?
8: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아버지가 평균율을 만들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3: 아, 그래요?
8: 그 천문학과 음악을 고민하는 예. 그 사람의 세계관이 네. 상당히 좀 겹쳐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그렇군요. 네. 여기서 그 옥타브의 주파수가 12개의 간격으로 나눠지는 게 도출되는 거군요. 그렇죠?
8: 아, 맞습니다. 이제
3: 아까 그 설명이 곁들여지면 아, 좋을 것 같아요.
8: 네. 예. 잠깐 도움을 네. 드리면 네.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피타고라스가 집착했던 간단한 정수비
3: 그렇죠.
8: 자체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3: 그게 말씀하신 순정률인 것이고.
8: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기본음이 있으면 네. 얘를 한 옥타브씩 계속 두 배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
3: 네.
8: 그다음에 2분의 3배씩 변화시키는 거 이런 방식이 있겠죠.
3: 네.
8: 만약에 이게 완벽하려면 두 배씩 변화시킨 거랑 2분의 3배씩 변화시킨 거랑 결국엔 언젠가 또 같은 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도량형을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8: 근데 이게 사실은 2를 아무리 곱해도
3: 네.
8: 2분의 3을 여러 번 곱한 어떤 숫자랑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미세하게 어긋남이 발생하는 건데
3: 네.
8: 이거를 그냥 그 완벽한 정수 비율을 포기하고 그냥 한 옥타브를 12등분 하자가 된 거예요.
3: 균일하게?
8: 네.
3: 예.
8: 그러면 그 각각의 음 사이의 진동수 비율은 네. 1대 1.509 정도 되거든요.
3: 아, 예, 예.
8: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예쁜 정수는 아닌,
3: 아닌 거죠.
8: 거죠.
3: 예. 네.
8: 하지만 그냥 이렇게 등분을 해놓으면
3: 네, 네, 네.
8: 우리가 조성을 막 들쭉날쭉 해도
3: 네.
8: 계속 같은 비율로 변하니까
3: 네.
8: 굳이 매번 조율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음악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3: 아,
8: 거죠.
3: 그게 평균율의 장점인 것이군요.
8: 네.
3: 그러니까 이제 12개라고 하는 게 도레미파솔라시의 그 흑반.
9: 흑반까지 합해서.
3: 그죠? 뭐 도샵, 레샵, 네. 뭐 파샵 이런 거 해서 네, 12개인 진짜요. 거죠?
8: 네.
3: 균일하게.
8: 그래서 사실 저도 옛날에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던 게 좀
3: 네.
8: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평균율을 우리가 아직도 안 쓰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연주 공연을 할 때
3: 네.
8: 조성을 막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잘 뭐 다장조로 치다가 갑자기 장조 옮기려면은 네. 조율사가 후다닥 와가지고
3: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9: 그렇죠, 그렇죠.
3: 네. 아 조율을 그때 그때마다 네. 해야 되는 거구나.
9: 조율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죠.
8: 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주하고
3: 기준이 달라지니까.
8: 네. 네. 그런 아~ 미래도 가능한 거죠. 네.
9: 근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3: 예, 예, 예.
9: 요거는 이제 평균율을 설명할 때는 네. 피아노 기준이라는 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3: 네.
9: 연주자가 이제 현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3: 네.
9: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3: 아~
9: 이렇게 현의 비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피아노랑 연주할 때는
3: 네.
9: 평균율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고
3: 네.
9: 그다음에 현악기끼리 연주를 할 때는
3: 네.
9: 자기들끼리 더 잘 어울리는 착 붙는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정률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3: 아, 네. 지금도 바이올린
9: 현재도 스테이... 그렇습니다.
3: 오,
9: 네.
3: 아, 그렇구나.
9: 네.
3: 또 그래서, 피아노랑 다른 특성이네요.
9: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3: 예.
9: 그럼 너네는 어릴 때부터 네. 선생님이 가르칠 때 순정률로 맞춰, 평균률로 맞춰 이렇게 알려줘? 이랬더니
3: 예.
9: 바이올린 하는 애들이 아, 그게 아니라 이제 합주할 때는
3: 네.
9: 뭐 첼로의 붓게 연주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첼로랑 화성이 딱 맞게. 네. 그게 이제 순정률인 거죠.
3: 어쨌든 모드 전환을 하시는 거네. 그렇죠. 바이올리니스트. 와, 대단하다.
9: 피아노랑 할 때는 피아노에 딱 붙여서 연주회. 이렇게 하면은 평균율에 붙이라는 거죠.
8: 네, 피아노가 건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약간 아날로그
3: 그렇겠네요.
8: 달리 네. 좀 디지털화된 악기인 거네요.
3: 평생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사실을. 네. 오,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평균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걸 이제 바흐가 네. 남겼는데, 네. 네, 이게 굉장히 입지전적인 작품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바흐가 서양 음악을 만든 음악의 아버지다.
9: 네, 그렇죠.
3: 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클라비어 곡집이 떠오르지도 않고, 예, 너무 궁금해져서, 예, 감사하게도 저희가 오늘 요청을 드렸더니, 김로군 피아니스트께서 잡지사를 위해 바흐의 곡 하나를 직접 또 연주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곡을 저희를 위해서?
9: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평균율의 클라비어 곡집은 총 24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모든 책 중에 첫 번째 곡. 네. 1권의 1번 프렐류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 평균률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곡 하나 안에

0: ああ。いやあ、이래서 그 첫 만남 때도 우아함이 느껴졌던 거군요.
1: 맞습니다.
0: 야, 대단합니다.
1: 네.
0: 우주를 음계로 그린 사람과 음계로 우주를 그린 사람도 이런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전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흐와 케플러 예, 더하기 김로군과 지용배의 콜라보로 함께 했는데요. 예, 어떠셨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 네. 일단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이 음악을 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 이 책을 작업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뿐 아니라 음악도 많이 듣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김로군 피아니스트.
2: 네, 저도 이제 웅변님과 함께 작업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제 제가 하던 분야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훨씬 제게 또 풍성해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가 네. 두 분의 만남 한 편 더 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케플러와 바흐가 그린 우주의 악보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마이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권 내의 일부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간 SNS에 30건 가까운 글을 올리면서 소통 행보를 강화한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어제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인들 짚어보고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종현 한판 승부.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분들 만나죠. 여의도 외전 시간.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도학 전 최고위원님.
5: 안녕하세요.
1: 예, 네. 아,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5: 뭐, 어려운 일이 많지만.
6: 잘 드셨나보다. 네.
1: 아마도 김영우 의원님의 그 아이 컨택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오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1: 두 분이 그 새로운 그 천적 관계 톰과 제리 같아요.
5: 엥? 될 때마다 반갑죠.
1: 근데, 아, 그렇습니까?
4: 근데 누가 톰이에요?
1: 아, 그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톰하고 제리가 섞였어.
1: 아, 섞였습니까? 네. 이슈에 따라서 역할이 맞아요.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7: 그러니까 대체로 그 네. 민주당 그 패널들 표정이 괜찮아요.
1: 아, 괜찮아요.
7: 갤럽이 이번 주 여론조사 안 했어요.
1: 아,
7: 한 주 넘어갔어요.
1: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안 했구나. 그 다음 주가 좀 더 힘들 수도 있겠고.
7: 다음 주에는 또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일단 오늘 검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오늘 중수청, 공소청 이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검찰총장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 정점식 원내대표, 이제 검사 출신 이분이 오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법 체계가 완전히 형사법 체계가 바뀌었어요. 한동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이냐. 이 질문을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5: 뭐,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예.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1: 예.
5: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게 맞죠. 왜냐면 제대로 된 안정감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 기능이 이제 완전히 경찰과 중수청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역량이 준비됐냐? 라고
1: 예.
5: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뚜렷하게, 확실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1: 예.
5: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로 계속 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 무한 책임. 네, 김용호 의원님.
8: 아, 근데 이동학 최고위원처럼 저런 생각을 청와대나, 민주당, 또 민주당 특히 당 지도부, 특히 법사위.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1: 저는. 아, 나 너무 무섭게 몰아쳐, 지금.
4: 아니, 이동학이 총장이야?
8: 아니,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5: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1: 예. 그게 대변인이야, 지금.
8: 그게 아니고. 예, 청와대. 예.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일단은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돼요.
1: 사죄해야 된다. 예.
8: 아니,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검수 안박에 그냥 올인하다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청장들 다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수청 경우에는 지금 수사관이 2,900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금 1,900명 채워졌어요.
1: 66%
8: 66%. 네. 그것도 팀장급인 5급 수사관만 따지면 뭐 31%만 지금 채워졌어요.
1: 예.
8: 전 국민적인 피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1: 이동학 최고는 중수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8: 그래서.
4: 왜 나만 간
8: 부분을. 더 높은 사람 그래. 데리고 오란 말이야. 그래서.
1: 더 높은 사람 데리고
8: 오란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은 그 대국민 사죄 사과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지영 무슨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 탈레반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세가 안 됐다. 모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행정의 목표와 기준은 국민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 투쟁하느라고 완전히 국민의 이익과 안전, 이 범죄 이런 거는 지금 너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왕창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 근데 아직 뭐 무너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3: 예, 예.
5: 그런 지점들은 앞으로 뭐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이행해 나간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 예.
5: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죠. 당연히 예. 뭐 천여 명이나 뭐 이 결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얻고 시작을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 그런데 이게 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준비가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슨 야당의 반대나 기관의 저항이 아니고
3: 예.
7: 결국 여권 내부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자중질환 이게 커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여기까지 밀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3: 예.
7: 작년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폐지가 예정이 된 겁니다. 유예 기간을.
3: 그래서 1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7: 네. 그리고 올 1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이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7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3: 예.
7: 오늘과 같은 이제 중수청 공소청 출범까지.
3: 예.
7: 근데 그 사이에 그 뭐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우려를 살 만큼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자중질환, 특히 최근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한 달여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저는 그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으면서
3: 예.
7: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 형사처벌 새로운 형사처벌 체계에 이 작동 가능성, 그러니까 정합적인 작동 가능성을 저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아니 모든 기관의 장들이 지금 공석이에요. 새 형사사법 체계에
3: 법무장관,
7: 네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뭐 그 전부터
3: 중수청장
7: 공석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런 그 문제의식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이게 이제 일종의 전환기잖아요.
3: 예.
7: 그러면 기존 사건들 이미 이제 수사에 들어가 있거나 기소가 돼 있거나 혹은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건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사건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러니까.
7: 오늘도 뭐 공소청이 난리 났대요. 민원 때문에.
3: 아.
7: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관할을 정확하게 이건 어느 기관 이건 어느 기관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난 1년간 이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여당이 저는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되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3: 예.
7: 근데 제가 이제 더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여당의 강경파, 아까 탈레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3: 예.
7: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3: 그러니까
7: 검찰개혁에 예. 교의적 집착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 검찰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3: 유시민 작가.
7: 네, 이런 얘기로 계속 뭐 문제 제기만 하고 있지.
3: 예.
7: 지금 이런 변화 앞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있나 봐요.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3: 아니 김용민 의원 이분이 김구 선생님 검찰 개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운동 어찌 하신 겁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일파인데 갑자기 반민특위 위원장
7: 네.
3: 거기 빗댄 것 같아요. 또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인 줄 알고 소개했더니 알고 봤더니 식당 이상한 식당이더라 해서 지금 본인은 반대하고 있는 거다. 맛집은 김지용 검사장을 임명했던 걸 빗대는 것 같은데. 정홍기 의원님.
4: 지금 처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3: 예, 맞아요.
4: 네. 그래서 이제 김어준.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또 등단했습니다.
3: 맛집.
4: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 네.
4: 그 다음에 체급은 다른데 미들급에서 김용민,
3: 미들급.
4: 박은정 네. 막 나오고 있잖아요.
3: 네, 네,
4: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거죠.
3: 아.
4: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을 우습게 하니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3: 예.
4: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3: 예.
4: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무능과 무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3: 예.
4: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거기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지뢰 도발 사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어떤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3: 예, 예.
4: 누가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조금 인용하자면,
3: 예.
4: for whom, of whom, 그 다음에 by whom의 whom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게 국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민, 추미애를 의식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3: 예.
4: 늘 잠이 부족한 눈으로 나와가지고 엑스에다가 뭔가를 쓰고
3: 예.
4: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지금 중수청이 해야 될 일, 공소청이 해야 될 일, 그 기능, 이거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아무리 그거를 외치고 주장하고 비판해도 대통령의 의식과 이 사고 속에 지금 야는 없어요. 심지어는 좌아 하잖아요. 늘. 우아하지를 못하고 좌아하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김지용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목불인견의 상황을 우리는 많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5: 이 지적을
4: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5: 받아들이면서 예,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예. 아, 이 민주당이 여당이 이게 우리들의 어떤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지점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3: 네.
5: 싸움의 투쟁의 전선이
3: 그러니까요.
5: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 윤석열 묻었냐 안 묻었냐
3: 친일이냐 아니냐
5: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엽적으로 보이는 문제 가지고 지금 그거를 싸운단 말이에요.
3: 네.
5: 그럼 우리들은 약간 뭐지? 국민 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3: 예.
5: 엄청난 패착으로 이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과정 관리나
3: 예.
5: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3: 예.
5: 지금이라도 저는
3: 예.
5: 어쨌든 청문회가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3: 예.
5: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3: 예.
5: 역사의 방점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3: 다 박제돼 있어요.
5: 그럼 이제 청문회의 그 부분이 뭐 일단 다시 한번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3: 예.
5: 그 과정을 또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3: 예.
5: 그러면 여론의 판가름은 그 청문회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3: 예.
5: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되는 방향에서 그것이 갈 거라고 보는데
3: 예.
5: 그렇게라도 빨리 해서 일단 중수청 개청에도 힘을 보태고 그리고 수사 전문가가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리더십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3: 예.
5: 뭐 그거는 생각들이 다 다른 거니까
3: 예.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초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그 걱정하는 대로 공수처? 예. 네. 이렇게 시즌2가 되면
3: 아...
5: 야, 이 후과는 저희는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3: 네. 네.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만약에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 이상한 사람이 되면 수사 기소 분리 안 되는 거예요?
7: 그건 아닌데요.
3: 네. 그러니까
7: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은 완성된 건데 다만 그 제도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특히나 이게 첫 그 수장이잖아요.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뭐 정상화랄까? 내지는 그 조직의 정상적 기능이랄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수사 경험 혹은 수사기구를 거버넌스 해본 경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 예.
7: 근데 공수처의 시행착오가 그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대1의 공수처장을 판사 출신인 분들로 임명을
3: 맞아요.
7: 했는데 수사가 안 돼요.
3: 맞아요.
7: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1년에 돈을 한 400억쯤 쓴다고 하는데 네.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패한 개혁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20년 떠들었던 사람인데 반성합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3: 예.
7: 근데 공수처는 그나마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3: 예.
7: 수사관 얼마 안 되고.
3: 예.
7: 때문에 폐해가 그렇게 극심하게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중수청은 달라요.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거고 이거는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3: 예.
7: 데다가
3: 예.
7: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이제 중수청이. 근데 이게 실패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과가 따라요. 단지 그냥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뭐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3: 예.
7: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들한테 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런데
3: 예.
7: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 이 최근에 그 나오는 얘기들도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동훈 의원도 뭐 지옥문이 열린다. 아니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어요. 다만 예. 이게 초기에 종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데
3: 예.
7: 마치 뭐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
6: 아니 그러면 검찰은 천국이었습니까?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4: 아니, 네,
9: 제가 좀 잠깐
3: 김용호 의원 하시고 네. 정의원 네. 하시고.
9: 네. 그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는.
3: 그렇죠.
9: 그런데 엄청나게 범죄 피해자들, 가족들, 소송 걸려 있는 사람들, 수사 대상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고 손해입니다.
3: 그 옛날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이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한 적 있고 병원 쉽게 못 가니까.
9: 그래요. 그 똑같아요.
3: 똑같은
9: 그래서
3: 거죠 지금.
9: 네. 이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정치권에서 그냥 계속 세비 받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 이거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 실감을 안 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기관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바뀔 수 있느냐,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지죠. 대한민국의 장은 또 대통령 아닙니까?
3: 예.
9: 대통령의 관심이 지난 1년 동안 어디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죠? 명청 갈등. 계속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3: 예.
9: 그래가지고 온갖 그렇게 밤늦게 새벽에 X에 SNS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도 사실 이런 거를 단도리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데요. 하루아침에 78년 동안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요.
3: 예.
9: 지금도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6만 건이 넘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수청으로 다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중수청은 지금 전산 시스템도 지금 완비가 안 됐습니다.
3: 킥스.
9: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대통령서부터 모든 기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끼치는 폐악이 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3: 예.
9: 정치권은 이게 남의 일 하듯이 막 밀어붙이고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3: 정 의원님.
4: 원래는요.
3: 예. 마이크 가까이.
4: 누가
3: 예.
4: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면 체제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3: 제도가 아니죠.
4: 그렇죠. 시스템대로 예. 움직여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후과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는 말이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3: 예.
4: 이 6대 중대 범죄를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짐작이 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거기다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오작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잠깐 자기 얼굴 비출 때만 마치 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걱정하듯 하지만 별로 관심 없지만 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는 사람을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3: 예.
4: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야?
3: 예.
4: 내지는 어떤 사람은 그 포지션 자체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 이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3: 예.
4: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셨잖아요. 예. 박앵커께서. 그런데 지금 그 소위 추미애 뭐 김영민 이런 의원들은 또는 그 지사는 아예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4: 반윤이 아니고 친윤이기 때문에.
3: 예.
4: 그러니까 또 그걸 대통령은 이 사람은 반윤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3: 맞아요, 맞아요.
4: 이런 총국이 아, 벌어지잖아요.
3: 청와대가 10분 넘게 브리핑했어요.
4: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지용이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 네.
4: 지금 그 김지용이라는 사람을 친윤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이 과연 친명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3: 예.
4: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보다도
3: 예.
4: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네. 상당히 신랄한 비난과 지적이 아하. 나오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되지 않을 수가 없죠.
3: 우리 여당 청문위원들이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7: 그럴 수도 있죠. 국회라는 네. 게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네.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한 인사면 무조건 프리패스다. 그것도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 예. 검증할 건 해야 되는데 예. 이번 경우는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철회하라.
3: 아, 김어준 씨가 지금 웃으면서 내가 너무 흔들리고 있나 웃었잖아요.
7: 아니 게다가 이제 김어준은 네. 오늘 얘기를 또 바꿨어요. 네. 친윤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야 되는지
3: 플러스가 됩니까?
7: 생각해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을 향해서 훈계하고 조국 그 조국혁 신당 전 대표도 나와가지고 친윤 반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쭉 반박을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잣대를 바꾸는 겁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 행적을 꼼꼼히 봐야 된다.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차원의 반대가 아닙니다. 일종의 교의예요, 교의.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되고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아니, 심지어는 뭐 수사 모르면 어떠냐. 기구 운영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의적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 네. 검찰개혁을 수단으로 도구로 동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인데
3: 예.
7: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 좌고우면이 너무 길었습니다.
3: 아.
7: 2차 검증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빨리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성부해서 예. 공백을 하루라도 줄였어야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게 불만스럽고
3: 예.
7: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도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걸 갖다가 너무 흔들어서 마치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옛날 그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돌아가는 거 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8: 계시죠. 그리고 네. 일단 일본? 여당이 일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실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예. 여당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이죠.
3: 예.
8: 그런데 지금 김지영 내정자 친윤인지 반윤인지 이거 지금 그거 가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 사람 좀 보내드려요?
5: 아니 근데 네? 저는 청문회에서라도
8: 그거 판단할 수 있는
5: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8: 너무 한심한 지금
3: 친윤 검사
5: 저도 그렇게 봐요.
8: 그러니까 권력 투쟁하는 거죠.
5: 또 친윤이 아니냐 이거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있으면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사 기관이 새롭게 사법 체계를 바뀌는데 이 중수청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예. 이 후보자의 역할이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묻고 실제로 어떻게 안정화 시킬 거냐 예. 지금 이미 법은 바뀌었어요.
3: 예.
5: 이제 와서 이거를 법을 반대하고 이걸 다시 돌이키려고 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 민주당이 있는 한
3: 마무리?
5: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청문회 어떤 이 목적이 모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3: 네, 박정현 판승부 2부에서 이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10: 케이라디오

0: 방송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내분과 함께하고 있죠. 일부에서도 워낙 그 새로운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대한 또 우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흘간 몇 건을 올렸나 봤더니 한 30건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근데 가장 최근에 올린 거지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좌아하게가 이제 오타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 표준 어떤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의 오타냐? 이제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아하게를 잘못 쓴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긴 해요. 우리 김영호 의원님 오늘 방송을 역시 또 한 5페이지 정도 준비해 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야,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준비해 오셔서 5페이지.
1: 아, 이게 나름.
0: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나름 비공개이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제 대통령처럼 대위 꽝 찍혔는데도 막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0: 알겠습니다.
1: 그 대통령은 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0: 5페이지
1: 준비 저는 안 괜찮습니다.
0: 예, 저 의원님이 그럼 무시면
2: 큰일 났네. 나 질문 있어요. 예.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1: 아, 물론이죠.
0: 같은 과 하셨어요? 같은 과?
1: 아, 이거 시골놈이 그럼. 아, 근데 그
3: 허술해서 컨닝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0: 다 보여?
4: 여기서도 보여.
1: 아, 그래서 내가 좌아하게가 좌아하게가 좀 궁금해가지고 예. 나름 뭐 재미나이 그다음에 챗GPT 다 찾아봤는데
0: 많이 하셨네.
1: 얘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0: 아, AI도 모르더라고요.
1: 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 그 다음에 호남 쪽 사투리의 좌아하게라는 말이 뭐 하나 있다고.
0: 있어요?
1: 예. 네, 약간.
0: 저 몰라요.
1: 예. 네. 네.
3: 개안하게 뭐 이런,
1: 이런 게 뭐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니까, 아, 그건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이게.
0: 예.
1: 예, 좌아하게라는 게 이제 우아하게라는 거를 뭐 이렇게 쓴대네요.
0: 아.
1: 근데. 대통령이 그 X, SNS에 글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럼 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석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줄을 씁니다. 뭐에 줄을 쓰냐 하면은,
0: 예.
1: 대통령의 생각에 줄을 쓰게 돼 있어요.
0: 예.
1: 뭐를 쓰셨나? 아, 대통령의 입장이 이거구나.
0: 아.
1: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 어떤 그 내부 토론을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겪어본 겁니다. 이게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은
0: 예.
1: 예를 들면 같이 일하고 모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0: 예.
1: 그 회의가 아예 무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0: 예.
1: 저는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세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아 대통령 생각 이거구나. 그럼 내가 회의 준비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 대통령의 용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걸러져가지고,
0: 예.
1: 걸러져가지고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0: 예.
1: 이거는 거르지 않고 새벽에 막 나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0: 예.
1: 그냥 기분대로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아,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김민석 대표가 그랬습니까?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소통을 너무 잘한다. 뭐 굉장히 젊은 사람들 소통 방식을 너무 잘한다. 미친 소통 능력이다 막 이러는데
0: 예.
1: 이거는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시간에 이럴 예. 시간에 공소청 중수청 네, 마무리나 잘 하세요.
0: 김민석 대표는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옛날 문법을 보시는 거예요.
1: 이거는 옛날이건 지금 문법이건 간에
0: 예.
1: 이거는 정말 지켜야 될 관례고 관습이고 대통령이라 함은
0: 대통령 말에 무거워.
1: 아,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국정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6: 최근에 아, 예. 조금 뉴노말이 돼가지고
0: 예. 트럼프 대통령.
6: 대통령이나 국정 책임 최고 책임자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 예. 선호하잖아요.
0: 예. 예.
6: 또 그게 갖는 효과도
0: 있고
6: 뭐 있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0: 예.
6: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변 정담 얘기를 하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라디오를 예. 통해서
0: 맞아요.
6: 미국민들에게 했던
0: 예.
6: 그게 몇 번 했을까요? 김영 의원님 한번 추측해 보세요.
1: 어쨌거나 그건 준비된, 네. 준비된, 아니,
6: 그러니까
1: 정제된
6: 횟수 빈도. 일주일 어느 정도 했을까요?
2: 루즈벨트?
1: 모르겠습니다.
6: 네. 12년 동안, 루즈벨트가 12년 집권했는데 30번밖에 안 했습니다.
0: 아.
6: 그니까 이거 대통령 기자회견 수준이에요.
0: 아, 한 두 번 정도 했다.
6: 청취층이 네. 전 국민이었고, 예. 동일 시간대에 예. 이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고 절제된 언어로 누구나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 뭐 문제입니까? 국정 홍보를 하는데. 다만,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특정 지지층을 혹은 본인에 대한 특정 반대층을 염두에 두고 하는 SNS면 별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예, 예. 그러니까
6: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시고 어쨌든 이제 외연 확장, 뭐 중도, 포용 이런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그동안에 표했잖아요. 그런데
0: 예.
6: 대통령의 SNS는 지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 특정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결집을 호소하는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고 때로는 진영 내 본인의 비토층에 대해서 대응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0: 예.
6: 저는 그건 정말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직의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앞세워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정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럼으로써 예. 지지율도 쌓아가고 다시 아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3년. 그렇게 너무 조바심을 예.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막 그 열심히 액수를 하시는 것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적절히 하시고
0: 저는,
6: 저는 조금 좀 절제됐으면 좋겠다.
2: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예. 보거든요. 이 정치인들 중에 예. 소위 팬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 대통령이 이런 표현하라 너무 귀엽다. 막 이래가면서 소통왕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자기가 업되는 거예요.
0: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2: 이런 것을 네. 소통이라고 또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예.
2: 줄을 선다고 생각하고
0: 예.
2: 과거의 손과 혁을 포함하여 손가락 혁명을
0: 예. 예.
2: 아직까지도 나를 환호하고 있어. 환호해야만 해.
0: 예.
2: 이런 거에 자꾸 그 매몰되는 거거든요. 이게 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0: 예.
2: 이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자기도 알거든요, 느낌상.
0: 예, 예, 예.
2: 근데다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현안이 있잖아요.
0: 예, 예.
2: 개인적인 현안. 그런데다 자기 진영, 다른 진영도 아닌 자기 진영에서 막 공격을 해.
0: 예.
2: 그것도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흔들고 있나요? 이게 예. 분노도 일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매몰되는 거야.
0: 네.
2: 잠을 잘 수가 있나. 아, 내 팬 어디 갔어. 나는 분명히 팬이 있는 사람이야. 이들은 절대 마음이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가끔 또 그 용어가
0: 네.
2: 굉장히 또 이제 거친 용어를 써요.
0: 네.
2: 그 거친 용어에 막 지지자들이 환호하거든요.
0: 예.
2: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변 정담의 루즈벨트 같은 품격은 찾아볼 수도 없어. 비단 이재명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정말 한국 정치에 나중에 병폐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0: 예.
2: 글 쓰는 내용 중에 파퓰리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비교할 건지 나중에 큰 그
1: 비교하세요.
2: 문제가 비교하세요. 연예인 말이에요.
0: 아, 연예인들.
2: 팬이 많을 때
0: 아.
2: 비슷한 오류를 범해요. 근데 아. 팬들이 어떤 줄 알아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게 팬이에요. 지지자하고 아. 다른 게 그 차이에요.
0: 예.
2: 그럼 팬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조급증, 아까 조급증 얘기했잖아. 조급증에 빠져서 더 하는 거야.
0: 아.
2: 내 팬들에 대해서 내가 좌와 말고 그보다 더 자극적인 얘기가 어딨지? 하면서 더 빠져나가잖아요.
0: 예.
2: 그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빠져요.
0: 아.
2: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0: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6: 너무 넘겨짚으신 거예요.
2: 뭘 넘겨짚어? 나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6: 대통령이 그런 상태라고 넘겨짚으면 안 되죠.
3: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주로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짚어주시는
0: SNS
3: 것 같고.
0: 소통. SNS 소통.
3: 아니 아재 개그 할 수 있고 그 밈을 활용해서 지지층들과 지지층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 이거는 노동자와 소통을 한다. 그럼 노동자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0: 김경애 얼굴 비춰주세요.
3: 시장 네. 가가지고 시장 상인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기업가들과 만나서 기업가들이 쓰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0: 예.
3: 근데 이것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SNS를
0: 예.
3: 통해서.
0: 예.
3: 젤린스키한테도 얘기하고
0: 아.
3: 뭐 국궁 장병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2: 근데 예. 다 논란 기만이 있어요. 뭐 하나 고개가 끄떡이지 않아요.
1: 좌우기무원님 들어보세요.
6: 아, 좌우기무원님 좌우기무원님.
2: 왜 이러세요? 나는 그레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레이스죠. 엘레강스죠. 예예. 엘레강스죠.
2: 우아 우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좌아가 아니에요.
1: 나는 또 좌우가 이건 줄 알았어.
3: 근데 그런
2: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3: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지금 근데 그런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예. 지점은 좀 한번 청와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어쨌거나 지금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SNS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의 설화가 또 일어나고 그 빌미를 주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데 예. 대통령이 뭐 이런 용어 사용한 거 매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0: 해도 네. 되는데 예. 한 번쯤은 그 뭐 스크린 할 수 있는 참모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6: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지금 쫓기시는 생각, 네. 쫓기시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바심 같은 게 좀 보이고. 근데 저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난 거고.
0: 너무 많이 남았어?
6: 네. 그 남은 동안에 충분히 만회하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예. 다만, 그거는 어쨌든 국정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서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예. 진영 내부 갈등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쪽을 제압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 저는 대통령 소통은 그 대통령의 공보나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한 것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약간 비상식이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는 수단을 택했던 이유가 대공황 때문입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직접 이해를 구하고 직접 국민적인 어떤 극복에 그런 그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때문에 비상시기에 비상한 수단으로 채택했던 거예요. 물론 라디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예.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어떤 대통령의 그 의견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수단이 더 우선돼야지 저렇게 새벽에 액사하는 게 더 우선되는 거는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
1: 이게 정말 큰일인 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 안보, 국방, 경제 큰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벼운 어떤 그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음모론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살인자, 배신자다. 이런 용어까지 막 써요. 예. 그리고 젤렌스키 상대로 막 그냥 막 쓰잖아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로 읽히냐면 외교적으로도 예. 예.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의 포로를 대한민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구나, 않겠구나라는 메시지까지로도 읽히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X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한마디예요. 그거는 외교입니다. 대북 메시지고.
2: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60% 이상의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을 부각시켰던 측면이 있지만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던 이유가 첫째, 실용적이다. 핵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간결명료할 뿐만 예. 아니라 일은 잘하더라.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0: 맞아요.
2: 지금 그 장점을 스스로 다 몰각시켰어요. 그럴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니까 나 생각나는데 우크라이나나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몰아붙여. 근데 지뢰를 지금 매설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소리도 안 해. 트럼프는 지금 저렇게 어거지로 뭐
0: 재밌죠.
2: 심지어는 무슨 뭐 텍사스도 모자라서 알래스카만 하라 그러는데
0: LNG.
2: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그렇죠. 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 근데 강한 측에 대해서는 안 강해. 근데 보니까 김어준은 벌써 자기가 밀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국정 수행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제3자가 봐도 느껴요.
6: 정우리까지 흔드시면 어떡해요.
2: 네? 제가 지금 흔들고 있나요?
6: 흔들고 있죠. 네.
2: 제가 약간 흔들어봤어요.
3: 아니, 저는 외교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 예. 강원 전략을 쓰는 건 맞죠.
0: 강원 전략.
3: 그리고 예. 포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예. 그렇게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예. 앞으로 프로도 포로를 계속해서 만약에 뭐 또 생겼다 그러면 네.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될 것이고
0: 예.
3: 그 지점에서 당연히 비밀 안전 신원 보호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1: 그게 잘못된 게 원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못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외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 대한민국 자유의 품으로 온다라는 예. 것을 대외적으로 특히 북한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택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북한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이 포로가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가는구나. 왜냐하면은 북한은 군사 규율상
0: 예.
1: 포로가 되면은 배반자로 찍힙니다.
0: 예.
1: 그거를 계속 가르쳐요.
0: 예.
1: 체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권을 위해서 포로는 자기들이 자유의 나라를 찾아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두 명이 온 거를 온 것 자체를 그냥 꽁꽁 그냥 숨겨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포로 그러니까, 정책이 아니에요.
6: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와
0: 네.
6: 인도적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네.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에 네. 전혀 반대하고요. 물론 이제 포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0: 네.
6: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그걸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용했어요.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더군다나 아직 그분들이 도착해가지고 완전히 정착하고 그 안전이 담보되기도 전에
0: 예.
6: 섣불리 공개했을 때 그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0: 예.
6: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경우는 정부 간 합의를 한 거예요.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도 먼저 자국 포로하고 왜 교환을 안 하냐 이런 국내 여론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비공개를 원했어요. 그래놓고
0: 예.
6: 갑자기 유엔 총회장에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때문에
0: 예.
6: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럽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부의 관계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무슨 이 지뢰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뭐 북한이 뭐 무장 상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0: 예.
6: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더 강도 높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니 정상회담 할 때는 그 비공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6: 아니, 회중국 말을 믿어야지 우크라이나 말을 믿습니까?
1: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너무 말을 바꾸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3: 아, 근데 그래서 그걸
6: 상관하기 무슨 말을 바꿨어요.
1: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0: 네.
1: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하고 지금 진실공방으로 가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카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대북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잘리는 이런 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북한 지뢰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게 정상입니까?
6: 그러니까 이거하고 포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1: 연결이 돼 있습니다.
6: 아니, 물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별개의 사건이고.
2: 젤렌스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0: 예, 요거 마무리할게요.
2: 네,
0: 예.
2: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잖아요.
0: 예.
2: 이게 외교적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상 간의 소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교 실무진 간의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젤렌스키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북한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정상을 지금 한국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0: 예.
4: 이게 결론이에요.
0: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4: 네.
0: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4: 네.
0: 예. 자, 청와대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책실장 임명이 됐고 아직 근데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한 지 12일이 지났는데 아직 임명이 못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강원 시장이 유임될 수도 있다. 이제 성경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동학 최고 혹시 연락한 건 없어요?
3: 물어봤어요 제가.
0: 오 청와대.
3: 네.
0: 오 좋아요. A급 B급.
3: 똑같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시다.
0: 예, 네, 하나만 뭐, 하나
3: 고민은 있으실 예, 것 같아요.
0: 예,
3: 그리고
0: 고민하고 계세요.
3: 또 현실적으로는 예. 뭐 새로운 비서실장이 지금 당장 임명되면 이게 뭐 국감에서 또 뭐 딱히 또 할 수 있을 만한 말도 없을 거 아닙니까?
0: 예, 예.
3: 근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시그널이 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딘가에 끌려다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내부의 기류들도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반대를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면서 갈 수 있을 만한
0: 힘 있는.
3: 그러한 힘을 함께 내줄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좀 기류 파악한 게 있으신지?
6: 없는데요.
0: 나와주세요.
6: 오리무중입니다.
0: 오리무중이에요.
6: 그래서 유임설도 또 나와요.
0: 그러니까 유임설이 이제
6: 대안이 조금 마땅치 않으면 유임할 수도 있다. 근데 저렇게 분위기 잡고 유임하면은 조금 김새잖아요. 저는 지금은 바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 두 가지 설이 맞서더라고요. 두 가지 학설이. 하나는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중진. 네. 그러니까 당과도. 예. 그다음에 청와대 그 대통령실 내부도.
0: 예.
6: 확실히 그립을 있는, 가지고 장악하고 예. 때로는 대통령한테 직원도 하는 예. 그런 중량감 있는 그런 중진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0: 예.
6: 이 설이 있고. 아니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완벽하게 생각이 일치하고 대통령이 편한 사람, 그 최측근이 임명되는 게 맞다 오히려.
0: 예.
6: 아니 어차피 책임지는 거다 지금부터는. 때문에 그냥 뭐 어설픈 확장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책임질 사람으로
0: 찐명.
6: 최측근으로 해야 된다.
0: 예.
6: 근데 두 가지 학설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걸 채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0: 예.
6: 저한테 만약 당신이 한번 조언을 해보라라고 예. 한다면 전 전자를 택하고 싶어요.
0: 그냥 그립감 있는.
6: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청와대 관련해서 뭐 김현지 실장이 월권하니 뭐 시스템 내에 있지도 않은 정진상이 뭐 예. 비선 노릇을 하니
0: 예.
6: 이런 얘기 이제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0: 예.
6: 그리고 당과의 그 당청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당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국정 경험도 풍부한 그런 비서실장이 조금 좀 안정감을 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저는 뭐 안정감이 없던 그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0: 오케이.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 수첩이 또 잡혔어요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동훈 파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박시영 시사타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가 아 이러면 메모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카메라가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여기 네. 쫙 당기면 다 보이나 봐. 아무튼 한동훈 의원이 그걸 또 보고

0: 아주 곤욕스럽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잖아요. 제일
1: 예.
0: 컸잖아요.
1: 예.
0: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클 겁니다. 이번에 그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늦게 현장 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3일 연장, 그것도 그냥 추석 연휴 연장,
1: 예.
0: 아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 뭔가는 해야 되고 대응은 해야 되는데 딱히 예,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1: 한동훈 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요것저것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1: 예.
0: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 예.
0: 얘기할 게 있으면 직접 한번 토론 붙자, 토론하자. 그런데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맞장 토론 한번 합시다, 끝장 토론 합시다 했을 때
1: 예.
0: 나타나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2: 근데 여기서 예. 대응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 상대를 키워주는 꼴이 돼버려서
1: 이미 너무 컸잖아.
0: 뭘 역사에서 더 커요,
1: 어떻게 더 커요?
2: 아니 근데 여기에서 더 무슨 예를 들면 파일 얘기하고 아. 여기서 뭘 더 어떤 다른 공략 지점들을 예.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그게 또 탄압의 이미지, 뭐 이 압박의 이미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서사가 또 쌓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1: 예.
2: 근데 그런 지점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당대표께서 진짜 고군분투한다라는 당내 평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메모를 보니까 그것도 정말 고군분투의 일환으로도 예, 생각이 좀 되고 지금 현장과 민생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김민석 대표가.
2: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뭐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도 수첩에서 예. 나왔었고.
1: MS.
2: 아 정말 당대표는 좀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 일이 효과가 있으려면
1: 네.
3: 아까 박 의원님 수차례 강조하시더구만 밤에 잠을 자야 되고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돼. 새벽 5시부터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1: 네.
3: 이 메모 이거를 일부러 보여준 건지 네. 또 얼떨결에 카메라에 포착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1: 예, 예.
3: 한동훈 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소위 최근에 보면 대권주자 얘기를
1: 10초?
3: 많이 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0초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네.
1: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네, 아무튼 우리 네. 김용호 의원님 메모가 한 3페이지 더 남았는데 아쉽게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10월에 첫 번째 금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달력을 보면 분명 선선한 10월의 첫 금요일이어야 하는데 창밖 날씨는 계절을 다시 여름으로 돌려놓은 듯 합니다. 나 아직 10월 맞을 준비 안 됐어 라며 여름이 마지막 인사를 오랫동안 건네는 느낌인데요. 사실 10월 하면은 선선한 바람에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절도 사람과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딱 맞게 변해주겠지 했는데 인생도 날씨도 꼭 그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조금 덥더라도 웃을 일 하나 만들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참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고요. 파란 하늘과 뜨거운 햇살 덕분에 주말을 향한 설렘만큼은 훨씬 더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금요일 오후. 반전 매력 넘치는 10월의 첫 금요일,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화끈한 음악으로 시원하게 라라랜드 시작합니다.

0: 진주의 난 괜찮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0월 들어 첫 번째 맞는 금요일 오후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문제 10월인데 89도인 것은 첫 번째 지구가 더워졌다. 두 번째 여름이 아직 퇴근을 안 했다. 세 번째 가을이 길을 잘못 찾아왔다. 네 번째 다 맞다. 예, 정답은 4번 다 맞다입니다. 달력에는 분명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같으면 뭐 여름이 나 아직 안 갔어 왜 이래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10월에 이렇게 더우면 가을은 도대체 언제 오라 하라는 건지. 보통 10월 하면 단풍, 낙엽, 선선한 바람,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까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이스커피에 에어컨입니다. 가을이 아니라 가을인 척하는 여름 같기도 하고요. 오늘만큼은 가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의 여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았고 마음 쓰이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라라랜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만나는 아주 특별한 89도의 금요일 오후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또 알뜰살뜰 또 생활상식 알려주는 시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생활상식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서 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산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월은 전형적인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것이 통상인데 최근에는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초순까지 늦더위가 나타나다가 하순에 급격히 쌀쌀해지는 등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씨는 긴팔 옷을 꺼내놓으면 덥고 다시 반팔을 입자니 그래도 10월인데 요즘 같은 때는 가장 바쁜 사람이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 옷장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10월 기후 및 날씨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한 환절기 날씨가 나타나며 다만 최근 역대 기록을 보면 월 초순에서 중순까지는 고기압 영향으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고 하순에는 이른 초겨울 추위로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기상청 통계에서 10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61도, 섭씨 16도를 기록하거나 가을 홍수로 인해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된 기록이 있습니다. 시기별 날씨 경향을 보면 맑고 쾌청한 날이 많으나 가끔 오늘같이 낮 동안 더운 기온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10월 하순으로 접어들면 북쪽 대륙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에 가까운 이른 가을, 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계절이라는 게 참 재밌죠. 날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절기도 가끔은 무시할 때가 있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가을인가? 하고 느껴지는데 이번 주 주말 날씨와 다음 주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따뜻하고 아니 덥습니다 사실. 예, 여기에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해 오고 있는데 낮 동안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 메릴랜드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와 저녁에 걸쳐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수 있으며 강수량은 대부분 0.25인치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니 우산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젖은 노면과 미끄러운 낙엽으로 인해 도로 상황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기온이 내려앉아 새벽에는 50에서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9도, 섭씨 15도가 되겠네요. 내일 토요일에는 전선이 지나간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로 최고 기온은 대체로 60도에서 70도 사이 유지하겠고요. 전선은 워싱턴 DC 남쪽 지역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기는 북쪽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토요일이 주말 중 가장 건조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선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겠고요.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선선하겠으며 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체된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해 북쪽으로 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정확한 북쪽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비가 더 많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고 기온은 주로 60도대에 머물겠고요. 내리는 비는 일요일 저녁 때쯤이나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더 강력한 한랭전선은 월요일에 미국 중부 대서양 연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선 자체는 대체로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잠시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지만 좀 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겁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풍이 강해지면서 다음 주 초에는 훨씬 더 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요일별 날씨였으며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0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7분이 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Last Summer 이무진입니다.

생활 상식. 화장실 휴지 안쪽으로 걸어놓은

휴지를 생각 없이 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안쪽으로 걸던 바깥쪽으로 걸던 그 루틴이 있을 텐데요. 화장실 휴지거리에 새 휴지를 끼울 때 방향까지 따져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끼우다 보니 어떤 날은 휴지 끝이 벽 쪽으로 말려 들어가 한참을 더듬게 되고요. 변기 옆바닥이나 물탱크 위에 여분 휴지를 몇 롤씩 쌓아두는 집도 흔합니다. 떨어지면 바로 꺼내 쓰려고 둔 것이겠지만 변기와 가까운 자리는 휴지를 보관하기에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휴지 거는 방향과 여분 휴지, 보관법만 바꿔도 화장실을 한결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 두루마리 휴지는 끝이 롤의 바깥쪽, 다시 말해 벽 반대편으로 늘어지게 거는 편이 쓰기 편한데요. 끝이 앞쪽에 드러나 있어 한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고 끝을 찾느라 롤 전체를 돌려가며 만질 일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끝이 벽 쪽을 향하게 되면 휴지를 뜯을 때 손등이 벽이나 휴지거리에 닿기 쉽습니다. 벽과 롤 사이의 좁은 틈으로 끝을 찾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휴지를 풀어쓰게 되니까요. 여기에 덮개가 달린 휴지거리라면 방향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끝이 바깥쪽에 있어야 덮개 아래의 휴지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뜯기 쉽게 됩니다. 새삼스러운 방식도 아닙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등록이 된 두루마리 휴지 특허 도면에도 끝이 바깥쪽으로 늘어진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새 롤을 끼울 때 끝이 앞으로 오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분 휴지를 변기 근처에 쌓아두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물을 내릴 때 생기는 미세한 물방울 때문에 쌓아두지 않는 편이 더 좋은데요. 미국 콜로라도대 볼도 연구팀이 뚜껑 없는 변기를 레이저로 촬영한 결과 물을 내리자 물방울이 8초 안에 변기 위 약 1.5m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공기 중으로 퍼지는 물방울이 줄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변기 옆 바닥이나 물탱크 위에 포장을 뜯은 채 쌓아둔 휴지는 여전히 물방울이 닿기 쉬운 자리에 있는 셈인 거죠. 화장실은 샤워 뒤 습기가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휴지는 눅눅해지고 바닥에 물이 튀면 얼룩이 남아 결국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여분 휴지라면은 뚜껑 있는 플라스틱 수납함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뚜껑이 물방울과 습기를 막아주고 플라스틱은 물이 튀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으니까. 두루마리 두세 롤이 세워서 들어가는 크기라면 꺼내 쓰기도 편하겠죠? 수납함은 변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진 선반이나 세면대 하부장에 두는 편이 낫고요. 공간이 부족해 변기 가까이 둬야 한다면 바닥에서 띄워놓고 뚜껑을 꼭 닫아둬야 합니다. 대용량 묶음은 화장실 밖에 건조한 수납장에 두고 몇 롤씩만 옮겨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납함 안에 물기가 들어가면 오히려 습기가 갇히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휴지를 꺼냈다면 함 안쪽을 가끔 마른 천으로 닦아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밀폐 용기라도 샤워기 물줄기가 직접 닿는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저도 휴지 그냥 가까운 데 두고 있거든요. 물 내릴 때 뚜껑 잘 안 닫는 편이고 좀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와, 이 나도 앞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는다. 두 번째, 여분의 휴지는 반드시 수납함에 넣어 놓는다.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기장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도 여객기 추락을 막은 인도 출신 플라이 두바이 항공기장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7시 5분 두바이를 출발해 이스라엘 텔 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 두바이 소속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기장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기장에 대한 반격을 가하면서 조종석 문을 개방해 승무원과 승객 등이 조종실로 들어와 부기장을 제압하도록 함으로써 부기장이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금융 중심지인 붐바이 출신인 기장은 용감한 행동으로 세계 지도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초기 대응으로 174명을 태운 항공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타북에 무사히 비상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총리는 어제 기장을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가장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엄청난 용기와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그의 용감한 행동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큰 비극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현재 기장에 대한 정보는 플라이 두바이에서 약 4년간 근무했으며 기장을 공격한 부기장은 오만 국적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포가 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공격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X에 기장의 용기를 칭찬하며 재앙적인 공중사고를 막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란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면 보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다고 하네요.
1: 착오로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이라고 말이오. 이래서 악한 끝은 없다는 거 아니오. 아이고, 하마터면 그냥 제2의 9.11 사태가 일어날 뻔이었네. 근데 이 모든 원흉이 누군지 아시지요? 아이 참나, 입 마려 죽겠네.
0: 네팔 히말라야에 히말룽봉 베이스 캠프를 덮친 눈 사태로 네팔인 1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고산지대에서 일하는 산악 노동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시신 8구를 추가로 수습하면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는데 현재 구조팀은 현장에 남아 실종자 1명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눈을 파내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눈사태는 지난달 27일 일요일 오전 티벳 국경과 가까운 해발 7126m 히말룽봉 베이스 캠프를 덮쳤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소 24명이 텐트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일부는 더 낮은 곳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사망자는 모두 네팔인 고산 노동자들로 희생자 가운데에는 산악가이드 2명과 가을 등반철을 준비하던 주방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네팔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벵골만에서 발달한 기상계가 저지대에는 폭우를 히말라야 지역에는 폭설을 몰고 온 것입니다. 네팔 재난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악천후 속에 최소 596건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폭우와 폭설로 네팔 곳곳의 도로와 트레킹 코스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당국은 여러 산에서 트레킹과 등반 활동을 모두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네팔 기상당국 대변인은 눈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지난달 22일 이후 홍수와 산사태로만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고 하는데 이후 날씨는 다소 호전이 됐으며 다음 주에는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악천후는 네팔이 지난 8월 대규모 홍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닥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네팔 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등반 시즌에는 마나슬루와 마칼루 등 여러 산을 오르기 위해 67개국 출신 등반객 579명이 허가를 받았으며 네팔에는 세계에서 해발 8,000m가 넘는 14개 봉우리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개나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런 약을 보고 듣고도 가는 사람들이나 지그들 굶어 죽는다고 걱정 말라고 오라는 정부나 이 참 이 죽어도 가야겠다는 사람을 어찌게 말리겠냐고요. 중국에서 라면이 단순히 저렴하게 끼니를 때우는 음식을 넘어 젊은 층의 프리미엄 한 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배달 음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고급 제품과 다양한 토핑을 더한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라면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 라면은 심야 시간대 젊은 층이 찾는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그동안은 저녁과 심야 시간대가 간편식 소비의 최고점은 후어커와 쌀국수였는데 이번에 이 둘을 제치고 라면이 차지한 것입니다. 라면을 먹는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고 기숙사, 기차나 고속철도, 사무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야근이나 공부를 마친 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음식으로 라면을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인데 젊은 층 사이에서는 라면에 각종 고급 재료를 넣어 먹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즈와 계란, 런천 민트는 물론이고 우삼겹과 새우, 게 등을 넣어 라면 한 끼 요리처럼 즐기는 방식인데요. 기업들도 이런 소비 변화를 겨냥해 제품 고급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라면 시장의 성장이 판매량 증가보다는 가격 인상과 제품 고급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1: 라면 맛있죠, 맛있죠. 이 시상에서 가장 히트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자뇨. 라면은 말이오, 뭐니뭐니여도 늦은 저녁 출출할 때 먹는 것이 제일로 맛나고, 그러고 아무리 배불러도 밥은 말아 먹어야 라면 먹었다 할 수 있는겨. 아이고, 갑자기 라면이 먹고 잡네. 어째 살 안 찌는 라면은 어떻게 못 맹그는겨? 이? 아마 그거 나오면 히트칠 건디. 살 안 찌는 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좋아.
0: 유튜브 프리미엄,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려다가 피해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계약 변경 및 불이행이었는데 실제로 한 이용자는 1년 이용료를 미리 냈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끊겼고 업체도 연락이 두절이 돼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20, 30대에 집중이 돼 전체 상담자의 75%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는 주로 해외 가족 요금제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VPN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 구글이 이런 비정상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약 기간 중 서비스가 끊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1: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쇼? 이 자고로 싸고 좋은 곳은 없는겨. 있다 혀도 그것이 우치게 나한테까지 오겠냐고요. 광고 없이 보고 작품은 지대로 돈 내고 봐요. 나도 돈 내고 보는디.
0: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차나 기차 나 혼자 이용하고 싶어서 두 자리 예매한 게 잘못됐어?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혼자 편하게 이동하려고 좌석 두 개를 예매한 승객의 사연인데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좌석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의견과 다른 승객의 좌석 이용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혼자 편하게 가기 위해 좌석 두 개를 예매했다. 옆자리에 가방을 놓으려던 중 한 여성이 앉으려 하자 일행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20분이 지나도 일행이 오지 않자 여성은 이를 따졌다는 겁니다. 결국 작성자는 영무원을 불렀고 영무원이 좌석 두 개를 구매한 사실을 알렸지만 여성은 자신도 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편하게 가려고 이중 예약했는데 왜 그러느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말이나 휴가철처럼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며 비판했는가 하면 내 돈 주고 내 좌석 예매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돈 안 냈으면 앉으려는 게 더 민폐다! 라며 작성자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연을 두고 좌석을 구매한 승객의 이용 권리와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은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네요.
1: 에, 지는 말이오. 내 돈 내고 내 좌석 예매하겠다는 분 손 들어주고 싶네요. 이, 아이 물론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야 눈치가 좀 보이겠지만서도 아이 어쨌든 좀 편하게 가고 싶어. 내 돈 쓴 것인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오? 아이 극장에서도 그래요.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어 일찌감치 예매였는데 뒤늦게 예매해놓고 헐레벌떡 와갖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 있죠? 아이 지그들 편하자고 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오 이거? 예? 치는 그러네요. 예.
0: 요즘 시대에도 이런 미신을 믿나 싶은 본국의 황당한 사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개시라 거스름돈 못 준다는 주유소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지난달 22일 경기 시흥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후 세차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할인 쿠폰을 쓰면 세차비가 4,000원이라 현금 5,000원짜리를 건넸지만 거스름돈 1,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이유를 묻자 주유소 사장은 여자 계시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첫 손님이면 재수가 없다는 이른바 여자 계시 미신 때문이라고 받아들인 여성은 본사 고객센터에도 항의했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유소 측은 찾아오면 사과하고 거스름돈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1: 아니, 여자는 자존심 없는겨? 이? 아이 그니까 꼴랑 돈 천원 받으려고 재수 없는 그곳에 또 가겄냐고요. 당신 같은 가겄어? 가겄어? 이? 아이 근데 이니 부인은 있는겨? 지 부인이 이렇게 당하도 요런 말이 나올까 싶네. 이? 곧단 식으로 살면 쬐껴나. 이? 시상이 어떤 시상인디 여자 알기를 말이오. 여자들이 맨만 먹으면 남자들 쭉도 못 쓰면서 말이오.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중 알아? 여자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버했구먼.
0: 마지막으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 소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금메달 30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53개를 기록하며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요 메달 소식으로 여자 축구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을 꺾고 2014년 인천대회 이후 8년 만에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정우 선수는 컴파운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으며 이건혁은 사격에서 12발 연속 10점을 명중시키며 사격 2관왕에 올랐고 윤규성은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번 대회 들어 가장 많은 금메달 6개를 수확해 골든데이를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제1교포이자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의 후손인 허미미 선수가 한국 유도에서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나고 자란 일본에서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렸는데 아시안게임 데뷔 전부터 화끈하게 출발한 허미미 선수 16강에서 필리핀 선수의 벼락 같은 엎어치기로 절반을 따낸 뒤 누르기로 절반을 더해 28초 만에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중국 선수와 8강전에서도 1분 30초 만에 누르기 한판승을 따내 두 경기를 치르는데 채 2분이 걸리지 않았지만 결승전에서는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위험한 반칙에 왼팔이 꺾여 통증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하며 반칙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몽골 선수에게 10초 만에 안 뒤축 후리기로 유효를 따낸 뒤 일방적인 경기 끝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어깨 수술도 했고 정상에 다시 올라갈 자신이 없어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허미미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라는 할머니의 유언에 5년 전 귀화한 제1교포입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은메달을 들고 참배했던 현조부이자 독립운동가인 허석 의사의 묘소에 금메달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됐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일이죠. 3일부터 열리는 혼성 단체전에서 이번 대회 2관왕에 도전을 하며 남자 81kg급의 이준화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란 선수의 한판승을 거둬 항저우 은메달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태국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라라랜드 1부 순서 저 송은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2부 시간에 만나 뵙고 있죠.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하는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고 계실 텐데요. 아마 오시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입니다. 자, 2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물론이고요. 또 라라라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라라랜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카톡 첩해주고 계시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2부 오늘 첫 곡 정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도 있죠. 삶이 아름다울 때는 마음의 평온이 가득 될 때이고 마음의 불안이 가득할 때는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세상은 평등하기에 모든 것이 다 나쁘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미련한 생각은 끝이 없어서 나는 비켜가기를 항상 원하지요. 마음을 비우면 좋은데 말만 쉬워요. 행함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me too.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 저는 그동안 피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 하면서 이런 오기를 좀 부렸는데 지나고 보니 약해서 아니면 뭐 야비해서 아니면 마음이 여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현명하더라고요. 토론에서 이기는 것은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옛날에 왜 그렇게 욱하는 성질과 함께 그렇게 맞닥뜨렸는지 지금은요 아유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예, 싫은 사람도 얼굴 표정 싹 감추고 아 네네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철이 든다는 소리겠죠. 아, 예, 그럼요. 맷집 생겼죠. 그래도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자, 탐 존스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I have a nothing.

무척 바쁜 이번 한 주였어요. 은경 씨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윌리안님께서 보내주신 글, 오늘 불금에 좋은 글귀, 시와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애쓴 나에게 금요일 저녁만큼은 작은 박수를 보내자.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모두 내려놓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웃어도 좋다. 그러면서 짧은 시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바쁘게 달려온 한 주 끝에 노을 하나 마음에 걸어두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오늘은 조금 다정하게, 지나간 날은 바람에 보내고 다가올 날은 내일에게 맡기자. 금요일 밤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금요일 밤은 걱정보다 음악을, 후회보다는 미소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노래는 반전인데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송인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예. 더워요.
1: 아니요, 더워도 너무 좋아. 햇살이.
0: 아, 그러시구나.
1: 앞전에 엄청 더웠어요.
0: 오, 진짜 더웠죠.
1: 더웠고 또 날씨도 흐려 있었잖아요.
0: 예, 예, 흐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아주 화창해.
0: 화창하고 덥고,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 비 와요.
1: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딱 하늘을 봤는데 진짜 하늘 안에 네. 구름이 한 점 없더라고. 진짜. 역시 가을인 가을인 것 같습니다.
0: 가끔 하늘도 보시는군요.
1: 아, 그럼 안 보세요?
0: 은근히 운치 있단 말이야. 예.
1: 제가 아까 오다가 네. 잠깐 방송을 참 들었어요. 네. 그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라면은 언제 먹는 게 가장 맛있나 그 말씀하셨잖아요.
0: 예, 새벽에, 예, 새벽에 새벽에 밤늦게 좀 출출할 때.
1: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라면을 언제 맛있게 먹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0: 네네.
1: 뭐 이거 군대 얘기인데.
0: 그치 군대. 뭐 군대 남자들은 군대야 군대. 그치.
1: 군대에서 근무 쓰고 새벽에. 새벽에. 딱 그거를 갖고 들어와서 근무 끝나고 와서 그 봉지를 봉지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0: 봉지 라면에요?
1: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뽀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0: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
1: 네, 뜨거운 물하고 스프를 부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놨다가.
0: 아, 어머, 세상에.
1: 그러면 이제 뭐 팅팅 불기도 하고 안 익기도 하고 그런데.
0: 그건 불는 거지. 네.
1: 이제 그렇게 먹었던 라면이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라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새벽에 출출할 때 진짜 네네. 이렇게 먹을 때 라면도 맛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남자분들하면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0: 100%
1: 아니면 컵라면을 먹든가. 뭐 저희는 이제 컵라면이 무슨 그냥 봉지 라면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라면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초코파이도 그렇다면서요.
1: 초코파이도 그렇지만 뭐 초코파이는 이제 뭐 그 뭐 성지야.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좀 전에 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예, 예.
1: 아, 그것도 또 군대 관련한 얘기인데.
0: 아, 그래요? 예.
1: 군대에서도
0: 피할 수 있습니까?
1: 작전을 하다 보면은 네. 적과 조우하면은 웬만하면은 조우를 안 해요.
0: 아.
1: 우회를 하죠.
0: 그거 피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1: 부딪히면 쌈 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웬만하면 피해서 가라.
0: 이야, 대단한 걸 얻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예. 거의 집에서도 집에서도
1: 웬만하면 피하라.
0: 현명하십니다. 예. 맞아요.
1: 아니 그냥 사담이었고요.
0: 네.
1: 제가 오늘 이제 10월이잖아요.
0: 그쵸?
1: 10월 2일. 네네. 그럼 이제 항상 제가 건강 코너 그 식품 그 보조제를 네. 안내를 드리는데요.
0: 네.
1: 이번 주에도 이제 홍삼인데요. 홍삼인데, 고려 홍삼 플러스. 요거 이제 10개 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0: 오! 이게 딱. 병 안에.
1: 병 안에. 요거 홍삼 플러스가 10병짜리가 20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0: 메이드 차이나 아니죠?
1: 아니에요.
0: 네, 예, 알겠습니다.
1: 차이나를 어디에 붙여요?
0: 아, 이것도 중국 분들 드시면 기분 나쁘시겠는데.
1: 아이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고려 홍삼정 파워 롱데이 골드가 요게 79불 99고요.
0: 네.
1: 요게 30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젤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뜯어서 한 번씩 드실 수 있는 건데.
0: 오, 편리하게.
1: 요건 뭐 하루 종일 뭐 지치지 않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일단 한번 잡숴봐.
1: 예.
0: 예.
1: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0: 네.
1: 또 산초를 또 의외로 많이 찾더라고요.
0: 산초?
1: 산초.
0: 산초
1: 우리 민물고기 그 매운탕 끓이면 네. 거기에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산초를 집어넣어요.
0: 예.
1: 그래서 그 비린내를 잡는 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0: 네.
1: 근데 저희가 산초가 한국산은 사실 없어요. 한국산은 없는데 일본산 산초가 저희가 에치마트 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점장님께서 아, 요 산초 안내를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초 찾는 분들이 또 의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산은 없고 일본산 산초가 일본 상품 있는 쪽에
0: 좀 비싸겠는데 그럼?
1: 거기에 딱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뭐 양도 크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딱 있으니까 꼭 산초가 필요하시겠다 싶으시면은 네. 거기 일본 상품 코너에 가시면 일본 산초가 있습니다.
0: 자, 산초 필요하신 분 H마트에 가시면 어느 지점이다? 다 있습니다.
1: 아, 그다음 이제 40주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용궁에서 온 대왕팥 슛 붕어빵. 요거 10불 99 지금 나와 있는데요. 크기는 커지고 가격은 내려갔어요.
0: 오.
1: 뭐 붕어빵 추억 많잖아요.
0: 아유, 붕어빵은 겨울철에 뭐 이것도 라면 못지않게 새벽에 먹으면 맛있어 이것도.
1: 붕어빵 많이 이렇게 사서 드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팔고 했는데 참 그런 이런 거를 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거를 기성품으로 만들어 내버리니까
0: 대단해요.
1: 그 참 그분들이 팔 게 없어요. 근데 맛이
0: 있어.
1: 있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생각날 때, 아, 문득 생각날 때 있잖아요. 네네. 붕어빵, 풀빵,
0: 풀빵,
1: 뭐 이런 거 생각날 때, 특히나 이제 붕어빵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사셔가지고, 네. 뭐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에 예, 예. 해가지고 돌려서 드시면
0: 지금
1: 그림의 맛이 생각나지 않을까. 네,
0: 그림 보니까 드려요. 팥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1: 팥이 7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0: 와, 와. 네.
1: 요거는 붕어는 안 들어갔어요.
0: 안 웃겼어.
1: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상품은 동원.
0: 네. 동원.
1: 고추참치.
0: 참치.
1: 네, 고추참치가 7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는데, 이게 네 개들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0: 맛있겠다.
1: 요거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참치는요, 진짜 이 고추참치가 정말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네.
1: 근데 이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이 참치 요리 관련한 걸 이렇게 찾아봤어요.
0: 많아요.
1: 아, 그거 내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0: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1: 또 그렇다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오자니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고추참치를 이게 맛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참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
0: 방법?
1: 그랬더니 그냥 고추 안 들어가 있는 참치 같은 경우.
0: 네, 그냥 레귤러. 네,
1: 레귤러 참치 같은 게 거기 이제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0: 있죠.
1: 그거를 덜어내시고
0: 네.
1: 거기에 진간장,
0: 참기름,
1: 마늘,
0: 후추,
1: 청양고추.
0: 청양고추가
1: 딱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밥에 먹으면은 아주 맛있다.
0: 아우, 갑자기 군침이 그냥.
1: 근데 여기는 고추참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0: 그치.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1: 또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간장에서 베이직인데 또 우리 한국 음식은 이렇게 좀 빨개 돼.
0: 일단은.
1: 빨개야 또 먹음직스러워.
0: 그렇지, 그렇지.
1: 또 그럴 때는 이제 쪽파.
0: 쪽파.
1: 고춧가루.
0: 아하.
1: 나머지 진간장 딱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0: 예, 예.
1: 그냥 비벼서 드시면
0: 아, 간장을 좀 넣는
1: 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동원 고추장 참치가 최고라는데요.
1: 맞죠. 예. 진짜 최고예요.
0: 그러게.
1: 저희 아들도 뉴욕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0: 네네.
1: 그 아들도 한국 음식 생각날 때
0: 네.
1: 고추참치 이거에서 이제 밥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아주 이거 강력 추천. 그 가격 자체가 7불 99전 너무 좋잖아요. 4개에
0: 쌉니다.
1: 7불 99전.
0: 4개에 7불 99. 99전. 야.
1: 예, 너무 쌉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야채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0: 네.
1: 우리 야채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 방송이니까 한국 야채를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의외로 중국 야채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0: 아유, 거기 뭐 더 많겠죠.
1: 더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이 근데 한국 분들이 중국 야채를 드시는 거를 약간 이제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0: 그리고 아니 뭐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잘 몰라 어떻게 몰라요. 먹어야 될지를 몰라서
1: 몰라. 예. 아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매주 나와서 한번 중국 야채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요리사는 아니지만
0: 네.
1: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은
0: 좋죠.
1: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0: 오늘 갖고 오셨나요?
1: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마트에서 많이 파는 중국 야채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0: 네네.
1: 첫 번째로 우리 한국 분들 갓 좋아하시잖아요.
0: 갓.
1: 예. 예. 우리가 청가시니, 적가시니,
0: 네.
1: 그 다음에 이렇게 갓을 좋아하시는데
0: 네.
1: 중국 야채에서도 갓이 있어요.
0: 오.
1: 갓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 그걸 잘. 저도 처음 알았어.
0: 그래요?
1: 그 설리혼이라는 그 야채가 있는데 요게 갓 종류예요.
0: H마트에 팔고 있나요?
1: 네. H마트에 팔고 있고요. 네. 설리옷이라는 게 갓 종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이초이라고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것도 갓 종류예요. 그리고 이게 갓 종류고 또 베이비 박초이.
0: 베이비 박초이 그치? 저도 좋아해요.
1: 예. 그 다음에 하루나 유초이.
0: 하루나 유초이.
1: 유초이. 이게 하루나를 유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초이섬, 뭐 중국 브로콜리라고도 이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상하이 초이티, 유초이 티, 또, 몽토이, 또, YY 초이, AA 초이섬, AA 초이.
0: 아, 이게. 아, 이거 다 진짜 있는 거예요?
1: 다 있는 거예요.
0: 막 그냥 지어낸 거 아니죠?
1: 아니죠. 아니에요. AA 초이는 네. 이게 그럼 또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만 쪽에서 먹는 상추라더라. 우리가 상추 하면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은 상추 우리 그 뭐 청상추 뭐 이렇게 해서 예, 예, 드시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이 AA 초이가 상추처럼 싸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중국 야채더라고요.
0: 그래요.
1: 근데 중국 야채 요리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보통 보면 이걸 와게에게 센 그 뜨겁게 달궈진 예, 예, 와게에 예. 짧은 시간 안에 예. 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양분이 안 날아간대요.
0: 아하.
1: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예. 파손이 적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야채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보통 김치에서 많이 드시죠.
0: 네.
1: 그건 뭐 그건 유산균이니까 진짜 좋은 거지만. 근데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거는 뭐 우리 봄나물 정도 되는 건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중국 야채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을 종류가 우리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우리가 이제 애치마트 광고 나오다 보면은 이제 한국 야채, 한국 광고니까 한국 야채 세일이 나오고 네. 거기에 중국 야채도 일부 섞여서 나와요.
0: 네.
1: 그런 거를 사가지고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참 좋다. 거라 생각이 돼서 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AA 초이는 어떤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
0: 일단 오늘은 야채 소개만
1: 드릴 거고요. 예. 한번 간단하게 일부러 또 이거를 찾으려 그러면 시간 걸려.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매주 하나씩 예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뭐 한국에서는 최고의 버섯이 뭐예요?
0: 가을 단풍?
1: 아니, 최고의 버섯.
0: 버섯?
1: 응.
0: 버섯은 제일 야한 과일인, 야채인 것만 알아요.
1: 뭔데요?
0: 제일 야한 야채, 버섯.
1: 맞네. 네.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하시네. 한국에 이제 요쯤 되면은요, 네. 송이버섯이 많이 나죠. 자연산 송이버섯이 많이 나와요.
0: 그래요?
1: 근데 애치마트에도 자연산 송이버섯이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요게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요게 파운드당 54불 구구 판매하고 네. 있습니다.
0: 저기 지금 청취자분 한 분께서 이 뉴저지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1: 예.
0: 예. 붕어빵은 워디 제품인지 잘 못 들었시오. 카톡이 올라왔어.
1: 예, 용궁에서 예, 온 붕어빵입니다.
0: 예, fish shaped bun이라고 그래갖고 예. 용궁에서 온 대왕 팥쇼 붕어빵. 예, 요겁니다. 요게
1: 10불 99.
0: 10불 99. 예, 요거 그 H마트 뉴저지에도 있죠?
1: 그럼요.
0: 예,
1: 다
0: 예,
1: 있죠.
0: 예, 알겠습니다.
1: 뭐 얘기하다가.
0: 그렇게 우리는 하다가 옆길로 세면 다시 못 돌아와.
1: 그래서 네. 자연산 송이가 54불 99 이렇게 판매하는데 근데 네. 사실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0: 그래요?
1: 그거 하나 채취하려고 그러면은 네. 산을 뒤지고 다녀야 돼요. 진짜. 그럼 그 채취하시는 분들은 송이가 나오는 데를 뭐 일부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다음에 잘 보이지도 않아.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팩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한 팩에 한 24불, 25불 정도 돼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하프 파운드 정도 되는 거니까 송이 이제 요철 아니면 또 자연산 송이 못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자연송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가까운 애치마트 들리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타미망고 박스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석류가 파운드에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박스 9불 99전이고요. 예. 드리콜스 딸기 1파운드 패키지가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이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요. 도넛 복숭아 1파운드 패키지가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도넛 복숭아 그럼, 너무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죠. 그 다음에 찰옥수수가 5개에 5불, 1개에 1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초이 파운드에 1불 99전인데요. 예. 제가
0: 박초희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1: 박초희는 예. 꼭 그 배추처럼 생겼죠.
0: 아 그래요?
1: 조그만 미니 배추처럼
0: 제가 야채를 잘 몰라요. 야채
1: 하루나 유초희는 예. 파운드에 1불 99전.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오다를 내렸어요.
0: 뭐라고 또? 어떻게 매주 내려?
1: 유초희를 사와라.
0: 그걸 할 줄 아신단 말이에요?
1: 저희 집사람은 그냥 물에 이렇게 기름에 볶는 거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먹는데 의외로 또 먹어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접근했을 때 이거 중국 야채인데 이거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거
0: 데쳐서. 맛있게 하셔서 그렇지.
1: 데쳐가지고 우리 보통 야채 데쳐서 뭐 조물조물 나물 무칠 때 된장도 네네. 넣어서 무치시고 그냥 한국식으로 무쳐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색다른 맛이죠.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당근 파운드에 59센트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쪽파 2불 99전.
0: 쪽파가
1: 번치에 2불 99전. 이거 금토일 한정 판매고요. 이 쪽파도요. 저번에도 한번 안내드렸지만 쪽파 이렇게 사다가 그냥 낼름 그냥 요리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네. 뿌리를 잘라가지고 놔둬.
0: 아이 그거 가르쳐주지 마시라니까.
1: 놔뒀다가 다시 심으시면 쪽파 하나 심으시면 쪽이 세 개로 변해요. 그럼 이팔 그 줄기가 세 개가 나온 거죠.
0: 이야.
1: 그러면 하나 가지고 세 개 드실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럼 지금
0: 1타 3피네.
1: 1타 3피. 아무튼 뭐 1타 4피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재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쪽파 심은 소리 갔다가 그 그늘에 한 일주일 말려놨다가 어떻게 땀을 심으시면 김장철에 이렇게 조금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 다음에 단감 3파운드 패키지가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브로콜리가 개당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자, 라거포도 박스 전주에는 12불 99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 라거포도 시즌이 이제 끝납니다.
0: 끝물입니다.
1: 끝물입니까? 라거포도 그래도 끝물이라도 아주 싱숭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니 크리스피 사과 파운드에 1불 79전 늑새 풋사과가 아니에요. 바로 올해 나온 사과.
0: 저 이거 지난주에 샀는데.
1: 이거 1불 79전이고요. 보통 우리가 후지사과 많이 드시잖아요.
0: 한국분들 그렇죠.
1: 보통 우리가 후지사과 레귤러 가격에 1불 99전 네. 우리가 세일할 때 어떤 때는 1불 29전 네, 1불 네, 49전 네. 하는데 허니 크리피스 사과가 1불 79전 이게 정상가가 299에서 3불 49전에
0: 비싸요. 비싼 거예요.
1: 제가 오늘 허니 크리스피 사과 하나를 가지고 남았는데
0: 이게 커.
1: 이게 그래 햇사과잖아요.
0: 예예예.
1: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0: 사과 중에 제일 좋아하는
1: 너무 거.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한국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리면 후지 사과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그 허니 크리스피 사과 1불 79전 파운드에 판매할 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평상시에 3불대가 넘으니까 비싸서 못 드셨던
0: 그쵸.
1: 거 이럴 때. 그다음에 햇사과잖아요.
0: 너무
1: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0: 아삭아삭 맛있어.
1: 그다음에 허니 크리피스 사과하고 수가비 사과 요 두 종류는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수가비 사과 같은 거는 향이 좋고요. 허니 크리피스는 이게 아삭하고 그
0: 우리가
1: 신맛의
0: 옛날에,
1: 그런
0: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에 그 후지 사과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더 달고 맛있습니다.
1: 네. 자, 허니 크리피스 사과가 파운드에 1불 79전입니다. 아, 그 다음에 체리 토마토가요, 패키지에 3불 99전이고요.
0: 네.
1: 중국까지 파운드에 99센트, 대파는 번치에 1불 99전.
0: 네.
1: 그 다음에 한국산 거봉포도가요,
0: 네.
1: 파운드에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제가 먹은 게 거봉인가요?
1: 거봉 포도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 이 사이즈 없던 사이즈도 너무 크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파운드에 99센트인데 이게 하나를 재시면 한 15불, 17불 어라운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한 송이가. 네. 그러니까는 무척 튼실하신 거죠.
0: 그 한국에서 거봉을 드신 분들은 그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1: 요 이번 주에는 한번 강력 추천드려요. 한국산 네. 거봉포도 네. 파운드에 9불 99센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물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랍스터, 라이브 랍스터가 파운드에 9불 99전. 아, 그 사실 이게 에피소드인데요. 네네. 전체 저희 그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매장에 저 일요일 날 오셨는데 네. 수족관에 랍스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0: 어머, 다 팔린 거예요?
1: 다 뭐예요? 팔린 거예요.
0: 오, 예예예.
1: 다 팔려가지고. 근데 이제 평상시 12불 99제 판매를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고양에 맞춰서 했는데. 12불 99전에 그냥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무척 혼났어요.
0: 왜요?
1: 물건 없다고.
0: 오, 그렇지. 네.
1: 그래서 9불 99전이어가지고요. 예. 수족관에 가득 채워놨어요.
0: 저도 12불 99일 때 저도 세 마리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사 먹었거든요. 네.
1: 그래서 떨어질 일이 전혀 없으니까 9불 99전 랍스타, 라이브 예. 랍스타 9불 99전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0: 예, 오늘 저 세 마리 또 예약합니다.
1: 9불 99전 꼭 한번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오징어 튜브가 파운드에 4불 99전,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0: 네.
1: 양식 농어가 파운드에 7불 99전, 머리 있는 자연산 홍새우가 파운드에 6불 99전이고요.
0: 네.
1: 스와니 필렛이 파운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수산부에서는 라이브 랍스타 요거 9불 99전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정육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등심 스테이크 요게 파운드에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목등심 스테이크 파운드에 10불 99전. 아, 그럼 등심 스테이크는 13불 99전, 목등심 스테이크는 10불 99전이잖아요.
0: 네.
1: 저 같으면 목등심을 살 것 같아요.
0: 왜요?
1: 목등심에는 살치살이 붙어 있어요.
0: 오.
1: 살치살 안쪽에는 네네. 등심이고, 겉쪽이 살치살이 붙어 있거든요.
0: 아, 그럼 등심 스테이크 안 나가잖아.
1: 아, 근데도 팔려요.
0: 아, 그래요?
1: 예, 팔리니까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목등심 하면은 아 이거 무에서 먹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등심에는 살치살이 붙었다는 걸 꼭 우리 한국 분들 살치살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요게 목등심 스테이크를 평상시에 살치살 같은 경우에 스테이크로 예. 해서 드실 때 보통 19불 99 이상 주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10불 99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등심 폭찹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수육용 갈비 삼겹살이 파운드에 6불 99전,
0: 네.
1: 닭가슴살 파운드에 2불 99전, 양념 삼겹살이 파운드에 5불 99전 정육부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육부 세일 안내 중에서요. 등심 스테이크하고 목등심 스테이크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안내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굽버살 로즈 15파운드짜리가 1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한국산 배 8과짜리가요. 네. 요게 박스에 32불 99 나와 있으면.
0: 이거 달던데요?
1: 배 엄청 달아요?
0: 네.
1: 엄청 맛있어요.
0: 오, 배 달기 만나는 거 딱 쉽지 않은데
1: 네.
0: 이 배 달더라고요.
1: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 9가, 어떤 건 8가, 어떤 건 6가,
0: 왜
1: 어떤
0: 그래요?
1: 건 9. 이게 배 사이즈에 따라서.
0: 아.
1: 그러면서 배가 더 크면 클수록 6가, 6가로 가죠.
0: 적게 가는군요.
1: 적게 들어가죠.
0: 예.
1: 그 다음에 8가는 조금 미듬 사이즈.
0: 네네.
1: 9가, 10가는 약간 이제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8가짜리 요거 박스에 32불 99 나와 있습니다.
0: 배에 선물 들어오면, 저는 이제 먹어봐서 다르면 먹지만 안 달면은 이제 그 거기다가 대추 넣고 생강 넣고
1: 그렇죠.
0: 예예 그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근데 대충 단 배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오 맛있더라고요.
1: 맛있어요. 예. 지금 요 배 엄청 맛있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앞전에 또 배를 잘라줘줬는데 배가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린진 단팥빵. 아, 전주가 40주년 세일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로 동일한 가격 9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풀무원 이슬만두 두 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그레 뽕따 소다가 4불 99전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그로셔리 상품 안내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유기농 귀리 오트밀이 3파운드짜리가 7불 99전 나와 있고요. 팔도라면 멀티팩 전품목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삼양 불닭 볶음면 떡볶이 큰 컵 사이즈가 3불 99전이고요. 샘표 토굴 된장 요게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헤어룸 튀김가루 부침가루 2불 4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막국수 소면이 5파운드짜리가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 A등급 라지 달걀이 네. 4불 99전 나와 있고요. 미역줄기, 헤어룸 미역줄기 1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이 계란, 저 이 올게닉 같은데.
1: 올게닉이죠.
0: 예, 예, 예.
1: 100% 올게닉이고요.
0: 이거
1: 큰 사이즈 4불 예. 99전입니다. 그 다음에 찰떡국떡 3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고등어 자반 버터플라이 고등어가 6불 99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 보면 버터플라이 버터를 발라놨나? 고등어에?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자반 하면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0: 네, 네, 네. 마치 나비처럼.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정육부에서도 고기를 자를 때 이렇게 버터플라이
0: 예,
1: 이렇게
0: 예,
1: 넓게
0: 예.
1: 자르는 거를 버터플라이 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 예, 예.
1: 넓게 펼쳐놨다. 나비 날개 모양 넓게 펼쳐놨다.
0: 예, 예, 예.
1: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0: 아, 여기는 인지 알았네요.
1: 버터를 바르지 않고 자방 고등어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6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비박인빵 냉동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농협 달콤빵이 밤이 8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우베맛 우유가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오리온 초코송이 이게 개당 이게 6불 99전
0: 예, 예.
1: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세일 안내는 여기까지는 안내 드리고요.
0: 예?
1: 우리 청가초에 자연산 송이 나온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산부의 라이브 랍스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거봉포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인삼
1: 예?
0: 인삼
1: 와, 예, 건강식품권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인삼
0: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허니크리스피가 싸져서 좀 몇 개 좀 많이 사놔야겠다 싶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봉, 오, 무지 답니다. 맛있습니다.
1: 9불 99전. 감사합니다.
0: 가격까지 다 외웠어. 자,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희.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 정답 맞추시는 겁니다. 공통점 찾아주셔야 돼요. 이번 주 퀴즈 너무 쉽습니다. 노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우리 뽀들현도님이 다음 주 퀴즈도 또 카톡에 올려주셨어요. 아우, 현도님, H마트 가서 돈 쓸 일 없겠어.

네, 마지막 곡은 김범수의 곡입니다. 라라라 퀴즈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샤핑

0: 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 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 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낫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0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ad.
2: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캐피 호걸 뉴욕 주지사가 2년 전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의 초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유럽이 전략 비축한 경유를 곧바로 방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협상으로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인도적 구호금을 빙자해서 테러 단체 하마스의 대규모 자금을 보낸 미국인 형제가 경찰의 위장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앞으로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개설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한달 앞두고 나온 미 노동시장 지표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2만 9천 건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연방수사관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메릴랜드주와 주요 카운티들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외선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한국 시간 2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027-2028학년도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 접수가 시작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의 학자금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롱아일랜드에서 사흘간 실종아동과 청소년을 찾는 합동수색작전을 벌여서 34명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자격과 근로자 분류 기준, 에너지 공공요금, 스냅 운영비 분담 등 여러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연방이민단속기구 출신 인사에 지방정부 및 경찰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레이크 브래독 세컨더리 스쿨 교사들이 교내 무기 탐지 시스템 운영 근무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해피호컬 뉴욕 주지사가 2년 전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초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호 의무가 있는 이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배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어서 수사기관들의 초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세부 내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경찰 인터뷰 녹취록에는 피해 여성이 2024년 10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코넬대 대학 경찰에 100% 확신하건대 나는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에 전달된 6페이지 분량의 피해자 진술 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컬 주지사는 충격적이게도 그런 말들이 코넬대 경찰이 검찰에 보낸 진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지방검찰이 피해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사건 관련자 누구와도 인터뷰하지 않고 심지어 전체 녹취록조차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제임스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 여성이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는지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뉴욕 주법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뉴욕 주법은 피해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와 스스로 이를 섭취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피해자가 동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일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누군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인 음주는 성폭행이나 집단 강간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톰킨스 카운티 검찰은 당시에 코넬대 경찰이 넘긴 피해자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형사 기소가 가능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피해자의 경찰 인터뷰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미 간의 협상으로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원유 회수 증진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내부의 압력을 끌어올려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발표할 때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합의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발표할 때 중간선거 격전지로 떠오른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 역시 중간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과 높은 휘발유 값에 대한 유권자 불만 속에서 강조하는 일련의 경제투자협정 가운데 최근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며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거라고 전하라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관세 등 다른 분야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검토 단계일 뿐 참여를 확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복원하자고 촉구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 역시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한국군 장병 3명이 줄에 폭발로 다쳤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장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대인 지뢰가 발견됐다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군 당국의 발표를 이른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이 실제 사격에 나설 경우에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는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멍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자지구 인도적 구호금을 빙자해서 테러단체 하마스에 대규모 자금을 보낸 미국인 형제가 경찰의 위장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뉴욕시경의 정밀한 테러 대응 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미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에이비델 에드해미와 오말 에드해미 형제가 테러단체 지원 및 신용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의연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하마스 대원인 세일림 아자코에게 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델은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8만 3천 달러 이상을 그의 동생 오마르는 6천 달러를 하마스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냅챗과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했으며 하마스 대원이나 자금을 칭할 때 빵, 브레디라는 암호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덜미를 잡은 것은 뉴욕시경 NYPD의 위장수사였습니다. 하마스 대원 알자크가 지난 2025년 11월 스냅챗을 통해 신분을 위장한 NYPD 비밀수사관에게 접촉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알자크는 수사관에게 압델과 연락해 자금 송금 방법을 논의하라고 연결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황과 국제 테러 자금망의 전말이 발각됐습니다. NYPD 측은 분석관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총 200만 달러 이상이 하마스로 유입된 정황과 국제 자금 네트워크를 포착해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형제는 외국 테러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 및 통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K-Radio입니다.
0: 법무부가 연방 수사관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미성년 자녀 메릴랜드주와 주요 카운티들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 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정부와 연방요원의 신원 보호 및 안전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 법무부는 메릴랜드주와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상대로 연방수사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주법률의 위헌이라며 목요일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 경찰훈련기준위원회가 근무 중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표준 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발효된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해당 법안은 최근 이민비자 단속국 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며 이민자들을 체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한다는 강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이에 대응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적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공무 집행 중인 연방요원의 장비 착용 여부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마스크 금지가 폭력과 신상털기 위협에 노출된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역 정치권과 주정부는 신원 공개와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글렌 아이비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 요원들이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를 쓰고 단속에 나서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실 역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메릴랜드주는 언제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외에도 버지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방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뉴욕주가 롱아일랜드에서 사흘간 실종하던 것과 청소년들을 찾는 합동 수색 작전을 벌여서 34명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나스와 서포카운티 경찰, 뉴욕시경을 비롯해서 뉴욕주 경찰과 아동복지기관 등 40여 개의 기관 1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수사팀은 가든시티에 지휘센터를 마련하고 실종 신고 내용을 분석하며 새로운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발견된 아동과 청소년은 실종 당시에 7살에서 18살 사이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안전한 거처와 의료 서비스, 상담, 교통편, 의료와 식료품 등을 제공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검사와 법의학적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번 작전이 네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앞서 이리 카운티와 수도권 지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진행된 세 차례 작전을 통해 168명의 실종 아동과 청소년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1,629명이 실종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94%는 가출로 신고됐으며 경찰은 지난해 과거 신고 사건을 포함해서 1,672건의 아동 실종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실종 아동을 찾는 것뿐 아니라 발견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서 재실종과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연방이민단속기구 출신 인사의 지방정부 및 경찰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국토안보부, DHS 등에서 이민단속 업무를 수행했던 지원자가 카운티 경찰에 응시할 경우 과거 무력 사용 기록과 접수된 민원 이력, 근무지 등에 대한 강화된 추가 배경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민 카운티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2025년 이후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한 인사의 특정 카운티 공직 채용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민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 요원이 아닌 단순 행정 지원 인력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법안 수정이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작전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 수뇌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런 프랭크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청장 대행은 현재 경찰 인력이 200명 이상 부족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며 전직이 무엇이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라면 널리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의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최종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0: 미성년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앞으로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개설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계좌를 만들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6천만 명 이상이 자동으로 계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재무부는 계좌 개설 절차를 기존의 신청 방식에서 자동 개설 방식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이나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녀 명의의 장기 투자 계좌가 마련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계좌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워킹 패밀리 세금 감면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18세 미만의 적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개인형 투자 계좌로 어린 시절부터 자금을 장기간 운용해 성인이 된 뒤 교육비나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장기간 투자할 수 있으며 복리 효과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에게 연방정부의 $1,000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 시민권 아동 가운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을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1,000의 초기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000를 받으려면 부모나 법정 보호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이론입니다. 오늘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 내리고 대체로 습한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2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리고 밤늦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대체로 흐린 하루 보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7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습한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진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밤 최저 기온이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은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인 2026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10월 3일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퍼레이드는 약 12시부터 시작되며 맨해튼 6 에비뉴, 아메리카 에비뉴의 38가에서 27가까지 약 11개 블록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풍물패와 K컬처 공연팀, 마칭밴드 등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뉴욕시 경찰국 NIPD 김하대와 뉴욕 일원의 한인단체 100여 곳도 행진에 함께합니다. 또 다양한 공연과 함께 형형색색의 꽃차 10대가 퍼레이드 행렬에 등장해 맨해튼 거리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오전 11시까지 38가와 6 에비뉴 교차로에 마련된 등록 접수대에서 참가 번호를 받은 뒤 행진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처음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제1회 뉴욕 한국 독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서울 독립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국내 주요 영화제와 협력해 장편 10편, 단편 5편, 모두 15편을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제51회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감정원 감독의 별과 모래입니다. 감정원 감독과 최창한 촬영 감독이 직접 뉴욕을 찾아 관객과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모든 상영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계 기업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 영어 수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영어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와 함께 5주간 모두 10회 진행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부터 실제 취업 인터뷰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과 요령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원은 12명이며 수업료는 $60입니다.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트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수업 중이나 수료 후에도 1대1 맞춤형 구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한송희 구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6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SNAP, 이른바 푸드스탬프의 월 최대 지원액이 10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7 회계연도 생활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48개 주와 워싱턴 DC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가구 규모별 월 최대 지원액을 보면 1인 가구는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오릅니다. 2인 가구는 562달러, 3인 가구는 808달러, 4인 가구는 1023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명 이상인 가구는 8인 기준의 추가 인원당 1명에 225달러가 더해집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과 가족 구성, 주거비와 의료비 등 인정되는 공제 항목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스냅의 소득 기준도 새 회계연도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48개 주와 워싱턴 DC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총소득은 1,729달러, 2인 가구는 2,345달러, 3인 가구는 2,960달러, 4인 가구는 3,575달러입니다. 다만 스냅의 소득 심사는 가구 구성과 노인 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총 소득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기준을 완화해서 일부 신청자는 더 일찍 서류를 낼 수 있게 됐지만 공공혜택 이용을 따지는 공적부조 심사는 새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 공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이번 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최종 승인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국적과 범주에 따라 5개월에서 17개월가량 더 일찍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서류를 먼저 내더라도 영주권 최종 승인은 우선일자가 최종 승인일에 도달해야 이뤄집니다. 한국이 속한 기타 모든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해당하는 가족 이민 2의 2순위입니다. 이 범주는 접수 가능일 기준으로 오픈 상태여서 다른 자격 요건만 갖췄다면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이번 달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일도 2026년 9월 22일까지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접수 가능일이 2026년 3월 15일, 최종 승인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는 접수 가능일이 2024년 8월 1일, 최종 승인일은 2024년 5월 15일입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해당하는 가족 이민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1년 10월 22일에 머물러 여전히 1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국무부는 새 회계연도를 맞아 여러 범주의 날짜가 진전됐지만 일부 취업 이민 범주는 연간 한도를 지키기 위해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부터 적용되며 10월은 이 규정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 달입니다. 다만 공공혜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은 일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나이와 건강, 가족 상황, 재정, 학력과 기술 등을 종합해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와 지방정부는 지난달 14일 이 규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우선일자와 해당 범주를 미리 확인하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K-Radio입니다.
0: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레이크 브래독 세컨더리 스쿨 교사들이 교내 무기 탐지 시스템 운영 근무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사들은 무기 검색 근무가 본연의 교육 업무를 벗어날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우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페어팩스 카운티 레이크 브래독 학교 교사들이 교내에 설치된 무기 검색대 운용과 교대 근무 강제 배제 및 개선을 요구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공식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사 교원 노조 측은 학교 정문에 무기 탐지기를 설치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면 교사가 아닌 전문 보안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무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교사들은 아침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 중에도 30분씩 정문 검색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외부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말 교사 80여 명이 거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율 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은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근무를 거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매일 아침 검색대를 통과하며 등교가 지연되고 수업에 늦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원 노조는 지난 9월 말 청문회를 거쳐 학교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은 진행 중인 절차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0: 2027-2028학년도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 접수가 시작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의 학자금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정부 보조금과 순위, 쿠니, 무상등록금, 장학금, 또 대학저축 플랜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2027에서 28학년도 FAFSA는 지난달 23일부터 연방학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학자금 지원도 모두 이 펩사에서 출발합니다. 대표적인 주정부 지원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탭입니다. 탭은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자격을 갖춘 학생은 최대 $5,6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양받는 학생의 경우 뉴욕주 과세 순소득이 $125,0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원 금액은 가족 소득과 대학에 다니는 가족 수, 등록금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탭은 펩사를 통해 신청하며 2027에서 28학년도 마감은 2028년 6월 30일입니다. 뉴욕주만의 대표제도인 엑셀시어 장학금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125,00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은 이 장학금으로 뉴욕주립대와 뉴욕시립대를 학비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엑셀시어 장학금을 받으려면 펩사와 탭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엑셀시어는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하고 마감도 탭보다 훨씬 빨라 올해 가을학기 마감이 지난 8월 31일이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은 최대 $6,000의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미리 모으려는 가정은 뉴욕 529대학 저축 플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납세자는 적립금 가운데 1년에 최대 $5,000, 부부 공동신고는 최대 $10,000까지 주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로 쓰는 인출금에는 연방과 뉴욕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는 뉴욕주가 운영하는 529플랜에 넣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 학생 등 뉴욕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도 뉴욕주 드림법을 통해 탭 등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 HESC는 탭과 엑셀시어 장학금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보조금과 장학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11월 미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미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는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미 노동부는 지난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2만 9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9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자 수정된 전월치 13만 3천 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2%로 전달의 4.1%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지난 7월과 8월의 신규 고용 수치도 당초 발표보다 총 6만 건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역시 전년 대비 3%에 그쳐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연방 및 지방정부 일자리가 1만 7천 건 감소하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도 9천 건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고용을 견인해온 보건의료 분야는 1만 7천 건 증가에 머물며 지난 1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해고는 적지만 채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저고용 저해고 low hire low fire 국면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재직자들은 안정감을 느끼지만 신규 취업자나 이직 희망자들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평균 실업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실업률 및 고용지표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노동부 보고서인 만큼 유권자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용 및 고물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와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고용시장의 냉각 신호가 확인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향후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아침 베네수엘라의 친선 경기에서 0-0으로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 2일 오후 8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0-0으로 비겼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정 경기에도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한국을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오형규가 골망은 흔들었지만 앞선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되면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 한국과 일본은 남미의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를 차례로 상대했는데 결과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우루과이를 3-1로 꺾은 데 이어 28일 히로시마에서 베네수엘라에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베네수엘라전에서 일본은 후반 시작 직후 선제골을 내줬지만 우에다 아야세가 3분 만에 동점골을 넣은 뒤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당시 추가 시간에는 베네수엘라가 먼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그보다 앞서 일본의 구보 다케우사가 반칙을 당한 장면이 인정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스카론도 감독은 오늘 한국전을 마친 뒤에도 직전 일본전의 애매한 판정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졌던 우루과이에 1-4로 크게 졌고 오늘 베네수엘라와는 비겼습니다. 같은 두 팀을 상대로 일본은 2승, 한국은 1무 1패를 기록한 셈입니다. 한국은 지난달 1일 임시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인 에콰도르전을 3-0으로 이겼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가을 친선 경기 4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시간은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화요일 오전 7시입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교회협의회 진경회장 박희소 목사님의 부인이며 동역자 박은옥 사모께서 2026년 10월 2일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교계와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오신 고인의 천국 환송길을 뉴욕 한인교역과 교계가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0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플러싱 중앙 장의사에서 드리며 이튿날인 10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발인 예배 이어서 오전 11시 롱아일랜드 파일론 공원 묘지에서 하관 예배가 거행됩니다. 박은옥 사모의 유가족으로는 남편 박희소 목사, 아들 박성기, 자부 올가 박, 딸 박성애, 사위 카이란 그레디,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장례 관련 문의는 917-828-0931-718-361-1699번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뉴욕 교계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들께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도 및 동포 여러분의 위로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 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845-359-5151, 845-359-5151.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

0: 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과 생산사물,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나 아무래도 ADHD 같아. 이런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ADHD는 과연 어떤 질환인지, 성인 ADHD는 아동 ADHD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엘니뇨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들리는데 엘니뇨가 무엇인지, 왜 엘니뇨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질환이죠. 바로 ADHD입니다. 그런데 ADHD에도 성인 ADHD가 있고요. 아동 ADHD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나 요즘 아이고 자꾸 그냥 깜빡깜빡하는데 이거 성인 ADHD 아니야? 혹은 일할 때 집중이 너무 안 돼. 나 혹시 병원 진료 받아봐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ADHD라고 하면은 보통 교실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성인기에도 ADHD 증상으로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인 ADHD가 아동기의 ADHD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HD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파악해 볼게요. ADHD는 주의 집중과 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뇌 기능, 특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전두엽 기능의 차이와 관련된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뇌의 실행 기능과 관련해 의학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고 어릴 때는 멀쩡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ADHD가 생겼어. 이런 건데요. 의학적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요. 성인 ADHD는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아동기인 12세 이전에 시작된 ADHD가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채 성인기까지 이어진 경우가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연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아동기에 ADHD를 가졌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속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통제 또 보호 아래서 지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모든 일, 시간, 정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증상이 그때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ADHD와 성인의 ADHD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ADHD는 크게 두 가지, 과잉 행동 그리고 산만함으로 눈에 잘 띕니다.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갑자기 끊고 자신의 말을 쑥 끼어든다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는 식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반면에 성인이 되면 뇌가 성숙해지면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과잉 행동은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내면의 안절부절 못함이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성인 ADHD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지정의 어려움입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중요하거나 복잡한 일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임박해서야 급하게 당황하면서 처리하곤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주의력 유지 그리고 정리정돈의 부족입니다. 업무나 대화 중에 쉽게 딴 생각에 빠진다거나 열쇠, 지갑, 서류 이런 물건들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말을 내뱉거나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운전 중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 ADHD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격한 행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만성적인 미루기, 정리의 어려움, 집중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성인 ADHD 자가보고 증상 척도에 담긴 일부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자주 있다. 두 번째,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차질을 빚은 적이 자주 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시작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한다. 오래 앉아있어야 할 때 손발을 만지작거리거나 몸을 꼬는 편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금 말씀드린 항목 중에 여러 개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자가진단표를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아이고 나 완전 ADHD네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 검사는요, 말 그대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절대로 진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려가 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수면 부족이라든가 만성 피로, 우울증, 불안장애 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 역시 성인 ADHD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유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감별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는 분들 상당수가 ADHD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가진단만으로 단정을 짓는다거나 임의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인 ADHD 진단은요, 단 한 번의 피검사, 뇌스캔 이런 것으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자세한 임상 면담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린 시절의 행동 양상, 학창 시절의 생활 모습, 또 현재 일상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폭넓게 살펴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종합심리검사나 주의집중력검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치료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약물치료에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자극제, 아토목세틴 같은 비자극제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임상연구에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상당수가 집중력 그리고 충동조절 등에서 이 약물로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의 종류와 용량은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시간을 나눠 쓰는 방법, 메모하는 습관,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는 기술 같은 생활의 구조를 만드는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적절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게으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혹시 스스로나 주변 사람이 지속적인 집중력 저하, 일상관리의 어려움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는요,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타지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2부 리그 소속 CD 엘덴스의 지분을 전격 인수하며 스포츠 비즈니스 제국의 거대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하이퍼모션 소속의 CD 엘덴스는 10월 2일 메시가 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공식 합의했으며 현재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최종 행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엘덴스의 최대 주주였던 콜롬비아 투자그룹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엘덴스는 1921년 창단되어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구단이지만 2022-2023 시즌 59년 만에 2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최근 성적 부진으로 19위 강등권까지 추락하며 감독을 경질하는 등 심각한 경영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메시의 축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중대한 구조적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메시는 지난 4월 카탈루냐 영구의 5부 세미 프로 구단인 유이 코르네아를 인수한 바 있으나 유럽 정규 프로리그 구단의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 축구 생태계의 허리인 스페인 2부 무대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특히 세계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은 스페인 2부 무대에서 재현되는 장외 메호 대전입니다. 메시의 영원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SMC 그룹 컨소시엄을 통해 같은 2부 리그 소속인 UD 알메이아의 지분 25%를 확보하며 공동 구단주로 합류했습니다. 발롱도르를 양분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두 전설이 이제는 필드가 아닌 구단주 기빈실에서 1부 리그 승격을 놓고 자본과 경연 전략의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주 엘다에서 불어온 이런 비즈니스 돌풍만큼이나 가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대는 바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장장 162경기에 달하는 정규 시즌 대장정을 통과한 정예 부대만이 밟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10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드라마입니다. 단판 승부에 익숙한 스포츠 팬들에게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는 다소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는 정교하게 설계된 피라미드형 계단식 토너먼트입니다. 메이저리그 총 30개 구단 중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6개 팀씩 총 12개 팀만이 가을 야구 초대장을 거머쥡니다.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는 각각 동부, 중부, 서부의 3개 지구로 나뉩니다. 3개 지구 우승팀 중 승률 최상위 두 팀은 1번과 2번 시드를 받아 포스트 시즌 1라운드를 건너뛰는 혜택을 얻고 2라운드인 디비전 시리즈로 바로 직행합니다. 반면 지구 우승팀 중 승률 3위 팀은 3번 시드로 지구 우승에 실패한 팀들 중 승률 순으로 4, 5, 6번 시드를 부여받은 와일드카드 3총사와 함께 가혹한 1라운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합니다. 대진은 3번 시드는 6번 시드와 4번 시드는 5번 시드와의 맞대결로 이루어집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3전 2선승제의 압축적인 초단기전입니다. 최대 3경기가 4일 동안 전경기 상위 시드팀의 홈구장에서 연속으로 개최됩니다. 하위 시드팀은 적지 일방적인 응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양팀은 1선발과 2선발 에이스 투수를 아낌없이 투입하며 위기가 닥치면 정규 시즌 마무리 투수를 6회나 7회에 조기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 번의 불펜 투수 교체 실패가 162경기의 땀방울을 4일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잔인한 엘리미네이션 승부처입니다. 와일드카드라는 이런 살얼음판을 뚫고 살아남은 승자들은 2라운드인 디비전 시리즈에 진입해 안방에서 체력을 비축하던 1번, 2번 시드 최강팀들과 격돌합니다. 경기 방식은 오전 3선 승제로 확대됩니다. 대진표는 1번 시드는 상대적으로 약팀인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승자와 맞붙고 2번 시드는 3번 시드와 6번 시드의 승자와 대결합니다. 경기 장소 또한 1, 2차전과 최종 5차전은 상위 시드팀에서 3차전과 4차전은 하위 시드 홈에서 열립니다. 닷새 가까이 경기를 치르지 않고 기다린 1번, 2번 시드팀들은 타격 타이밍을 조율하는데 애를 먹는 이른바 바이위크의 덫에 빠집니다. 반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극적으로 통과한 팀들은 승리의 모멘텀을 타고 기세를 올립니다. 반면 하위 시드는 이미 원투펀치를 소진한 상태이므로 3선발과 4선발이 버텨주는 선발진의 깊이와 불펜의 질적 수준이 시리즈의 명운을 가르게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의 관문을 통과한 각 리그의 최후 두 팀은 양대 리그의 패권을 놓고 펼쳐지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격돌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각 리그의 우승 깃발인 패넌트를 품에 안고 마지막 관문인 월드 시리즈 티켓을 획득합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진정한 야구의 정면 승부라고 불리는 7전 4선 승제로 전환됩니다. 경기 편성은 정규 시즌 성적이 우수한 상위 시드팀이 1, 2차전과 6, 7차전을 안방에서 치르고 하위 시드팀은 중간 3, 4, 5차전을 홈에서 맞이합니다. 7경기를 치르는 장기전에서는 더 이상 깜짝 스타나 단기전의 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최소 4명의 선발 투수가 로테이션을 완벽히 소화해야 하며 좌우 스페셜리스트와 세럼맨으로 촘촘히 엮인 불펜진, 대타와 대주자를 망라하는 벤치의 뎁스, 그리고 전력분석팀의 고도화된 사이버매트릭스 데이터 분석 능력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는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야구의 제왕전 월드 시리즈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과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 단 하나의 커미셔너스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월드 시리즈 역시 챔피언십 시리즈와 동일한 7전 4선 승제. 공 하나, 타석 하나의 천문학적인 구단 가치와 선수들의 야구 인생 전체가 걸리는 극한의 전쟁터입니다. 번트와 도루로 1점을 쥐어짜는 스몰볼부터 담장을 넘기는 빅볼까지 현대야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이 그라운드 위에 집대성됩니다. 올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1차전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서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상예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늘 헷갈리는 기후 이슈, 바로 엘니뇨인데요.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장마가 길어진다, 엘니뇨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엘니뇨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바닷물 온도가 몇 도 올라간 것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가뭄, 폭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 설탕 가격까지 흔들어 놓는 걸까요? 오늘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엘니뇨의 발생 원리부터 쌍둥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니냐와의 차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태평양을 하나의 거대한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태평양 위에는 동쪽, 그러니까 남미에서 서쪽 방향, 동남아시아와 호주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선풍기를 틀어서 욕조 수면의 따뜻한 물을 한쪽으로 미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 바람 때문에 평소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동남아시아 쪽에 모여 있고요, 남미 해안 쪽은 깊은 바닷속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비교적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구 기후의 원인으로 해서 이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남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밀려가던 따뜻한 바닷물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남미, 그러니까 동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동태평양, 즉 남미 앞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진 상태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을 바로 엘니뇨라고 합니다. 참고로 엘니뇨라는 이름은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를 뜻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페루 어부들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를 겪을 때 붙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니냐는 또 무엇일까요?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이죠.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져서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더 세게 밀어내고요, 남미 쪽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더 많이 올라와서 바다가 평소보다 차가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적도 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면 엘니뇨,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닷물의 수온 변화가 단순히 바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은요, 바다 위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상전선이 완전히 뒤엉키게 됩니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동남아시아나 호주, 인도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가뭄이 오기 쉽고요. 반대로 평소에 건조하던 남미 해안이나 미 남부 지역은 비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부분은 농산물 가격입니다. 이것을 애그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애그리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반대편 바닷물 온도가 올라왔는데 아니 왜 우리 집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걸까요? 첫째, 커피와 설탕 가격 때문입니다. 원두 생산량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곳에서 가뭄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주 생산지죠. 인도나 태국에 가뭄이나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과 축산물 가격입니다. 옥수수나 밀, 콩 같은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기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요, 빵이나 과자 가격이 오르고요. 가축의 사료 가격이 뛰면서 결국은 육류와 낙농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수온의 변화가 전 세계의 유통망을 타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카페라테 한 잔, 장볼 때 집어드는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는 셈이죠. 최근에는 강한 엘니뇨, 이른바 슈퍼 엘니뇨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후 주기와 지구의 온난화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한번 나타날 때 그 강도가 더 커지고요. 예측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엘니뇨 현상, 또 그것이 날씨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 반대편의 날씨, 그리고 우리의 식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느껴집니다. 자연의 균형이 흔들릴 때 일상으로 돌아오는 영향을 보면서 기후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뉴 택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6: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오늘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내려놓고 공소유지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사법통제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7: 공소청장 대행은 존재의미 증명과 신뢰 회복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8: 검찰기가 내려간 자리에 태극문양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청사 정문엔 공소청 현판이 걸렸습니다. 검찰청 이름이 새겨진 안내문과 물품도 모두 폐기됐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비공개로 열린 개청식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에서 통제로의 전환입니다. 인지합동수사부 42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보안수사 재수사 요구에 집중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신설된 불송치심사부가 다시 들여다본 뒤 미이행 혹은 부실이행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전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는 면담 절차도 도입됐습니다. 중대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원칙적으로 면담 기일을 잡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가 기록으로만 사건을 판단하길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며 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르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왜곡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제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 등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90일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이 최대한 처리합니다. 하지만 미제 사건이 16만 건에 달해 이를 넘겨받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적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9: 수사하지 않는 검찰로 새 출발한 공소청, 이관 공백을 줄이고 새 제도를 빨리 안착시키는 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6: 수사 기소 분리 시대 첫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준비 부족 우려 속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7: 전종민 청장 대행과 김지웅 청장 후보자는 절제와 검찰개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0: 가림막비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첫날 전종민 중수청장 대행은 중수청 대청식에서 절제 속 정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11: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0: 전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 수행은 물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6: 중수청은 부패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사이버 등 기존 검찰의 전문 수사 기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한국형 FBI로서 성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10: 하지만 정원은 약 3분의 2만 채워진 상태고 건물 내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실제 주요 수사를 담당할 일부 부서는 칸막이도 없는 사무실에 수사관들의 책상이 한꺼번에 놓여있는 등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범식 이후엔 현판 일부가 고정되지 않고 떨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수장 임명이 늦어지며 대행체제로 첫발을 뗀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국회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송부되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낮은 자세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검찰 개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2: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0: 미흡한 준비 속에서도 일단 첫 발을 내디딘 중수청. 신속히 시스템을 완비하고 주요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각인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6: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첫날,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7: 출범 당일부터 중수청에는 고발장이 쇄도했는데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공소청은 민원 점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혼란 현장을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시간, 시민들이 앞다퉈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중수청 출범 당일 아침부터 고발인들이 몰린 겁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14: 위법한 신약심사가 2023년, 2025년 두 번이나 자행된 것에 대해서 중수청의 이 식약처장의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13: 통상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민원인들은 사건 접수증을 받는데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발장 표지 복사본에 접수 확인 도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중수청 청사 내엔 사무 집기가 준비되지 않은 빈 사무실들이 많았고 안내 표지판도 없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15: 그 어떤 역할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랑 그 어디 위치했고 좀 더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안내해 주면 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검찰청에서 바뀐 공소청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9시 작동 예정이었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편이 지연돼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고 민원 서류를 수기로 접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원실 직원 인증서 발급이 착오로 지연되면서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 민원인이 실제 사건 관계인인지 확인하는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대변역 첫날 현장에선 예고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6: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첫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제 안착에 더해 속도감 있는 경찰개혁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이라며 보안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10: 민주당은 78년 만에 무소불위 검찰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강조하고 경찰개혁도 예고했습니다.
16: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19 감싸기, 사건 암장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10: 다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시행착오는 입법으로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치안 공백을 앞세운 야당 공세엔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국가 수사 기능은 건재하다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과 당원단체들은 공소청 앞까지 찾아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7: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검찰개혁이 제 궤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 청문회를 맡은 여당 행안위원들마저 부적격 기류를 감추지 않으면서 여야 가릴 것 없는 초유의 송곳 검증이 예고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장 공백과 인력, 전산망 미비 등 초기 혼선을 파고들며 국가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직격했습니다.
18: 민생이 문을 닫고 치안이 간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10: 검찰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능사냐고 지적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19: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10: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지용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함께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새 사법체계의 졸속 출범 문제를 철저히 따져묻겠다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방어하고 있습니다.
7: 친윤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 완박의 반대한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범여권 일각에서 반발했지만 추가 검증 끝에 청문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면 돌파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당한 이력을 언급하며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그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0: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4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 인선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범여권의 반발에도 청문 절차가 시작된 만큼 국회 검증 결과가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5: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2: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2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축제가 찾아옵니다.
21: K-Radio.
0: K-라디오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2: 제4회 K-라디오 컵 2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0: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2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2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0: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2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이민법을 똑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2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0: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2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엔김 합동법률사무소.
0: 드디어 클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23: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베리카나. 베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책임에 맞는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7: 경찰에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선에서는 부담감도 감지됩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4: 경찰은 연이틀 수사지휘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수사지휘관들을 한데 모아 비상체제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청장들이 관할 수사부서장들을 상대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비상체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날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 내용을 전파, 확인하고 재차 쇄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고범석 청장은 회의에서 수사부서장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4: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4: 김종철 대행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5: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수사 전반을 중첩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왔습니다. 경찰에게 맡기기를 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하지만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으로 커진 수사 불신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늘어날 고소고발,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 강화 등 늘어날 업무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와 종결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동시에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경찰. 수사력을 입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6: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또 부인하는 입장이 냈습니다.
7: 특히 이번 담화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은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던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장이 이틀 만에 또 대남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적은 역시 적이라며 우리 군 당국이 대북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아래 것들은 남에게 생트집을 잡는 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겨냥한 언급으로 자작 광대극의 이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고 비아냥됐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왜 한국과 엮이게 될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고 반문하며 북한군의 지뢰내설 사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군을 닫아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한국이라는 족속들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며 영원히 악연을 끊어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한 가운데 연이어 이어지는 북한의 날선 반응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6: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김 총무부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뢰 사고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7: 북한 지뢰 대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8: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유럽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정동영 장관.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태를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관련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 관광객이 오가고 개성공단을 매일 아침 출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던 시대에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다.
1: 정전협정 체결로 결정된 군사분계선은 당시 설치된 표지판 중 현재 상당수가 유실돼 250여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와 북한, 유엔사가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역시 서로 다른 실정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국방부는 기준선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인식처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과수 정밀 감식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DMZ 일대에 대한 감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군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와 맞물려 북한 지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게

0: 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강아지들은요, 차를 타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 냄새도 맡죠. 어제도 봤을 텐데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신기한 모양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풍경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봅니다. 세상이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죠. 오늘은요, 늘 보던 것도 조금 오래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네.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조용필 씨의 들꽃이었습니다. 9410번으로 주셨는데요. 재량 휴업일이라서 나흘간의 긴 연휴 첫날이에요. 가을에 상큼한 바람처럼 날씨도 너무 가을가을합니다. 요즘 매일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야, 재량 휴업일, 나흘간의 긴 연휴.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다른 요일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 날이잖아요. 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음악 감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가요 속으로

나의 지저귀는 파란새 맘의 바다 같은 파란새 불치신 날개 듯이 예뻤어

태연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이문세 씨의 파랑새 두 곡이었습니다. 3684번, 이제 나이가 드니 바람도 하늘도 너무 예쁘고 소중하네요. 강릉에 있는 딸도 윤슬이 예쁘다고 사진 보내줘서 저도 가요 속으로에 보내봅니다. 아, 사진 잘 봤습니다. 이게 생태저수지라고 하는 곳인데, 아유, 이 호수에 이 윤슬이 너무너무 반짝이고 예쁘네요. 예쁜 사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선정되신 분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할게요. 오늘 베스트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 간장게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9110번으로요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를 신청하시면서 삼척에 가면 뭐가 유명할까요? 강원도 삼척이요. 이번 연휴에 5년 만에 다섯 식구 가족 여행을 가거든요 하셨어요. 삼척.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찬스 한번 쓸까요? 혹시 삼척 어디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삼척 아주 유명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10분 정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삼척 하면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삼척 동자. 그건 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찬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정현 슬픈 바다.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유열씨의 노래였습니다. 436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게시판에 삼척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 보내주실 때 신청곡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다 삼척 삼척에 관한 이 추억들 그리고 명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 또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7번째의 만남 이 코너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177번 어떡해요? 벌써부터 따뜻한 물에 손 씻는 게 좋아요. 벌써라뇨. 차가워요. 너무 차요. 찬물. 샤워할 때도 보면 이 뜨거운 물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뜻한 물이 아주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에요. 양희은 가을 아침.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나미 씨의 노래 보이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까요 삼척 여행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무릉별 유천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분께서 써주셨단 말이죠. 동해 시민 애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2890님인데 무릉별 유천지는 삼척시가 아니고 동해시에 있는 곳이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서요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예, 동해시에 있는 곳이군요. 무릉별 유천지는 뭐 삼척이나 동해, 강릉 여기 다 가깝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289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 계속 준비하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손병성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고영관 씨 그리고 권순우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들은 서일대학교 식품공학과에 1979년 한영도에 입학한 동기 고영관, 권순우입니다. 제가 중간에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옮기긴 했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권순우의 고향인 김천 황악산에 캠핑도 갔었고 친구들이 남양주에서 포도과수원을 했던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나중에 고영관은 건국대 축산과에, 한경호는 경희대 물리학과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연의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 씨의 목소리죠. 3970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일대학교 식품공학과에 1979학년도에 입학했던 고영관 씨, 권순우 씨.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2654번으로 신청한 노래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박희소 목사님의 부인이며 동역자 박은옥 사모께서 2026년 10월 2일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교계와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오신 고인의 천국 환송길을 뉴욕 한인교역과 교계가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0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플러싱 중앙 장의사에서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도 및 동포 여러분의 위로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 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상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

0: 1660, 201-242, 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 민사고,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아이비리그 옥스퍼드까지 나와서 다 버리고 록밴드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4년 전에 예, 세바시에 출연하셨고 네. 아, 록밴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록밴드를 하시고 오늘은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이 책을 새로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자, 한국사를 통해 진짜 우리의 의미를 찾았다는 전범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4: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랜만에 인사해 주십시오.
4: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고요. 원래는 소개하신 것처럼 전범선과 양반들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버리고 내려놓고
3: 내려놓고 옛날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었는데
4: 그렇죠. 옛날엔 제가 좀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여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밴드 이름에서는 뺐다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네요.
4: 아 네. 그거는 출판사 대표님이
3: 자 한국사 테라피라는 되게 뭐랄까 특별한 좀 낯선 이름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테라피는 치료란 뜻 아닌가요?
4: 그렇죠.
3: 뭘 어떻게 치료한다는 뜻이죠?
4: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왜 내가 군대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3: 우리 근현대사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니까.
4: 그렇죠. 근데 그 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다.
3: 그렇지.
4: 왜 남북이 분단이 됐냐 하면은 6.25가 있었다. 그 전에 일제가 있었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얘기하면 역사를 공부할수록 계속 뭔가 좀 화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3: 역사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치유받는 과정.
4: 돌이켜보니까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3: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뭐가 답답하고 뭐가 병에 걸린 것 같고 화가 나고 왜 이러는 거죠?
4: 기본적으로 좀 저는 너무 갈라치기, 아하. 분열. 요새는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헬조선 얘기 나올 때는 핵개인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미 뭐 나라가 분열이 됐고 분당이 됐고 그다음에 뭐 지방 뭐 그렇죠.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요새는 저희 세대는 또 젠더 간에 또 그렇죠. 세대 간에 갈라치기
3: 하다가 성별 간에 갈라치기는 뭐 오래됐고
4: 그렇죠. 요새는 거의 정신 분열같이 개인의 정신도 막 분열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쪼개고 갈라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오는 아픔이 있지 않나.
3: 근데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공감돼요.
4: 그렇죠. 네.
3: 한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막 들려.
4: 맞아요.
3: 그리고 막 분열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올라.
4: 그렇죠. 이거를 뭔가 흥미롭게 누군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 흥미롭게 보다 보면은 뭔가 한쪽 다른 쪽이랑 싸워야 될 것 같은
3: 그치.
4: 그런 또 뭐랄까 가르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
3: 그래서 그런 대립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를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트라우마. 한국사 트라우마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펼치자마자 이제 좀 되게 흥미롭게 했던 게 진단표가 나와요. 진단표가 그 목차 다음에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 다음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역사 트라우마에 빠지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단 엄청 좋아하거든요.
4: 그렇죠.
3: MBTI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예스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3개 이상이면은 한국사 트라우마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자, 조선하면 미개함이나 답답함이 먼저 떠오른다.